0: 저기 곰마, 지금 봤어?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1: 거기 얘들아, 강아지처럼 목욕하는 건 어때? 모두 너.

여기 볼 시간 가니까 빨리 갑시다.

봤지? 훨씬 좋아졌잖아. 그치, 곰마?

누가 샴푸를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좋다.

칠하고있구나 나도칠하는거진짜하고싶었는데빨간울타리가역시최고지완전멋져더빨리칠할래내가도와줄게더빨리칠할래내가도와줄게이빨간색을봐이게더예쁘잖아

안 그러면 너랑 다시 친구 안 할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 새 친구가 마치 뭐네? 안녕, 온동아. 와, 그거 진짜 엄청 크다. 와, 너 힘이 정말 세.

너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준비됐죠?

여기 있었구나.

이소복 씨랑 꼬마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저기 곰마, 고양이

같이 가.

Hey!

근데 곰아, 이제 잘 시간 아니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아직도 안 잔 거야? 그냥 짐 요정일 뿐이야. 짐 요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못해서 무서워 잠 못 자 이불 속에 꼭꼭 숨어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친구하면 안 될까? 잠깐만 이리 와봐. 야호! 빨리 고마! 이제 집 요정을 볼 수 있어! 고만 봐! 집 요정이 고슴도치인 척하고 있네?

놀래?

곰이 자고 있으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0: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2: 친구입니다.
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데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 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위험에 빠진 신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9: 신디, 같이 하자뇨.
8: 그걸로 친다고?
9: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8: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2: 이리 와, 신디.
8: 얼른 여기 눕혀. 고마워, 주주.
10: 어쩌다 이런 거냐고요?
8: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10: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8: 자는 거였어? 참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11: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8: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11: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8: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10: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뀨.
8: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11: 알았어.
8: 큐티 하트 파워로

0: 이번엔 자신있어. 치링치링 매직 서브! 어때?
1: 조심해!
0: 어? 어?
1: 괜찮아, 주주?
2: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큐!
0: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큐!
0: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칭! 핫!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택택 레인보우 스윙! 잘한다, 신디 뉴! 너희들 언제 왔어?
3: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1: 이제 괜찮은 거야?
4: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 뉴!
0: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2: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큐.
1: 둘 다 정말 고마워.
5: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6: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7: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8: 멋쟁이 리포터님.
6: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저,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1: 네? 아,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6: 오,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5: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말라고.
0: 이겨라, 신디!
2: 주주! 아, 미안.
5: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2: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0: 당연하지.
6: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5: 실력을 좀 볼까? 하!

0: 이런.
1: 잘했어, 시오리.
0: 제법이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1: 어? 저거 봐라, 뀨. 어둠의 기운이다, 뀨.
2: 뭐라고?
3: 이게 뭐야?
2: 무서워. 어떡해.
0: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1: 딜라녀야, 사람들이 위험해. 우리가 나서야겠어.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쥬쥬.

0: 시크릿 매직 페이즈.
1: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0: 선샤인 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주들아, 이리 와.
3: 싫다구. 민트비주부터 돌려줘라뇨.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비주,
3: 자.
4: 자, 뭐야,
3: 지저분하게.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뮤. 뮤.
4: 레드비즈!
0: 조심해! 스완 댄스윙!
3: 고맙습니다, 뮤.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케치! 됐어!
1: 아, 아니야!
2: 주비즈를 데려와!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3: 자!
4: 아무것도 안 보여.
2: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가 서 찾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3: 그만 울어 옐로비쥬.
1: 신디는 괜찮을 거다 뷰.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4: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2: 신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5: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0: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6: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3: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7: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8: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1: 카이 요정님. 저기요, 카이 요정님.
8: 슈슈?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3: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9: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8: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1: 이건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8: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1: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뀨?
7: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8: 루시, 내 동생아.
1: 카이,
9: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8: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3: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9: 그러게. 왜 몰랐을까?
7: 저 빛은 뭐지?
8: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1: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8: 신디님을 위해 살아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3: 저긴 동화나라 같은데?
8: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1: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 뿅.
7: 신디!
9: 당장 저기로 가자.
1: 하이 오빠, 머리가. 갑자기 왜?
8: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1: 어떡해.
8: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9: 레드비쥬, 가자.
4: 알겠습니다, 뮤.
1: 같이 가, 루시.
3: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8: 나 어떡해.
9: 준비됐지?
1: 응.
9: 시작하자, 레드비쥬.
4: 갑니다, 뮤! 야!
3: 저기, 얼음탑이 보여.
7: 조금만 기다려, 신디.
4: 얼른 가자, 뮤.
0: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4: 얼음탑으로 출발!
1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11: 넌 절대 못 나간다.
10: 너는
11: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12: 넌 영원히 갇혔다. 자!
10: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11: 주비주가 제발로 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10: 너무 추워. 주주.

0: 신비! 우리랑 너무 미끄러워! 신디, 거기 있어?
1: 신디! 신디!
2: 너희들 와줬구나!
3: 곧 올라갈게!
2: 같이 가요, 로사!
3: 뮤직 슬라이드!
2: 스완떼 스윙!
0: 신디!
2: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0: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2: 레드비즈!
4: 드디어 주비즈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2: 안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킨! 이리 와!
4: 감히 날 방해해?
2: 주주! 레드비즈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2: 레인보우 스피드!

0: 깊은 호수야. 빠지지 않게 조심해.
1: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2: 알았다, 자.
3: 귀엽다, 인형. 너는 노래를 불러줘라.
0: 나 무서워서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1: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자.

0: 정신 차려, 미스비즈. 뮤직 슬라이드.
1: 어서 타고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쭈비즈는 내 거야. 위험해. 클링 클링 미라클.
1: 주주 출발.
2: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뷰.
2: 저 구름은 뭐지?
0: 따라왔어. 각오해라. 미러시.
2: 이런.
0: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문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긴긴.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제도 두 배?
1: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 오. 오.

0: 피자 스케이팅! 둘이 함께 피자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파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파리 4개면 사과 8개!

0: 다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2개.
1: 이가 16개.
0: 다가 8개. 다리 4개.
3: 16이 2개.
4: 32가 하나. 우후! 32.
3: 우후! 16.
0: 8. 4.
4: 나는 둘 사람 만들지 않을래.
2: 좋아.

잠깐 기다려.

잡는데. 나를 점프해봐.

0: And we thump, thump, thump, 'cause we're doing our thing.
1: Now slither with the rhythm, that's the way you've got to move it.
0: And we thud, thud, thud! I think we should stop! That way! Time for a nice cup of tea.
2: Don't know. Shimmy, shimmy, shake.
3: Shh. P-sh. Oh. P-shop. Oh. Oh. Oh.
2: Cha, cha, cha.
3: Shh. Ch. P-chip. Eh.
2: What's that? I didn't say a word.
3: Sh-ip. Ship.
2: Oh.
4: Arr.
5: Ooh.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0: Anyone for tea?
6: Hooray.
5: All aboard.
6: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7: Kid and team.
8: Yeah.
7: 정서 같은 팀?
9: 예! Yeah.
7: 올해 계단팀 대 정서 같은 팀의 보물 찾기 다들 준비됐어?
9: 예! Yeah.
7: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10: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 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7: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11: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12: 정수각 형들 가자. 쫓아가야지.
11: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7: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10: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7: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13: 어? 어? 방치바다가 끊고 다치지.
11: 잡아라.
14: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5: 와.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13: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6: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13: 막수사!
14: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11: 완벽한 위장술이야.
14: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12: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15: 응? 어?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14: 삐, 어.

0: 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2: 난 아무것도 몰라.
3: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4: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5: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4: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2: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1: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6: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No,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0: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대모험.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인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커피 구조대 치타를 막아라.
5: 알았어, 간다. 아우, 미안. 역시 라이더가 던지는 게 낫겠다.
6: 라이더가 하는 비밀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
4: 모르지. 원반은 내가 던질게. 한번 돌아볼까?

0: 대장, 로보독이랑 안에서 무슨 일 하는 거야?
1: 아직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거든.
2: 깜짝 선물? 뭔데? 알려줘.
1: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재미없어. 원반 물어 올 친구.
3: 우리 깜찍한 사촌 동생, 더 필요한 건 없니?
4: 우유나 좀 더 갖다 주세요.
3: 어쩌냐, 우유가 다 떨어졌는데 네가 온 뒤로 살림이 거덜나고 있어.
4: 다들 조용!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봤죠? 이 치타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보세요. 뭐야? 아, 이걸 왜 까먹었지? 나 저 대회 쳤는데 뭐 이런 걸 저장해놨어? 저 강아지가 운빨로 딴 트로피를 어드벤처베이 박물관에 전시까지 해? 어이없어.
5: 우승한 영상이나 돌려봐야지.
3: 그래, 넌 치사하게 반칙을 써서라도 꼭 이겨야 하는 애였지.
4: 그것도 세체가 있어야 하죠. 제 레이싱카는 이제 고물이라 반칙 같은 것도 못해요.
3: 내 스크랩북 좀 볼래? 실패했던 나쁜 짓들을 모은 거야. 보여? 내가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이건 내가 홈스코치로 변장한 걸 들켰을 때고. 아, 이때 좋았지.
4: 와, 진짜 멋있다.
3: 고마워. 그 옷은 훔치기 어려웠거든. 아니 만들기.
4: 그 못난 이 옷 말고요. 이거요.
3: 퍼피 구조대 트럭?
4: 이 정도로 크고 빠른 차라면 무슨 반칙이든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3: 너 근데 어떻게 뺏어오게?
4: 쉽죠? 일단 먼 곳에 출동하게 만들어요. 퍼피 구조대가 저걸 몰고 오면 전부 끌어낸 다음 치타 트럭이 텅 비면 훔쳐올 거예요.
3: 아직 퍼피 구조대 차야.
4: 훔치면 내 거죠?
3: 오! 좋았어, 야옹이. 울타리 문 열어. 하늘 야옹이 놀래켜.
6: 얘들아, 다들 어디 가니? 이렇게 도망가면 나 혼자 어떻게 타고 와?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7: 얘들아, 좀 있으면 깜짝 선물을 받을 것 같아.
1: 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7: 깜짝 선물 기다리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오늘 기차로 마지막 부품이 도착하면 그때 어떤 선물인지 보여줄게. 윙넛 아저씨, 웬일이세요?
8: 가축들이 우리에서 도망을 쳤는데 보는 것 좀 같이 도와줄래?
1: 지금 바로 갈게요. 로보도 트럭 본부를 몰고 와.

0: 펌필 구조대가 거의 다 왔다네.
1: 예스. 일이 너무너무 쉬운데.
0: 난 저런 말 할 때마다 망하던데.
2: 자, 같이 도망친 가축들을 모으자. 로보독, 너도 같이 하자. 지금은 발바닥 하나도 아쉬우니까.
1: 바쁘게 뛰어가는 것 봐. 이제 내 차례야.
0: 야! 소중한 친척 어른이랑 고양이들은 어쩌고! 아!
3: 대장, 누가 트럭폼블을 끌고 갔어.
2: 뭐, 안 돼! 저 사람이 일부러 가축들을 밖에 풀어놓은 건가 봐.
3: 트럭을 찾아야 해.
2: 맞아. 근데 일단 가축들을 우리에다 모아야지. 이것부터 빨리 끝내자.
1: 지타모빌, 너도 알지? 너랑 같이 참 많이 달렸는데 맨날 졌잖아. 그래서 너한테 달린 멋진 단식 도구들을 떼서 새 차를 만들 거야. 슈퍼 치타 트럭이지.
4: 아이고, 고맙다. 니네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저기서 뛰고 있을걸.
2: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트럭 본부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3: 트럭 본부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고 있어?
2: 아니, 글쎄, 차를 훔쳐간 사람이 GPS를 꺼버렸어.
5: 구조대 트럭이 없는 퍼피 구조대라니.
6: 나쁜 사람이 훔쳐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2: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든 깜짝 선물이면 트럭 본부도 막을 수 있을걸. 근데 오늘 기차로 배달 오는 마지막 부품을 달아야 해서 일단 기차역에 받으러 가자.
1: 진짜 넌 전쟁이야. 골탕 먹이기 딱 좋은 돌쪽을 만들어냈어. 얘만 있음 어떤 경주든 다 이기겠지? 얼마 전에 진 그 경주도. 암튼 이제 박물관으로 가자. 거기서 내 트로피를 챙겨올 거야.

0: 새 자동차에 이 황금 트로피까지 전부 다 내 거야.
1: 잠깐 거기서! 그건 네 거 아니잖아.
0: 맞거든요. 나랑 치타 트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1: 빨리 퍼퓸 구조대를 부르자.
0: 다 됐어. 아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어때?
2: 아니 얘야, 지금 어디야 너?
0: 제 우승 트로피를 보면서 치타 트럭을 타고 있죠.
2: 오, 강아지들한테 한 방 먹여줬네. 장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0: 레이스 황제가 될 거예요. 이 차로 반칙을 쓸 만한 경주당이 필요하겠지만.
2: 그래, 그 차를 써먹으려면 아예 경기장을 만들지 그러니.
3: 오, 방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경기장이 없으면 내가 하나 만들죠 뭐. 아, 속 시원해.
2: 아, 그거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은. 됐다. 나랑 고양이들도 널 돕고 싶은데. 우리도 태워줄래?
0: 됐어요. 괜히 같이 일했다 부정 많다요. 안녕.
4: 얘들아, 기차역에 다 왔어.
5: 사라진 트럭 본부가 벌써 그리워.
4: 시장님? 웬일이세요?
1: 글쎄, 치타가 박물관 문을 부수고 레이싱 트로피를 가져갔어.
6: 치타요?
1: 이리 와서 나랑 시카레타도 좀 구해줄래?
4: 네,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부품은 나중에 찾고 구대의 시장님부터 구하러 가자. 전부 날 따라.
0: 예, 트로피야. 치타 국제 경주장을 지을 건데 어디가 좋을까? 퍼피 구조대는 얼씬도 못하는 곳 없나? 남극에 지을까?
7: 아니야, 너무 추워.
0: 섬에다 지을까?
7: 작아.
0: 맞아, 정글이 있었네. 좋았어. 근데 먼저 정글에 있는 나무부터 전부 다 치워야겠지? 이 치타 트럭으로 하면 완전 딱이겠는데? 정글에 나만의 레이싱 경주장을 만들다니 너무 좋아. 에이, 내가 저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잠깐, 상관없지? 기차를 밀어버리고 그냥 지나서 가자. 비켜, 비켜!
8: 야, 너 도대체 누구야?
9: 누구겠죠? 기차죠. 기차를 밀어낼 정도면 나무 굽기 숫자 없겠어.
10: 치타가 남긴 흔적은 못 찾겠어.
1: 고마워. 치타가 부순 걸 잘 고쳐줬네.
11: 우리 트럭 본부도 치타가 훔쳤을걸?
1: 그것도 치타가 훔친 거 맞아. 이름도 무슨 치타 트럭 뭐라던데.
5: 우리 멋진 트럭을 그런 악당이 타고 다닌다고?
12: 걔가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골치 아플 텐데 이제 어쩌지?

0: 에드 아저씨, 안 그래도 지금 기차역으로 뵈러 가려고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1: 아니 라이더, 아주 크고 이상한 트럭이 내 기차를 쳐서 탈선해버렸거든. 나한테 주려던 부품도 근데 사라졌어.
0: 이것도 치타짓이구나. 지금 바로 열차를 철로에 올려드릴게요. 가자.
2: 와, 하루에 대체 몇 번을 출동하는 거야?
0: 서두르자, 모두 힘을 모아서 철로 밖에 튕겨나간 기차를 다시 철로에 올려놓는 거야.
3: 우린 준비됐어. 말만 해.
0: 하나, 둘, 셋, 시작! 잘했어, 얘들아!
4: 고마워! 역시 퍼피 구조대구만!
5: 감사해요!
0: 아저씨, 혹시 제 부품은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4: 치타란 애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어디 갔는지 못 봤어.
0: 그 부품이 있어야 해요. 아님 치타를 못 막을 텐데. 다 같이 이 근처를 뒤져보자. 얼른 그 부품을 찾아야 해.
6: 사라진 부품 본 친구?
7: 시내엔 없어.
3: 포터 할아버지 식당에도 없어. 근데 밥은 있어.
2: 대장, 부품 찾았어. 바닷가로 굴러가는데?
0: 안 돼.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막아야 해. 러블은 자석을 써서 속도를 줄여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다.
0: 루키, 가서 지게차로 러블을 도와줘.
8: 초록 에너지 출동.
0: 이제 뒤집자. 좋았어. 전대원, 지금 본부로 출동.
9: 결승선은 여기에 굳자. 그럼 경주마다 내가 반칙하는 이기는 게 보이겠지? 오! 나무를 베는 건 나중에 하고 이 소원부터 부셔야겠어. 경주전 출발선으로 완전 딱이네.
10: 야! 전부 다 비켜! 여긴 앞으로 이
9: 치타님의 국제칼 레이스장이 될 때란 말이야.
10: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지? 시끄러운 음악만 좀 봐야 정신 차릴래?
0: 저기서 무슨 소리 들려?
11: 응! 잠깐 기다려, 카를로스.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아.
10: 아, 좀 나가라고! 여기 부수꽃 나무를 뽑은 다음에 레이싱 대회장을 만들 거란 말이야. 저걸 좀 봐.
11: 누군지 몰라도 원숭이 사원을 허물고 정글에 있는 나무를 밀어버리겠대.
0: 커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11: 어서.
0: 안녕, 카를로스. 트레커, 웬일이야?
12: 트레커가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대.
11: 누가 이 정글을 싹 밀어내고 카레 시장을 만들겠대. 너희 트럭 본부 비슷한 걸 타고 있는데 치타 무늬처럼 보여.
7: 아, 또 치타야?
0: 알았어, 얘들아, 기다려. 우리가 갈게.
11: 뭘 어떡할 건데?
0: 로보독이 방금 부품을 가져다 설치했거든. 기대해. 잘 봐, 새로 만든 트럭 본부야.

0: 보고 출동 준비 완료!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퍼피 구조대 새 트럭 본부로 출동!
1: 날도가 부른다!
2: 어, 조심해!
3: 내가 너무 세차게 뛰었네. 우리 세차 타고 싶어서.

0: 로봇 피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로보독, 정글로 우릴 데려다줘.
0: 우와, 여기서도 우리 차를 타고 출동할 수 있네.
2: 우와, 좋다.
1: 각자 임무를 도울 수 있게 따로 정거장도 있어.
3: 멋지다.
1: 아, 얘들아 잠깐만. 로보도 이제 그 초고속 변속 기어를 작동해볼까?
2: 아!

0: 초강력 망치 작동. 위에서 와서 세게 칠수록 더 잘 부셔지겠지.
1: 좀 더 서둘러야겠어. 치타가 저 원숭이 사원을 망가뜨리기 직전이야.
2: 거의 다 왔어.
3: 진짜 빠르다. 고마워.
1: 맞아. 진짜 진짜 멋져.
2: 아니야, 고맙긴. 급한 일인데 빨리 와야지.
1: 내 드론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당겨볼게.
2: 어, 저기 치타다. 치타가 우리 못 보게 앞질러 가자. 로보도 스텔스 모드 작동해줘.
1: 스텔스 모드? 그건 또 뭐지?
2: 우리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 거야. 그럼 치타가 우리 못 보겠지.
0: 좋았어. 다 부셔부셔.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우, 귀찮은 것들. 좋아, 원숭이 사원은 무슨. 출발선 다른 데 만들지 뭐. 나무란 나무는 싹 다 밀어버리고.
4: 치타가 포기를 안 해. 이러다 정글이 망가지겠어.
1: 한꺼번에 출동할 수는 없잖아.
2: 아니, 가능해. 이건 발사대가 두 개거든. 체이스, 마셜, 먼저 가. 아우, 아우.

0: 로키랑 러블, 너희도 가! 주마, 드래커, 출발하자! 좋아, 스카이. 비행 준비 됐어?
1: 그럼, 그럼!
2: 척을 낚아볼까? 그물! 어, 아깝게 놓쳤네.
3: 아우, 귀찮아, 정말. 이건 안 먹어.
0: 아, 나 저 소리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나? 주마, 튜브로 스피커를 막아볼래?
3: 내 라그마게 멈춰? 이 많은 나무를 언제나 쓰러뜨려? 어, 귀찮아. 어, 세상에 저렇게 큰 나무가 있었네. 저 나무 한 그루만 쓰러뜨리면 이 정글도 싹 다 정리되겠지. 역시 난 천재야.
0: 얘들아, 모두 트럭으로 돌아와. 없어. 정글을 스캔해서 치타가 어디 가는지 알아볼래?
4: 어, 좀 불길한데. 치타가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나무로 가는 것 같아.
5: 저 큰 나무는 안 돼. 쓰러뜨리기 전에 막아야 해.
6: 안 그러면 정글이 쑥대밭이 될 거야.
0: 걱정 마. 치타가 탄 저 트럭 본부는 모든 면에서 이 새로운 차의 상대가 안 되니까. 로보도 저 뒤에 바싹 따라붙어. 후방 카메라 작동. 좋아, 러블. 이제 견인고리 걸어.
4: 됐어.
0: 힘껏 당겨.
3: 뭐야, 저건 또 무슨 차인데? 그렇게 나오신다면 슈퍼치타 트럭 전속력으로!
0: 얘들아, 우리 에너지를 전부 트럭 본부 엔진으로 보내야겠어. 세 쌤은 동시에 하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초고속 엔진으로 모일 거야.
2: 알았어, 해보자.
0: 셋, 둘, 하나, 눌러!

0: 우리 옛날 트럭!
1: 안 돼! 이 트로피를 어떻게 가져왔는데!
2: 치타가 둘 다 건질 순 없는데!
3: 얘들아, 뭘 해야 할지 알잖아. 이럴 땐 치타를 먼저 구해야지. 트래커가 도와줄래?
2: Yes, of course, 라이더. 해볼게! 아! 케이블!
0: 정든 트럭 본부야.
2: 고마워. 덕분에 또 이긴 것 같아. 2연승.
4: 도와줘서 고마워. 허피고조 내가 정글을 구해줬어.
3: 에이, 고맙긴. 치사한 치타가 또 나무를 쓰러뜨리러 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줘.
5: 아이고야, 아직 안 늦었네. 아, 여기 있네, 우리 치타. 이것도 내 스크랩북에 올리면 딱이겠지?
1: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7: 네.
11: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진짜 호기 대 가짜 호기. 일렉트릭 파워 충전. 그럼 다녀올게 하늘이 누나.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TBS로 출발.
5: 와, 슈퍼윙스 새 본부 꽤 멋진데.
6: 나도 저렇게 재밌는 거 타고 지구에 가고 싶어 오빠.
5: 하지만 골든걸, 저건 슈퍼윙스 애들만 타는 거라고.
6: 오, 그럼 우리가 슈퍼윙스가 되면 되잖아.
5: 뭐? 잠깐만!
6: 땡큐 슈퍼!
5: 골든걸, 난 슈퍼윙스 되고 싶지 않아.
6: 그러지 말고 가자. 저거 타면 무지 재밌고 신날 거야.
5: 기다려, 골든걸.
7: 우와.
8: 어? 벌써 돌아온 거야?
5: 아, 그게 임무가 생각보다 빨리.
6: 그 놀이기구 다시 탈 수 있어?
8: 놀이기구?
6: 내 말은 다른 임무 또 없냐고.
8: 잘됐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브렘이란 친구가 사는데 너희 도움이 필요해.
9: 브렘이 오늘 유치원에서 쇼트브레드 요정 쿠키를 만드는데 깜빡하고 쿠키틀을 안 가져갔어.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이 안에 들어있어. 준비 완료.
6: 그럼 출동 준비. 야호, 와, 놀이기구 재밌겠다.

0: 일렉트릭 파워 충전기 발사! 노비기도 타고 해버든으로 출발! 우후! 오늘도 잘했어, 루시. 어? 와! 아, 뭐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인해보자!
1: 이제 요정 쿠키를 만들 거예요. 다들 쿠키 틀 가져왔죠?
2: 네, 갖고 왔어요.
3: 저기요.
4: 전 깜빡했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3: 신난다!
4: 슈퍼윙스?

0: 여기 재밌었어.
1: 세상에, 진짜 왔네. 진짜로 와줬어.
0: 난 구레미야. 여긴 내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이고.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2: 뭐야? 그거 제대사거든.
0: 어?
2: 잠깐, 넌 내가 아닌데? 대체 누구야?
0: 그게 난 호기야.
2: 아니야, 내가 호기야.
0: 내가 진짜 호기야.
1: 호기와 루시가 둘씩 있다고?
0: 두 명은 가짜란 소린데. 아, 택배를 가져온 슈퍼윙크가 진짜일 거야.
2: 난 방금 임무를 끝내고 와서 택배는 못 가져왔어.
0: 그래, 택배 말이지? 내가 가져왔어.
2: 아니,
0: 귀여운 요정 포켓트리잖아. 여기 받아.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네가 진짜 호기구나. 그리고 넌 진짜 루시고. 그래, 맞았어. 그럼 이제 쿠키 만들러 가자.
2: 잠깐만, 우리가 진짜 슈퍼윙스야.
0: 괜찮아. 진짜든 가짜든 모두 다 같이 쿠키를 만들면 재밌을 거야.
3: 하지만 우린 진짠데.
0: 들어가자.
4: 자, 여러분, 쿠키를 만들 반죽을 해볼까요?
0: 고마워. 나도 해보고 싶어. 생각보다 어렵네.
2: 걱정 마. 진짜 호기가 반죽을 제대로 펴줄 테니까.
1: 우와, 우와. 최고.
0: 우와, 내 것도 커질 수 있어?
5: 내 골든 로켓 주먹으로 본때를 보여줄게. 아니, 파랑 로켓 주먹으로. 발사!
0: 너 진짜 잘한다.
2: 이게 무슨 일이야?
3: 날아다니는 주먹? 이거 좀 수상한데?
5: 진짜 루시는 어떻게 반죽을 펴는지 보여주지.
0: 내가 도와줄게, 오빠. 핑크 인기 팡! 예! 짜잔!
1: 우와! 가까이 가볼래! 멋지다! 대단해!
4: 잘했다, 호기! 이제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6: 네!
4: 잘했어, 브랜.
0: 이제 장식할게요. 이걸로 꾸미면 더 예뻐지겠지? 맛도 더 좋아지고. 짜잔, 요정이 완성됐습니다.
4: 이제 오븐 트레이에 올리세요.
0: 여기 내 거.
1: 내 것도.
0: 이건 내 거.
4: 전부 귀엽게 생겼다.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오븐에 넣어볼까요?
0: 도와드릴게요.

0: 곧 쿠키가 완성될 거예요.
1: 예! 정말 기대돼요.
2: 근데 내 핑키봉이 어디 갔지?
3: 호기, 너한테 핑키봉이라는 게 있었어?
4: 핑키봉이 날아다니는 주먹까지? 가짜 슈퍼윙스들의 정체는 골든보이와 골든걸이었어.
5: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3: 가짜라는 게 밝혀졌군.
5: 핑키봉 때문일 거야, 골든걸.
6: 너희는 가서 핑키봉을 찾아. 우린 쿠키를 잡을게.
3: 그럼 이걸 사용해.
6: 고마워, 브랜.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다 잡았다! 여기 쿠키 받아.
1: 고마워, 호기. 어?
6: 긴급상황 발생이야. 쿠키들이 모두 합쳐져서 거대한 쿠키가 됐어.

0: 어떻게 막지?
1: 나도 모르겠어. 어? 우와, 엄청 크다.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2: 아, 그래, 그래야지.
1: 어? 내 핑키봉! 핑키봉을 찾았어. 이제 내가 해결할게. 어? 그렇게 안 되지. 이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 핑키 위치파!
0: 우리가 가서 잡자. 보기 일렉틱 스핑! 경찰 선택! 박제 액션! 핑키 대령이요.
3: 일렉틱 슈퍼윙! 그리고 골든보이와 골든걸! 오늘의 문제 해결 완료!
4: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 슈퍼빙스들은 역시 대단해.
0: 별 말씀을. 너희 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너희 둘 덕분에 잘 해결했어.
1: 완전 최고로 재밌었어.
2: 맞아.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3: 안녕.
5: 그만 말해! 그만하라고!
0: 키키랑 타키는 여전하네. 임무를 두 배로 재밌게 만든다.

0: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호기가 이미 임무를 위해 가본 적이 있는 곳이야. 바로 우주 달기지지.
1: 달은 태양계에 있으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야.
2: 네덜란드 소녀 카샤와 아빠가 그곳에 살고 있어. 저번에 슈퍼윙스가 배달해준 온실에서 채소를 수확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대.
3: 우와, 모니터로만 봐도 수확량이 정말 엄청난걸.
2: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카샤를 도와줄 멋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1: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이렉트릭 파워 충전! 이렉트릭 파워 준비! 갑시다! 탈기지로 출발! 하나, 둘, 셋, 으쌰! 우와, 이게 마지막 당근이에요, 아빠!
1: 잘했구나. 그런데 수확한 채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거든.
0: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조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티키야.
1: 난 타키야. 우린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뭐든지 다 같이 해. 하지만 다 내가 더 잘해.
2: 안녕 호기, 티키랑 타키. 난 카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할로 슈퍼윙스.
0: 할로. 채소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2: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한걸.

0: 뭐야?
1: 네덜란드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 팬케이크를 만들거든. 카샤는 채소를 올리는 걸 제일 좋아한단다.
0: 완전 맛있겠다.
2: 팬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줘도 될까?
3: 그럼 같이 요리하자.
4: 내가 산소 헬멧을 쓰지 않고 요리할 수 있게 도움을 만들어줄게.
2: 멋지다.
5: 고마워, 로보. 시작해볼까?
0: 도구 준비, 채소도 준비. 자르기 시작. 이리 줘.
3: 고마워.
0: 반죽을 하고. 여기 있어요.
5: 고맙다. 반죽을 펴서 팬 위에 올린 다음
0: 채소를 추가하고 케첩도 뿌려주면.
2: 맛있다.
6: 그럼 샘플 하나 더 얻었고. 팬케이크 냄새 같은데?
7: 어, 저기 봐. 어? 슈퍼잉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이야.
6: 가보자.
2: 어서 오세요. 팬케이크 드세요.
3: 따뜻한 채소 팬케이크랍니다.
2: 드셔보세요.
7: 정말 맛있는데?
8: 최고야.
2: 카샤, 다들 팬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3: 어떻게 후기?
2: 채소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팬케이크를 나눠주는 거지.
3: 좋은 생각이야. 슈퍼맹스랑 다녀와도 돼요?
5: 그럼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해.
3: 와, 고마워요.
4: 내 GPS로 친구들의 위치를 찾아볼게.
0: 저기 월드 우주본부다.
3: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9: 물론이지. 저길 먼저 가자.
3: 재밌게 요리해보자고. 다녀올게요.
5: 그래, 잘 다녀와.
4: 꽉 잡아, 카샤. 슈퍼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발사.
2: 우주 버프로.
3: 조심. 조금만 더 가까이.
2: 아, 다 됐다.
10: 고마워, 마티.
9: 이제 여기 나사를 조이면 정비 완료.
2: 안 돼! 필요한 건데!
10: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시간아, 멈춰라!
2: 고마워, 트레버.
10: 천만에. 그치만 힘을 쓰고 나니 배가 좀 고프네.
2: 슈퍼 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도착!
3: 채소 팬케이크야. 어서 먹어봐.
10: 어? 팬케이크?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지금 엄청 배고팠는데.
2: 맛있다.
4: 어, 내 GPS에 따르면 팬케이크를 갖다 줄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2: 저건 화성에 사는 보잖아.
3: 좋았어. 지금 당장 가자.
2: 화성으로
11: 잘 가.
3: 뭔가 물 찾기는 어렵지. 아, 보 너무 피곤해. 이제 드릴도 잘 못 잡겠어.
2: 슈퍼 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도착.
3: 기운이 넘치게 해줄 맛있는 팬케이크 먹을래? 보 먹을래. 여기 받아. 고마워. 음식 스캔 시작. 마시

0: 좋지만 보이저 1호는 카이퍼 소행성 벨트에 있어 너무 멀어서 평생 날아가야 할걸?
1: 아, 그럼 못 가겠네.
2: 아니, 갈 수 있어. 그럼 실력 발전 해볼까? 쌍둥이 비행기 합체! 닉닉 부스터! 워프 스피드 액션! 안녕! 하이퍼 데이트로! 보이저리로에 접근 중!
3: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0: 카이퍼 벨트니까 소행성이 엄청 많지!
3: 조심해! 거대한 소행성 두개가 다가오고 있어!
2: 빠르게 통과하면 돼! 모기! 일렉트릭 스피!
4: 요호! 후후! 간다! 후후! 진짜 빠르다!
5: 와! 너희 누구야?
2: 슈퍼익스 스페이스 푸드트럭인데 채소 팬케이크를 가져왔어!
5: 팬케이크? 정말 맛있다!
1: 좋아해서 다행이야.
5: 맛있는 팬케이크를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다.
1: 어디로 가는데?
5: 저 멀리 있는 은하계로.
2: 우와! 멋지다!
1: 내가 그 말 하려고 했거든.
2: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 거야?
5: 나도 몰라. 하지만 계속 이 팬케이크가 생각날 거야. 가장 먼 은하계까지 가는 동안 말이야.
1: 우리도 널 잊지 못할 거야.
2: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잘 가!
5: 안녕!
2: 3, 2, 1, 발사! 슈퍼윙! 임무 완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말해보.
1: 어? 이거 봐. 보이저 1호야. 유명한 탐사선 말이야.
0: 팬케이크를 주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너네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2: 키 당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그늘 싱싱.
3: 그럼 여기서도 싱싱.
4: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날라라.
3: 재밌다.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3: 의자도 돌려볼까?
5: 데이터 놀자. 안녕.
4: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3: 원더키드.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줄무랜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오.
7: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그때가 됐는데.
1: 재밌겠지.
0: 왜 안 오지?
2: 밀크야, 물어와. 자. 오구오구 잘했어.
3: 밀크는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엄청 잘 알아듣는데?
1: 맞아 맞아. 달림이가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달림아?
4: 어디 보자. 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1: 아저씨, 그 택배 달림이한테 온 거죠?
4: 어? 맞아.
1: 제가 달림이에요. 얼른 주세요.
4: 아, 그래? 자.
1: 감사합니다. 짜잔!
0: 우와, 색깔 엄청 많다.
1: 많다. 그치? 64세 크레파스지롱.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짝이는 색깔도 있다.
2: 이야, 우리 이걸로 그림 그려봐도 돼?
1: 그럼.
2: 멋진 코끼리를 그려야지.
5: 별이야, 뭐 그리고 있는 거야?
3: 어? 버스.
0: 어? 벌써 꽉 차버렸네. 아직도 써보고 싶은 색이 많은데.
3: 맞아. 나도 3층 버스를 그리고 싶은데 종이가 작아서 다 그릴 수가 없어.
2: 나도 더 큰 파란 코끼리를 그리고 싶어.
1: 코끼리 옆에 달림이가 그린 요정들이 날고 있으면 더 예쁠 거야.
0: 우리들 그림을 한 곳에 전부 그리면 좋을 텐데.
3: 맞아. 알록달록 요정들하고 파란 코끼리, 내 3층 버스 다 같이 쓰면 더 멋질 것 같아.
1: 엄마! 우리 집에 큰 종이 없어요?
2: 그림 그리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요.
6: 그래? 잠깐만. 어때? 이 정도면 되겠니?
1: 아니요, 더 큰 건 없어요.
6: 이 정도는 어때?
1: 아니요, 더 큰 거요.
6: 자, 그럼 이 정도?
1: 엄청 엄청 더 큰 거요.
6: 더 큰 종이?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7: 우와!
6: 자, 이젠 그리고 싶은 거 실컷 그릴 수 있겠지?
7: 네!
2: 엄청 큰 버스 모여야지.
6: 여기서 즐겁게 놀아.

0: 자리가 남았는데? 어? 그러네? 저기엔 뭐 그리지?
1: 아! 응? 좋은 생각이 났어!
0: 그게 뭐야?
1: 아! 알았다! 운이구나! 맞았어!
0: 그럼 손잡이도 그려야지!
1: 그러니까 진짜 문 같아!

0: 문 열어주세요.
1: 그림문이라 열릴 리가 없잖아요.
0: 아하, 그렇죠.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2: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네.
3: 아빠, 아빠, 뒷마당 벽에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2: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린 거야?
3: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싶은 거 엄청 크게 그렸거든요.
2: 오, 정말 크고 멋지던데? 오늘 그림 그리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자야지.
3: 그럼 자기 전에 동화책이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책에 나오는 걸 그렸거든요.
2: 와, 그랬구나. 자, 어디? 옛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정들이 사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요정들은 예쁜 나비날개로 예쁜 빛을 내며 날고 있었어요. 어? 잘 자라, 예쁜 우리 딸.

토끼가 어디 갔지?

어딜 가자고 하는 거야? 어? 잠깐만 기다려!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 여긴 낮에 그림 그리고 놀았던 데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린가? 뭐지? 문이 열리잖아.

0: 알리만 뭐해? 유치원 가야지.
1: 엄마, 요정들은요?
0: 뭐?
1: 요정들요. 동화책 요정들.
0: 이 동화책에 나온 요정들?
1: 아, 네! 숲속에 하늘색 코끼리랑 3층 버스도 있었는데?
0: 오구구, 우리 달님이 동화책 세상 꿈을 꿨나 보네.

0: 어서 준비해. 아빠가 맛있는 토스트 만들고 계셔.
1: 네. 꿈이었나?
0: 달림아, 준비 다 했으면 어서 유치원 가야지.
2: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 안 열리네. 역시 꿈이었나?
0: 달림아, 뭐해?
2: 금방 갈게요.
3: 꿈이었지만 즐거웠어. 요정들아, 안녕.
0: 달림아.
2: 네!
0: 유치원 늦겠다. 얼른 가자.

0: 이상하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에 있나? 어디더라?
1: 아, 찾았다! 엄마!
2: 우와, 우리 달콤이 손뼉도 잘 치는데?
0: 엄마, 엄마!
1: 짜잔! 어때요?
2: 어머, 우리 달님이 멋진 소방관 옷 입었네? 예전에 가지고 놀던 소방관 장난감 옷은 갑자기 왜 꺼낸 거야?
0: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소방서 가잖아요.
2: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0: 소방서에 가면 진짜 소방차도 있겠죠? 진짜 소방관도 보고?
2: 그럼.
0: 우와, 정말 멋지겠다. 예! 이렇게 큰 곳인 줄 몰랐어.
1: 전부 다 빨간색이야.
3: 열매반 친구들, 오늘은 소방서 현장 수업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4: 네.
0: 우와.
3: 자, 왼쪽에 어? 소방차예요.
2: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0: 우와, 진짜 커. 완전 멋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똑같아.
3: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실 소방관님이 오실 거예요. 소방관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4: 네.
3: 그럼 소방관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4: 소방관님!
2: 반가워요, 어? 여러분.
4: 우와!
2: 전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줄 소방관이랍니다.
0: 멋지다!
2: 자, 그럼 소방서 현장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4: 네!
2: 소방서 현장 수업으로 출동!

0: 여러분, 오늘 체험 어땠어요?
1: 완전 좋았어요! 진짜 놀랐어요!
0: 그럼 이제부턴 꼭 불 조심하고 혹시라도 불이 나면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죠?
2: 네!
0: 좋았어요.
1: 이야, 역시 멋져! 소방관! 엄마, 아빠, 빨리요, 빨리!
3: 그래.
1: 불이 났을 땐 이렇게 연기를 안 마시게 입이랑 코를 막고 대피하는 거예요.
3: 이렇게?
1: 아니, 몸을 더 숙여야죠. 나쁜 연기가 위에 더 많으니까.
3: 그래.
0: 이렇게 말이지.
1: 달콤아, 너도 이렇게.
4: 뚝 있고.
1: 잘했어.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나?
0: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불조심하니까.
1: 저기, 엄마, 아빠, 가스요, 가스. 가스불을 쓰고 나면 밸브를 꼭 잠가줘야 해요.
5: 가스 밸브를 깜빡했네.
6: 이야, 우리 달림이가 오늘 불조심하는 법 제대로 배워왔네.
1: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방관이 되기로.
6: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 용감하고 힘도 세야 할 텐데.
1: 알아요. 오늘부터 밥도 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뭐지?
6: 불꽃놀이 하나 보네.
0: 예쁘다.

0: 이거 소방차 소리인데? 어떡해! 진짜 불이 났잖아!
1: 달리마, 뭐해! 어서 불 끄러 가야지!
0: 네? 제가요?
1: 그래, 어서 출동하자! 자, 달리비 소방대원, 아까 배운 대로 잘 도와줄 수 있지?
0: 네!
1: 좋았어. 긴급 출동이다.

0: 오미세가 아기새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줘요.
1: 그래, 빨리 구해주자.

0: 달림아, 아주 잘했어. 넌 진짜 멋진 소방관이야.
1: 정말요?
0: 달림아! 어? 달림아! 뭐해?
2: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어? 소방관님은?
2: 응? 무슨 소리야?
1: 아니, 숲에 불이 나서 소방관님과 출동했는데 불도 같이 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우리 달림이 어제 소방서 간 게 엄청 좋았나 보다. 소방관 되는 꿈을 다 꾸고.
1: 꿈이었구나. 근데 정말 진짜 같았어요. 창고랑 나무에 불이 막 크게 났는데 소방차 타고 출동해갖고 불을 막 끄고. 이게 무슨 냄새지? 불 났을 때 나는 냄새 아닌가?
2: 에이, 갑자기 무슨 불은.
3: 어?
2: 그러게?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토스트!
1: 엄마!
2: 토스트 타나봐! 어머, 어떡해!
1: 엄마, 소화기! 소화기 가져가야죠!
2: 그래, 그래. 연기, 일을 어째?
1: 엄마, 내가 문 열게요. 여러분,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6: 어서오세요 공주님.
15: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17: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하게
0: 주문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초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새로운 고향 게라시티

0: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1: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1: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5: 짐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6: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7: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7: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6: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8: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9: 탐험할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8: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9: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10: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11: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알아주고 싶어.
4: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6: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8: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10: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9: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8: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6: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0: 능력,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기!
1: 기다리다 출동!
2: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3: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0: 마이티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일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루루스랑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괜찮아? 안 다쳤어?
1: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2: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1: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3: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0: 보자.
4: 얼른 해보자.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테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8: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류.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리.
6: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8: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6: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리더 이모 원수.
1: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2: 우와!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1: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0: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1: 아, 용암!
2: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0: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3: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0: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시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3: 정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에?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3: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3: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꾸물대고 있어? 빨리 실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2: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4: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3: 포부, 거기 서! 네?
4: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에

0: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1: 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는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어,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병.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깃발 미스틱 마을.
1: 작은 것들의 마을에서 온 기물들이여, 알 수 없는 곳에 흩어진 사라진 자의 흔적을 찾아 나를 위해 문을 열어!

0: 드디어. 처음엔 쓸모없어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야.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방해해선 안 돼.
1: 걱정 마, 제니. 로미는 그곳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2: 출구를 이곳으로 바꿔놨을 줄이야.
3: 어떻게 빠져나가지, 쥬?
1: 괜찮아. 어떻게든 탈출해서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고 반드시 제니를 되돌려놓을 거야.
3: 응! 나 이 땅속에 한 번 와본 적 있어. 내가 나가는 길을 알아, 나이다!
1: 걱정 마. 꼭 출구에서 만나.
3: 꼭 빠져 나와야 해, 로미.
1: 어서 가자.
4: 로미, 왜 그래?
1: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자.

뭔가 수상한데. 어?

0: 드디어 오빠가 나왔어, 나왔다!
1: 로미는 잘 오고 있을까, 솔지?
0: 저쪽에서 로미

새끼야, 로미!

0: 진짜 아슬아슬했네.
1: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자, 한 동안에 공격하자!

0: 제대로 하나 꺼든 술지.
1: 저 녀석은 우리가 맡을게. 그러니까 너 노선 제니한테 가라, 오미.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부탁해. 조심하고.
2: 로미가 탈출해서 다해.
3: 끝까지 서둘러야 해. 얼마 안 남았어.
0: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그 힘을 쓸 자격이 없어.
3: 우습군. 난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했어. 하지만 로미와 너희는 그동안 대체 뭘 했지? 어차피 모든 게 곧 끝나! 시작됐어.
1: 제발 그만둬, 제니!
3: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는데. 뭐 좋아, 관객이 한 명 늘었군.
0: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제니, 너한테 다 말해줄게. 너희 부모님도 이런 걸 바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죄 없는 테니핑들을 풀어줘.
3: 아니, 이미 늦었어. 난 꼭 부모님을 만날 거야. 설령 이 마을과 티니핑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0: 됐는데? 이번에도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도대체 왜?
1: 난 너와 지니 등등 모두 평화롭게 살길 원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모르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0: 그깟 지니 등등이 뭐라고?
1: 좋아, 마음대로 해. 나 이젠 물러서지 않겠어. 너에게 맞서서라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니 등등을 꼭 구해낼 거야.
0: 왜? 대체 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그런 거야?

0: 아슬아슬했어 꿀에.
1: 잘했어 생치. 마을 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데 솔지.
2: 빨리 루미한테 가져가자.
1: 급격 변신 좀 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방해하지마. 제니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스틱 마을이 무너질 거야.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그냥 둘 순 없어. 상관없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반드시 저 게이트를 닫을 거야. 도망가지 못해.
3: 열기가 너무 강해. 친구들을 구하려면 프린세스의 힘이 필요해.
2: 이게 다 뭐야 자야.
3: 제니가 실종된 부모님을 소환하려고 금수된 게이트를 열었고.
1: 게이트에서 떨어지지 못해. 다해
2: 나의 핑 저리 빙그랗지.
1: 너나 비켜. 다해
2: 제니. 너희가 먼 곳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은 내가 늘 떠나지 않으셨을 거야.
3: 넌 어렸을 때 기업을 잃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고, 두 분은 마지막 힘을 써서 약초를 왕국으로 보낸 뒤에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다고.
2: 아니야, 거짓말.
1: 거짓말이야.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놨는데!
4: 제니! 제니야!
3: 아가야! 거기 있니?
2: 엄마?
1: 제니!
3: 넌 여기로 오면 안 돼, 아가! 어서 가!
2: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제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갈게요!
1: 멈춰, 제니! 거기로 가면 안 돼!
2: 죽어! 엄마 아빠가 저기 계신다고! 미워! 나 네가 미워!
3: 미안해. 내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순 없어. 날 용서해줘.
5: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제니.

0: 괜찮아. 그보다는 제니 이제 다 끝나. 제니?
1: 아니. 아직 미스틱 마을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려면 네 진심을 보여봐. 진짜 마스터 키를 찾아보라고.
0: 마스터 키가. 이런. 어떤 게 진짜 마스터 키인지 모르겠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분명 저쪽 어딘가야.
1: 제니, 네가 나한테 네 마음을 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내 마음이 진짜 열쇠를 찾아낼 거야.
0: 고마워, 제니.

0: 미안해, 제니.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1분의 시간뿐이야.
1: 제니야!
2: 엄마!
0: 괜찮아, 아가. 그동안 널 혼자 봐서 정말 미안해.
2: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나랑 같이 가는 거죠? 네?
1: 우린 그쪽 세상으로 갈 수 없어. 넌 그곳의 세상을 살아가야지.
2: 안 돼요. 가지 마요. 엄마, 아빠. 날 두고 가지 마요. 제발. 1초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 내일 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든 거고요.
1: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맘 속에 있어.
0: 우리 딸 잘 자라는지 내 지켜볼게. 알았지? 사랑한다, 제니야. 언제까지?
2: 저도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농이 정말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줘.
3: 난 널 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어.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4: 다 잘 됐어, 츄. 제니.
5: 자, 이제 마을을 원래대로 되돌려볼까?

0: 멋진 곳이었구나. 미스틱 마을에 드디어 평화가 돌아왔어. 그래 좋구나 손지.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로써 왕국의 큰일 하나는 마무리가 됐구나.
2: 정말 죄송합니다. 왕족으로서 지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1: 아니, 어쨌든 덕분에 너희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티니핑들도 모두 무사히 지켜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상처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게 돼서 참 다행이야.
0: 그럼 그동안의 일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3: 원래 나이 들면 인내심이 커지는 법이거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때론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자, 오랜만에 요 녀석들 이 해미가 안아보자꾸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제니야. 어서 이리 오렴.

0: 다해핑? 왕족을 보필해야 하는 티니핑으로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느냐?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1: 제니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해.
0: 놔두고 제니를 따라서 잠시 미스틱 마을에 좀 갔다 오거라.
1: 네? 하지만 전 아직 볼을.
2: 뭐해? 빨리 가자.
3: 로미!
4: 얘들아!
5: 그렇게 된 거야.
6: 둘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
2: 혼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자, 쭈.
5: 건강하게 잘 지내.
7: 같이 모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손이지.
8: 그동안의 추억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할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뿌리.
9: 또 놀러와라, 안녕.
10: 모두에게 더욱더 행운이 가득하기를.
5: 그렇게 미스틱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우린 다시 하트로즈의 일상으로 돌아왔어.

0: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 친구들, 티니핑들과 함께할 새로운 모험도 기다려줘.
1: 그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비여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M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9: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0: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아침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출동.
17: 얼굴엔
18: 순한 길길.
17: 술물엔
18: 덥덥한 말.
19: 순하게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위기에 빠진 슈퍼제트.
1: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그레이트 레오봇. 고대의 기술을 모두 다 합쳐서 만들었지.
2: 그게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1: 근데 나한테 고대의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지, 타이탄?
2: 어쩔 수 없었어. 슈퍼제트에게 지하본부를 들켜버렸으니.
1: 그럼 지하본부도 없어졌으니 내 부하로 들어오는 게 어때, 타이탄?
3: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서 그레이트 레오봇이나 작동시키라고.
1: 좋아, 그럼. 자, 그레이트 레오봇 움직여라. 아주 좋아. 이제 멋지게 타볼까? 어? 이거 왜 이래? 고장난 건가?
2: 좋아, 그레이트 레오봇 나에게 와라.
1: 뭐야? 타이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에 몰래 조종장치를 숨겨놓았지. 이제 그레이트 레오봇은 내 말만 듣는다고.
1: 처음부터 나를 속일 셈이었군.
2: 이제야 알았어,
1: 메롱. 타이탄!
2: 그레이트 레오봇으로 왕이 돼서 스토리아를 다스려야지. 어?
4: 들었어? 자기가 왕이 된대.
5: 연극 연습하는 건가? 연기를 너무 못한다.
2: 이 녀석들이, 두고 봐라. 내가 곧 왕이 돼서 너희들 모두 혼내주고 말겠어.
6: 왜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왜 왕이 되려고 하죠?
2: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어? 왕이 되면 맛있는 케이크를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 뭐?
5: 저 케이크 같은 건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나요?
2: 날 아주 무시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왕이 되면 녀석들을 혼내줄 거야.
7: 무시라니? 스토리아에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2: 아니야. 예전에 땅굴을 파다가 나한테 흙이 묻은 것을 보고 어떤 녀석이 깨끗하게 다니라며 날 무시했어.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7: 두더지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그 친구의 오해였을 거야.
6: 오해는 하지 말고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때요?
2: 정말 오해였나?
7: 우리 친구가 되자!
2: 그럼 그래볼까?
7: 괴물이다!
2: 괜찮아, 그냥 내 로봇이야.
8: 나는 타군. 이 로봇을 타면 왕이 될 수 있어? 이제 내가 왕이다! 허이, 허이.
2: 역시 그랬군. 달콤한 말로 나를 방심하게 만든 후에 그레이트 레오봇을 빼앗으려는 거야. 저리 비켜! 감히 날 속이다니? 모두 혼내주마! 그레이트 레오봇 공격!

0: 어머, 타이탄이 거대 로봇을 타고 나타났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것은 당장 멈춰!
1: 슈퍼제트, 어서 날 왕으로 모셔!
2: 왕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0: 내가 해결할게! 잠깐! 처음 보는 로봇이니까 조심해야 해. 걱정 마, 나한테 맡겨.
1: 그레이트 레오봇은 너의 공격 방법이 모두 분석되어 있지. 너의 공격은 안 통해.
2: 플래시노!
0: 잠깐만! 지금은 위험해. 일단 작전을 세우자.
2: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1: 원더비키, 너의 염력도 소용없어. 염력 올리기!
2: 야! 와! 이게 뭐야?
0: 원더비키! 큰일이야, 나 혼자서는 힘이 부족한데.
1: 혼자 남았구나, 슈퍼제. 도망쳐도 소용없지롱. 난 너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 다른 친구들을 위한 착한 마음.
0: 어? 안 돼!
1: 좋았어. 드디어 슈퍼제트를 물리쳤다.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파워를 회복하자.
4: 파워를 회복시키려면 오렌지가 필요하지. 오렌지에 비타민 C, 달걀에 단백질, 올리브 오일에 폴리페놀을 조합한다. 호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오렌지 한 개, 달걀 한 개, 올리브 오일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0: 슈퍼 냠냠.
1: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0: 얘들아! 합동 공격으로 타이탄을 무찌르자! 원더비키! 초능력으로 그 방어막을 조종할 수 있겠어?
2: 해볼게!
0: 좋았어! 플래시룸! 몸 상태는 어때?
5: 괜찮아! 다 회복됐어!
0: 좋았어! 슈퍼제트 합동 공격이다!
2: 원더!
1: 그런 공격은 쉽게 피할 수 있다.
0: 플래시 파워!
1: 뭐야? 그렇게 해서 날 맞추겠어?
0: 야! 원더비키, 준비됐어?
2: 어? 슈퍼잭!
0: 좋았어? 슈퍼냠냠 파워! 다 써버렸나 봐.
3: 얘들아, 슈퍼잭을 어서 본부로 데려와 주렴.
6: 네, 캡틴 톰.
5: 조심, 조심. 타이탄이 다시는 못 오겠지.
1: 슈퍼제트,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이제 정말 끝을 내주겠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비밀 무기를 사용할 테군. 어? 왜 이러는 거지? 어지러워. 이런 레오 박사가 훈련품을 만들었잖아.

0: 이겨라 슈퍼제.
1: 타이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2: 난 스토리아의 왕이 될 계획을 세웠었다.
3: 왕? 그 망가진 레오보스로 말이야?
2: 레오 박사, 넌 고대 기술의 진정한 위대함을 모르고 있어. 그레이트 레오보스의 진짜 성능을 보여주지.

0: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까? 그레이트 레오봇은 주변의 물질을 흡수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지. 이게 바로 진정한 고대의 기술, 거대한 그레이트 레오봇이다.
1: 저 녀석이 왕이 되는 걸 막아야겠어.
2: 레오 박사님, 방법이 있어요? 에?
1: 타이탄이 어? 놀라운 것을 보여줬으니 나도 알려줘야지.
0: 역시 준비하고 계셨군요.
1: 슈퍼잭이 이겨줄 거야.
2: 어?
1: 오래요, 오래요.
3: 슈퍼잭이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당분간 회복하기는 힘들겠어.
4: 슈퍼잭, 미안해. 괜히 혼자 나서서.
5: 나도 미안해. 같이 힘을 합쳤어야 하는데.
6: 아니야. 그레이트 레오봇이 그렇게 셀 줄 몰랐잖아.
3: 어?
7: 어머, 타이탄이 또 광장에 나타났어요.
3: 그네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6: 저도 같이 갈래요.
3: 아직은 안 돼.
4: 걱정 마,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까. 넌 회복에만 집중해.
6: 그래도
8: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6: 알았어, 빨리 회복해서 따라갈게.
4: 그래, 슈퍼제.
7: 어? 아니, 레오 박사가 통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3: 레오 박사가? 레오 박사, 도대체 타이탄과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1: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난 타이탄이랑 한편이 아니라고.
7: 거짓말하지 마.
1: 정말이야. 타이탄이 왕이 되는 건 나도 싫다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락한 거야. 자, 이건 힘을 되찾고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고대의 요리 레시피다. 어서 받아.
7: 저 비법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당연하지.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때 쓰려던 자료라고.
3: 좋아. 슈퍼 냠냠 요리로 슈퍼잭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자.
7: 특별한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지. 우유에 칼슘, 쌀에 탄수화물, 꿀에 아미노산을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우유 200ml, 쌀 50g, 하! 꿀 한 스푼. 슈퍼 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쌀 우유 푸딩. 슈퍼잭? 자.
4: 어떡하지? 레오봇이 더 강해졌어요.
8: 이대로는 힘들겠어요.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도 도로 가자.
7: 하지만 슈퍼잭만 두고 갈 순 없어요.
6: 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7: 하지만
6: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0: 그런 공격은 전혀 안 통한다고. 응? 어? 또 뭐야?
1: 쭉 타이탄 그만 멈춰.
0: 언제나 전하지.
2: 차. 핫 권다 파워. 레이스 파워.
0: 슈퍼 제트도 별거 아니고. 이제 내 차례다.
2: 와, 개운한데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어, 우와, 큰일이야. 나도 빨리 출동을 해야겠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1: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겠어.
3: 어, 갑자기 지진인가?
2: 우와, 저게 봐요. 슈퍼잭! 슈퍼잭!
4: 이럴 줄 알았어. 고대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가 이렇게 굉장하다니.
0: 슈퍼잭이 어떻게 거대해진 거지? 하지만 나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잭!
2: 타이탄!

0: 거절할 순 없지.
1: 나는 가고. 호이 호이 호이. 로봇을 타고 왕이 될 거야.
2: 타군, 여기 오면 안 돼.
0: 지금이다. 밀치기 공격. 네?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하고 해라.
3: 어? 안 돼. 그만해. 슈퍼잭을 괴롭히지 마.
0: 넌 또 뭐야? 저리 비키라고.
2: 타군.
4: 타이탄,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5: 슈퍼잭은 우리가 지킨다.
4: 우리도 슈퍼잭을 지킨다.
6: 잠깐만, 저 녀석들 내 허락도 없이.
7: 레오 박사님 같이 해요.
6: 응? 난 괜찮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0: 어? 좋아, 그렇다면 너희도 함께 처리해주마. 뭐야?
2: 플래시런, 어서 감아.
8: 원더비키, 힘껏 당겨.
2: 여러분.
0: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레이트 레오봇을 이길 순 없어. 네가 낫다냐? 슈퍼자!
2: 슈퍼 냠냠!
0: 와, 이건 안 되지!
2: 타이탄을 물리쳤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이야.
6: 무슨 소리? 모든 건 내 레시피 덕분이라고. 만약 내 레시피가 없었다면 타이탄의 부하가 될 뻔했거든. 고마워하라고. 어려워요.
2: 그래, 고마워 레오 박사. 그동안 괴롭혔던 건 다 잊었나?
6: 잊을 리가 있나? 이제 다시 열심히 괴롭혀주겠어.
2: 뭐라고?
6: 내 말은 지금은 아니고.
2: 하구!
1: 여기 아프리카야. 솜사탕 구름이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엔
15: 순한 길길.
14: 중물엔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숲속에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3: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역시 드레스의 완성은 리본이지.
1: 이게 무슨 소리지? 아침부터 뭐 만드는 거야?
0: 짜잔! 어때? 예쁘지?
2: 어? 이리 줘봐.
0: 안 돼! 도깨 돌려줘!
2: 에이?
1: 공주님 춤추실까요?
2: 좋아요.
0: 너희들 정말?
3: 얘들아, 핑핑이 힘들게 만든 드레스잖아.
4: 도켓, 무슨 춤 추는 거야?
5: 데크, 데크.
0: 나 몰라.
1: 어떡하지?
2: 저기 미안해.

0: 다시 만들어줄게. 어? 도켓, 이거 옷 맞지?
1: 당연하지. 이제부터 가장 유행하게 될 도켓 디자이너님의 작품이라고.
0: 밥수사.
2: 잠깐만, 뭐 좋아.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현재 두 팀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4: 잠시 밀려나기도 했지만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온 세계 리그의 치치핑핑팀과 탐험 리그의 에이스 엘리트 팀처럼 다른 팀들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5: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4: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6: 잘난 왕국의 사라진 석상을 찾아라!
4: 세상에! 잘난 왕국의 석상이 사라지다니! 무슨 일일까요?
5: 글쎄요, 지난 왕들의 모습이 조각된 무거운 석상이 4개나 없어졌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에요.
4: 여러분들이 석상을 꼭 되찾아주세요.
6: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0: 로빔, 잘난 왕국의 사라진 석상에 대해 검색해줘.

0: 끼리끼리 찬란 왕국의 패티산에는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대왕들의 석상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석상 모두가 사라져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서 석상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와,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2: 저곳에 가면 핑핑의 드레스 재료도 구할 수 있겠는걸.
3: 좋았어. 핑핑, 내가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또 누더기 같은 옷이라면 사양할게.
3: 그럼 잘난 왕국으로 가볼까?
4: 응!

0: 대장, 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찬란 왕국에 도착했어! 이번에야말로 승리는 우리 거라고!
1: 급할 거 없어! 찬란 왕부터 천천히 만나보는 거야! 그런데 부, 왜 모니터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야?
2: 대장, 망원경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뭐지?
0: 대장! 대장! 우리 앞에 뭔가 있어!
1: 안 돼! 안 돼! 얼른 방향을 바꿔!
0: 알았어, 대장!
3: 침입자다! 침입자 잡아라!
4: 우와, 정말 멋지다.
0: 딱 내 스타일이야. 어쩜.
5: 우와, 패션의 나라다운 걸.
1: 근데 무슨 리본이 이렇게 많지?
6: 생크림 리본 좋아.

0: 아이고.
1: 어?
2: 탱크니 아빠.
1: 어? 괜찮니? 미안하구나.
2: 탱크.
1: 안 돼. 꼬마야, 그 리본은 뭐니?
2: 탱크.
1: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좋겠어. 자. 오홍, 멋져. 판타스틱.
2: 탱크미 사탕 좋아! 좋아, 좋아!
3: 탱크마, 괜찮아? 어? 머리, 그건 뭐야?
2: 탱크미 좋아! 탱크미 막대 사탕 좋아!
1: 다행히 마음에 쏙 드나 보구나.
3: 고맙습니다.
1: 어, 무슨. 난 아름다운 게 좋아. 하지만 리본은 좀 별로라서 말이야.
4: 어? 여기 이렇게 리본이 많은데요?
1: 어허, 많아도 너무 많지. 이번 왕이 유행시킬 패션이 바로 리본이거든.
3: 리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1: 리본은 내 패션 취향과 맞지 않아. 선대왕들은 참 좋았는데 말이야. 그럼 난 바빠서 이만.
5: 저기 잠시만요.
1: 어?
5: 잘라랑이 있는 궁전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저쪽으로 가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궁전이 있어.
3: 궁전으로 가서 석상을 찾을 수 있는 단서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4: 좋아.
5: 어머, 너무 예쁘다.
3: 안녕하세요.
6: 병사들이 모두 리본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5: 왜? 우와, 멋지지 않아?
3: 에이, 아니지. 병사라면 하늘을 뚫어버릴 듯한 창과 바위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지.
2: 탱크미 사탕 좋아. 좋아.
5: 이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핑크 다이아몬드. 이건 1년을 날아가야 찾을 수 있다는 구름절벽 위의 장미섬.
7: 야!
5: 아주 죄송합니다.
2: 탱크미 사탕!
5: 너!
4: 살았다. 얘들아, 내가 도자기를 잡았어.

0: 왕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0: 절벽의 장미사, 백만 년을 하루 종일 일해도 절대 살 수 없는 핑크 다이아몬드까지 여러분들이 배상하셔야 될 금액은 평생 갚지 못할 겁니다.
1: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2: 망했어, 망했다고.
3: 예쁜 리본들이 많은 곳에 와서 정말 설렜는데.
4: 예쁜 리본?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0: 역시 정열적인 빨간 리본을 하신 분이라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군요.
1: 감사합니다.
0: 이건 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상 리본 모자예요. 이 리본의 촉감,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색감, 어떤가요?
1: 정말 멋져요.
0: 멋진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작품입니다. 리본은 내 인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사랑이지요.
2: 저기요, 저희는 잘난 왕국의 없어진 석상을 찾으러 왔는데요.
0: 석상?
2: 네, 갑자기 사라진 잘난 왕국 선대왕들의 석상이요.
0: 내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모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분들의 패션 감각은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요. 저 또한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석상을 꼭 찾아주세요.
2: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되돌려 놓을게요. 자, 그럼 출발!
3: 땡크!

0: 간다고.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1: 뒤로 움직여서 앞으로 갈 수 없잖아.
2: 제급! 제급!
1: 언제까지 뛰어야 하는 거야? 어떡하지?
0: 나도 몰라. 잠깐만.
1: 맞다. 나에게 캣마블이 있었지.
3: 이럴수가. 지금 당장 이동한다.
4: 네.
1: 석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5: 치치, 이제 다 왔어. 여기가 원래 석상에 있던 동쪽 보물이야. 어? 저게 뭐지? 리본이잖아?
1: 어?
5: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1: 이건 아까 잘라낭 모자에 있던 리본 아니야?
5: 어? 그럼 설마 잘라낭이 범인?
1: 에이, 말도 안 돼. 거기 살아! 누구냐! 잡았다! 네 정체를 밝혀라!
5: 사실은 그게 말입니다.
1: 생크미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그런데 여기는...
1: 여기가 서쪽 봉우리인 것 같은데.
0: 아까 여기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물체가 있다고 했는데. 도켓! 채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1: 어디?
0: 설마... 잘라낭님이 왜 여기에?
3: 나의 왕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석상을 찾고 있다고요.
3: 석상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요. 석상은 앞으로도 쭉 없는 게 나으니까. 당장 이 자들을 끌고 가라!
0: 왜 이러시는 거예요?
5: 멈추십시오, 폐하!
1: 얘들아, 괜찮아!
0: 친치, 드래코!
3: 집사, 당신이 여기 왜?
5: 폐하, 이제 그만 석상을 돌려놓으시지요.
3: 뭐라고?
5: 저희 왕국의 선대왕들께서는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특유의 유행하는 패션이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의 폐하께서도 선대왕들처럼 유행시키고자 한 패션이 있었습니다.
3: 아!
5: 바로 리본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리본을 좋아하지 않았고 선대왕들의 패션만 고집했습니다. 화가 난 배안은 결국 선대왕들의 석상을 모두 숨기고 말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석상을 되찾아달라고 이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3: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5: 죄송합니다, 폐하. 이게 다 폐하를 위한 일입니다.
0: 왕이 석상을 훔친 범인이라니 믿을 수 없어.
4: 결국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3: 난 그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만든 리본을 좋아해 주지 않았다고요.
0: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좋으면 되죠.
4: 맞아요. 난 내 패션이 제일 멋진걸?
5: 나도 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
3: 여러분들께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군요.
5: 배야,
3: 미안하네. 자네에게도 면목이 없네.
5: 야, 그렇지 않습니다, 배야. 전 리본이 제일 좋은 거리요.

0: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1: 뿅! 자! 그죠?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2: 맞아.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보면 잘난 왕도 기뻐하실 거야. 예, 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업.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베이비 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진정한 마법.
5: 스타스톤의 흑마법에 물들었고 우린 바랄라 마법을 쓸 수 없어. 어떻게 바랄라 별빛성을 구하지?
6: 스피커에겐 더 큰 음모가 있을 거야. 어. 우리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7: 아, 스타스톤은 참 아름답군. 스타스톤, 어둠을 퍼뜨려라! 스타스톤의 강한 힘이 드디어 내 것이 됐어. 이제 온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거야. 흑마법에 물든 스타스톤이여, 너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왔네.
1: 아니, 저게 뭐지?
2: 어?
1: 어?
3: 괜찮아. 루루링.
4: 스피카의 지시야.
3: 시간이 없어. 스피카가 스타스톤의 힘을 사용하고 있어.
4: 나한테서 떨어져 이 겁쟁이 녀석.
5: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4: 뭐라고?
5: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 가.
6: 흑마법으로 인해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이기심과 질투, 분노, 거짓, 증오만이 존재할 거야.
3: 흑마법이 오고 있어.
4: 친구들이 지켜야지.
3: 이제 흑마법이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될 거야, 뮤.
7: 큰일이네. 모두가 위험해.
4: 어서 교실로 가자.
0: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4: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수업 시간에 늦는 학생이 어딨어? 너희 셋 다 반성문 10장씩 써와. 어서 앉아. 빨리 움직여.
4: 선생님, 넌 무서워.
7: 웬디야, 괜찮아?
4: 너, 이게 무슨 짓이야?
0: 떠들지 말고 빨리 앉아.
4: 하지만 얘가 방금...
0: 너희들 이번 성적도 완전 엉망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다니 공부는 한 거야?
8: 수업 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0: 공부할 자세가 안 됐잖아. 각자 공부해!
8: 저 문제는 못 푼다고요.
9: 저것도 못 푼다니 바보냐?
8: 너도 맨날 2등만 하잖아.
0: 뭐가 어째?
7: 아무래도 스피커의 흑마법 때문인 것 같아.
4: 어서 바랄라 별빛 섬으로 가자. 저기 좀 봐! 마법의 성이 어둠으로 덮였어!
6: 바랄라 페어리즈, 겁도 없이 돌아오다니.
4: 스피커,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이젠 그만해!
6: 날 막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4: 바랄라 마법!
6: 바랄라 마법?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라 마법은 없어. 겁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바랄라 마법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됐지만 사라져줘야겠어. 그동안 날 골탕 먹였겠다. 잘 가라, 바랄라 페어리즈. 스피카 여왕 임명하는 스타스톤의 힘이여, 모두 나에게 와라!
4: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랄라 마법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야. 마지막 희망이 있어.
3: 마지막 희망?
10: 맞아. 너희 마음속 별빛 에너지야. 너희가 우릴 진심으로 믿는다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뮤.
4: 자신 있어?
7: 맡겨줘.
4: 우리도 너희를 믿어. 다시 힘을 내보자. 으잉! 뮤뮤링! 포포링!
7: 루루링!
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스윗 핫!

뮤브릭 뮤뮤뮤 블링블링 파랄라

0: ス県民ナンバゆるりルダンハツ
1: ルルリンルルライラルード
0: レミファ

0: 손의 힘을 보여주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 춤춰라. 나비들아!
1: 바랄라 마법 다양한 별놀이 강화!
2: 스타스톤을 손에 넣었다 해도 우린 물러나지 않아. 우리에겐 지켜야 할 친구들이 있어.
0: 친구? 아끼는 친구를 잃게 만들어주겠어.
2: 꿈 깨시지?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모든 세상을 끊임없는 외로움에 빠뜨려라!
2: 스피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맛있는 음식, 예쁜 꽃, 음악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잖아! 난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과 우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도대체 왜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0: 아름답다고?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정말 아무 노력도 안 해봤을 것 같아? 예전에 난 바랄라 별빛 섬의 나비 여왕이었어. 내 임무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거였지. 예쁜 꽃.
3: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2: 울지 마. 넌 잘하고 있어. 어? 이거 받아.
3: 고마워. 잘 키울게. 응?
0: 맛있는 음식.
3: 아침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다.
4: 어? 하나 더 있네? 우리 같이 먹자.
3: 응, 고마워.
0: 아름다운 음악.
5: 조율이 안 됐어. 큰일 났네. 곧 공연이 시작되는데 어떡하지?
6: 진정해. 방법을 생각해보자.
5: 이럴 수가. 기적이 일어났어.
0: 난 사람들의 우정을 지켜줬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아름다운 우정을 가져보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려 했는데 나를 가둬버릴 뿐이었어. 난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과 우정을 지켜줬지만 나에게 돌아온 건 끝없는 외로움과 상처였어. 그때 깨달았지. 세상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거. 맛있는 음식은 변하고 꽃은 시들고 음악은 계속되지 않아. 우정은 무슨. 이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만이 가득할 뿐이야. 우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야. 넌 누구지? 난 바로 너야. 네 마음속의 어둠이라고 하지. 내가 겪은 이 지독한 감정을 모두가 겪게 만들겠어. 난 이제 스피커 여왕이야.

0: 손을 빼앗아서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고 어두운 감정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할 거야. 흑마법이 온 세상에 퍼졌으니 이제 곧 내 계획이 실현될 거다.
1: 그렇게 될 순 없어.
0: 기다려. 이제 너희 차례야. 흑마법의 위력을 맛보게 해주마.
2: 바랄라 마법 강화!
1: 스피커의 마법이 너무 강력해.
3: 이럴 수가. 마지막 바랄라 마법이 사라졌어.
1: 레나, 그동안 참았는데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3: 그러는 넌 어떻고? 매번 덤벙대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잖아.
1: 뭐가 어째? 그만해! 너희는 왜 항상 싸우기만 해? 너희를 화해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제는 둘 다 보기 싫어. 눈앞에서 사라져!
0: 바랄라 페어리즈도 서로 다투다니 정말 재밌네. 너희가 말하는 우정도 곧 사라질 거야.
1: 조용히 해! 이 못된 나비야!
0: 뭐야? 어서
1: 피해!
3: 어?
4: 아니, 다들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왜 날 구해준 거야?
5: 나도 몰라. 몸이 먼저 움직였어.
3: 맞아. 마치 본능처럼.
4: 어?
3: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린 좋은 친구잖아.
6: 기념사진 찍자.
1: 대화사를 멋지게 잘했어.
6: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1: 더 이상 겁나지 않아.
6: 마음을 이어주는 우정의 연결고리야.
3: 삼각형은 가진
1: 바랄라 페어리즈는 최고야.
4: 방금 우리 왜 그런 거지?
3: 어떻게 이럴 수가.
6: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니까.
3: 우리의 우정에 너의 흑마법 따위 절대 통하지 않아. 그깟 우정이 흑마법을 이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야.
4: 스피커, 우정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연결고리라고.
3: 억지로 우정을 쌓을 수 없고 강제로 우정을 끊는 것도 불가능해.
6: 맞아. 마법의 힘은 바로 우리들의 우정이야. 별빛 에너지가 돌아왔어.

0: 우정이 있으면 바랄라 마법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포포링!
1: 뮤뮤링!
2: 루루링! 이럴 수가...
0: 다행이다.
3: 어? 엄청난 에너지야, 폴! 너희의 우정 에너지가 흑마법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0: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어.
4: 이제 이 모든 걸 끝내자.
5: 응! 바랄라 마법!

어둠을 물리치고 바랄라 별기 썸을 다시 번지!

0: 옳다는 걸 증명하겠어.
1: 슈퍼스타!

0: 된 거지?
1: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시작할까요?
2: 나 책 가지러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1: 선생님, 시험 범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어디 말해보렴.
3: 혹시 방금 우리 왜 싸운 거야?
4: 그건 너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5: 응? 또 너무 힘들다.
3: 다신 싸우지 않을 거예요.
6: 저것 봐, 마법의 성이 다시 반짝여. 모든 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7: 고마워. 덕분에 진정한 우정을 알게 됐어.
4: 넌 나비 여왕이구나.
3: 나비 여왕?
7: 미안해. 내 안에 나쁜 감정이 사로잡혀서 내 임무를 잊었어. 너희가 바랄라 마법으로 내가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으려는 걸 막아줬지.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계속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3: 수피가 여왕님.
5: 우리 곁을 떠나실 것 같죠.
7: 얘들아,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어.
5: 아름다운 날개다.
7: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날 거야.
3: 수피가 여왕님, 저희 여왕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8: 떠나지 마.
7: 고마워. 너희 덕분에 어둠에서 벗어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6: 우리 친구하자. 그럼 너도 외롭지 않을 거야.
7: 우리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5: 수피가 여왕님! 같이 가요!
8: 너무 예쁘다.
4: 로얄 스타스톤이야. 로얄 스타스톤은 아름다운 우정을 상징해.
9: 앞으로도 계속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어줄 거지?
8: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이 생길 거야.
10: 그럼 물론이지.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11: 얼굴엔
10: 순한 갱갱.
11: 눈물엔
10: 덥덥한 말.
12: 순하게
10: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가

0: 원더키드.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암피인들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호르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 또 탈출했어. 헤더, 조심해.
1: 어? 뭐라고?
0: 미안, 헤더.
1: 멍청한 잡종 같으니. 입마개를 해야겠네. 혈통서도 없지? 우리 랜슬롯은 안 그래. 동물보호 패쇼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거든.
0: 그게 무슨 패쇼야. 이 지역 동물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는데.
1: 그럼 왜 나한테 트로피가 있는데?
0: 그야, 네가 트로피를 가져와서 경연대회를 열라고 부추겼잖아.
2: 뭐가 사실이든 세 번째 우승은 어려울 거야. 올해는 봉봉이가 우승할 테니까. 응? 우린 봉봉이의 특별한 재능만 찾아내면 돼. 그게 뭐가 어렵겠어. 물어! 아니, 씻지 말고! 봉봉아, 물어와! 아, 어쩌지? 너무 어렵잖아. 하긴, 나도 길고양이일 때 그랬어. 난 고양이들 사이에선 잡종이었거든. 뭐, 봉봉이가 잡종일지.

0: 몰라도 잡종한테도 전성기는 있잖아.
1: 혹시 재능이 먹는 건가?
0: 아니면 타고난 천재 가수인가?
1: 이상하네. 한 번도 저런 적은 없었는데.
2: 어제 내가 찍은 거야. 어때?
1: 잠깐. 저기. 어? 저 벤. 확대해봐.
3: 썬데이랑 캐시잖아.
0: 쟤네가 노래하게 만들었나?
2: 맞네. 무슨 일종의 음파 장치 같아. 저 음파 보여? 오직 개들만 들을 수 있는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0: 근데 왜 개들을 노래하게 하는데? 악당의 계획치곤 좀...
4: 이상하군.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더 멍청하게 만들었군. 가디언즈의 텔레지먼을 빼앗는 거랑 뭔 상관이지?
5: 이번 실험은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이 장치가 다른 타깃에게도 먹히게 개조했거든요. 가디언즈한테도요.
4: 그러니까 가디언즈한테 노래를 시키겠다.
5: 또 다른 일도 하고요.
4: 보여다오.
5: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
4: 당장! 오. 어서 빨리 이 장치를 써봐.
5: 아직 버그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모금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가디언즈가 나타날 테고 그런 캣과제가 바로
4: 너희는 안 돼. 난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한다. 그 이후로 난 초콜릿 쿠키가 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다.
5: 쟤들은 장치 쓸 줄도 몰라요. 또 시몬은 걔를 무서워하고요.
6: 응? 아, 난 무서운 게 없거든. 있다고 해도 절대 걔 따윈 무서워하지 않아.
4: 베라와 시몬을 보내겠다. 걔들의 난장판이 되면 가디언즈가 오겠지. 그러면 놈들을 조종하는 거야.

0: 이게 정말 봉봉이의 재능이 맞을까?
1: 아, 당연하지. 봐, 얼굴부터 조각 같잖아. 또 악당들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여기로 올 거야. 봉봉이를 핑계로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어.
2: 나만큼 참신한데? 난 음향 데스크를 맡을게. 소리로 난장판을 만들 테니까. 어? 로미오? 네가 여기서 뭐해?
3: 그냥 도와줄까 했어. 내가 좀 하거든. 내가 말 안 했나? 전에 음향 기술자로 일했다고? 그것도 세계의 유명 밴드에서. 그것도 하룻밤에. 난 사운드의 왕이야!
4: 사운드의 왕이라고? 쟤를 이용하면 되겠어. 이 장치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거든.
5: 썬데이가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서 음향 데스크에서 스피커를 켜라고.
4: 좋아. 네가 이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 난 더 중요한 걸 맡을게. 음향 데스크 말이야.
5: 왜 내가 음향 데스크를 맡으면 안 되는데? 네가 이걸 맡아도 되잖아.
4: 그야 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왜, 문제 있어?
1: 이거면 패쉬가 난장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랜슬롯이 이길 거고, 이번에도 우승은 우리 해도?
6: 거기서 뭐해?
1: 다른 개들을 방해하려고 간식을 숨기는 짓 같은 건 안 하거든?

0: 분명히 썬데이의 장치였어.
1: 꼭 부숴버려야 해.
0: 트로피 근처엔 어? 얼씬도 못하겠어. 개가 있거든. 엄청 큰 경비견이 있어. 하지만 봉봉이가 이기면 돼.
2: 샤샤, 그런 긍정적인 자세는 좋지만 봉봉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0: 혼자 힘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고양이가 있다면, 봉봉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고양이라면.
3: 네가 바로 사운드의 왕이라고?
4: 어? 네, 전데요.
3: 그럼 네가 만약 이 음향장치를 연결해야 한다 치면 이 커다란 스피커랑 어떻게 할래?
4: 그럼 그냥 이 슬라이더라, 맞죠? 그리고는 여기 이 다이얼이랑 저거를 돌리고 당연히 버튼도 좀 눌러줘야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 쉽죠?
3: 딱 내가 알고 싶던 거였어.
4: 난 여기 있을게. 혹시나 사운드의 왕이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3: 설마 지금 개가 무서워서 이러는 건 아니지?
4: 절대 아니거든.
3: 다행이네.
5: 그러니까 개가 무서워요?
4: 난 유명한 개 훈련사였어요. 아깐 사운드의 왕이라더니 이젠 개들의 왕이라고?
5: 내가 재능이 많죠.
6: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샤샤와 봉봉이 그리고 스타일로.
0: 가자 봉봉아.
6: 장애물을 뛰어넘는 개와 고양이라니 정말 귀엽지 않나요?

0: 공부나!
1: 아쉽게도 봉봉이와 스타일로는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2: 이 로미오 내 말 들어. 네가 프리스타일이 그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한테 맡겨.
3: 사운드의 왕은 나거든.
2: 음향 담당은 나니까 대장은 나야.
3: 난 대장 같은 거 안 키우거든.
1: 팀입니다. 물론 이 대회를 만들자고 우겨서 우승했지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헤더와 헤더의 살루키 하운드 랜슬롯입니다.
0: 문제가 생겼어.
2: 로미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4: 뭐?
0: 이건 내 음악이야.

0: 우승자다운 멋진 동작이군요.
1: 로미오가 이상해. 그것도 아주 많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2: 내려잖아.

0: 로미오를 잘 감시해. 아니, 베라인가? 너무 가까이 가진 마. 베라가 저 장치를 켤 줄 몰라서 다행이야. 알아내기 전에 서두르자.
1: 그럼 봉봉이는? 저 장치에 영향을 받으면 어쩌지?
0: 이 강아지 귀마개를 씌우고 펫시터랑 있게 하는 거야.
1: 여기 있어. 금방 올게. 말로, 주의를 끌어야 하는데 이건 어때? 고양이들이 무대를 장악해서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0: 좋아,

이렇게

0: 난 개들이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넌 개들의 왕이니까 누군가 개를 무서워한다면 참고로 난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까?
1: 스스로 말하는 응?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0: 난 안 두려워.
1: 바로 그런 자세예요. 끝까지 서기는 가죠.

0: 당장 이리 와. 빨리.
1: 이만 가봐야 해. 널 납치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2: 나 같은 인질은 없었죠? 그쵸?
1: 그래, 넌 인질의 왕이야.

0: 안 들리나 봐.
1: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2: 필라인 필전.

여길 맡을게. 넌 봉봉이를 구해.

0: 잘했어. 이젠 무사해. 기다려.
1: 빨리 그 장치를 찾아야 해.
2: 어? 찾는 게 이거야?

0: 쉽게 끝났는데? 너무 어? 쉬웠어.
1: 이제 그 트로피 내놔!
2: 한번 와서 뺏어가 보시든가. 어, 어디가 아파? 루카님이 겨우 개들만 다스리길 원하셨을 것 같아? 가디언즈를 조종할 완벽한 신호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내 찾으셨군, 안 그래?
1: 못버텨! 신호를 못버티게 했어!
0: 버텨! 진호를 버텨!

그 탈리즈먼은 내가 가져가지.

0: 자, 멍멍이들아, 누가 간식 먹을래?
1: 나, 난 두렵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난 두렵지. 끝까지 못 속이겠어.
2: 포기해, 베라. 빨리 포기해.
3: 누가 날 포기시킬 건데?

0: 와?
1: 어?
0: 트로피도 없고 테리즈만도 없고 심지어 짝꿍도 없네.
2: 어디 갔지?
0: 그럼 이쯤에서 그만. 어? 그거 알아? 이번에도 우리가
3: 크로썸!
0: 뭐, 이번 승리는 모든 잡종들의 승리라 할 수 있겠지.
4: 최신 뉴스가 올라왔어.
0: 마일로랑 봉봉이가 장애물 넘는 사진도 있어?
1: 여전히 안 웃기거든. 아,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5: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6: 저기요, 제가 인질의 왕이긴 하지만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해요. 저기요. 난 탈출의 왕이다.

0: 냥이. 개. 냥이. 개는 물건을 잘 물어와 동물 중에 가장 잘해. 고양이 멋지고 발톱이 뾰족해 네 발 동물 중에 단연 최고.
1: 개. 냥이.
2: 둘 다는?
0: 둘 다?
2: 개는 재밌고 냥이는 멋져. 하나를 고르는 건 어리석은 짓.
0: 하지만 개는?
2: 짖고 고양인 게르릉.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알아?
0: 뭔데?
2: 둘 다!
0: 둘 다?
2: 둘 다!
0: 고양이는?
2: 나무 타고 개는 땅을 파. 둘 다 동그란 밥그릇을 쓰고. 때론 괴롭도 생기고.
0: 개? 고양이?
1: 개! 냥이!
2: 넓고 넓은 세상에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돼. 둘 다!
0: 둘 다?
2: 둘 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스쿨버스 왔네.
11: 학교 가자.
12: 안녕 친구들.
13: 같이 가자.
12: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4: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7: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16: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다들 뭐 먹는 거지?
19: 이게 뭐래요?
2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엄마랑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화려한 게 좋아.
4: 렉스.
5: 안녕. 너희 왔구나.
4: 응. 어? 이 하트는 뭐야?
5: 아, 어? 수컷 파라사울 롤로푸스가 암컷에게 구애하는 시기라고 알려주는 표시야.
4: 구애? 뭘 구애?
5: 구애가 아니라 구애라고 해. 공작 같은 동물들은 꼬리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애한다고 표현해.
4: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었어.
6: 파라는 꼬리 깃털이 없는데 어떻게?
5: 파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
4: 우와, 정말 궁금하다.
6: 나도.
5: 안 그래도 구애를 할 때 파라사울 롤로푸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볼래?
4: 좋아.

0: 우린 파라를 보려고 왔는데 근처에서 본 적 있어?
1: 어, 파라?
0: 응. 어?
2: 저쪽에 보이는 게 파라들 같은데?
1: 정말? 저기 봐! 파라사울 올로프스들이 많이 있어!
0: 우와! 저 수컷 파라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1: 알록달록하고 볕도 정말 길어!
2: 파라사울 올로프스들은 볕이 길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대. 파라들한테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0: 응? 뭐지? 저기 좀 봐! 어?
1: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0: 다른 파라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2: 아마 저 파라는 다른 파라들보다 볕이 짧고 색깔이 덜 화려해서 그럴 거야.
1: 정말? 너무 안 됐다.
3: 그러게. 너무 외로워 보여.
1: 렉스 형, 우리가 도와주자.
2: 도와준다고?
1: 응! 저 파라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른 공룡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2: 글쎄... 그래, 일단 한번 해볼까?
1: 좋아!
4: 뭔가 좋은 게 없을까?
1: 우와! 예쁘긴 한데 절벽이라 좀 위험해 보여. 어떡하지, 렉스?
2: 렉스! 레드포 변신! 렉스! 슈퍼 갈토리!

0: 깃털 줍는 거 정말 재밌어. 어? 저기도 있다. 어? 안녕. 괜찮아. 널 도와주려는 거야. 다 됐다.
1: 우와, 장식이 정말 화려한데?
2: 너무 멋져.
0: 맞아, 맞아.
3: 자, 너도 한번 봐봐.
4: 팔아도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0: 어서 친구들한테 가봐. 얼른.
5: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0: 작전 성공인가?
2: 내가 다른 공룡들도 좋아할 거라고 했지.
5: 그러게.

0: 어떡해, 다 가버렸어.
1: 이제 어쩌지?
2: 이대로 포기.

0: 없어. 다시 해보자.
1: 로키, 이걸로 정말 될까?
2: 로키, 팔아도 이 방법은 싫을 수도 있어.
0: 걱정하지 마, 렉스 형. 천연색소니까 물로 다 지워진다고.
3: 그래, 렉스. 팔아도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0: 그러니까 하게 해줘.
2: 아, 알았어. 대신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지워주는 거다.
0: 맡겨두라고. 다 됐다. 어때, 비키 누나, 렉스 형?
1: 나쁘진 않은 것 같아.
0: 타라야, 넌 마음에 들어?
4: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0: 그럼 다시 출동해 볼까? 응. 이번엔 성공하겠지?
4: 그럼 확실해. 갑자기 왜 비가 오래?

0: 기운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분명 너의 매력을 알아줄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2: 맞아. 포기하면 안 돼.

0: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1: 나뭇잎이라도 붙여볼까?
2: 어? 저기 빨간색 꽃도 있어.
3: 얘들아, 어? 잠깐만.
1: 어?
3: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 그러게. 암컷 파라가 수컷 파라한테 반했나 봐.
1: 우와, 정말 잘됐다. 그치?
0: 응.
1: 어? 렉스, 저것 좀 봐. 우와, 하트 모양 같아.
4: 그러게, 너무 잘 어울린다.
3: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줄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1: 정말 잘됐어.
3: 다들 수고했어. 자, 파라사울 롤로프스 카드야.
1: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0: 맞아, 파라가 자기 짝꿍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2: 그러게. 내 땅콩을 돌려줘.
3: 어, 알았어. 계속 수고해줘.
2: 렉스, 어떻게 된 거야?
3: 우르르 행성에 산불이 났는데 불길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 아무래도 가서 살펴봐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볼래?

0: 좋아, 가자.
1: 응? 야!

0: 얘들아!
1: 어? 너희 왔구나? 큰 돌은 모두 잡았어.
2: 정말 다행이다! 렉스 형! 공룡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
0: 너희들 모두 수고했어. 아, 안기팀, 너희는 다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우린 작은 불씨가 남은 곳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
1: 응, 알았어.
2: 내가 루키랑 함께 갈게.
0: 좋아, 조이랑 루카스는 나랑 가자.

0: 어? 이건 뭐지? 어? 어? 공룡 알이야.
1: 알이 나뭇잎에 쌓여 있잖아. 다치지는 않았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
0: 앤디, 저쪽엔 남은 부시가 없는 것 같아. 이쪽도야. 어? 로키, 얼굴에 검댕이 묻었어. 앤디, 너도야. 이제 돌아가자. 로키,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자, 우리 이거 같이 먹자.
2: 우와, 땅콩이잖아.
0: 고소해. 이것 봐라. 자, 어. 잘하지?
2: 오, 나도 해볼래. 다시.

간다. 휴. 성공. 이번엔 앤디 네 차례야. 좋아. 받아라. 휴. 어? 어? 앤디, 왜 그래? 건너봐라, 건너봐라.

0: 땅콩 봉지를 던져.
1: 어? 핀!
0: 어서 땅콩 봉지를 던지라고.
1: 뭐? 우리를 공격하려고 쫓아온 줄 알았는데 땅콩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다니.
0: 이상하네. 가스토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
2: 혹시 가스토르니스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1: 한번 가보자. 응.

0: 아,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1: 그러게,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줄 알았는데.
2: 근데 왜 땅콩을 빼앗으려고 한 걸까?
0: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견과류 나무잖아. 산불 때문에 견과류 나무들이 전부 타버렸나 봐. 가스토르들이 먹어야 했는데.
1: 그럼 다른 가스토르들도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어? 맞아. 어서 렉스에게 알리자.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배고픈 가스토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0: 응. 먹이를 구해서 나눠주는 건 어떨까?
3: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응? 아, 그리고 견과류 나무도 새로 심어주자. 응.

0: 당분간 먹을 나무들을 많이 심어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1: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들도 얼른 자라서 열매가 가득 열리면 좋겠어.
2: 맞아. 열심히 심었으니 그렇게 될 거야.
0: 다 너희들 덕분이야. 모두 수고했어.
3: 어? 아참! 가스토리들이 배고플 텐데 어서 열매를 나눠주러 가자. 어? 너 새끼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자, 이건 엄마 가스토르 거.
0: 엄마 가스토르니스가 아니라 아빠 가스토르니스야. 가스토르니스는 아빠가 새끼들을 키우거든.
3: 아, 그런 거구나.

0: 자, 가스토르미스 카드야.
1: 고마워, 맥스.
0: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지. 어? 자.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이잖아. 아까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잘 봐.
1: 나도야 볼래. 나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3: 얼굴엔

0: 안전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고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3: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지동.
18: 얼굴엔
19: 순한 킬킬.
18: 줄무랜
20: 순하게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긴긴.
9: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그러지 마, 인디고. 이제 더블 점조각 하나만 채우면 완성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계자가 되든 모두 축하해주자.
1: 축하는 내가 받을 것 같지만.
0: 어? 좋아.
2: 근데 동시에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화이트 골드님께서 판단하시겠지.
0: 누가 됐든 어찌 됐든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2: 그래.
0: 우리 다 모이니까 일곱 색깔 보증의 완성이네. 자, 모두 해초 주스 들어줘. 우리 우정 영원히!
3: 영원히!
4: 언제 저렇게 될 거지?
0: 오늘 좀 즐거웠어.
2: 진짜 배부르다. 둘째면 하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로 합치는 걸 거야.
5: 뭔가 어렵네. 각자 따로 모은 걸 다시 합쳐야 돼.
0: 다음번엔 우리 왕국으로 놀러와.
6: 가시죠.
0: 내일 학교에서 봐.
6: 옐로우는 내가 데려다 줄게.
0: 가자. 조심해서 가.
6: 이따 데이바.
0: 내일 학교 늦지 말고. 어? 다들 집으로 가는데 인디고는 화이트 섬으로 가야 하는구나.
7: 공주님.
6: 가시죠.
8: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가볼게.
0: 인디고. 자고 가지 않을래?
8: 어?
0: 괜찮죠? 제발요. 성 안은 안전하잖아요. 저 친구랑 자본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7: 하루쯤은 괜찮겠지요.
0: 야호!
7: 그럼 프리클, 자네는 나와 함께 가지.
9: 아, 저요?
7: 앞으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네.
0: 가자, 가자. 내 잠옷 입으면 되겠다.
9: 공주님도 싫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하실 얘기가 뭔가요?
0: 오늘을 기념해서 사진도 남겨야지. 웃어봐.

0: 밤에 갔다. 진짜 좋아. 나 항상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 여긴 아빠랑 나뿐이니까.
1: 어머니는?
0: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핑크스타도 있고 말이야.
1: 나도 프리클이 있어서 혼자 외롭지 않았어. 나한테 진짜 가족은 프리클이지.
0: 나도 잔소리쟁이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아. 저기 보여? 원래는 저 다리 너머로는 아빠가 못 나가게 하셨거든. 우리 왕궁의 어린 인어는 나 혼자라 너무 심심했어. 지금은 인간 세상에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한 번은 보물주도 같은 걸 주워서 보물선을 찾는다고.
1: 우리 닮은 게 많구나.
2: 렉다이아. 순진하고 멍청한 공주들. 보이지도 않는 우정 따위가 영원하다고 믿다니.
3: 자. 어? 뭐지?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
4: 인간.
3: 내가 잘못 봤나?
4: 저기.
3: 꼬리가. 난 알렉스라고 해.
4: 안녕, 알렉스.
3: 자, 도넛이라는 거야.
4: 이렇게? 응? 어? 뭐야, 먹는 거였어? 왔어?
3: 내일이 여왕 발표랬지? 분명 네가 될 거야. 난 믿어.
5: 비로소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은 한 몸처럼 바다에 담아냈지.
4: 이번 축하 선물. 고마워.
5: 이제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이 선발되었음을 온 바다에 알립니다.
4: 블랙다이아,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알릭스가 엄청 기뻐해 주겠지? 알릭스, 오래 기다렸지?
6: 여기야, 여기! 빨리 와!
4: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다 네 덕분이야.
6: 아, 빨리 오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저 진짜야!
4: 알렉스, 도망쳐!
6: 와, 진짜 이너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다!
4: 날 속였어!
6: 가족들도 집에 나올 테니까!
4: 절대 용서 못해!
7: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과연 그 우정이 남아있을지 궁금하군.
8: 자, 여기 문장에서 이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 발표해볼 사람?
9: 버플, 점심시간까지만 좀 참아.
10: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8: 시는 해석이 다양하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요.
0: 선생님!
8: 그래, 퍼플.
0: 내가 너무 아파요.
9: 학교 정문 쪽이야.
0: 좋았어.
9: 한 마리야.
0: 다 보였지? 다시 나가.

0: 스크립판! 행투스 블로비아. 무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단단해.
1: 내가 먼저 뒤를 공격해서 갑옷을 벗길게. 버블버블 버블차! 내 바보
0: 온다. 조심해. 못 움직이게 할게. 쉐도우 킥. 다 같이 잡아.
1: 이제 어떡해.
0: 약점이 있을 거야.
1: 오렌지가 맞춰볼게. 야, 제뉴지.
0: 오렌지 저게?
1: 내 거부를 산!
0: 야! 하더라! 버블 펀! 아! 하나도 안 통해! 내 건틀린! 글로벌 서클!
1: 다 같이 덤벼!

0: 날 보고 있어. 따라오라는 건가?
1: 인디고!
0: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친구들의 개차를 내놔! 멈췄다. 야! 제도! 갑옷을 벗다니 무슨 꿍꿍이지? 히앗! 내 딸이야?
2: 나의 수호여정은 내 손에 있다.
0: 뭐? 프리클?
2: 버블잼을 완성시켜 가져오라. 다른 공주들에게 알려 귀찮게 한다면 프리클을 영영 못 볼 것이다. 네 부모처럼 말이야.
0: 나한테 완성된 버블잼을 가져오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였어.
2: 너 진짜 다시 왔어.
1: 최고 최고 고마워 인디고.
0: 그쵸. 드디어 마지막 버블잼이다.
1: 다 채워줬어. 얘들아, 우리가 모이면 겁날 게 없어.
3: 누가 여왕이 되든
1: 항상 함께하자. 그래,
3: 이제 우리 중에 여왕 후계자가 나오겠군.

0: 제동 핑!
1: 인디고, 너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2: 뭐야? 빨리 돌려줘!
0: 정말 미안해. 가버렸어. 얘들아, 타임스탑이 끝나가요.
1: 우리는 레인보우.
0: 어떻게 이런, 믿었는데.
1: 어? 타임스탑이 얼마 안 남았어.
0: 어?
2: 얘들아.
1: 레오!
2: 글로븐, 너희 왜 이러고 있어?
1: 인디고가 우리 그림자를 묶어놔서 몸이 안 움직여.
2: 뭐?
1: 레오, 우리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줘.
2: 어, 알았어.

0: 몸이 움직여서.
1: 진짜 인디고가 그랬어?
2: 인디고! 버블잼을 다 훔쳐서 도망쳤어!
1: 버블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릴 속인 거야.
0: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뽀뽀를 이용한 거구나.
3: 날 이용한 거라고?
4: 인디고 공주님은 절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
3: 프리클!
4: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1: 그런 거였군.
3: 혼자서 심해의 성에 갔다고?
4: 인디고 공주님이 위험해요.
3: 모두 같이 갈 거지?
5: 블랙다이아한테 간다고? 너희끼리? 너무 위험해. 핑크스타, 너도 좀 말려봐.
6: 수호 요정이라면 말려야 하지만 퍼플의 친구로서는 도와야 할 것 같아.
3: 고마워, 핑크스타. 레오, 난 가야 해.
5: 그럼 학교는? 나는?
3: 레오, 내 첫 인간 친구 절대 잊지 못할 거야.
5: 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래?
2: 가자!
0: 잘했어. 고마워.
5: 얘들아, 가지마! 나만 두고 간다고! 야, 버플!
7: 브리클은 어딨어?
8: 진짜 혼자 오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7: 날 속였군.
8: 정말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감히 건방진 애송.
7: 설마 우리 아가 시간 남았어. 엄마.
8: 그래, 이리 더 가까이 버블잼을 가져오너라. 내 버블잼이.
7: 안돼! 나 친구들을 배신하고 왔는데.
8: 걱정 말거라. 너도 이제 네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
3: 핑크스타, 너희는 당장 화이트 골드님께 이 소식을 알려. 최대한 빨리. 인디고, 제발 무사하기만 해.
7: 버블잼이 합쳐지고 있어.
3: 화이트 골든님,
5: 이제 붙인 건가요?
6: 우린 수호 요정이야. 꼬맹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해보자. 화이트 골든님을 깨우는 거야.
8: 늦었다. 버블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주인의 마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버블잼이 가진 진짜 힘이다. 이제 이 블랙다이아가 바다 세상의 유일한 여왕이 될 것이다.
0: 블랙다이아의 암흑 마법이 온 세상을 덮을 거야.
1: 당장 막아야 해.
8: 공격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멍청함이 귀엽구나.
3: 봉인이

더블잼을 완성하는 건 이 블랙 다이아군. 이제 이건 필요 없군.

0: 우리가 시간을 끌게. 넌 인디고를 구해. 어디? 야, 더블 파! 다 같이 공격해.
1: 젤리지!
0: 글로벌 스타크!
1: 인디고!
2: 주고 싶지만 난 화이트 골드에게 진 빚을 갚으려야겠다. 이제 사라져버리거라. 아! 온 세상을 아무거나.

0: 고민이 풀렸습니다. 모두 소집해 주세요.
1: 이런 귀찮게 화이트 골드가 깨어나.
0: 아니.
2: 멈춰, 블랙다이어.
1: 이게 끝까지.
0: 할 수 있어.
1: 이 미꾸라지 같은 게. 거기서 내 나는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잡았다. 친구를 구하려다가 결국 이 꼴이 됐다.
2: 잡힌 건 너야.
1: 너도 불러다 만들어주마.
0: 섀도우 핀. 곧 풀릴 거야.
1: 날 속였어. 법을 쬐면 내 모든 어둠의 마법을 담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0: 법을 쬐면 폭발할 거야.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해.
2: 알았어. 버블
1: 다 같이 없애주마.
0: 버블 잼이 곧 폭발할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 우리 또 보자.
1: 버블이 뭐야.
0: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군요.
3: 버블! 버블! 우리 아가 어디 있느냐?
4: 버블이 느껴지지 않아.
0: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버블점을 가져가지만 않았어도...
2: 우리도 퍼플을 지키지 못했어.
5: 퍼플 잼은 인어들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퍼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 여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제 친구를 돌려주세요. 빨리 돌아와.
0: 제발 살아있는 거지.
6: 학교 가서 나랑 축구하자.
0: 버블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친구예요.
2: 버블, 넌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
0: 버블, 듣고 있지? 우리 목소리 들리지?

0: 버블잼은 다시 흩어졌지만 여기 일곱 개의 빛나는 진짜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생각한 여러분이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바다를 대표해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1: 집으로 가서 쉬자꾸나.
2: 먼저 갈게.
3: 우리도 가자.
0: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
4: 집?
0: 네.

0: 비록 공주들에겐 졌지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0: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9: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시큼내끔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16: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7: 내일 떠나자.
1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0: 가자 얘들아.
2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9: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3: 점심에
2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3: 저녁에
2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백 아저씨, 운전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데요?
1: 그치?
2: 그냥, 그냥!
3: 아, 어? 뭐야, 마른 나뭇가지?
1: 뭐라, 모닥불 피워서 먹을 거 굽자는 거지?
2: 그냥, 그냥!
1: 그래, 알았어. 아침 출출했는데.
3: 산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기도 하니까.
1: 그럼 준비해 올 테니까 너희가 불을 지펴놔.
0: 안 되겠는데요?
1: 뭐, 뭐야?
0: 산불 조심이요.
1: 산불 조심이라.
3: 그걸 깜빡했네.
0: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요.
3: 어? 늑대 소린가?
0: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박사님!
4: 얘들아.
3: 박사님, 아까부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4: 그래, 그러니까 지금 캠핑 분위기를 낼 때가 아니란다.
3: 알겠어요. 여긴 어떤 몬스터인지 짐작이 가네요.
5: 설마 늑대인가?
4: 그래, 쉑. 소단기를 오래 하더니 그새 눈치가 빨라졌는데. 지금 너희가 도착한 곳에 살고 있는 몬스터는 늑대인간이란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뜰 때면 늑대인간의 힘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 그러니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 한단다. 알겠지?
5: 네, 박사님.
3: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나요.
5: 어?
3: 어디야? 아, 저기다!
6: 봐도 봐도 실감 난다니까. 아, 그나저나 늑대 인간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했는데 걱정이구만.
5: 진짜로 본 거야?
3: 분명히 뭔가가 휙 지나갔어요.
0: 뭐였을까?
3: 내가 빠르게 세 발이나 썼는데 한 발이라도 명중하지 저기! 내 화살이야!
5: 다들 조심해. 어디서 늑대가 공격해왔지 몰라.
0: 조심, 조심.
3: 왜 그래, 드라곤넷? 저기 뭔가가 있어.
5: 조심해, 세실. 앞에 나무가 움직였어.
0: 조심해야 해.
3: 알았어. 나와라, 늑대. 한 방에 날려주마.
7: 어? 뭘 그렇게 놀라? 활 쏘는 솜씨가 제법인데.
3: 세상에, 바네싱 아저씨! 아저씨! 반가워요, 바네싱 아저씨!
7: 그래, 잘 지냈지, 세시?
5: 반헬싱? 누군지 알아, 타타?
0: 전설의 몬스터 사냥꾼이에요.
7: 이게 너 두 살 때 찍은 사진인데 그동안 많이 컸구나, 세시.
3: 네, 아저씨.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7: 글쎄다. 나도 가는 곳마다 수소문 해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단다.
3: 아빠, 보고 싶어요.
7: 그래도 너무 상심하진 마.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계신 건 분명하니까.
3: 정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7: 우리 몬스터 사냥꾼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단다.
3: 그렇다면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7: 그럼, 너희도 와서 서로 손을 잡아보렴.
0: 네.
7: 자, 세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염원을 담아 눈을 감고 진지하게 아빠를 떠올리는 거야.
3: 아빠!
8: 여러분, 저 다리를 뚫고 나오는 괴물체를 다들 봤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늑대인간이 이 마을에 나타날 불길한 징조입니다. 늑대인간은 공포의 몬스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오직 늑대인간을 잡기 위해 몸바쳐 오신 분이 지금 이 마을에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설적인 몬스터 사냥꾼 칸 헬싱 씨를 소개합니다.
9: 방금 소개받은 칸 헬싱입니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늑대인간이 나타난다는 전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늑대인간이 몰고 온 늑대 무리가 한번 마을을 덮치게 되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물론 풍토병까지 돌아 결국 이 마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무서운 늑대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는 덫을 놓고 그들의 안식처인 숲을 불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를 믿고 제가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준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저 늑대 무리들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늑대 박멸!
10: 하늘신! 하늘신!
9: 늑대 박멸!
8: 어쭈? 아주 신났네. 왜 이렇게 오버야?
9: 자, 그렇다고 늑대인간이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늑대인간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은으로 된 총알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은총알을 구입하세요.
8: 다음, 금화 하나에 은총알 하나. 이러다가 금방 부자가 되겠는데? 어리석은 테리안들, 그 말을 주고 나부로 만든 가짜 은총알을 사다니. 아, 이 따뜻한 촉감. 테리안들이 늑대를 잡아오면 평생 쓸 늑대 모피가 생기겠지. 오호호호, 신난다.
9: 늑대 박멸, 어? 늑대 박멸, 은총알, 은총알, 늑대 박멸, 늑대 박멸.
8: 오호, 칸타. 근데 너 은근히 사람들 홀리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9: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8: 너무 자만하지 마. 그래봤자 넌 영원히 내 시종일 뿐이니까. 아, 다음엔 또 어떤 마을로 가볼까 하나?
7: 늑대 인간을 잡기 위해선

0: 이게 필요할 거야.
1: 그게 뭔데요?
0: 은으로 된 화살촉이다.
1: 은 화살촉이요?
0: 오늘처럼 보름달이 뜬 날은 늑대인간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기 때문에 은으로 된 화살이 정확히 늑대인간의 심장에 꽂혀야만 늑대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단다.
1: 네.
0: 뭐지? 아래 마을에 늑대인간이 나타났다는구나.
2: 혹시 쟤 양치기 소녀는 아니겠지? 진짠가 보네.
1: 좋아, 가자. 늑대인간아,
2: 기다려라.
3: 대리한 여러분, 당황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무사해요. 보스들, 앞으로! 반할 일발 정전! 발사! 명중이다!
1: 뭐야! 간다! 총알이 모두 튕겨나가잖아!
3: 나부로 만든 총알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1: 그럼 이제 어떡해!
3: 일단 도망치십시오!
1: 근데 저 녀석 왜 우리만 쫓아오는 거야?
3: 아무래도 공주님의 옷 때문인 것 같은데요.
1: 안 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해! 어쨌든 따돌렸네! 뭐지? 아니, 대체 이것도 뭐야?
3: 제 덫입니다.
1: 넌 왜 하필 이런 데 덫을 쳐놓은 거야?
3: 어? 아래 늑대 인간이 있어요.
1: 어쨌든 전차는 잘해. 아까워라.
3: 들켰네요.

0: 여기 있었군. 몬스터 늑대인가? 아네싱, 동족의 원수. 잘 만났다. 근데 꼬마들은 뭐지? 이젠 골목대장 노릇까지 하나 보군.
1: 뭐라고? 꼬마들? 절대 안 봐줘!
0: 너무 느려. 그깟 화살로 나와 대적하려 하더니 다소로운 인간들. 아우! 이제 이곳은 내 세상이다.
2: 죄 없는 이들은 그만 괴롭히고 이제 나랑 상대하자. 이것 좀 맡아줄래?
1: 네? 네, 아저씨.
0: 좋아, 어서 덤벼라! 동족의 원수 바네싱!
3: 넌 내 일을 할 뿐이다!
4: 우와, 정말 대단해!
1: 아저씨, 괜찮으세요?
3: 늑대 인간은?
1: 어?
3: 세실, 지금이야!
1: 어? 대? 세실, 서둘러! 난 이미 준비됐어! 명정! 편해 보이는데?
5: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걸.
2: 몬스터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이유가 있는 거란다. 늑대 인간도 마찬가지고.
5: 맞아요. 플랫마이너 누나의 늑대 가죽 외투를 보고는 더 화가 나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2: 그래, 그런 면에선 우리 인간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
1: 그렇군요. 어쨌든 늑대 인간도 잡았으니까 우리랑 같이 떠나요.
2: 아니야, 할 일도 다 마쳤고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 쉬고 싶구나.
1: 네. 아참, 이거.
2: 세실, 그건 네가 가지고 있다가 몬스터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거라.
1: 네?
2: 그럼 뒤를 부탁하마, 세실.
1: 어?
2: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길 바라마.
1: 아저씨.
5: 세실, 왜?
1: 알았어.

0: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여기 누워서 밤하늘 좀 봐.
1: 네? 아니 제가 감히 공주님 옆에 눕기는 좀.
0: 뭐? 누가 데이트라도 하재?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봐야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안 놓치지.
1: 아, 별똥별을 찾으시는 거였구나. 소원 비시려고요?
0: 진짜 답답하네. 내가 소원 따위나 빌려고 이런 시골까지 찾아왔는지 알아?
1: 그럼...
0: 잘 들어, 칸타? 조금 이따 이쪽으로 떨어질 별똥별에는 말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1: 아, 공주님, 별똥별이에요.
0: 그래, 최고야. 가자! 이거구나. 아빠 말씀대로야. 진짜 운석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1: 설마 그 무시무시하다는 게 겨우...
0: 겨우라니!
1: 뭐, 무섭게 크긴 하네요.
0: 이건 그냥 보통 씨앗이 아니야. 이 씨앗은...
1: 괜찮으세요, 공주님?
0: 이상해. 자꾸 눈이 감겨.
1: 네, 저도요.

0: 우와, 여기 또 어디지?
1: 농장인가 봐요. 평화롭고 아름다운데요?
0: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겠다.
2: 맞아요. 몬스터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인데요.
0: 저기 봐. 테리안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
3: 타타, 세시, 최, 드라군의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이상하다. 여긴 테리안들이 전부 우리 말을 할 줄 아네.
1: 우리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 좀 소름 끼치는데.
4: 당신들이 곧 도착한다고 플랫마이너와 칸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1: 네? 공동체요? 플랫마이너와 칸타가 여기 와 있다고요?
4: 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보시죠.
5: 노동은 신성한 거야.
0: 정말이잖아.
1: 진짜 저 둘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니.
6: 어? 안녕 얘들아.
5: 야, 반가워. 작고 귀여운 꼬마 드래곤.
1: 당신들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야?
6: 꿍꿍이라니, 우린 노동의 즐거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뿐이라고.
1: 나 참, 갑자기 착해진 척하면 우리가 방심이라도 할 줄 알아?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나 말하시지.
6: 안타깝지만 여긴 몬스터가 없어, 세실. 몬스터를 봉인하기 위해 만든 세상이 아니거든.
5: 도레미경이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들렀던 안식처 같은 곳이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테리안들과 어울리며 농사도 짓고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는 하셨지.
6: 아빠가 쓰러지신 이후로 내가 가끔 들러 돌보고 있어. 나도 칸타도 여기선 싸울 생각 없으니 너희도 며칠 휴가라 생각하고 편하게 쉬었다 가. 몬스터는 다음 세계에서 또 찾으면 되잖아.
0: 그러니까 주말농장 같은 거네. 도레미 주말농장.
1: 저 말을 정말 믿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구만. 휴가는 무슨. 근데 저 둘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아? 테리안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그렇고 왠지 이번엔 거짓말 같지가 않아. 타타, 어? 너까지 왜 그래?
6: 아유, 내 정신 좀 봐. 곧 식사 시간인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었네. 아참, 쉐! 수확한 식재료를 식당으로 좀 옮겨줄래요?
0: 힘쓰는 일은 다 저한테 맡기세요. 공주님.
1: 아이고, 하여튼 못 말려.
7: 먹을 거라면 뭐.
0: 우와, 재료가 정말 많네요.
5: 공동체니까요.
6: 타타, 세시, 너희도 얼른 와. 마을도 둘러보고 식사도 함께 하지.
0: 우와, 정말 배부르다.
8: 아, 정말 오랜만에.
1: 오랜만에 뭐? 어, 세시? 에? 금방 잠들어버렸네. 뭐야, 밤새 날 지켜주겠다더니. 빨리 박사님이랑 연락이 돼야 할 텐데 신호가 잡힐 듯 잡히지가 않네. 어? 근데 저건 뭐지? 무슨 창고 같은데? 뭐야, 처음 보는 식물이네.
8: 누구야?
1: 뭐야, 테리안이네? 왜 그래요? 놀랐잖아요.
9: 뭐 아니야, 봐.
1: 잠들면 몸을 빼앗아 간다고요? 저기 있던 그 씨앗들이? 아, 도대체 무슨 소린지.
10: 거기 누구야? 어? 당장 나오지 못해!
9: 어, 야, 야.

0: 아저씨, 큰일 났어요.
1: 에이, 이게 뭐야?
2: 아이, 징그러워. 이런 게 왜?
3: 뭐야, 간지러워.
1: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세실? 시아동들이 세실이 됐잖아.
3: 이게 뭐야?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침대 밑에서 나오는데?
1: 드라곤은 뭐해? 공격해!
4: 저 이상한 식물이 내 모습으로 변한 거야?
1: 그래.

0: 자기들이 우리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 박사님 신호다.
1: 그래 얘들아, 우주에서 온 씨앗이라니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 씨앗이 너희를 완전히 복제하기 전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영영 못 깨어날 뻔했어.
0: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온 거라고요?
1: 그래, 운석을 통해서 행성들을 옮겨 다니는 것 같구나. 평소에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들의 신체를 빼앗고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 또 다른 사람에게 씨앗을 퍼뜨리는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몸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행성은 우주 씨앗이 지배하는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만단다.
2: 우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3: 그러고 보니 이곳 사람들 좀 이상하긴 했어.
0: 맞아, 모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1: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이 마을은 이미 우주 씨앗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아.
3: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 늦었다는 건가요?
1: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처음 운석이 떨어진 곳에 아직 최초의 씨앗이 남아있을 거야. 그 씨앗을 찾아서 없애면 테리안들을 모두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조심하거라.
4: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5: 아니, 이러냐? 야!
0: 벌써 들켰나 보네. 아저씨, 무사하셨네요. 아저씨 말씀대로였어요. 우주에서 온 씨앗이요.
6: 그래 타타, 무사해서 다행이다.
3: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0: 아, 우주 씨앗에 대해 알려주셨던... 근데 어떻게 우리 말을...
2: 우리 위치를 눈치챈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0: 어? 드래곤넷! 운석이 떨어진 곳을 찾았대요.
2: 어딘데?
0: 여기다.
3: 그래.
2: 공주님이잖아.
0: 플랫마이너 누나랑 칸타가 제일 먼저 당했나봐.
2: 저기 우주 씨앗이야.
0: 세실, 아저씨, 저 우주 씨앗을 봉인시켜버려요.
3: 그래, 네가 우두머리구나.
5: 안돼. 얘들아 멈춰. 너희는 지금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0: 오해? 그럼 너희가 마을 사람들의 몸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야?
7: 페리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정신으로 평화롭진 않았다네. 뿌리 깊은 불신과 시기, 질투에 휩싸여 서로 편가르고 싸우기를 반복하고 언제 전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모두가 하나처럼 서로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지내고 있잖아. 우린 몸을 빼앗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준 거라고.
3: 하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로 만들어버렸잖아. 저 하나의 씨앗에서 복제된 똑같은 사람으로.
5: 여기 오기 전에 나 플랫마이너는 어떤 사람이었지? 너희가 몬스터를 잡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방해를 했어.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테리안들이 다칠 뻔했던 거 너희가 더 잘 알잖아.
2: 그걸.
8: 그리고 또 플랫마이너는 자기 아버지 도레미경이 쓰러진 정확한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늘 죄 없는 탓한 널 탓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0: 무슨 소리야?
3: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8: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아,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두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이곳 미스테리아와 수많은 테리안들이 과연 무사했을까?
5: 우리가 재배한 우주 씨앗들이 이미 다른 세계까지 퍼져나가고 있어. 모든 세계의 테리안들과 몬스터들은 곧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너희까지 우리와 함께하자고 강요하진 않겠어. 대신 우릴 방해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너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
8: 어때 타타, 집이 그립지 않아? 그냥 저 씨앗만 저 자리에 놔두면 돼.
0: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몬스터 사냥꾼인 우리가 사냥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
5: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0: 우린 너희의 정체를 알고 있어. 자고는 지금이야! 성공이다!
3: 잘했어 타타, 드래곤넷! 우주 식물이라도 불에는 별 수 없네.
9: 세시, 이제 우리 차례야!
3: 알았어요. 성공!

0: 우주 씨앗을 봉인하고 나니까 깨어나네.
1: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어?
0: 모르는 게 다행일 거다.
2: 분해. 또다시 저 녀석들한테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니. 간타, 넌 골렘인데 왜 그들한테 몸을 빼앗긴 거야?
3: 외계 씨앗은 사람과 골렘을 차별하지 않나 보죠.
2: 뭐야?
3: 아닙니다. 그만 가시죠.
2: 간타, 너!
1: 간타가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단 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플랫마이너 누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0: 글쎄, 우주 씨앗이 한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
4: 간타 녀석, 내가 사냥꾼의 눈으로 주시하겠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성!
5: 얼굴엔?
6: 순한길길!
5: 진물엔?
6: 답답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폭탄이 위험한 진짜 이유.
7: 정말이야?
6: 새로운 대포를 또 만들었어?
8: 예전에 만든 대포들보다 훨씬 더 강할 거야.
7: 훨씬 강하다고?
8: 샤크캐론! 향기대포 박사!
6: 흥분한 곤충들을 진정시켰던 향기대포보다 더?
8: 응, 더 강력해. 말랑말랑 풍선대포 발사!
6: 생태는 구해줬던 말랑말랑 풍선대포보다 더?
8: 훨씬 더 멋질걸?
7: 더 멋지다니, 정말 대단한걸?
6: 근데 대포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8: 아, 다니, 보여줄래? 나한테 영감을 준 친구가 있어.
9: 쉐리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6: 야! 폭탄 먼지벌레잖아!
8: 피키도 알아?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다들 같이 가자.
6: 와, 아니 아니 아니,
10: 나 만나고 싶어.
7: 혼자 가면 어떡해?
8: 어딘지 아는 거야?
6: 아, 뭐해? 같이 가야지.
11: 켄켄!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6: 명탐정 피트 궁금해
8: 켄켄! 맞는 게 쉐리
7: 젠틀맨 제제.

0: 아, 이 죽은 벌레가 또 있네. 얼른 치워야겠군. 하여간 숲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1: 폭탄 먼지 벌레!
0: 어우, 쉐리! 오랜만이야.
1: 친구들도 같이 왔어.
2: 난 제제.
1: 난 캥캥.
0: 어? 넌 피트 아니야? 우리 전에 만났었잖아. 너도 기억나지? 울지마, 폭탄 먼지 벌레. 너도 여전히 발에 먼지나게 뛰어다니네. 그래서 내 이름이 먼지벌레잖아. 근데 피트, 오늘은 기절하네?

0: 땐 나보고 기절했잖아.
1: 그랬어?
2: 기절이라니! 깜짝 놀랐을 뿐이야. 갑자기 폭탄을 쏘는데 안 놀라겠냐?
1: 폭탄?
2: 쉐리, 폭탄 먼지벌레 말이야.
3: 폭탄 발사!
2: 독가스 폭탄을 쏘는 거 알아? 그래서 이름도 폭탄 먼지벌레잖아. 요즘도 아무한테나 폭탄 쏘고 다니는 거 아니야?
4: 네, 비트. 아무한테나라니.
2: 맞아.
5: 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을 쏘는 거라고.
2: 얍! 폭탄 맛이 어떠냐?
6: 스컹크처럼 스컹크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폭탄을 발사하거든.
2: 스컹크랑 나랑 비교하지 말아줄래? 내가 스컹크보다 한 수 위라고.
4: 아우! 어디가? 스컹크, 나랑 놀자. 날 잡아라. 놀자고 해놓고 괴롭히려는 거잖냐.
2: 물론 스컹크도 위험할 땐 냄새가 아주 강한 황금색 액체 폭탄을 발사하지.
4: 아우, 눈이 안 보여. 도망가자.
7: 아가, 아가.
4: 늑대다, 엄마 늑대야. 엄마, 스컹크가 냄새나는 걸 쐈어.
8: 뭐야, 감히 내 아들한테 폭탄을 쐈어? 어디 나한테도 쏴보시지. 잡히기만 해봐. 네?
4: 어떡해. 폭탄을 다 쏴버렸는데. 어디 도망가야지. 스컹크 살려.
2: 스컹크는 폭탄을 한번 쏘고 나면 다시 생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난 맘만 먹으면 70번 더 다 쏠 수 있어. 이렇게.
9: 어? 저기 두꺼비야.
2: 응? 나 괴롭히려고?
10: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2: 그럼 그냥 맞아라, 폭탄 발사!
10: 뜨거워!
6: 세상에, 많이 아픈가 봐. 오줌을 쌌어.
10: 놀라서 싼 거야. 나도 모르겠구만.
2: 한 번 더 쏠까?
10: 아니야, 아니야.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 빨리 가. 제발 가줘. 제발 부탁이야.
2: 봤지? 작지만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6: 폭탄 먼지벌레, 너 폭탄 믿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2: 너 그러다 큰 코 다칠지도 몰라. 신경 꺼. 폭탄
11: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군.
2: 여전히 그러고 있으려나? 아, 생각난 김에 가볼까?
12: 누군데?
2: 여기 코스타리카 정글에 사는 친구인데.
4: 빨간 개구리다!
2: 오, 켄켄! 잘 찾았어! 바로 빨간 몸에 파란 다리! 꼭 청바지를 입은 것 같다고 해서.
13: 나 코스타리카 블루진 개구리야. 근데 넌 안 피하니?
14: 아주 맹랑한 개구리네. 한 입에 꿀꺽 해주마.
13: 후회할 텐데.
14: 후회는 네가 하겠지.
13: 어? 아, 자, 물었냐? 어? 아, 물었어? 어?
14: 왜요?
13: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을 텐데.
4: 개구리한테 당하다니.
6: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13: 아, 몰랐어. 뱀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내 피부에선 독이 땀처럼 나온다고. 어때? 독화살 맞은 것처럼 아프지? 응, 아프지? 응.
14: 독 때문에 잡아먹을 수도 없고.
2: 이 개구리는 독화살 같은 강한 독을 가졌다고 해서 딸기 독화살 개구리라고도 불러. 하하, 펄자, 펄자, 펄자.
14: 내려와라.
13: 잡아보시던가.
4: 다 맞다.
2: 그치? 잘난

0: 사는 게 폭탄 먼지벌레랑 잘 맞지?
1: 그러게.
2: 어? 저기 봐.
3: 와, 쫓아와. 쫓아와도 소용없어. 내 몸에 독 있다.
4: 아, 이상하게 쫓아가고 싶네.
3: 헛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응?
4: 뭐야? 그란마디?
3: 하지 마라.
4: 싫은데?
3: 독 있는데?
4: 괜찮은데?
3: 응? 괜찮아? 그럴 리가.
4: 우리가 언제까지 당할 줄 알았어?
2: 어떻게 생긴 거야?
1: 딸기 독화살 개구리 독을 견뎌낼 수 있는 뱀이 나타났어.
5: 그래서?
2: 혹시 모르니까 너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5: 걱정 마. 난 딸기 독화살 개구리처럼 쉽게 당하지 않아. 내 독가스 폭탄은 더 강력하다고.
2: 그래도 조심해.
5: 뭐라고 조심하라고? 채, 난 고슴도치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
6: 뭐? 내가 안 무섭다고?
5: 그냥 가시지.
6: 뭐야?
5: 나 이길 수 있으면 먹어보든가. 먹어봐, 먹어봐. 다 먹어봐. 야, 나한테 무기가 있다 이거야. 야, 폭탄 발사!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뱉어, 폭탄 발사!
3: 폭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6: 폭탄 먹고 갈래? 폭탄 믿고 우쭐 대더니.
1: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6: 왜? 너희들도 폭탄 있어?
1: 아니 아니.
6: 봤지? 폭탄 있다고 잘난 척하다간 큰코 다친다.
0: 레벨 업!
3: 캔캔!
0: 붉은 섬의 비밀. 캔캔, 뭐 하는 거야?
2: 비트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0: 캔캔, 내가 어떻게 명탐정이 된 줄 알아? 바로 이 빨간 코 덕분이지. 내 코는 단 한 번도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니까.
1: 저런다고 빨간 코가 생길까?
2: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그냥 두자. 말린다고 그만둘 캔캔이 아니니까.
0: 캔캔, 내 코가 그렇게 부러워?
7: 사건입니다.
0: 뭐 할 만하지.
7: 사건입니다.
0: 하지만 캔캔,
7: 사건입니다.
0: 이 코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코가 아니야.
2: 뭐야?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더니 사건이라잖아.
0: 사건? 다니 무슨 사건이지?
7: 크리스마스 섬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0: 뭐라고?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1: 저런 건 처음 봐.
0: 혹시 피 아니야? 끔찍한 사건인가? 그렇다면 이 명탐정 피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당장 출동이다.
1: 출동!
2: 출동!
8: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제리!
9: 젠틀맨 제제!

0: 저기가 크리스마스 섬이야.
1: 크리스마스 날 발견돼서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부른다면서?
2: 어, 근데 해안가가 이렇게 붉었나?
1: 신기하다.
0: 가까이 내려가서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다들 조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 어, 알았어. 움직인다.
0: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3: 잡지 마, 떨어진단 말이야.
2: 세상에, 이게 뭐지?
0: 아기 홍게들이야. 여기 크리스마스 섬에만 산다고 들었어.
2: 그게 정말이야?
1: 귀여워.
2: 엄청.
1: 우와, 아기들이 정말 많은데.
3: 이게 뭐지?

0: 정말.
1: 우리가 센 줄 알고 도망가네.
0: 쟤 아닌데. 그럼 안 잡아먹을 거야?
2: 그럼 당연하지.
3: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1: 근데 아기 홍게들 왜 해안가에 모여 있어?
0: 엄마한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우린 얼마 전까지 바다에 살았어. 알에서 깨어나 이제 막 육지로 올라왔거든.
4: 지금은 몸이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바닷가에서 몸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0: 이거 잘하면 엄마 아빠처럼 몸도 단단해지고 몸 색깔도 더 빨갛게 변할 거야. 여기 온 지 3일쯤 지났나? 이제 엄마 찾으러 갈 거야.
5: 엄마는 어디 있는데?
0: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4: 몰라.
5: 엄마. 보고 싶어.
6: 호호호, 아기 홍게들아,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왔구나. 엄마를 만나고 싶니?
0: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2: 알려주세요.
6: 엄마 홍게들은 저기 숲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란다.
1: 엄마 홍게가 숲에 산다고?
3: 바다가 아니고?
2: 가자.
1: 아기 홍게들은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홍게들은 숲에 산다니 이상하지 않아?
2: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제재!
3: 좋아. 과거 재생장치로 확인해보자. 과거 재생장치 스타트!
7: 아이들아, 엄마랑 바닷가로 가자.
8: 아이들이 상하기 전에 빨리 바다로 가서 털어내야 해.
0: 죽기 전에 얼른 가자.
7: 이 길이 아닌가?
9: 코코넛 길이 나타났다. 나도 좀 먹자.
7: 자동차다. 조심해.
10: 여보, 꽉 잡아. 여보.
7: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다.
11: 고생 많았어.
7: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 늦기 전에 얼른 바다의 알들을 털어냅시다.
11: 갑시다.
7: 바다로 가자.
8: 알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1: 우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6: 아기 홍게들아,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다간 무시무시한 그 녀석이 나타날지도 모른단다. 자, 모두 나를 따라오거라.
9: 아니, 이 냄새는 홍게로구나.
6: 어이, 코코넛 개다.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 테니까.
9: 거기 살아.
6: 아기 홍게들아, 어서 피해라.
9: 도망쳐봤자 내 집게발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6: 아기 홍게들아, 어서 숲으로 도망쳐. 어서.
1: 아기 홍게들은 어떡하지?
2: 우리가 숲으로 데려다 주자.
0: 어디로 가지?
2: 어떡해.
12: 아기 홍게들아,
1: 우리가 숲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12: 집중해.
0: 따라와.
7: 가자. 아기 홍게들이 숲을 무사히 찾아올까?
13: 난 아기들이 오면 젖은 낙엽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줄 거야.
3: 나 지난번에 바다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뒀어. 아기들에게 알려줄 거야.
8: 난 알털기 춤을 알려줄 거야.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알을 터는 게 홍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7: 아기들이 무사히 숲으로 와줘야 할 텐데.
6: 쏴! 모두들 다 쏴버려!
7: 노랑 미친 개미들이다!
6: 개미선이다. 맛 좀 봐라!
10: 오, 노랑 미친 개미가 쏜 개미선에 당했어!
1: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2: 아기 홍게들이 숲으로 오고 있어.
7: 아기들이 오면 전해줘. 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12: 안 돼!
6: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닥치는 대로 공격!
1: 노랑 미친 개미들을 쫓아내야겠어. 다니, 무당벌레를 연결해줘.
7: 다니가 무당벌레와 연결합니다.
14: 피트, 무슨 일이야?
1: 무당벌레들아, 깍지벌레 있는 곳을 알려줄게. 그쪽으로 가줄래?
14: 깍지벌레라면 어디든 좋지.
1: 노란 비친 개미들아, 깍지벌레 알지?
6: 깍지벌레? 알지, 알지. 우리 아기 개미들이 깍지벌레가 쓴 배설물을 아주 좋아하거든.
1: 그래? 근데 지금 무당벌레들이 깍지벌레한테 가고 있다는데?
6: 어, 안 돼! 무당벌레가 깍지벌레들을 잡아먹을 거야. 그럼 깍지벌레들의 배설물은 더 이상 없을 거고, 그럼 아기 개미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 너랑 미친 개미들아, 모두 깍지벌레를 구하러 간다.
12: 가자.
0: 티뜸,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낸 거야?
1: 아기 홍개들이 저렇게 열심히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명탐정 피트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0: 꼭 숲으로 가서 엄마를 만날 거야.
7: 가자.
15: 마치 붉은 물결 같아 보여.
0: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빨강이야.
1: 내 코보다 더?
0: 피트 코뉴 멋져.
1: 내가 더 멋지지?
15: 뭐라고?
1: 아기 흥개들도 무사히 엄마 아빠를 만나 멋진 어른 흥개가 될 수 있겠지?
0: 아기 흥개들아 힘내.
1: 레벨 업!
0: 캔캔!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길길,
16: 눈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지금 쟁여놓으세요.
2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1: 가자 얘들아,
2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2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길길,
16: 눈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17: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6: 다들 뭐 먹는 거지?
27: 이게 뭐예요?
2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직은 작고 작지만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0: 얼굴엔
12: 순한 킬킬
10: 술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신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경기관 중에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
15: 장찬!
14: 뭐야?
15: 조심해.
14: 일로 들어.
15: 장찬! 사진 잘 찍을 거야?
14: 형수야, 뭐, 이건 뭐야? 사진 찍은 것 같은데?
15: 장찬! 저 그 트레이너 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14: 뭐라고?
15: 트레이너요.
14: 뭐가 돼?
15: 트레이너!
14: 나 같은 트레이너?
15: 맞아요.
14: 무슨 말이야 이게?
15: 제가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14: 병수야, 트레이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야.
15: 저 쉽게 되려고 온 거예요.
14: 어?
15: 어?
14: 뭐가 있어야지 뭐 트레이너 할 거 아니야. 아니 너 뭐 살을 빼봤어? 뭐 프로필 찍어봤어? 뭐 대회 나갔다 왔어? 어디 뭐 해봤어?
15: 삼촌, 제가 이래 봬도 지금까지 엄청난 걸 많이 했어요.
14: 뭘 해봤는데? 너 어차피 물고기 잡아먹고 그거밖에 더 해?
15: 아, 먹고 또 뭐 해야됩니까? 저는 가늘적 단식도 해봤고요.
14: 네.
15: 석탄도지도 해봤고요. 단식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어요.
14: 내가 바디 프로필 본 적이 없네. 사진 좀 봐봐.
15: 그건 이게 그 상상 속에서 좀 찍어가지고 결과물은 저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 그거 조금 했다고 막 되는 게 아니야.
15: 시작이 반이다. 처음부터 몸이 이렇게 좋고 완전 다이어트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삼촌은 그럼 시작이 없었습니까? 그때 양치승의 마음이 드셔보세요.
14: 그때 양치승은 약간 펜수랑 비슷하기도 했어.
15: 저
14: 그러네.
15: 패기가 그런데 패기. 열정과 패기.
14: 근데 펭수야.
15: 응.
14: 트레이너가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야.
15: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14: 뭔데?
15: 좋은 트레이너란 무엇인가?
14: 좋은 트레이너라는 것은
15: 네.
14: 제가 얼마큼 빼드릴게요 막 이런 트레이너들이 있어.
15: 맞아요.
14: 근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식단을 잘 지킬지 운동을 내가 시키는 만큼 소화할지 모르잖아. 운동을 시켜봐야지 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한 30회짜리 끊었어.
15: 네.
14: 그러면 처음에만 막 10회까지만 잘해준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 사람이 재등록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거의 그때부터 쌩까는 사람들이 있어.
15: 이야, 진짜 너무하네 이거.
14: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재등록을 안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정말 좋은 트레이너.
15: 그렇죠, 그건 약속이잖아요.
14: 약속이야.
15: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 회원분이 딱 와요. 어떤 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나.
14: 그런 게 있어. PT 회원들을 믿지는 마.
15: 믿지 마라.
14: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계속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15: 네.
14: 회원인데 뭘 시켜도 웃어.
15: 어머.
14: 당이 충만한 거야. 절대 속지 마.
15: 이해 알겠어?
14: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 우리 내 담당 PT 회원들이 오거든.
15: 언니.
14: 오늘 한번 평소 한번 맡아봐.
15: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14: 앉아.
15: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16: 네, 회원님.
15: 앉으세요. 자, 앉을 때도 그냥 앉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매사 운동하는 것처럼 스쿼트로.
14: 아, 역시.
15: 자, 하나. 자, 무릎. 무릎 나오면 안 돼. 무릎 가지고 싶어. 어, 자, 앉아, 좋습니다.
14: 앉아. 좀 좁다.
15: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6: 양 관장님한테 한 1년째 PT 받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15: 자, 성규 선생님. 네. 운동 어떻게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16: 아, 요즘 좀 잘 못하고 있어요.
15: 오, 좀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16: 신년에다 명절이다 해가지고 살이 좀 많이 풀었어요, 지금.
15: 오, 그러면 몇 키로 정도 찌셨습니까?
16: 5kg 이상 찐 것 같아요, 지금.
15: 5kg 안 찼어요? 네. 어, 지금 행복해 보입니다, 관장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삶이.
14: 그 왜 그러겠어?
15: 지금 계속 먹으니까 당이 충만해서.
14: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자?
15: 그거는 지옥을 보여드려야겠다.
14: 그렇지, 지옥을 보여줘야지.
15: 지옥 후에는 천국이 보입니다. 급하게 찐 살을 제가 급하게 빼드리겠습니다.
14: 좋았어. 그리고 지옥을 맛도 해주라.
15: 알겠습니다.
14: 자, 오늘, 와, 이거. 아니, 와. 아니, 이 프로필이 장난 아닌데. 어, 신발도?
15: 그럼요. 항상 운동할 때는 그에 맞는 복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맞아. 와, 이 어깨가 이제 있으니까 딱 걸쳐지네.
15: 저, 맞아. 나가려고 그랬지.
14: 예전에 이 어깨 아팠을 때는 이게 여기 흘러내렸었거든.
15: 딱 운동을 하니까 지금 그렇지. 이거 보세요. 저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14: 이렇게 될 수 있어.
16: 아, 이렇게요?
15: 이렇게요?
14: 이렇게, 그, 항상, 우리 저, 소중하게 달아드려야. 근데 몸은 지옥을 맛보게.
15: 소중하게 지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 많이 해보셨죠? 땡겨! 어, 아, 이러면은 운동 하나 많아요. 내 날개를 물어야 돼요, 등으로. 물어! 물어!
14: 포인트를 잘하는데?
15: 그쵸.
14: 이 물어, 물어 하는 게 견갑이 아니라 뒤로 접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잡아주면서 같이 쭉 당기는 거예요.
16: 와! 아우, 느낌 이상해요.
14: 느낌, 이상 너무 느낌이래.
15: 물어, 물어야지.
14: 어, 물어야지.
15: 오, 좋아, 좋아. 오, 지금 물렸어. 아, 아, 내 날개!
14: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아.
15: 저만 믿으십시오. 다음 운동은 이제 어깨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자, 이거 드세요.
16: 이게 더 좋아. 아, 이걸로 하면 안 돼요?
15: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만.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어요. 내 운동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운동?
16: 어깨.
15: 자, 여기서 20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18, 가자! 25, 레벨 업! 2kg 가져오세요! 하나, 둘, 셋, 아홉, 레벨 업! 3kg 가져와! 자, 3kg, 다섯 번 가자.
16: 잠깐만, 잘못 가져와서 4kg인데 이거?
15: 어,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둘, 셋, 다섯, 그만! 레벨 업! 5kg 가져와! 자, 지금 레벨 5입니다.
16: 아, 그럼 하기 전에 물 좀...
15: 아, 물! 마시고 오세요.
16: 네.
15: 그럴 줄 알고 물을 가져.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여기서 드세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먹은 만큼 또 빼야죠.
16: 화장실 잠깐만 가.
15: 아, 또 그럴 줄 알고 제가 요강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싸세요.
16: 아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15: 그러면 일단 합시다, 운동을.
14: 잘하고 있어?
15: 어, 예, 잘하고 있습니다.
14: 뭐 하고 있었어?
15: 지금 레벨업하고 있었습니다.
14: 어, 한번 해봐.
15: 그러면 10kg 갑시다.
16: 네?
15: 가자, 성규!
14: 근데 이게 오버트레이닝일 수도 있어.
15: 아, 오버트레이닝이라 하면.
14: 너무 과도한 레벨업은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15: 어, 다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오버트레이닝. 한번 해볼게요.
16: 어.
14: 와, 좋아. 역시 트레이너. 잘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잘 맡기고 가겠습니다.
15: 저만 믿으십시오.
14: 파이팅. 좋았어.
15: 파이팅.
14: 파이팅.
15: 자, 회원님.
16: 네.
15: 지금까지 상체 운동을 했으니 이제 어디 되겠습니까?
16: 집에 가는 거?
15: 아닙니다. 하체 가겠습니다. 평소에 몇 킬로 하시죠?
16: 평소에 한 10kg?
15: 그럼 원래 하던 대로 네. 10kg부터 가볼게요. 15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16: 어, 잠깐만.
15: 여섯, 확실히.
16: 아유, 잠깐만. 일곱,
15: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열, 칠, 열셋, 열넷, 열다섯, 멈춰! 멈춰! 멈춰! 천천히! 오케이! 이게 운동입니다, 이게. 이게 운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6: 네.
15: 자, 잠깐 쉴게요.
16: 네.
15: 잠깐 쉰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16: 아, 그래도 잠깐 좀.
15: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벨트 똑바로 차시고. 자, 벨트 네. 확인 좀 할게요.
16: 네.
15: 벨트가 잘 돼 있는지 이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오, 벨트 고정 잘 돼 있네요. 자, 이번에도 15회 갈게요.
16: 네.
15: 시작!
16: 어, 잠깐만요.
15: 잠깐만 여기서. 자, 하나.
16: 아니, 잠깐만.
15: 자, 몸무리야. 몸무리야. 네, 좋아. 이거 봐, 그냥 하잖아.
16: 운동해.
15: 자, 다섯. 여덟.
16: 잠깐만.
15: 아, 잠깐만, 없어. 잠깐만, 없어. 자, 열둘.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더 가야지, 더 가야지, 더 가. 더 가. 더 가.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6: 좀 전 마지막.
15: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만히 있어. 오므려, 천천히 오므려. 자, 진짜 마지막. 열 다섯.
16: 아, 어.
15: 천천히, 천천히.
16: 아...
15: 오케이.
16: 아 근데 이거 진짜 10kg 맞아요?
15: 어, 난 건넨 적 없어, 10kg.
16: 네.
15: 20회 가볼게요. 할 수 있죠?
16: 아니요, 못해요.
15: 자, 지금 못하겠다고 하시는 게 자, 길을 보세요.
17: 우와.
15: 아, 쓰달려주세요.
17: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아주 좋아. 아, 할 수 있어? 좋지. 파이팅!
15: 어때요?
16: 아, 저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15: 그렇죠?
16: 네.
15: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보리, 쌀. 쌀. 쌀. 자, 마지막 하나. 프로모션.
16: 좀 치워봐요. 아빠.
15: 오케이.
16: 우리 이러다가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15: 저는 안 죽어요.
16: 그래도 재밌게 운동하면 좋잖아요.
15: 그럼 너 하고 싶은 운동 있어요?
16: 저.
15: 아 저거. 아.
16: 아우 쌤 재밌죠 이거.
15: 재밌다 이거.
16: 아유 운동 이런 거죠. 저런 거. 저는 이상한 쎄든 거 하면 저런 거 안 좋아해요, 저거 몸에.
15: 야, 이거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
17: 둘이 뭐 하는 거야?
15: 저, 운동, 운동.
17: 니네 사겨?
15: 아니, 맞아. 운동 중, 운동.
17: 운동 중인데 둘이 막. 이게 운동이야?
16: 아, 운동을 즐겁게 빨리... 하는 거죠.
17: 얘 왜 웃고 있어?
15: 아.
17: 펭수. 아, 얘 왜 웃고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15: 울어, 울어, 울어!
17: 내려와, 내려와. 꺼, 꺼, 꺼. 들어와, 다 내려와, 들어와. 얘는 안 되겠다. 따라와.
15: 아,
17: 일로 와, 빨리.
15: 아.
17: 따라와.
15: 그니까 이거 왜 하자 그랬어?
16: 근데 재밌잖아요.
17: 좋아, 지금 놀았지 여기서. 놀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15: 눈만큼,
17: 눈만큼
15: 해야
17: 운동해야겠지?
15: 예.
17: 자, 런치 출발!
15: 아!
17: 좋아, 쭉쭉 내려가.
15: 아!
18: 전 안 놀았는데요.
17: 놀아, 안 놀아, 빨리빨리 가. 단체 훈련이다.
18: 진짜 안 놀았는데.
15: 아, 너무 하기 싫어. 아, 너무 싫어. 그만.
17: 하나 더.
15: 안 돼.
18: 예?
17: 하나 더.
15: 그만.
17: 아직 운동 안 끝난 거 알지?
15: 아, 못 보여요.
17: 마지막 네. 운동은 뭐야? 운동은 마지막이 먹는 것까지입니다.
15: 오케이.
17: 자, 내가 지금 오늘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서 맛있게 먹자고.
15: 아싸! 잘 먹겠습니다! 다리가 말해 죽지 않아. 자기야! 자기야, 좋았어!
17: 자, 오늘의 요리 시작할게요. 오늘은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너무 좋아하죠?
19: 좋아하는 사람이 떡볶이 먹어도 돼.
17: 떡볶이 먹었는데 운동을 안 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무조건 먹고 운동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정말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이블이 좀 나눠져 있죠.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15: 그죠?
17: 또 넘으면 안 돼요.
15: 절단기요?
17: 네, 그래서 거기. 근데 사실은 진짜 두 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 이 문어를 진짜 통으로 딱 넣어준 거예요. 진짜 그건 깽끗이야.
15: 거의 뭐 임금님 밥상 아닙니까?
17: 어우.
14: 근데 이 양념 진짜 매콤하게 맛있다.
16: 아, 초장 대신 좀 찍어 먹으면 맛있다.
15: 오, 노노노. 저도 단식원에서 이 찬고기의 마음으로 다 겪어본 거거든요. 이 정신력을 키워야지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이게 또 맛있는 거잖아고 생각하고. 아,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놀리는 것 같죠?
16: 네.
15: 맞아요. 자, 성규. 오늘 저와 1:1 PT 수업을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16: 일단 너무 좋았고 저는 근데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걸로.
15: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안 되겠습니다. 제가 성규가 또 저랑 이렇게 한 게 좋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무료 이용권 10회 드리겠습니다.
16: 혹시 필요하시거든요?
15: 양도 안 돼요. 양도는 안 돼요.
14: 양도하면 돈 내야 돼.
15: 맞아요. 안 쓰셔도 돈 내야 돼요.
16: 그 혹시 뭐 기한이 따로 정해져
15: 있나요? 기한은 네. 있죠. 5일이요.
16: 5일에 10회
14: 5주 노후로 뛰어야 되는데.
15: 아, 그럼요. 운동 하루에 두 번 하셔야 됩니다.
14: 받을만 하다.
16: 갑자기 약간 공황장애 오는 것 같아요. 네.
15: 댁이 어디시죠?
16: 네, 아, 좀 멀어. 지방이에요, 지방.
15: 야, 열정 좋다.
16: 네, 그래서.
15: 그러면 장항동으로 오시면 되세요.
16: 어딘지 몰라가지고.
15: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16: 알겠습니다.
15: 좋습니다.
14: 잘 먹었으니까 이제 또 나가야지, 평소에 우리.
15: 아, 제가 또 가르쳐 주러 갑니까?
14: 평소 먹었으면 운동해야지.
15: 저야?
14: 가자, 이거. 가자, 평소.
15: 저 트레이너 안 할래요. 그만. 저 안 할 건데요. 아!
14: 가자, 현수야. 가자. 가자, 현수야,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현수? 뭐 하는 거야?
15: 몸이 좋으셔가지고.
14: 빨리 와.
15: 그날 EBS 하늘 위로 별이 쏟아지던 날.
20: 별이 쏟아지던 그날은 마치 꿈속처럼 재밌는 하루였다.
15: 거긴 어디야?
20: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15: 서로 다른 새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꿈. 꿈이.
20: 아니었어.
15: 그것은 마치 꿈속 풍경처럼
20: 재밌고 즐거운 하루였다.
21: 너의 부리는.

0: 어디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 자, 현수, 얼른 일어나 촬영 가야지.
2: 아, 누우세요, 근데. 아.
3: 어? 뭐야? 아, 내가 왜 펭수 선배님 방에 자고 있지? 뭐야? 아! 이봐! 아, 이게, 어? 침대는 참 좋네?
1: 또 참 덜겠지?
3: 아니, 어, 아! 찬님! 왜 여기 계세요?
1: 찬님? 지금 뭐, 몇 분 안 남았어.
3: 뭔 촬영이요?
1: 야, 눈꽃 좀 떼고. 빨리 아, 눈꽃... 씻고 와. 알았지?
3: 알았어요. 아, 뭐, 언제부터 나 이렇게 신경 썼다고?
1: 서운하네.
3: 왜? 얼굴 확인해보니까는 무슨 노랗게 떴어요.
0: 나도 지금 핑크핑크야.
3: 선배님 왜 눈을 그렇게 뜨세요?
0: 뭐라고?
3: 이게 비둘기 영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일심동체가 되고 싶어요. 선배님이랑 약간
0: 어?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어때요? 내가 비둘기가 되고 너가 펭귄이 되는 거야.
3: 와! 완전 천재세요.
0: 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될 수.
3: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도 안 돼.
1: 펭수, 촬영 준비 다 했어?
0: 어.
1: 아, 그 똘비도 오늘 촬영이지?
3: 어? 나 펭수.
1: 촬영 준비해가지고 얼른 올라와, 알았지? 어.
3: 그래.
0: 똘비야, 다 바뀐 걸로 보는 거 같거든?
3: 아, 그런가 봐요. 아, 말이 시간이

0: 그러니까 그걸 배운다는 거구나요.
1: 어, 어 빨리 해봐. 시작. 어,
0: 시작.
1: 왜?
0: 왜?
1: 아니 너, 아니, 진짜, 너, 진짜, 너 너가 평소 너가 아니 지금 아니, 내 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0: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팽팽팽아.
1: 아니야.
0: 아, 왜요?
1: 팽하.
0: 야 귀찮.
1: 그거 아니야.
0: 귀찮.
1: 아니 그게 아니고.
0: 나와.
1: 자 들어가지고.
0: 막지 마. 야야야야야야야야.
1: 돌비야.
0: 아 죄송해요.
1: 나 네. 한번 너 따라 해볼게.
0: 네 한번 해보세요.
1: 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이건 조롱이잖아요.
1: 진짜 있는 그대로 한 건데.
0: 제가 언제 아, 안녕하세요.
1: 어 아, 맞아.
0: 반갑습니다.
1: 이거야.
0: 아 완전히 들키겠네.
1: 완전... 아 맞다. 너 먼저 인사 안 하지?
0: 저는 일단은 돈 주는 사람들한테 깍듯이.
1: 차량장이 오면 인사부터.
0: 네 쏠톤 쏠톤.
1: 인사는 스타카토처럼.
0: 아 그냥 들어누워요.
1: 난 아무리 했으나 들어눕지는 않아.
0: 이건 그냥 우리끼리 재미. 하하.
2: 저희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1: 어! 어! 어! 가자! 어떡해! 할 수 있어! 가자!
3: 펭수 오늘 촬영 괜찮지?
1: 안녕하세요.
3: 아무튼 오늘 그냥 시그 간단하게 리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알지?
0: 그래 찬아 잘 부탁한다 오늘도. 아자아자
3: 돌비도 촬영 잘하고 들어오고.
1: 잘 부탁해요.
3: 아무튼 부탁해요 둘 다.
0: 여기죠? 여기 제자리 맡겨.
2: 그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0: 아, 네.
2: 하이 큐
1: 팽! 죄송합니다.
2: 펭수가 먼저 인사하는 거로 시작할게요. 돌비 죄송해요.
0: 아 지금 언제요?
1: 지금 하는 거야.
0: 아니, 내가 잠깐 긴장이 돼가지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팽아! 오늘은요, 이것을 리뷰를 한다. 팬클럽 여러분,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저는요, 이거를 처음이에요.
1: 오늘 그, 선배님 시즌 그리팅 오늘 리뷰하신다고 하셨죠?
0: 맞아요! 시즌 그리팅 이거 저희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럼 두 번째로 만들어봤는데요.
1: 아니 두 번째도 아니고.
0: 똘비야 그럼 네가 말해. 너 말하고 싶어?
1: 우와 이게 어떤 디자인인 거죠? 어떤 컨셉이에요?
0: 그러니까 이거는요.
1: 우와 이거 마치 공주님 집 같다. 보고 싶으시겠다.
0: 타다! 짠!
1: 오! 책상이. 책상이 이뻐요.
0: 아 이거 책상도 리뷰해야 돼요?
1: 아니, 그건 아니고.
0: 책상은요. 여러분.
1: 아니, 저기 죄송한데 저 똥 마려워가지고요.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0: 이제 노매님 납주 못하겠어요.
1: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0: 그러다 들키면요.
1: 오히려 그게 새로운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0: 알겠습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1: 가자!
0: 오케이! 아, 나 할 수 있다.
1: 저희 다녀왔습니다.
0: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2: 하이, 큐!
0: 자, 펭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시즌 그리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 외관부터 보세요. 어쩜 이렇게 잘 빠져? 너무 예쁘죠? 자, 이거 열어볼게요.
1: 야, 개봉박수다!
0: 와르르 쏟아졌어요. 정말 많죠? 아, 좋습니다! 이거예요!
1: 오, 뭐예요, 선배님?
0: 이것은 바로 파우치인데요?
1: 파우치!
0: 저랑 참 똑 닮았죠? 오. 이 카렌다가 진짜 해마다 중요하잖아요. 나는 사실 은행에서밖에 안 받아봤단 말이야. 어디 은행 이런 거. 자, 이렇게 칼린더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자, 놀비야! 너도 한마디 해봐라.
1: 선배님 시즌 그리팅 너무 이쁘신데 제 것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 우리 똘비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팽빠
1: 팽빠.
2: 그럼 저희 정리할게요.
1: 네 예. 가볼게요.
0: 네
1: 잘했어.
0: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덕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요?
1: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0: 선배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야 나도 모르지.
0: 아니 어떻게 그럼?
1: 자 똘비 일로 와.
0: 응? 어디 가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1: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우리 뭐라도 해보자.
0: 고!
1: 똘비야 간다.
0: 네.
1: 하나 둘

0: 안 바뀌어!
1: 뭐야, 그대로잖아요! 조금 더 세게 부딪혀봐요.
0: 진짜 세게?
1: 진짜 세게! 하나, 둘, 셋, 달려! 하는 거 어때요? 진짜 이번에 죽을 힘을 다해서
0: 원래 3세판이니까
1: 오케이 3세판

0: 상황에서 봤거든?
1: 응.
0: 번개만.
1: 번개? 오케이. 그러면 전기구이 갑시다.
0: 좋아.
1: 오케이. 그럼 기우제를 좀 지내볼까요?
0: 잠깐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번개맨 선배님.
1: 아, 그런 방법이.
0: 놀비야.
1: 응.
0: 번개맨 선배님 바쁘시대 오늘.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1: 응.
0: 내가 다른 걸 가져왔어.
1: 이게 뭐예요?
0: 오!
1: 번개야! 와라! 번개! 아! 선배님 좀 물이 쳐요 저한테!
0: 조금 맞아야지 확실해!
1: 아 그럼 선배님 제가 뿌려볼래요!
0: 번개! 쏜다! 안 되겠어 쫄비야!
1: 왜?
0: 내가 봤을 때 여기 자리가 안 좋아!
1: 아 그럼 바꿔야지요!
0: 날 따라와!
1: 예!
0: 삐리삐리! 삐리삐리! 찌릿찌릿!
1: 이게 진짜 되나? 찌릿찌릿!
0: 저랑 맞긴 날씨가 너무 좋아.
1: 아니 선배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0: 될 때까지? 선배님 변신 방구 껴주세요.
1: 껴주세요.
0: 낄 수 있어.
1: 할 수 있어. 죄송해요 제가.
0: 아 너가 낀 거야?
1: 네 제가. 뭐야 안 바뀌잖아요 어떡해.
0: 그러게나 말이야.
1: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아니 무슨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선배님은?
0: 아니 너 왜 이러겠어?
1: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저 높은 데에서 쿵 떨어지는 건 어때요? 한번 떨어져 보는 거야.
0: 놀비야.
1: 응?
0: 그러면 우리는 영영 못 돌아올 수가 있는 거야.
1: 쏘리. 아 우리 이러다가 영영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아 어떡해. 아 몰라.
0: 당분간 일단 바뀔 때까지 이렇게 지내보자.
1: 이렇게요?
0: 응.
1: 아, 난 근데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0: 괜찮아, 뚫비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잠을 자보자.
1: 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내일 다시 봬요.
0: 잘 자고 내일 봐.
1: 네, 잘 자요.
0: 잘 됐다.
1: 이것이 내 삶이야. 이게 내 삶이란 말이야.
0: 아, 막상 돌아오니까 좀 아쉽네 이거. 재밌던 게. 텔미도 돌아왔을라나?
1: 가보자. 오케이. 선배님! 선배님! 저 돌아갔어요! 선배님! 저...
0: 야. 저 보석 감정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야, 정말 눈부시네요 이거.
2: 아 네. 아 우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이건가요?
0: 모든 보석을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시겠어요.
3: 우와. 소품실에 소품 말고 뭐가 있다는 거?
0: 분명히 보석은 어딘가 숨겨져 있어.
3: 왜?

0: 여기서 몇 시간을 있는 거야 도대체?
1: 잠깐만 드디어 찾았다.
0: 이것은
1: 중구 아니야? 이거 담아.
2: 이건 또 왜?
1: 여보 박주 어? 그거잖아. 이거 지지 선배님 그 반지잖아. 아니 지금
3: 오
1: 이거 봐 어떻습니까? 이 많은 보석들
2: 이거 딱 봐도 가짠데?
1: 아니 뭘 봐주셔야죠. 그냥 딱 봐도 가짠데 하면 어떡해요.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2: 진짜? 어디? 아. 괜찮아요? 펭수 거 맞아요?
1: 제 건데요. 봤어. 이거 보셨죠? 주니 선배님 그 반지요. 그거예요.
2: 파라이바?
1: 놀랐어 지금 탄성을 내뱉었어.
2: 이만한 사이즈면 내가 그냥 얼추 계산해도 한 80억? 괜찮아요? 조금 더 하면 100억 정도는 나올 만한 사이즈인데.
1: 제가 15,000원 드릴게요.
2: 진짜면 그런데 다행히 쇠는 아니에요.
1: 와우!
2: 그런데 유리예요. 칼라 유리, 생유리, 크리스탈. 이거는 거래 불가.
1: 가짜라고요?
2: 네, 은값 해가지고 한 2,000원 정도에 팔 수 있어요. 근데 펭수 산 거예요?
1: 무슨 거예요?
2: 아, 그럼 뭐 슬플 것도 없네.
1: 그럼 2,000원 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긴.
2: 근데 나 이거 감정하려면 감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1: 그럼 내 감정은 그럼 내 감정은 저도 감정비예요. 감정이 슬퍼요 지금. 내 감정 불안해. 선생님.
2: 네?
1: 제가 일하기 전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아, 그럼요.
1: 그 지지 선배님 반지요. 그거 여기 있어요?
2: 아.
1: 맞아! 이거다! 날개 숨겨. 우와, 진짜 예뻐!
2: 이게 되게 희귀해서 보석은 희귀해서 비싼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건 얼마나예요?
2: 이건 3억.
1: 이게 3억이라고요?
2: 네.
1: 대박이다.
2: 조금 작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라이바인데 얘는 작잖아요.
1: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
2: 그죠? 이렇게 작은 거로.
1: 그럼 이건 얼마 정도예요?
2: 이것도 한 300만 원.
1: 그래도 어떻게 그 3억에서 300만 원 되는 네. 거면은.
2: 그러니까.
1: 뭐야?
2: 예.
1: 차이 나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럼 이거는 조금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2: 네네.
1: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간단하게?
2: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게 다이아예요.
1: 다이아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2: 거친 방법이 있어요.
1: 뭐예요?
2: 사포로 긁어보면 돼요.
1: 어머!
2: 다이아몬드는 사포로 긁어도 절대 상처가 안 나요.
1: 뿌이지 않아. 너무 신기하다.
2: 요게 자외선 램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아니.
2: 예, 요걸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1: 와. 오, 진짜 신기하다.
2: 예, 루비도 이렇게 색깔이
1: 변해.
2: 변해요.
1: 그럼 가짜는 안 변해요?
2: 가짜는 안 변해요.
1: 비교해주세요. 제 건 빛을 잃었네요. 와. 아무튼 가르쳐 주신 게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2: 왔네. 열어줘요.
1: 들어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안내 드릴게요. 그렇지만 두 분 관계가 그러면.
4: 저희 이틀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1: 결혼을 하셨어요?
4: 네. 아, 감사합니다.
1: 아, 결혼 축하드립니다.
4: 네, 아, 감사합니다.
5: 결혼 많이 해야 돼요.
4: 아, 그쵸, 그쵸.
1: 신혼부부신데요.
5: 뭐가 필요하신 건가요? 그러면?
4: 아, 제가 예물을 10년 뒤에 제 여자친구한테 직접 제가 사주고 싶어서 약간 10년 뒤를 이제 약속하는 차원에서 어떤 보석이 좀 좋을지.
1: 그러면. 네.

0: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하.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네. 제가 호구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자, 두 분 어떻게 처음 만났습니까? 아,
1: 저희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0: 어떻게 얘기 좀 해줘봐.
1: 처음 만났을 때 그 첫날에 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해서 조금 제가 질렀습니다.
0: 이야, 바로!
1: 네, 바로. 근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0: 어, 잠깐만, 정정이. 네. 자, 한번 첨언해 주시죠.
2: 네. 미국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0: 그 왜요? 미국, 고향이 미국이신가요?
1: 아, 아니요. 제가 이제 올해 유학을 가게 돼서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0: 아, 일단 사귀기도 전에.
1: 네.
3: 야,
1: 그 만날 첫날.
3: 용감하다.
0: 아, 모르겠고. 네. 난 당신 좋으니까.
1: 일단 가자.
0: 일단 가서 고민해보자.
1: 네. 제 기억에서는 그날 예스를 한 줄 알고 아, 그럼 사귀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0: 약간 제멋대로시네요.
2: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입장을 바꿔서 다시 들어보죠.
2: 네, 미국에 자꾸 가자고 이렇게 뭐 부인 될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0: 아시진 않는데요.
2: 그래서 저는 아 그건 차차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 보면서 말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 알아가 보자라는 거를 아 그러면 가자 이렇게 이제 해보자
0: 알아가 보자 해서
3: 두 개 그 단어를 빼버렸네.
1: 제가 며칠 뒤에 알았어요. 저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0: 여자친구분께서 좀 평소에 갖고 싶거나 좀 마음에 들어하던 그런 보석이 있습니까?
2: 아무래도 다이아가 가지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결혼할 때만 받는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께서 좀 주시긴 하셨어요.
0: 이거 우와. 선생님, 네? 이거 딱 봐도 지금 다이아입니까?
4: 네, 딱 봐도 다이아인데.
0: 우와, 근데 엄청 크네요 이거는. 제가 감정을 좀 해볼게요.
1: 네네.
0: 우와! 야, 이거 배운대가 진짜. 야, 딱 나오네요! 기가 막힌 거.
1: 아,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0: 선생님! 네. 선생님 차례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진품 같습니다. 과연.
4: 근데 사놓으신 지 꽤 오래되셨나봐요.
1: 네.
0: 그것까지 맞추셨습니다.
4: 컬러가 매우 노래서 아예 노랗거나 아예 파랗거나 아예 핑크색이거나 하는 게 더 가치가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2: 이거는
4: 얘는 많이 노래요. 그래서 얘 정도면 매우 깨끗한 다이아몬드만큼이나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잘 보관하셨다가 계속 헤리티지로.
0: 헤리티지가 뭐예요?
4: 그러니까
1: 유산.
0: 유산. 아, 네.
1: 약간 가문의 대대로 내려주는.
0: 네. 아, 제가 그건 당연히 알죠. 지금 이거. 제가 헤리티지를 모를까봐.
2: 감정가도 알고 싶어요.
4: 만약에 커팅이 아주 좋으면 1억 원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으니까 예전 커팅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몇천만 원 정도.
2: 몇천 정도? 네. 몇천만 원.
1: 아, 정확하게?
4: 지금요?
2: 정확하게 알아요.
4: 이게 요거보다 색이 약간 옅어도 한 6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0: 그 시어머니가
1: 네.
0: 보석이 좀 더 있으신가요? 저랑도
1: 아 결혼을요?
4: 차라리 입양을
2: 안 될 것 같아.
0: 내가 한 10년 뒤에는 내가 직접 선물해 주고 싶다
1: 네네.
0: 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선물을 해 주실 때 좀 네. 받고 싶은 보석 있습니까?
2: 좀 비싼 거.
0: 높은 거, 높은 데 좀 기억하니까.
4: 네. 요즘 핫한 게 있죠.
0: 아!
4: 펭수 갖고 왔던 건 아니지만.
0: 제가 갖고 왔을 때 진짜인 줄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법했던 보석이 있습니다.
2: 뭔데요?
0: 이름하여 바로 파라이바입니다. 자, 파라이바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네네. 우와.
0: 자,
4: 껴보세요. 껴도 돼요.
1: 제가 끼워도 돼요.
4: 그럼요.
0: 자, 그러면 우리 예행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10년을 리허설 가볼게요. 하이, 액션!
1: 자기야, 우리 10주년이네. 내가 10주년, 그날 10년 전에 펭수랑 같이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때 봤던 파라이바.

0: 내가 준비했어. 와!
1: 자, 한번 껴주시죠.
2: 야,
0: 자기야.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3: 고생 진짜 많았지.
1: 우와!
0: 앞으로 남은 10년도 잘 부탁해.
1: 어, 그럼 총 20년 같이 지내시는 건가요? 얼마인지가 또 중요하죠.
0: 아, 그쵸, 그쵸.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
1: 어. 이 가격은? 어, 얼마시더라? 2억입니다. 아, 2억을 지금 참다.
0: 와, 2억이요?
1: 자, 만약에 이게 본인도 받는, 본인도 부담스러워.
3: 아니요. 안 받았어.
4: 아, 딱 적당하군요. 그죠? 아, 네, 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 원래.
1: 아, 그러면은 또 네. 입장을 바꿔서 네. 만약에 본인이, 네. 본인이 보석을 갖게 된다면 어떤 보석을 갖고 싶습니까?
0: 어... 이미 갖고 있는데.
1: 아, 나이프 드라이버.
4: 야. 야.
1: 어, 알겠고, 이제 가세요.
0: 네. 환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1: 아, 뭐야!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빨리 오셨어요.
1: 야, 또 소름 돋고 또 바로 왔구만! 자,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요?
6: 저희가 꼭 감정해보고 싶은 반지가 있어서.
1: 오! 네. 보석이 있으시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오, 각자, 오, 주머니에서. 예, 오! 이 반지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6: 그 장교로 군생활 해가지고 임관 반지예요.
7: 아, 저는 해군 OC에서 해군 학사 장교 반지거든요.
1: 오!
7: 122기입니다.
6: 어, 저도 공군 학사 장교 반지고 네, 125기.
7: 어? 아,
6: 기수가 좀 떨어지네. 우리 1년에 두 개씩 해.
1: 아. 그 논쟁은 다른 데서 하시고요. 그 공군 해군인데 그 반지가 같네요.
7: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달라요.
1: 어? 아, 이게 더 좀 값져 보인다.
6: 근데 자세히 보면 제 게 더 큰데요?
7: 반짝반짝거리잖아요.
6: 아니, 제 게 더 크다고요.
1: 자, 지금 도토리 퀴즈는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감정을 해볼게요.
8: 오늘은 펭수가 아마 해줄 거고요. 아, 요걸로,
6: 정말 요걸로 이제. 어, 감정이 돼요?
1: 당연하죠.
8: 아니, 네. 확대해서 한번 봐요.
1: 예.
6: 믿어지지가 않는데.
1: 제 보석을 제 눈앞까지 갖다 주세요, 여기로. 자, 셀프입니다. 거기까지는. 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7: 네.
1: 아하, 야.
7: 오, 오. 거북선이 그려졌어.
1: 자, 대통령. 다 봤고요.
8: 자, 어떤가요?
1: 아쉽게도 그 반지는 가짜세요.
6: 가짜라고요?
7: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1: 이거 얼마에 사신 거예요?
6: 그럼 한 50만 원.
7: 저도 한 50만 원 정도.
6: 근데 가짜인데 뭐예요?
1: 그거 사포 있으세요 혹시?
8: 잠깐만.
1: 잘 모르겠어요, 이거.
8: 사파이어 안 돼요. 사파이어 안 돼요. 사파이어 맞아요.
6: 어, 사파이어예요?
8: 펭수 정말 대단한 게,
1: 예.
8: 이게 합성은 아닌데, 처리보석이라고 해서, 예, 이건 조금 귀보석과는 아니에요. 예. 사파이어의 색을
6: 있어요. 지금. 자기 건 뭐 다를 것 줄 알고, 지금.
8: 만약에 천연이라면, 요게 조금 더 좋은 거.
6: 천연, 제 거요.
1: 오!
6: 천연이라면 내게 더 좋답니다.
8: 약간 그렇죠? 색이 짙어요. 이게 오. 로얄 블루 칼라고.
6: 그렇죠. 오, 로얄 블루.
8: 예, 코바트 블루 같아요. 약간 좀 옅은. 그러니까.
6: 공군의 승리입니다.
8: 요게 얼추 한 2캐럿 정도 되거든요. 천연이면 한 2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6: 제가 5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 아니, 금값이네요. 잘 사셨네.
9: 제가 육군. 반지도 준비했거든요.
1: 어? 어? 어? 뭐야? 뭐야? 육군 반지는 어디서 했죠?
6: 아, 이 피디님 남편분이 육군 장교세요.
1: 이야, 육해공 다 모였습니다. 어, 어. 와, 대한민국의 육해공이 다 모였습니다.
8: 이게 에메랄드예요.
1: 아, 에메랄드.
8: 네. 이건 야그라고 해서 이거는 색을 입힌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1: 아, 가짜군요.
8: 에메랄드긴 아, 예. 해요.
6: 이거는 짬이군요, 완전. 예.
7: 이것보다는 조금
6: 급이 네. 떨어진다.
8: 그렇게까지 육군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6: 그러니까 원래 육군이 땅에 있어가지고.
1: 오, 이거 위험. 와.
8: 없다고 해서 지금.
6: 저희는 하늘 하늘에 있어가지고 좀.
1: 저희 육군 왜 무시하십니까?
6: 저희 육군이라니요.
1: 개인적으로
6: 무슨 소리 하세요?
1: 예?
6: 해군에 가깝잖아 오히려.
1: 반지로 봤을 때 굳이 값어치를 매기자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8: 굳이 값어치를 매긴다면

0: 에메랄드가 제일 귀보석이에요. 사파이어보다는 에메랄드가 이게 가격이 높아요.
1: 하지만 짭이잖아요.
0: 근데
1: 그럼 이거 만약에 팔면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보석값은 못 받고요. 금값은 받을 금값. 수 있어요. 금값. 네. 둘 셋을 판다면 가장 저렴하고 네, 가장 가격이 높아요.
2: 자, 이 두 분 오늘 긍정 끝났고요.
3: 가치가 이 중에선 그래도 가장 좋다고.
1: 아까 이게 제일 높다고 했어요.
3: 아, 이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제 마음속에는 지금 가장 가치가 높다고 다시 한번 또.
2: 가치는 내가 느껴.
3: 내가 판단합니다.
4: 김희 씨 상을 얼마나 높아요?
2: 그러면 감정비 주시죠.
1: 펭수 1단에서 까주세요. 오늘.
0: 아, 네네네. 네.
1: 깔 수 있어요, 나?
2: 제가 오늘 보석을 직접 팔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약은 했습니다. 10년 뒤에 파라이바.
0: 맞아. 어우, 최고예요.
2: 그쵸?
0: 아, 요 근래 직원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2: 오예!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끝난 건 아니고, 난 이제 갈 거고, 예. 여기 정리하고 가야 돼요.
2: 아.
0: 네. 정리해야죠. 자, 이제 수고했고, 이제 정리 좀 잘해줘요.
2: 다 먹을 줄 알았다시는 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성.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주물엔
6: 독특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비타젤리
11: 옳지.
10: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11: 옳지.
10: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옳지.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성.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21: 아빠, 저게 뭐야?
22: 글쎄.
23: 다들 뭐 먹는 거지?
24: 이게 뭐예요?
2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24: EBS IN 포키제?
25: 네.
2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이미지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옛날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 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0: 파이팅.
1: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마시멜로 꼬치를 만들어 볼까요?
2: 네!

0: 무슨 일이니, 도도? 어?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어,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0: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0: 빨간색.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줄무랜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보, 뒤에서 그러지 말고 가운데로 와요.
1: 아이, 조심해요.
2: 알았어.
3: 아빠 춤 너무 위험해요.
1: 에휴, 하나 남은 댄스 막인데.
2: 아, 다들 미안해.

0: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나도 같이 춤추고 싶었어.
1: 아, 뜨거워!

0: 무슨 소리야?
1: 나를 피해라!
0: 뭐지?
2: 다들 괜찮아?
3: 이렇게 재밌는 춤은 처음이야.
2: 춤?
3: 아까 그 춤 있잖아. 다리를 막 이렇게 하던 거.
2: 아, 그건 그냥 발이 미끄러지면서 후들후들.
3: 후들후들 춤.

0: 아빠가 혼자 폭죽을 터뜨리다가 화산 구멍으로 떨어졌나 봐.
1: 제가 춤이 이상하다고 해서 아빠가 서운하셨나 봐요.
2: 아빠!
0: 우리 아빠를 찾으러 가자.
2: 네!
0: 좋아, 아빠를 찾으러.
3: 아이비는 힐도 빅풋 가족!
0: 아이스꽃도 변신!
2: 아빠! 아빠!
1: 아빠는 어디 있는 거지?
2: 아저씨, 우리도 후드러들 좀 알려주세요.
4: 알았어, 알았어. 왼팔은 들고, 오른발 들고, 엉덩이... 야, 괜찮니? 아우! 아우! 아우!

0: 저 공룡은 댄서인 분명해.
1: 오, 저런 댄스는 본 적이 없어.
2: 뭐야? 다들 좋아하잖아?
3: 댄스왕! 댄스왕! 댄스왕! 어?
2: 내가 댄스왕이라고?
3: 댄스왕!
4: 엄마, 온통 빙하들 뿐이에요.
1: 하파터군 어디로 간 거지?
4: 엄마, 저기 용지가 보여요.
1: 그래? 빨리 가보자.
4: 아빠!

0: 추워.
1: 민수아 빨리 피해.
0: 그래.
1: 민수아 괜찮아?
0: 그래 괜찮아.
1: 한참 재밌어질 때면 눈보라가 온다니까.
2: 큰일이야. 바다에 배가 있어.
0: 배라고?
2: 그래 알 모양 배.
0: 뭐 알 모양? 아, 우리 가족이야. 얘들아. 맘마미야 여기에요 여기. 빨리 구해야 해. 얘들아!
2: 야! 도와주라!
1: 눈보라가 이렇게 심한데 혼자 춤을 추다니. 역시 댄스왕이야.
2: 우리도 함께 춰요.
1: 그래, 좋아. 같이 추자. 댄스왕!
2: 우리도 함께 춰요.
3: 함께 춰요.
0: 좋아, 다들 나를 따라해.

0: 빛이 있네. 저기로 가보자. 빙하잖아. 너 불빛이 보이지 않아?
1: 빙하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 어떡하지?
2: 민스완! 춤 안 춰?
1: 이번엔 좀 어려운 댄스인데 할 수 있겠어?
3: 네, 민스완!
4: 저기 불빛이 보여요!
0: 저건 빙하 뒤에서 빛나고 있어.
4: 저건 펭귄? 아빠가 펭귄들 위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0: 아빠가?
1: 여보! 얘들아!
0: 여보!
1: 맘마미야! 얘들아! 우사해서 다행이다.
2: 너희가 댄스왕의 가족이야?
4: 댄스왕? 누가요? 아빠가요? 팽팽! 너희 좋겠다. 저렇게 재밌고 멋진 아빠가 있어서.
1: 안녕!

0: 말도 안 돼. 파파톡이 댄스왕이라고?
1: 정말이에요. 모든 펭귄들이 아빠 춤을 따라췄다니까요.
0: 에? 눈보라 때문에 헛걸 본 거겠지.
2: 못 믿겠다면 이 댄스왕 파파톡이 직접 보여주지.
3: 어머. 여보.
1: 아빠.
0: 그럼 그렇지.
2: 댄스왕 파파톡은 이 정도로 춤을 멈추지 않아. 자, 후들후들 춤 시작.
3: 여보, 그게 뭐예요?

0: 먹고 싶어.
1: 요런 요런
2: 오빠 뭐해?
1: 슈퍼공룡 퀴즈를 만드는 중이야.
2: 삐뿌쭈
1: 안돼! 여긴 내 비밀 기지야. 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건 여기에.
2: 오빠?
1: 안돼.
2: 오빠?
1: 안돼.
2: 오빠?
1: 안돼. 좋아. 슈퍼공룡 비밀 기지 완성! 와, 그래! 깃발 있으면 더 멋질 거야! 너,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3: 삐뿌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4: 오빠가 오빠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1: 싫어요. 삐뿌가 내 장난감 맘대로 만지고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대박 만들어주세요.
4: 진짜로 나가려고?
2: 삐뿌도 슈퍼 갈래?
1: 슈퍼 가는 거 아니거든. 혼자 살 곳을 찾을 거야.
4: 혼자 살면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데?
3: 밤에 잠도 혼자 자야 해.

0: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1: 오빠야.
0: 이제 어디로 가지?

뽀뽀집 완성! 내가 만든 집 멋지지? 아, 맞다. 나 혼자지. 배고프네. 먹을 걸 하나도 안 챙겨왔잖아! 어떡하지? 물고기 먹으면 되지.

0: 저게? 아, 배고파. 이 냄새는?
1: 뽀뽀야, 같이 바비큐 먹자.
2: 함께 먹어야 더 맛있지.
0: 내 힘으로 잡아서 먹을 거라고요.

아이고, 좋네. 작아도 엄청 맛있을 거야. 별거 아니네, 뭐. 한번 해보자.

0: 갑자기 추워지네.
1: 점프야, 여기 와서 몸 좀 녹이고 가.
2: 맛있는 바비큐 얼른 와서 먹어.
0: 나도 불 피울 수 있어요.

무슨 소리지?

0: 뽀뽀야.
1: 뽀뽀야.
2: 엄마.
0: 우리 뽀뽀 혼자서 고생 많았어.
1: 이제 집에 가자.
0: 잘 자렴.
2: 저게 뭐지? 이게 뭐예요?
0: 어서 들어가 봐.
2: 내 비밀기지가 그대로 있어요.
0: 이거 찾는다고 아침 일찍부터 섬을 다 돌아다녔어.
2: 내 슈퍼 공룡 예쁘야. 자, 슈퍼 공룡 기지로 돌아가자. 오빠 예쁘도 들어가도 돼? 들어와. 엄마 아빠도 들어오세요.
0: 빨리
1: 빨리.
0: 알았어. 텐트 무너지겠어요. 빨리 나와요.
1: 엉덩이가 걸렸어. 어떡해. 나 좀 꺼내줘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1, 2, 3, 잠옷.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선생님, 어떡하죠?
1: 이럴 수가. 시간의 문이 그려지지 않아.
2: 에이,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다른 분필 가져올게요.
1: 온다라. 이건 용의 송곳니로 만든 마법의 분필이야. 오직 이 분필로만 시간의 문을 그릴 수 있단다.
0: 그럼 고구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1: 혹시 그분이라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지도

0: 싶다.
1: 아, 설 박사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2: 장 박사님, 그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강공주님.
0: 어, 처음 뵙겠습니다.
1: 네가 삼조고의 계시를 받은 아이로구나.
3: 아, 네.
2: 장 박사님은 예전에 시간여행을 하다가 만난 훌륭한 과학자시란다.
3: 우와, 그럼 여기 이것들 다 박사님이 발명하신 거예요? 우와.
1: 아, 그건 내가 최근에 막 발명한 건데. 어, 그건 만지면 안 돼.
3: 네? 죄송해요.
1: 아, 괜찮아. 아, 뭐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저 설 박사님, 전화로 말씀 주셨던 그 용건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3: 죄송해요.
2: 온다라, 넌 장차 평원왕의 부마이자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될 사람이다. 행동을 조심해야 한단다.
3: 네? 혹시 지금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가 영웅이 된다고요?
0: 그래, 영웅도 되고 부모도 되고.
4: 아니, 미안하지만 넌 사양할게. 영웅이 될 사람이 누군가의 부하가 된다는 걸.
0: 그 부하가 아니라 부모라고.
4: 영웅이면 멋진 아이템이 필요하지. 장 박사님, 아이템 만들어주세요.
5: 전혀 듣고 있질 않네.
1: 아, 이제 됐어. 어서 설 박사님을 모셔와야겠군.
3: 장 박사님, 여기 계세요.
4: 어, 안 계시네.
3: 저게 뭐지?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어? 떠 있네.
2: 그럼 분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1: 제가 누굽니까? 어? 안 돼!
6: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1: 이런...
2: 장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1: 지금 온달이 차고 있는 타임워치는 분필의 부족한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처음 등록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저걸 설 박사님이 찾아야 하는데...
0: 그럼 선생님이 작동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3: 죄송해요. 이게 왜 안 벗겨지는 거지?
2: 어차피 시간여행은 온달과 함께 할 테니 괜찮지 않을까요?
1: 글쎄요.
2: 그럼 일단 시간의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군요.
7: 머리엔 지식을, 가슴엔 의식을, 열려라 시간의 문!
3: 열리는데요?
1: 이럴 리가 없는데.
0: 목걸이가.
3: 시간의 문이 열렸다.
2: 그래요, 유아 부인의 목걸이는 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 온달의 시계와 공주님의 목걸이가 분필의 모자란 힘을 채워준 것 같습니다.
0: 앞으로 시간 여행은 꼭 셋이서 해야겠네요.
3: 어서 가요. 난 이제 진짜 영웅이라고요.
2: 그럼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3: 진짜요? 좋아요.

0: 어디예요?
1: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진짜 영웅이 계신 곳이지.
0: 우와, 진짜요?
2: 꼼짝마! 조선인인가?
0: 선생님! 어? 총! 진짜 총이잖아!
1: 외군이다!
2: 아, 아깝네. 어디, 이번에도 피해봐라. 예? 뭐지?
3: 뭐야? 누구야? 어서 나와!
4: 괜찮느냐? 다친 곳은 없고?
0: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이곳 사람 같지는 않고 어디에서 왔느냐?
0: 아, 영웅을 만나러 대한민국에서...
1: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조선나라 쓰는 걸 보니 왜군은 아닌 것 같군. 이곳은 언제 왜군들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선 나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세.
1: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 잘 도착했군.
0: 여기가 진짜 임진왜란종인 조선시대라고요?
5: 다 들리겠어. 그런데 선생님, 대체 저분은 누구세요?
6: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백의종군 아시...

0: 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1: 응? 백이종군?
2: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게.
1: 아, 설마 저분이... 저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3: 진짜요? 저분이 진짜 이순신 장군님이시라고요? 아, 어? 장군님인 줄 몰라 배워서 죄송해요.
2: 나를 아느냐?
3: 당연하죠.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꼭 뵙고 싶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 맞아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이래봬도 한 입 쓰거든요.
4: 아니, 저 녀석들. 지난번에 나를 방해한 녀석들이잖아. 쟤.
5: 에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전투에 함께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장군님이 무슨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2: 조선바다를 지키는 배를 수리하는데 장군과 병사가 따로 있겠느냐?
6: 어명이요! 어?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0: 장군,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버리고 육군과 합류하셔야 합니다.
6: 무슨 소리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바다는 누가 지킨단 말이요?
0: 그럼 고작 12척의 배로 수백 척과 싸우자는 말이요?
2: 어허, 모두 물러가게시오.
6: 네.
2: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3: 장군님! 오늘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2: 온다라, 너도 우리가 질 것 같으냐?
3: 글쎄요. 장군님이 영웅이긴 하지만.
2: 영웅?
3: 그럼요. 영웅 이순신 장군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데요.
2: 온다라, 넌 영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3: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이기는 천하무적이 영웅이잖아요.
2: 그럼 난 영웅이 아니겠구나.
3: 네?
2: 내가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병사들을 잃을까 두렵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두렵고,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렵다.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 내가 어떻게 영웅일 수 있겠느냐? 난 단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란다.
1: 자,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명량해전이 펼쳐질 거다.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잘 지켜보자.
3: 네.
4: 그럼 잘 지켜봐야지.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잘 지켜보거라.
3: 저 녀석은 세종대왕님 서책을 훔친 그 도둑.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봐요. 빨리 이순신 장군님께 알려야 해요.
1: 하지만 대장선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
3: 아니에요, 제가 가서 알릴게요. 이순신 장군님.
1: 온다! 식은 죽 먹기군.
2: 뭐 하는 놈이냐? 어찌 군의 출정을 막는 것이냐?
4: 그런 건 몰라도 되니까 잠이나 자고 있어!
2: 아니, 이게 무슨...
4: 다 처리했다. 오늘은 내가 이순신을 대신해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겨!

0: 장군님! 장군님!
1: 저 녀석이 어떻게?
0: 이 도둑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1: 뭐? 도둑? 누굴 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엑스레이저 발사!
0: 못 맞추지? 이제 그만하고 장군님을 다시 살려내!
1: 저 녀석이 이따라 받아라!

0: 뭐야!
1: 우와! 날 지켜줬어! 멋지다! 이제 그만해!
0: 무슨 꼬마가 이렇게 힘이 세? 이거 봐! 노란 말이야!
1: 지난번엔 세종대왕님이더니 이번엔 이순신 장군님을 괴롭히는 거야!
2: 내가 잠시 기절을 했었나 보구나. 곤다라, 괜찮으냐?
1: 네, 장군님! 전 괜찮아요!
2: 모두 듣거라! 요상한 요술을 쓰는 자다! 두려워 말고 정신 차리거라!
0: 어떻게 다들 깨어난 거지? 분명 기절시켰는데? 엑스론까지 부서지고... 아쉽지만 영웅놀이는 여기까지인가 보군. 반달인지 온달인지 나 기억해주겠어.
1: 거기서? 와, 사라져버렸어요.
2: 아주 요상한 녀석이구나. 모두 듣거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동요하지 말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라.
3: 예!
4: 장군!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백 척은 돼 보입니다!
2: 겁먹지 마라! 전군, 진격하라!
4: 부대장 선들이 겁을 먹어서인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2: 뭐라고?
4: 장군, 부대장 선들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2: 우리가 이곳을 막는다! 화포를 준비하라!
3: 예!
4: 장군,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후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니, 계획대로 싸운다.
4: 이제 외선들이 바로 코앞입니다. 장군,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2: 지금이다! 좌연으로 돌고 발포하라!

0: 장군님! 더 이상 포탈이 없습니다! 포탈이 다 떨어졌습니다!
1: 두려워할 것도 없다! 모두 백병전에 대비하라!
2: 어? 장군님! 오고 있어요!
1: 겁먹지 말거라! 너는 내가 지켜주마!
2: 아니요! 저기! 부대장 선들이 오고 있다고요!
1: 어?
3: 장군님!
4: 온다라!
1: 모두 전열을 정비하라!
2: 장군님! 부대장 선들도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1: 죽을 각오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2: 저도 또 올게요.
1: 온다라, 넌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2: 네? 싫어요. 장군님 도와드리고 멋진 영웅이 될 거예요.

0: 넌 이미 진정한 영웅이란다.
1: 아니에요! 저도 남아서 왜곡 물리치네요!
2: 온다라, 우선 피하자.
0: 전군 듣거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다들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라!

0: 자, 운달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1: 우리 이길 수 있겠죠?
0: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0: 이순신 장군님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저처럼 두려운 게 많은 평범한 사람.
1: 평범한 사람?
0: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0: 오늘의 MC인 이순신.
1: 우와,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2: 너 이순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2: 아, 뭐였더라?
3: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충무공 이순신은 현재 서울 인현동 자리 건천동에서 태어났고 53세에 노량대첩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은 하객진의 한산대첩, 10여 척으로 수백 척을 물리친 명량대첩,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신 노량대첩입니다.
4: 그렇구나.
3: 우리가 잘 아는 거북선은 한산대첩에서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하여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칼과 송곳을 꽂은 거북선은 일본의 근접전에 대비한 돌격전함이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3척으로 일본군 전함 300여 척에 맞서 대승을 이뤄낸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인데요. 승산이 없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특히 유명하답니다.
1: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3: 이순신 장군은 명량의 좁은 해역과 가파른 물살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판옥선 뒤에 수백 척의 고기잡이 배를 늘어세워 조선함대가 많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에 속아 함부로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과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4: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이순신 카드 수집 성공!
5: 도대체 정체가 뭐지?
1: 나와라, 슈퍼파워!
5: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랜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뿌르르 동안아 라켓을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 라켓을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 라켓을.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슈퍼히어로 콩. 누나! 누나 누나 누나!
1: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0: 이거 봐라. 나 콩 잘 먹는다. 꿀맛. 아니 콩맛 좋다.
1: 콩을 싫어하던 편식대장 호떡이가 콩을 먹다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콩 안 먹었잖아.
0: 듣지 마, 듣지 마. 아, 콩들아, 듣지 마. 내가 콩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콩에는 말이야. 콩, 콩, 콩, 콩, 콩, 콩, 단백질 있어요. 콩, 콩, 콩, 콩, 콩, 콩, 지방도 있어요. 콩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을 막 물리치는데.
1: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에?
2: 낫지, 낫지, 낫지. 낫지, 낫지, 낫지.
1: 콩딱지가 또 깜빡인다.
0: 가봤다. 누나, 나 다시 가봐야 돼. 콩 파워를 확인하러 출동.
1: 갑자기 콩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 고기 고기 안 주물러? 고기! 이 고기왕 말이 안 들려?
4: 아이고, 이제 왕도 아니지 않나? 고기에는 단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호떡이가 고기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5: 고기 지방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나와서 혈장이 큰일 날 뻔했다면서?
3: 야, 뭐야?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야? 이러다가 고기왕 자리를 뺏기는 거면 어떡하지? 고기
0: 어? 또 위산탕에 왔네?
5: 어? 콩 왔어? 이제 슈퍼 히어로 콩이라고 불러야 하나?
0: 슈퍼 히어로 콩?
6: 뭐야?
1: 콩! 왜 이제 왔어?
0: 너 왜 그래?
1: 아우, 야! 네가 그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을 뗐지 했다면 또?
0: 그게 나도 몰랐는데 콩에 지방이 있더라고.
3: 지방은 나도 있어. 우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7: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 아니죠. 콩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핏줄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그런 지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콩! 오!
3: 잘난 척 하기는. 아무리 그래봤자 이 고기왕 자리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고기.
8: 비상. 칼슘 부족.
9: 뭐라고?
10: 혹시 멸치 안 들어왔나요? 우유 보신 분. 멸치야. 우유야.
5: 아유, 위님. 멸치도 우유도 안 들어왔어요.
10: 아, 이거 큰일 났네. 멸치나 우유가 있어야 칼슘이 채워지는데 이걸 어쩐다.
1: 칼슘이라면 뼈를 키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 아닌가?
0: 그런가?
10: 맞아. 근데 우리 몸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8: 이상.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
0: 칼슘이 부족한 내 뼈에서 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야? 칼슘이 부족한데 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냐고?
10: 그건
5: 우리도
1: 잘 모르지.
3: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칼슘 사건을 해결한다면 다시 이 고기왕을 추앙하겠지. 그럼 내가 고기에 가서 고기 하면 거기서 고기 하겠지.
11: 혈장. 고기왕 뭐 하고 있어?
3: 혈장님, 저 데리러 오셨죠? 그럼 바로 소화 준비하겠습니다. 위님, 소화시켜 주세요.
12: 고기왕, 고기 가게?
3: 거기.
12: 지난번엔 귀찮아 하더니만. 좋아,
6: 자, 그럼 소화를.
11: 고기왕 비켜. 콩들아 가자.
7: 어이, 저 아니고요.
11: 그래, 너 아니고. 방송 못 들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잖아. 급해.
7: 어, 그럼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아니, 신고는 됐습니다. 우리가 출동할 거니까요. 어, 나도 위님, 소화를 부탁해요. 저도 소화를 부탁합니다. 콩콩.
12: 좋아, 위산 나가신다.
11: 쏴. 콩들아 가자.
7: 헬짝 고기
4: 오오오 칼슘.
11: 칼슘
4: 왜 내가 뼈에서 빠져나온 거지?
11: 칼슘.
4: 나도 뼈에서 빠져나왔어. 어떻게 된 거지?
5: 칼슘, 너희들 왜 뼈에서 빠져나간 거야?
4: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5: 내가 내보냈어.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내보내야 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서 핏줄로 가. 어서.
7: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에 구멍이 콩콩 뚫릴 거예요.
0: 뼈에 구멍이 콩콩 뚫리면 뼈는 약해지겠죠.
5: 약해지겠지. 부러질지도 몰라.
0: 그럼 키는요?
5: 안 크겠지. 아니, 못 클 거야.
0: 칼슘이 들어있는 멸치도 많이 먹고 또 칼슘 들어있는 게 뭐가 있지? 우유도 많이 먹을 테니까 칼슘 가지 마세요.
4: 우리도 뼈에 있고 싶다고. 어? 잠깐.
0: 왜요?
4: 우리가 안 나간다 해도 뼈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뼈로 들어가지? 그러게.
7: 그겁니다. 콩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린 믿고 다 같이 해볼까요? 콩!
0: 콩콩!

0: 우와! 맛있게 붙었다! 붙었어!
1: 콩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칼슘도 지키고 튼튼한 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 슈퍼히어로 콩!
0: 고마워! 하하하! 잘 말씀하세요!
3: 우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비결이 뭐야?
4: 아, 콩에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소플라본이 있거든요. 콩! 오, 이소플라본!

0: 이름은 좀 어렵지만 멋진데.
1: 나는 고기왕이다. 고기고기 칼슘들 당장 원래 있던 뼈로 돌아가라.
2: 우리 벌써 돌아왔는데?
1: 갔어.
3: 벌써 콩균이 해결했어.
1: 벌써요? 고생을 못 참고.
0: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3: 고기왕,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1: 그럼 어디로?
3: 고기 있잖아.
1: 고기 어디?
4: 어서오십시오. 대장마을입니다.
5: 이제 똥이 되는 건가?
6: 야호! 황금 바나나 똥이 될 거야.
7: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8: 아니, 왜요?
9: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바나나 똥이 되려면 첫째, 물이 많아야 합니다.
5: 물? 너 있어?
6: 나 있어.
5: 나도 조금 있어. 문제 없어.
9: 둘째, 바나나 똥 모양으로 길쭉하게 잘 뭉쳐지려면 섬유질이 있어야 합니다.
5: 섬유질? 너 있어?
6: 나 없어.
10: 나도 없어.
2: 문제 있어.
7: 두 음식은 황금 바나나 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 고기!
1: 포기하려고?
6: 고기와?
1: 황금 바나나 똥 내가 만들어주지.
5: 정말이요? 우와, 역시 고기왕님이셔.
6: 어서 우리를 황금 바나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1: 자, 나를 믿고 따라해. 뭉쳐!
2: 뭉쳐!
1: 다시 뭉쳐!
2: 뭉쳐!
5: 안 뭉쳐지잖아요.
7: 몇 번을 말해요. 섬유질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9: 고기왕, 섬유질 있습니까?
1: 섬유질이요? 그게 뭐죠? 그거 없는데?
0: 황금 바나나 똥!
1: 우잉?
6: 우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5: 콩, 할 수 있어?
7: 콩, 왜 또 왔어? 혹시 나 황금 바나나 똥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온 거야?
0: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황금 바나나 똥 태워봅시다.

0: 먹으면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도 빠꾸 황금 바나나똥도 되고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1: 호떡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지.
2: 슈퍼 히어로 콩 대단하지? 그래도 안 먹을 거야?
0: 흥, 싫은 말 콩. 아니 나 먹는다니까.
3: 고기도
0: 알았어 알았어. 뭐든지 골고루 먹겠습니다. 우와 슈퍼 히어로 콩 최고 딱지다.
4: 천하무적 고척윤.
0: 아, 고약해. 이게 무슨 냄새야. 고약해.
5: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0: 이 냄새의 범인은 바로 이 청국장이었어.
5: 어? 아, 뭐가 고약해?
6: 하, 난 크수하기만 하구만.
0: 근데 누나, 청국장에서는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청국장에서도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냐고? 왜?
6: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7: 얘기 고약하다니 고약.
6: 호떡아 뭐라고?

0: 말하지도 않았는데. 안 했어? 그럼 누가 말한 거지?
1: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어? 청국장 딱지가 깜빡인다!
2: 청국장 딱지?
0: 잘됐다! 청국장에서 왜 냄새가 나는지 직접 알아보고 와야겠어!

0: 동고동 고척윤 할아버지 빨리요.
1: 아, 옛날 이야기 기다리느라 이 애호박 애가 탑니다.
0: 그래 그래. 자 그럼
2: 김치만 빼놓기에요?
0: 아이 빼놓다니. 어서 오거라. 그럼 다 모인 게냐?
1: 어? 콩이 안 보여요. 어, 얜 도대체 어딜 간 거야?
3: 어? 여기는 청국장 찌개 속인가?
0: 야 콩! 너 다 알면서 왜 이제 와? 고초균 할아버지 지금 옛날 이야기 시작하실 거란 말이야.
3: 내가 콩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초 균이야?
0: 아이 그래! 내가 고초균이다. 응? 널 청국장으로 만들어줬는데 벌써 날 잊은 게냐?
3: 충격! 고초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왜 청국장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0: 고약하다니 고약하다니!
4: 구수하지!
3: 라고 호떡이가 물어봤어요.
0: 그래? 좋다. 그럼 이 고초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이 왜 냄새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옛날 옛날부터 고초균이 살았는데!
4: 어디서요?
5: 쌀 맞아서 그런지 뜨겁소. 너도 나도 얼굴이 빨개졌소.
6: 우와, 이건 콩 아니오?
0: 콩이라면 단백질이 아주 많지 않소?
5: 맞소, 맞소. 우린 단백질이 아주 많소.
6: 콩콩! 오, 단단하오. 근데 이대로 몸에 들어가면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될 것이오.
0: 옳거니. 우리가 단백질을 잘라주겠소.

0: 생겼어. 공이 아주 잘 잘라졌소이다. 고맙소 고초균.
1: 그렇게 고초균이 삶은 공의 단백질을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잘라서 몸의 흡수가 잘 되게 해주었지. 이 과정을
0: 정답 발효입니다.
1: 어? 딩동댕, 역시 김치가 맞췄구나.
2: 식은 죽 먹기죠.
3: 그러니까 고초균이 콩이 몸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작게 작게 작게 잘라서 발효시킨 게 바로 청국장이라는 거죠.
1: 그래, 하지만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

0: 이상한 냄새 나지 않소? 나오!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오?
1: 이상한 냄새라니! 우리 고초균들이 콩을 자를 때 나는 냄새라오.
2: 그렇소이다. 이 냄새가 있어야.
3: 여기 삶은 콩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2: 그럼 얼마든지 들어오시오.
3: 오, 이게 웬 횡재요?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요?
4: 아우, 여기서 좀 못 살겠어.

0: 옛날부터 난 콩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었지. 우린 천하무적이었어.
1: 전국장 냄새 맛있겠다.

0: 아이고, 콩!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1: 그냥 콩이 아니, 아니요. 청국장이요.
0: 청국장? 아이고, 어쩐지 이 콩이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들어왔구려. 근데 그쪽은 누이신지?

0: 고초균. 아, 알겠으니 이제 그만 풀어주시오.
1: 그럼 지금 당장 날 소화시켜주시오.
2: 내 꿈이 똥이 되는 것이라.
0: 헐, 아니, 내가 위사를 부어 소화를 시키면 이 콩은 똥에 가까워지지만 이 고초균은 녹아서 사라질 것이오. 만.
1: 난 끄떡 없어. 지금 당장 소화시켜주시오.
0: 좋소이다. 자, 그럼 위산 받으시오!
1: 콩, 내 손을 잡으시오. 나와 함께 소장으로 갑시다.
0: 아이, 유산균은 내 위산에 녹는데, 아이, 고초균은 안 녹소이다. 아주 센 세균이오. 고초균, 짱!
3: 아니, 이게 누구시오? 콩이랑 고초균이 아니오? 고초균 때문에 청국장이 몸에 좋은 것 아니오? 우리 몸에 숨은 영웅이란 걸, 네, 아오.
4: 고초균, 나랑 같이 가서 핏줄 청소 좀 해주시오. 핏줄에 핏딱지가 생겨서 꽉 막힐 것 같소. 제발.
5: 혈장, 혈장, 혈장, 혈장. 아, 핏딱지, 비키시오.
2: 먹자, 먹자, 먹자.
4: 피딱지 때문에 핏줄이 좁아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0: 핏줄 청소 깨!
1: 고척연 고맙습니다.
2: 살금살금 살금살금
1: 살금살금
2: 아무도 모르겠지
1: 아무도 모르겠지
2: 살금살금
1: 살금살금 너 누구야?
2: 암세포 깨꾸덩
1: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고척윤이 핏줄 청소는 물론이고 암세포까지 때려잡아 싸웁니다!
3: 암세포까지?
0: 그럼 이만
3: 잠깐! 고척윤, 그 암세포 잡는 법 좀 가르쳐 주겠소?
0: 그러니까 암세포는 말이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4: 그렇게
0: 이것도 받으시오 가가가 고척윤 힘줘
4: 충전 됐소이다 암세포들 이 NK 세포가 싹 다 잡아주겠소이다 어디 있소이까 이야
0: 이제 NK 세포도 암 세포를 더 잘 찾을 겁니다.
3: 아이 고맙소 고척윤. 아 그럼 이제 대장 마을로 가주시오. 유산균이 위험하오.
1: 얼른 가시오.
5: 네. 유산균이 왜요? 제가 멋진 똥이 되려면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한데.
0: 걱정 마시오. 내가 대장 마을로 가서 유산균도 돕고 콩을 똥으로 만들어 주겠소.
5: 그럼. 어서 가시오! 당장 가시오!
0: 갑시다!
1: 출발!
6: 둘 다 저리 가시오! 가란 말이오!
7: 아니, 나 줄 것이오!
8: 살려!

0: 그만하시오.
1: 그만하시오.
2: 그만하시오.
3: 고조균, 왜 이제 왔소? 유해균이랑 나쁜 산소괴물이 날 괴롭혔단 말이오.
1: 뭐라? 감히?
4: 왜? 뭐?
2: 그럼 똥은?
0: 변비 상태이오만.
2: 그럼 나도 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오. 고조균, 어떻게 좀 해보시오.

0: 이 천하무적 고촉이니 부탁하오. 유산균, 콩이 멋진 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1: 걱정 마시오. 콩에는 섬유질이 많으니까 멋진 똥으로 만들어주겠소이다.
2: 고맙소.
3: 아이쇼.
0: 그럼 다 함께 천하무적 고척윤이 들어있는 청국장을 드십시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돼.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 온도가 너무 낮아요.
1: 어? 왜요?
2: 왜요? 낮으면 좋아 좋아 더 좋아요.
1: 맞아요.
0: 에어컨 온도하고 바깥 온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1: 정말요?
0: 그럼요, 그럼요. 저. 리모컨으로 찍, 찍, 찍, 찍, 찍. 적당하게. 자, 이렇게 적당하게.
3: 네. 아유,
0: 그래요.
3: 안녕히 가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 근데 얘들아. 이게 온도를 올리니까 아우 나 좀 더운 것 같은데.
4: 나도.
1: 더운
5: 것 같은 게 아니라 더워 너무 더워.
1: 그렇지 덥지.
2: 그러니까 온도를 좀 팍팍 낮춰.
5: 낮춰.
3: 안돼. 에어컨 온도는 지금 정도가 적당한 거 알아?
5: 그런 게 어딨어. 어? 그냥 시원하면 좋은 거지. 어?
2: 맞아.
1: 그치?
5: 그래, 맞지?
4: 그런가?
2: 맞아.
6: 야, 그래. 그럼 우리 빨리 낮추자.
3: 아, 나, 안 돼.
6: 잠깐만.
3: 어, 잠깐만.
5: 바람
3: 부어.
5: 아, 진짜 좋은데.
6: 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2: 아, 이거야.
5: 어,
2: 시원해.
5: 시원해.
2: 저기, 그 바람도 강풍으로.
5: 강풍으로.
2: 좋아, 강풍으로. 좋아.
7: 그래, 아파.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라. 그러면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린 것 같이 냉방병에 걸리지. 에어컨 괴물 출동!
8: 에어컨 괴물!

0: 그렇게 좋아?
1: 그럼 더 센 바람으로 세게 해주지.
2: 좋아.
0: 초강일어 역건 바다.
3: 약간 더 세게 들어가려면.
4: 아니야, 아니야.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쐈더니 나 머리가 아파.
5: 나는 배가 이상해.

0: 김소나.
1: 김준우. 그게 바로 냉방병이라는 거거든.
2: 오, 세게. 오, 세게.
3: 바람총을 놔줘!
4: 바람총이다! 됐잖아!
3: 냉방병으로 아이들을 건강을 해치는 에어컨 괴물 용서하지 않겠다!
2: 에어컨 한방통이야!
0: 좋아!
2: 시베리아 바람보다 더 차가운 초강력 냉방 모드 작동!
3: 바람이 너무 세!
2: 더 세게!
5: 범죄는 또 냉방병에 걸렸나봐.
3: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바람도 약해지고 냉방병도 다 나았어요.
1: 에어컨 게임을 뭐해? 어?
5: 그래 빨리 초강력 냉방 모드.
2: 냉동 모드. 좋아.
3: 그렇게는 안 되지. 에어컨 온도는 올라가라. 번개.
1: 됐어.
3: 번개.
1: 야, 어디 가?
0: 어디 가긴 어디 가? 도망가.
1: 도망가, 같이 가!
5: 다행이야.
3: 아, 자. 자, 이렇게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바깥 온도와 차이가 나지 않게 적절하게. 이제 알았지?
1: 네!
6: 범죄맨!
3: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덥다고 에어컨을 막 차갑게 틀면 냉방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에어컨 사용하고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기로 범죄맨과 약속!
1: 약속!
3: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준비!

0: 달성! 달성! 퀴즈!
1: 그럼 첫 번째 문제 나와라.
0: 야! 야! 우와! 바닥에 딱지가 일곱 장 있네요?
1: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딱지 세 장이 날아갔어요.
0: 오호! 그렇다면 딱지 몇 장이 남아있을까요?
1: 뚝딱이는 알지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함께 번개맨을 외쳐요.
0: 번개맨!
2: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손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 아는 친구 있냐? 우리 친구 아주 씩씩하게 손 들고 있군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바닥에 남은 딱지는 몇 장이죠?
3: 네 장.
2: 더 크게?
3: 네 장.
2: 네 장. 정답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딱지가 네 장이 남아있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0: 우리 친구 진짜 잘하네요. 그런데 또 바람이 부네요.
1: 아빠 아빠 바람에 국기가 펄럭여요.
0: 그래요. 자, 저 펄럭이는 국기 중에 우리나라 국기는 몇 번일까요?
1: 친구들 번개맨을 외쳐요.
0: 번개맨.
2: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기는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2: 우리 친구 아주 번개맨 옷을 다 입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 정답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정답은요?
3: 1번.
2: 정답 1번? 1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1번이 우리나라 국기죠. 잘했어요, 친구.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0: 안녕!
1: 우린 더 재미난 퀴즈로
0: 다시 돌아온다! 예!
1: 예!
0: 여기까지 알쏭달쏭 퀴즈 끝!
4: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폭풍이 준 선물.
2: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리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마침 저기 오네요.
6: 빵은 아리 너희 엄마가 우리 마을에서 최고로 잘 만들지?
7: 네, 우리 엄마가 만든 빵 진짜 맛있어요.
6: 맞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밀가루 전부니까 맛있게 잘 부탁해.
7: 네, 잘 전달해 드릴게요.
6: 그래, 그럼 간다.
7: 네,
6: 잘 부탁해.
7: 가세요. 이제 집에 가야지. 나나나나나
8: 슝슈 슝슈.
6: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불지?
8: 슝슝슝. 하하. 우후.

0: 슝슈.
1: 밀가루! 안 돼!
2: 그렇게 아리는 밀가루를 날려버린 북풍을 따라 아주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밀가루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0: 어쩌나? 이제 다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을 텐데.
1: 네? 그럼 어떡해요? 맛있는 빵 만들어드리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0: 미안하게 됐구나. 잠깐. 아, 좋은 생각이 슝슝.
1: 어?
0: 짜잔.
1: 이게 뭐예요?
0: 내가 이 요술 보자기를 선물로 줄게.
1: 요술 보자기요?
0: 그러니까 요술 보자기야, 맛있는 음식을 다오라고 하면 빵도 과일도 슝슝하고 짠 생긴다고.
1: 오, 정말요?
0: 그럼. 자, 선물. 조심히 가렴.
1: 네,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2: 아리는 요술 보자기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 해가 져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죠.
1: 저기, 그런데 여관비가 너무 비싸네요.
3: 뭐? 비싸긴 뭐가 비싸? 아, 그럼 싼 집 찾아가.
1: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잘게요.
4: 아유, 그럼 어떡해. 밥은 먹었나? 밥값 따로, 반찬값 따로, 물값도 따로 받는데.
3: 그렇지, 그렇지.
4: 에, 참.
1: 아, 그건 괜찮아요.
3: 아, 뭐야, 뭐야. 왜 돈도 없는 손님이 오고 난리야.
4: 에이, 들어갑시다.
3: 아, 저, 들어가자요.
4: 에이, 참.
1: 네, 가세요.
3: 정말.
4: 아유, 손님이 와도 참.
3: 빨리 가요, 빨리.
4: 아유.
3: 아유.
1: 그럼 이거 되는지 한번 해볼까? 자, 으쌰, 으쌰. 요술 보자기야, 맛있는 음식을 다오. 우와, 진짜 음식이다. 우와, 맛있겠다. 빵도 있고, 치킨도 있고.
5: 어머야, 세상에, 봤어?
4: 봤지?
5: 요술 보자기라니, 너무 신기하잖아.
4: 저건 꼭 훔쳐야 돼.
5: 그렇겠지?
4: 박정규 씨!
5: 가자.
4: 에이.
3: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 어머나! 음식을 싸가지고 온 거야?
1: 아, 네.
3: 아니, 무슨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 어디서 싸가지고 왔어? 저기서 싸가지고 왔어?
1: 아, 네네네. 아,
3: 저기.
1: 네.
3: 저기에서.
1: 네.
3: 이 치킨도 싸왔거든요.
1: 조금 드실래요?
3: 아니. 저쪽을 봐야지. 아, 저쪽에도 맛집이 있거든요.
1: 빵도 있는데.
3: 아예 빵도 안 먹는데.
1: 아,
3: 저쪽을 보면 저쪽에 빵집이 있거든요.
1: 우와, 저기 빵집이 있어요.
3: 아유, 좀 저녁에 먹으면 살죠.
4: 그래.
3: 저녁에 많이 먹지 말고 빨리 자라고.
4: 그래, 좀 쉬어, 빨리.
3: 아, 빨리.
1: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
3: 아, 나도 자야지. 자.
2: 아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3: 잘 잤다.
1: 배고프니까 맛있는 아침 먹어볼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요술 보자기야, 맛있는 아침을 다오.
6: 뭐야? 음식이 왜 안 나오는 거지? 아, 북풍님 정말. 북풍님! 북풍님!
0: 어, 그래!
6: 어디 계세요, 북풍님?
0: 나 여기 있다! 슈슈! 바쁜데 무슨 일이니?
6: 북풍님! 응? 이거 안 되거든요?
0: 그럴리가! 어디 보자고? 어? 응? 잠깐! 응? 이건 내가 준 요술 보자기가 아닌 것 같은데?
6: 네?
0: 어, 이상하다. 응? 여기 분명히 파란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6: 응?
0: 에이, 그럼 내가 다른 걸 주겠어. 어디? 매!
6: 매!
0: 아유, 그래.
6: 우와, 귀여운 양이다!
0: 이게 그냥 양이 아니에요. 응? 잘 보라고. 요술양아, 돈을 다오.
6: 매!
0: 어, 그렇지. 이렇게 돈을 주는 요술양이라고? 그럼, 안녕.
6: 감사합니다.
0: 바쁘다.
6: 잘 가요. 가자, 양아.
1: 네.
7: 우와, 진짜 신기한데? 지금 한번 해볼까? 요술양아, 돈을 다오.
8: 네.
5: 어머냐, 세상에. 봤어?
9: 봤지? 저것도 꼭 훔쳐야 돼. 작전개시!
7: 우와! 우와!
5: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7: 배 아파요?
5: 어우, 내 배가!
7: 화장실, 화장실!
5: 배가!
7: 아니면 병원? 약 먹었어요?
5: 배가!
7: 배가? 어떡해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아유, 배!
7: 약은 드셨어요?
5: 약도 안 드는 배가!
7: 어떡하지?
5: 내가
7: 뭐가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5: 아우, 내 배, 어떡해. 배,
7: 큰일 나.
5: 내 배.
9: 아이고,
5: 아우, 내 배.
7: 어떡해요.
5: 배가 아주 쏙 들어갔다고. 내 배가 나 괜찮아요. 배가 아주 쏙 들어갔어. 쏙, 알겠어? 아우, 내 배, 예뻐.
9: 뭔데, 들어갔어.
5: 들어갈까요?
9: 들어갑시다.
7: 이상하다.
5: 매, 배, 안녕.
9: 네. 안녕, 들어갑시다.
5: 가세요. 매, 매.
7: 진짜 이상하네. 아니다, 얼른 집에 가야지. 아, 맞다.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엄마 선물도 사가야지. 요술양아, 돈을 다오. 돈을 다오. 돈을 다오.
8: 네.
7: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상하네. 아, 북풍님 정말. 이리 와봐. 북풍님. 북풍님. 어디 계신 거예요, 북풍님?
0: 왜 그러니 왜? 나 바쁘다니까 왜 자꾸 불러 왜?
7: 아니. 요술량 이상해요.
0: 무슨 요술량이 이상해? 어머, 얘는 내가 준 요술량이 아닌데.
7: 네?
0: 아, 이상하다. 아, 왜 자꾸 이러지? 에, 좋아. 그럼 이번엔 우와, 이 요술방망이를 선물로 줄게. 근데 말이야, 이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알았지?
7: 네네네.
0: 좋아. 자, 그럼 난 이만 가자.
8: 네.
0: 안녕.
7: 잘 가요.
8: 안녕.
2: 아리는 여관으로 돌아와 북풍이 알려준 대로 요술방망이를 놓고 몰래 숨었어요.
7: 저기에 숨어야겠다.
5: 아우, 난 이제 부자다. 부자다. 요술양의 요술보자기. 어머,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요술방망이? 어머나, 세상에. 그럼 이건 뚝딱하면 뭐든지 다 주는 거야?
9: 맞지, 맞지.
5: 어머, 웬일이야.
9: 이것도 꼭 훔쳐야 돼.
5: 우리 거다, 우리 거야.
9: 우리 거야.
7: 어쩐지. 요술방망이야, 마구 차라.
2: 이렇게 아리는 요술양과 요술보자기를 모두 찾았답니다. 모두 박수!
9: 박수 치지 말고! 좀 멈췄으면은 좀 이것 좀 멈춰줘요, 좀!
7: 앞으로 거짓말 안 하고 욕심 안 부리면 멈춰줄게요.
5: 욕심 안 부려요. 이제 아유, 절대 안 부려!
9: 약속!
7: 요술방망이야.

0: 아이고, 아유, 잘했네.
1: 드디어 멈춰.
0: 아유, 고마워요.
1: 아유, 고마워요.
0: 아유, 이제 아유.
2: 친구들,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면 언제고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남의 물건 탐내지 않기로 번개맨과 약속!
3: 약속!
2: 좋아요! 네, 지금까지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김천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니니키즈들이 오늘은 놀이터에서 다 함께 놀고 있네요.
3: 써니 써니.
2: 지니와 써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4: 꼬니 꼬니 꼬니.
5: 떠니 써니.
2: 꼬니와 떠니 써미는 동물 맞추기 놀이를 하나 봐요.
4: 꼬니 꼬니 꼬니.
2: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니니키즈들이 깜짝 놀랐나 봐요.
4: 꼬니?
5: 써니?
4: 꼬니! 꼬니! 꼬니!
5: 써니?
2: 오? 꼬니가 무슨 생각이 났나 봐요.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4: 꼬니! 꼬니!
2: 꼬니가 친구들에게 무엇을 제안한 걸까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4: 꼬니!
3: 써니!
6: 지니!
4: 따니! 써미! 써미!
2: 니니키즈들이 이곳엔 왜 온 걸까요?
4: 꼬니! 꼬니! 꼬니!
2: 아하! 꼬니가 각자 바람의 모습을 표현해보자고 하네요. 오, 정말 재밌겠는데요? 니니키즈들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4: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2: 아하! 꼬니는 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했네요.
4: 꼬니! 꼬니!
3: 써니! 써니!
2: 다음은 소니네요. 소니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3: 써니! 써니!
2: 소니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3: 응, 써니, 써니.
2: 이번에는 찐이 차례네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우와, 찐이는 부드러운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찐이!
5: 떠니 떠니.
2: 다음은 떠니의 차례네요. 어떻게 바람을 표현할까요?
5: 떠니 떠니.
2: 오, 떠니는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네요.
5: 떠니. 써미 써미.
2: 마지막으로 써미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아하! 써미는

0: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1: 쏘미 쏘미
2: 쏘미 쏘미 쏘미 쏘미
0: 미니키즈 모두 보이지 않는 바람의 느낌을 몸으로 잘 표현해냈어요. 오늘도 다들 정말 잘했어요, 미니키즈.
1: 예!
0: 미니키즈, 오늘도 즐겁게 놀았나요?
1: 예!
0: 미니키즈,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1: 응!
0: 안녕!

purple. Green. Pink.

Orange. Grapes.

Purple. Yellow. Red.

0: 대박.
1: Blue.

pink. Brown.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지금 영웅 헌개맨.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시큼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번개 대장님,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 이건...
8: 번개맨, 지구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당장 출동해야만 해. 할 수 있겠나?
7: 네. 아이들의 행복은 번개맨이 지켜야죠. 지금 당장 지구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이 아파서 어떡하지? 일단 한숨 푹 자. 할아버지 얼른 일 갔다 올게. 같이 병원 가자. 응?

0: 방해 친구, 괜찮아? 병원은 갔어?
1: 아니요. 이따 할아버지 오시면 가기로 했어.
0: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친구, 번개맨이 번개처럼 빠르게 병원에 데려다 줄게.
1: 고마워요, 번개맨.
2: 화장실 청소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3: 아, 좀 이따 하려고 그랬어. 아, 뭐 누가 안 한대?
2: 좀 이따? 맨날 이따가 이따가 하다가 안 하잖아.
3: 아, 내가 육아휴 좀 내고 하루 종일 그 집안일할 게 얼마나 했는지 알아?
2: 난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3: 아, 내가 뭐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 말을 그렇게 해.
1: 번개맨.
0: 괜찮니?
1: 엄마랑 아빠랑 싸웠는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놀이터에서 더 놀자고 해서 아빠가 청소를 못 하신 건데.
0: 그랬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1: 진짜요?
0: 그럼 엄마 아빠도 가끔은 생각이 달라서 싸울 수 있어.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금방 화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3: 번개맨?
2: 뭐라고? 진짜 번개맨?
3: 아, 근데 번개맨이 우리 집에
2: 어떤 일로?
0: 어머님, 아버님, 너무 큰 소리로 싸우셔서 천둥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2: 그래요? 천둥아, 엄마랑 아빠랑 싸운 거 절대 아니야. 그치?
3: 어,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진가 뿐이지.
4: 그치, 여보?
2: 그럼
1: 진짜?
3: 그럼
0: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예.
0: 자, 그럼 전 이만.
2: 우와.
4: 정도가 놀랐어?
2: 미안해.
5: 엄마 아빠가 진짜 미안해.
2: 응? 우리 안 싸웠어.
4: 계속 조심하자.
2: 그래.
1: 저게 뭐야? 바닥에 쓰레기를 막 버렸어. 여긴 우리가 맨날 노는 곳인데.
6: 맞아.
1: 어떡하지?
0: 그렇지. 안녕 친구들.
1: 번개맨.
0: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1: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0: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을 할 수 있지. 우리 친구들이 가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말해볼 수 있겠어?
1: 그럴까? 한번 말은 해볼까?
7: 저기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돼요.
1: 맞아요. 공원은 모두 함께 쓰는 곳이라고요.
8: 아, 그치. 아, 미안해, 미안해.
2: 미안해.
1: 번개맨 봤어요? 우리 애기를 들어줬어요.
0: 거봐, 해낼 거라니까.
1: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0: 오, 그거 아주 멋진 생각인데? 잘했어.
1: 나도 놀고 싶다.
2: 도영아, 오늘은 놀 시간 없어. 논술 갔다가 수학 가야지. 내일 영어하고 숙제.

0: 청소도 해야 되고. 엄마가 내일은 회사 가야 돼서 오늘밖에 숙제 같이 못해줘.
1: 힘든데.
0: 알지? 엄마도 알아. 근데 원래 공부는 재미없어도 참고 하는 거야. 숙제 다 하고 딱 한 시간 놀게 해줄게. 응? 가자.
1: 어? 번개맨!
0: 어? 아니, 번개맨이 왜 여기서 나와요?
2: 어머님,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공부는요, 바로 노는 거예요.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 때 더 잘 배울 수 있답니다.
1: 맞아요, 번개맨.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요. 얘들아, 같이 놀자.
0: 아, 안 돼, 도영아. 어, 학원 갔다가 주말에 놀자. 응?
3: 지구로 출동했던 건 어떻게 되었나, 번개맨?
2: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안전히 보호받으며 커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3: 새로운 방법?
2: 네. 제 오랜 친구인 보드라왕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 친구가 요즘 작곡에 푹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4: 좋아. 바로 이거야. 모차르트도 울고 갈 엄청난 작품. 됐다, 됐어. 번개맨이 들으면 놀라서 기절하겠지.
2: 보드라왕!
4: 오, 내 친구. 잘 왔어. 안 그래도 연락할 참이었어.
2: 다 된 거지?
4: 하, 급하기는. 이 보드라왕을 뭘로 보는 거야? 아주 보드라운 멜로디로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보드라 깨어루만지는 노래를 완성했지. 다만.
2: 응? 다만?
4: 아, 아직 제목은 못 정했어.
5: 뭐? 아니,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4: 매야! 이런 어마어마한 곡을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아! 어? 야! 야, 야, 야!
5: 헤이, 진정해! 진정해! 너 꽃 떨어진다, 꽃! 어? 자. 어? 자, 숨 쉬어. 자.
4: 그래. 보드라워진 내 마음 다시 따갑게 만들지 마. 이 가시꽃이 지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2: 알았어. 자, 그럼 우리 제목부터 같이 고민해보자. 난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해. 그리고 또 너무너무 소중해.
4: 소중. 아주 보드라운 느낌이야.
2: 그리고 모두가 네 음악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4: 아, 모두 떠오른다. 떠올라.
2: 우리는 모두 소중해? 그래.
4: 됐어. 제목만으로도 빌보드 1위야. BTS, 블랙핑크 인정하는 게 좋을 거다.
2: 그래, 우리 가사까지 바로 써보자.
4: 그래.
2: 자, 보자. 코드가 뭐지?
4: G코드야.
2: G? 좋아. 오, 자, 그렇지. 보자. 나나나나나나나 맞나 이거? 맞아?
4: 너무 잘하는데.
2: 오, 맞아. 좋아, 다음은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1화 영웅에게 휴가라뇨?
5: 난 끝났어, 깡통잠을!
4: 어디로 간 거지?
6: 날 만만하게 봤군.
4: 전기 보석감을 쓸 때군. 예, 대장님.
7: 단계는 생일 축하드리며 번개팜 20% 할인 안내드려요.
4: 예, 나중에 갈게요.
6: 뭐야, 생일이었냐?
4: 이제 그만 끝내자. 번개 터널! 최근
8: 호달달달
4: 웬일로 부하를 데려왔지? 번개 도착! 자!
9: 오빠!
4: 오빠?
9: 저 사람 내 남편이야!
4: 남편?
9: 진짜.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정신 차려! 괜찮아? 여보! 개민 오빠! 제정신이니? 제정신이야!
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개 이동으로 얼른 병원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친구 혹시...
9: Yes. 오빠 팬클럽. 분당 댄스머신. 권또또.
4: 또또. 20년 전 팬클럽 회장이던 그 또또 친구? 와, 또또 친구가 벌써 엄마라니.
9: 오빠, 20년 전이야. 벌써 졸업하고 취직했고 엄마라고.
4: 하, 시간이 그렇게... 아, 나는 지구 지키느라 바빠서...
9: 난 가족 지키느라 몰라. 바빴어. 아니, 그런데 매일 이게 뭐야?
10: 저희 아빠 번개 맞고 기막해서 제 유치원 늦었고요. 괴물 나온다고 집값도 떨어질 거래요.
9: 아, 그러게 말이다. 여보, 일어나. 가자. 나도 가족 좀 지키자. 응? 갈게.
4: 가족.
10: 그래도 팬이에요.
4: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1: 번개는 좀 쉬다 와.
4: 예? 쉬라니요?
11: 네 전투가 지구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 영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4: 아, 그럴 리가.
11: 지구는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개맨이 너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와.
4: 번개 망토를 반납하란 말입니까?
12: 축하한다, 영웅 번개맨.
4: 암흑 에너지가 가끔 발견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11: 나중에 보자, 번개맨.

0: 안녕하세요.
1: 휴가 접수되셨고요. 리조트는 달, 화성, 목성

0: 이렇게 자리 남아 있으세요?
1: 다른 제가 토끼털 알러지가 있어서요.
0: 아, 그럼 화상 어떠세요? 여기는 동물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1: 거기는 밤에 영하 70도까지 내려가지 않나요?
2: 껴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네, 그럼 목성 어떠세요?
1: 아, 지구. 지구는 자리 없나요?
3: 어, 거기는 정말 안 되세요. 여기는 기후위기, 빈부격차, 도파민 중독 있으시고요.
1: 대신에 가족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지구. 지구로 갈게요.
3: 교환 취소 안 되시고요. 후회도 안 되세요?

0: 사진보다
1: 더 빈티지하네. 야이짜.
0: 태어나서일까? 생일이면 난 아빠와 낙엽을 밟으며 놀았다.
2: 아빠!
3: 예.
0: 지금은 나 혼자. 그래도 괜치 않는 건?
1: 낙엽은 밟아야 제맛이지.
4: 아이고, 아주 신났네. 키즈 카페를 가지고요. 어? 왜 그러는 거요? 어? 왜 다 큰 인간이 낙엽을 가지고 장난질이요, 장난질이? 근데 요것도 언제 다 주워, 이거? 어, 이거 내가 다 주워, 이거?
1: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면 또 모르고.
4: 됐고! 아유, 나. 잠깐만.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 이사 왔어?
1: 아, 저 111호에 이사.
4: 아! 고핀집! 111호 왔구만! 왔어, 왔어, 111호! 아, 나는 이 동네 미화원, 이 미화여요. 싱글. 아유, 아유, 이 동네 살려면 말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좀 알아야 돼. 간다. 저기. 지금 고급 트위드 재킷 입고 지나가는 여자 보여? 저기가 그 우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의리 반짝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빛나네요. 화장품 회사 대표요. 요거 요거.
5: 정말로 기름광이 나기 위해서 참견.
4: 근데 그 속색이는 동생이 하나 있어. 그 왕자, 왕자라고 있어. 가옆에 꼭 붙어댕기는 애가 하나 있거든. 가. 공주요. 왕자 공주. 아주 웃겨. 아이돌을 준비한다나 뭐라나 막 그래. 근데 내 생각엔 말이요, 그 집 딸 빛나가 훨씬 더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가가 아주 애가 야물딱이죠. 야물어, 야물어. 맞다, 맞다. 그 111호 옆집이 동대표요. 동대표. 그 재건축에 인생을 걸었어. 조심해요. 까칠한 게 보통이 아니오. 근데 짐이 아주 단촐하네.
1: 아, 혼자라세요. 아, 저는 번개, 아니, 한번개라고 합니다.
4: 아, 한번개 청년. 반가워요.
1: 자. 오, 집 참 넓다.
2: 번개.
1: 누구지?
6: 번개맨님, 생활 쿠폰이 곧 소멸됩니다. 남극 미용실.
1: 아, 보드랑어한테 휴가 간다고 얘기 안 했다. 아유, 친구라고 또 전화 엄청 했을 텐데.

0: 번개맨.
1: 아, 보드라마. 아니, 내가 휴가를 왔는데.
0: 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번개맨,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1: 무슨 포즈?
0: 프로포즈. 결혼한다고. 나한테도 가족이란 게 생긴다고. 자기야, 지금 갈게.
1: 축하해.
0: 나중에 통화하자.

0: TV나 볼까?
1: 생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기쁜 생일
2: 공수해. Thank you, thank you.
3: Happy birthday.
4: 생일을 맞은 개만 씨. 그는 오늘도 혼자다.
5: 안 챙겨줘. 아주 외로워. 아휴. 아유.
0: 넌 볼래?

0: 아, 소원 빌는 건 깜빡했다. 번개, 불끝! 망토가 없어서 그런가? 다시, 번개, 불끝!
1: 야! 누가 촉감이 제 건드렸어!
0: 죄송합니다.
2: 번개!
3: 번개!
4: 번개맨, 축가가 늦었지. 지구로 케이크 하나 보냈어. 주소가 B111호 맞지? 늘 건강해.
5: B111호? 이 동 지하에 있지. 우리 아파트 사랑방이야.
0: 친구야, 주소가 틀렸어.
6: 아유, 아니, 웬 체크래요?
4: 아이고, 맞네, 맞아.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오늘로서 딱 28년째 되는 날인데, 아이고, 그걸 또 알고 이걸 보냈네. 내가 진짜 아니지.
0: 난 그냥 111호야.
7: 아니, 저 근육이에요.
4: 진짜 살이.
7: 아, 저 근육.
0: 내 거. 내 거. 하나 남은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6: 아이고, 많이 먹긴 했어.
8: 생일 축하합니다.
0: 번개 대장님, 영웅은 외로운 건가요? 괴물과 싸우는 동안 친구들은 모두 어른이 됐고 함께 생일 보낼 가족 한 명 없네요.
7: 맥백이에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9: 영원한 영웅 번개맨 생일 축하해요. 아까는 미안.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옳지.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옳지.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옳지.
13: 우리 모두
14: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It's a car.

0: Welcome!
1: Welcome!
2: Let's play together! Yes?
3: Yes!
2: Then do the Lulu!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우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 오세요.
2: 달걀이
1: 나야?
0: 달걀 여기요.
1: 살아.
0: 가방도 있어요.
1: 없나요?
0: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1: 갑니다. 가방
0: 이 가방은요?
2: 와, 예쁘다. 나 이거 살래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2: 돛단배.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0: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1: 시장에 갑니다. 배고파. 먹을 걸 살까?

0: 싶겠죠?
1: 네! 근데 이건 얼마예요?
2: 얼마예요?
3: 잠깐만요. 얼마더라?
4: 한 개! 어?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5: 여기! 동전 한 개요!
4: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우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Who is it? Daddy! Who is it? Mommy! Who is it? Brother! Who is i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준모란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퀴즈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정리할래?
1: 어떻게?
0: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1: 빨간색.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우와, 재밌겠다.

멈춤. 살금. 살금. 살금. 살금. 살금.

언제든지 또 부를 수 있어. 나와야 한 번 더 빌려줘. 자.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폭파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꿀팁.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꿀팁.
6: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꿀팁.
8: 우리 모두
7: 꿀팁.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아이고 주야, 머리가 아파 지금. 예. 아니 우리 과학 프로들은 어때요? 좀 이렇게 뭐 아픈데 없이 잘 지냅니까? 아니면 좀 가끔씩 뭐라도 있습니까? 통증 같은 게.
12: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통이 편두통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13: 편두통이에요? 두통이에요? 네. 두 개
12: 편두통이에요.
13: 편두통? 네,
12: 그래서 항상 제 가방 안에는 사실 약이 있습니다.
11: 네. 가끔 두통 있다고 얘기하더니 이게 꾀병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약 많이 먹는다고 다들 걱정했는데.
12: 맞아. 사실 어느 순간인가 자주 그런 식이 일어나니까 잘 아프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계속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래. 잘 안 믿어줘요.
11: 너무 맨날 아프다고 그러면은 야, 너 진짜 아픈 게 맞아? 의심할 때 많아요.
12: 맞아요.
11: 그러니까
12: 맞아요.
11: 아, 난 아파가지고 오늘 학교를 못 가겠는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꾀병이지? 이러면 서럽기도 하고.
12: 그러니까요.
11: 나만 아는 고통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누구나.
12: 진짜로.
14: 그러니까. 꾀병도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몸이 안 좋다고 여기 막 축농증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학교를 안 가고. 예. 검사 다 하고 엑스레이까지 다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11: 안 나와요?
14: 도저히 못.

0: 찾게 떠들어지고
1: 이제 얘가 이제 아빠 미안
0: 좀 이따 괜찮아졌어 집에 와서
1: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진짜 살이 막 찢어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막 뭐 보조장치를 달고 막 그런 게 아니면 사람들이 사실 아프다고 좀 자주 하면 나만의 통증을 사람들은 잘 몰라주잖아요.
2: 그렇죠.
1: 이럴 때는 약간 좀 통증 표라든가 하는 걸 제시를 해가지고 네.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2: 증명서, 듭니다. 통증 증명서.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드러나는 상처, 뭐 뼈 부러지고 뭐 그런 누가 보더라도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은 사실 공감과 이해를 받을 수 있지만 네. 많은 고통들, 통증들이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잖아요.
1: 알아,
2: 그런 예. 억울한, 보이지 않는 통증을 네. 보이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신 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1: 아, 통증 선생님이세요? 통증 전문 선생님?
2: 아, 통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분 중 한 분이라고
1: 생각합니다.
2: 닥터는 아니시고 구면이실 겁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1: 좋습니다. 나와주시죠.

0: 야,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번에 이제 기차에서 잠깐 우리가 정차했을 때 그렇죠. 만난 뇌과학자 선생님이세요. 네. 예. 정식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1: 아,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와 또 기초과학연구원 뇌과학이미징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충환이라고 합니다.
0: 아, 우 교수님. 네. 뇌과학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이제 통증 얘기를 했어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당연히 통증 연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길 바랬습니다. 세부트라든지
1: 죄송합니다.
0: 아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
1: 네, 통증이 의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통증으로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아,
1: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풀어야 될 난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 과학자와 의사 의학자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지금 내 통증의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번에는 교수님이 인간의 정서를
2: 맞아요.
0: 사실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통증까지 연구한다.
1: 아니 뭐 다 예. 모든 정서를 연구하시는 분이 통증을 연구하는 건 아닌데 예. 이제 저는 통증도 감정의 일부라고 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통증이 예. 이제 어디가 다치면은 생기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통증이 완성되는 곳은 뇌거든요.
0: 네.
1: 네. 저희 연구실에 표가 있는데 네. No brain, no pain.
0: 이게 no brain, no pain.
1: 뇌가 없으면,
0: 뇌가 없으면
1: 통증도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no를 이제 no에서 이제 K랑 W를 앞뒤로 붙이면 뇌를 알면 통증을 안다. 그래서 아, no brain, no pain.
0: 약간 노래 가사 같다.
1: 네.
0: No brain, no pain. 두뇌 없는 세상.
3: 야, 이런 거.
0: 어, AI. 뇌를 통해서 통증의 비밀을 밝힌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또 컴퓨터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보다 보면 고질병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아픈 건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학이 먼저 말하는 통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의 과학적인 정의가 뭡니까?
1: 네, 아주 좋은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정의부터 시작하는 게
0: 알아야죠,
1: 저희 과학자들은
0: 통증도.
1: 아주 그렇죠,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예, 접근이고요.
0: 네.
1: 정의를 내리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IASP라고 국제통증과학학회.
0: IASP, 네. International?
1: 국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그래서
0: study of pain.
1: SP. 거기서 이제 통증의 정의를 1979년에 처음으로 내렸어요. 그게 네. 이제 과학계 안에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정의예요.
3: 아니, 사람이 아파온 지가 역사가 얼마만큼인데.
0: 이때에서야 비로소 통증이나 이런 거다라고 첫 네.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다.
1: 그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혹은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되었거나 그러한 손상으로 설명되는 불쾌한 감각 및 정서 경험. 그런데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2020년에.
0: 개정이 여기서 개정할 게 또 있어요?
1: 네, 개정이 됐어요.
0: 뭐라고요?
1: 예? 실제 또는 잠...

0: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되었거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그와 유사한 불쾌한 감각 및 정서 경험 이렇게 바뀌었어요.
1: 그와 유사한
0: 네
1: 불쾌한 감각 및 정서 경험
0: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2: 우선 네. 손상이 있다라고 네. 말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불쾌한 거다라고 말했던 건데 이 중간 단계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네.
3: 그러니까 손상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바꿨잖아요.
1: 손상이 아닐 수도 있다.
3: 바꾸면서 손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네. 통증의 필요 조건이 아닌 거죠.
4: 아니,
3: 이거 너무 똑똑하지.
4: 왜냐면은 저는 수능 때도 그 언어 영역을 제일 못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차이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솔직히.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하여튼 말씀하신 이제 불쾌한 감각 및 정서 경험 이게
1: 100%
0: 안 바뀌고 여기 딱 있죠.
1: 절대 안 바뀌고.
0: 그다음에 실제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 요거
1: 이것도 안 바뀌었어요.
0: 그거 안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손상으로 설명이 되냐? 그걸로 한정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 진짜로 열어서 그와 유사한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1: 그와 유사한은 이제 병원에서는 안 나와도 나만 느끼는 통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설명되는이라는 게 그 전에 언어의 중요성을 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개정을 하면서 이 언어를 쓸 수 없는 사람들, 혹시 코마나 뭐 이런 아기들이나 뭐 언어를 쓸 수 없는 통증까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통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혀진 거죠.
1: 광범위하게 넓혀놨다. 네.
2: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통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모르겠다 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0: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너무 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저희 만성 통증이 그 질병 코드로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그 범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5: 만성 통증이에요. 네.
0: 그 만성 통증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어떤 이제 어떤 제목으로 달았냐면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 통증이 주가 되는 보통 이제까지는 통증은 세컨더리. 그러니까 다른 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렇죠. 이런 거라고 생각을
1: 어디가 했었다가. 아프거나 찢어지거나 부러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네. 이제 나오는 게 그렇죠. 통증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상처가 먼저고.
0: 예. 네. 이제는 그 만성 통증만 있는 그 경우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데 그거의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드려도 될지
1: 뭐예요?
0: 노시플라스틱이라는
1: 노시플라스틱? 네.
3: 노시플라스틱? 네.
0: 이게 노시셉티브와 플라스틱이 합쳐진 건데요. 이제 노시셉티브는 통각이라는 거거든요.
1: 통각
0: 이게 그 통각과 플라스틱이 합쳐진 거예요. 플라스틱은 뭐냐면요. 이제 그 뇌 과소성
5: 잘 변한다는 거죠. 네.
3: 우리 학습할 때 했던 뇌가 말랑말랑하다 할 때 했던 네. 과소성.
0: 그래서 이게 이 통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변화해서 통각이 없어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발견이 된 거죠. 그런 발견에 의해서 어떤 개인 중심의,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 경험, 나의 표현, 이게 존중받기 시작한 거고 저희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렇지.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실 이게 주관성을 연구한다. 이게 사실은 과학으로 주관적인 경험을 연구하는 건 진짜 어렵고 과학의 범위 안에 안 들어왔던
5: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동물 중심으로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왔고 몇 년 전, 2년 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도 다 이제 동물 연구, 분자 수준의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저는 인간을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인간 연구자들이 설 곳이 생겼다. 이런
1: 동물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워낙 또 장족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연구를 하시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no brain, no pai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뇌가 없으면은 아픔도 없다. 그러면은 뇌는 통증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뇌가.
0: 네.
1: 이걸 어떻게 느끼죠, 이거를?
0: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네. 아직 잘은 모르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통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네.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거는 이제 인절이 아까 조직에 손상이 있거나
1: 그렇죠,
0: 다쳤을 때,
1: 상처가 났을 때,
0: 그때 이제 아픈 건데 그거는 요 피부나 저희 근육이나 뭐 이런 거에 그 통각 수용기가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1: 통각 수용기.
0: 네, 네. 끝에 요 피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뻗어 있어요. 네. 그 말단이 있어서 고개 여기 척수까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네.
1: 센서예요, 센서?
0: 네.
1: 센서.
0: 네, 센서.
1: 아, 센서.
0: 근데 그 센서가 달려 있는 이제 신경 세포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1: 포진돼 있다. 네. 그러니까 센서들이 내 몸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센서들이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그걸 통각이라고 합니까?
0: 그렇죠.
1: 센서. 네. 센서들. 그러면 그런 신호들이 이렇게 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0: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
1: 왜냐면 통각을 통해서 통증이 전달되는 거라고 1979년도에는
0: 맞아요.
1: 그렇게 쭉 갔는데.
0: 네. 그래서 통각은 진짜 어떤 손상, 그다음에 아까 통각 수용기, 우리 몸에 퍼진 통각 수용기를 통한 어떤 시그널이 거기까지가 통각이고, 통증은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험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통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다쳐도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가 오히려 이 통각은 보통 밖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니까 말단에서부터 중추로 가는 신호인데, 이 뇌에서 통각으로도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2: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것 같은 게, 교통사고 나면은 그 상황이 되게
1: 아,
2: 위급하고,
1: 그렇지.
2: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너무 놀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수습해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1: 이게 모르고 있어요.
2: 통증 자체가 잘안 느껴지잖아.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집에 가고 긴장이 풀리면은 그때 통증들이 몰려오잖아요.
3: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서는 통증은 당연히 못 느낀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통증을 느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통각은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안 했다고
1: 일을
3: 봐야
1: 했다.
3: 되나요?
0: 통각은 했죠.
1: 일을 했다.
0: 일을 했죠. 저희가 의식이 저희의 그 신경계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은 몸은 이미 조절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각이. 그러니까 통각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의 위해가 있고, 뭔가 위험한 거를 의식 밑에서도 다 반응을 하거든요. 저희 자율신경계와 이 오르가니즘이 너무나 오묘하잖아요.
1: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뇌가 이제 인지를 해야 그때부터 통증이 물려올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약간 예전에 불안편했을 때 약간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갖고 여기 공포, 이걸 느끼는 것처럼 뭐 그런 뇌 통증을 느끼는 특정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편도체처럼.
0: 그것도 너무 좋은 질문.
3: 뇌과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1: 통도체.
0: 네, 통도체.
1: 통도체라든가
0: 그거 좀 써도 됩니까? 그
1: 통도체라든가 뭐 없습니까?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편도체처럼. 예, 뭐 없어요?
0: 그런 게 있기를 되게 바랬죠, 사람들이.
1: 아,
0: 바랬는데 없어요.
1: 없어요.
0: 이게 퍼져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통증의 시스템은 굉장히 그 다원적이라고, 디저너레이트 메커니즘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시스템이 통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통증을 만들어, 그러니까 같은 통증이라는 아픔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복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나 뭐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모여있는 하나, 그런 거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페인 센터를 찾겠다.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그 영역을 자극을 하면 이제 통증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 그런데?
0: 그래서 2005년에 막 그런 회사가 생겼다가 다 망했어요.
1: 아, 못 찾았구나.
3: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는 게, 공포나 불안 반응은 어쨌든 편도체, 아믹달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요 플레이어잖아요. 나머지 뇌 부분도 관여를 하지만.
0: 관여를 하긴 하죠.
3: 지금 유명한 편도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따지자면 협주곡 같은.
0: 네.
3: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이면 통증은 교향곡이 돼요.
0: 네. 맞아요.
1: 내가 어디 부딪혔던 상처를 입었건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고통이나 아픔은 뇌 안에서 느끼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통증을 느낄 때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까?
0: 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하는 건데, 연구를 할 때 저희는 fMRI. fMRI.
1: fMRI? 네. MRI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뭐 찍어보고 해서 아는데, F는 뭐가 보죠?
0: F는 이제 functional.
1: 아, functional입니까?
0: 기능을 보는 건데요. MRI의 특정 시퀀스를 이용하면 뇌에 그 신경세포가 활동을 할 때 혈류가 변하고 거기에 있는 산소의 포화도나 이런 게 변하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후처리를 좀 해서 색깔도 입히고 뭐 이러면 지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1: 네.
0: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팔에 이렇게 통증을 줄 때가
1: 팔에.
0: 많거든요.
1: 뭘로요?
0: 열 자극을 줍니다.
1: 아, 열로.
0: 네, 열을 쭉 올리는데 여기 지금 올라가죠? 올라갈 때 뇌에서 저 노란색이 지금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활동을 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평소에 비해서 활동을 덜 하는 영역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 팔을 이렇게 인두로 이렇게 지진다고 그러잖아요. 지지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지면 저렇게 막 진짜 뇌도 막 뜨거워지고.
0: 네, 뇌도 엄청 활동을 하는 거죠.
1: 고통을 느끼고.
0: 그렇죠.
1: 소신은 모르옵니다 할 때.
3: 뇌에서. 뇌에서.
1: 그러면 지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곤장 같은 거 맞잖아요.
0: 네.
1: 맞는 것도 맞을 때 아프면 저렇게 그렇죠. 노랗게 빨갛게 올라가는 거죠?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팔이랑

0: 팔이랑 이 엉덩이랑 이런 게다 올라가는 경로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거를 또 표상하는 뇌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네.
1: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그냥 건강염려증이라고 보고 나는 아픈데 만성통증이 있던 분들도 실제로 저렇게 검사를 받아보면 통증이 있을 때마다 뇌가 변할 수도 있겠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이게 저희가,
1: 그죠?
0: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뇌를 보면 우리가 통증을 읽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의
1: 그러니까
0: 기반이 됩니다.
1: 내가 병원 가가지고 저걸 찍어서 이제 보여주면, 야, 봐봐. 나 통증이 있다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통증이 이제 약간 주관적인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별로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별에 대한 뭐, 차이 같은 게좀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0: 사실 되게 재밌는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쥐 연구를 할때 보통 수컷을 데리고 다 연구를
1: 수컷질을.
0: 했어요. 예. 이제 암컷은 여러 뭐 호르몬이나 이런 여러 영향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수컷을 데리고 했는데 2014년에 이제 NIH에서 그 양성을 다 연구해라. 무조건 그 암컷과 수컷 모든 쥐를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잘 알려진 이제 통증 기전이 있었는데 척수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 했는데 암컷에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1: 암컷은 안 돼요.
0: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완전히 다른 면역 세포가 중요하다.
1: 서로 설계가 다른 거야.
0: 설계가 다르다. 그래서 2015년에 그 논문이 나왔어요. 2014년에 나오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통증 연구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원래는 쥐를 이제 수컷만 10마리 해도 논문을 냈다가 이제는 수컷 10마리, 암컷 10마리 뭐다 해야 되고
1: 남녀가
0: 그래서
1: 느끼는 그러면
0: 힘들어하더라고요.
1: 통증이
0: 다르다.
1: 다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0: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관여한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인종마다 또
2: 아,
0: 인종의 영향을 저희가 했었는데 통증을 줬는데 통증의 센서티비티가 민감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알려져 있는 거였어요. 뭐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조금 더 이제 통증에 민감하다. 이런 게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의 원인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뇌 반응도 저희가 보고 했었는데 이전에 차별 경험이 있었던, 그리고 특히 차별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큰 사람들이 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다는 거를 봤고,
1: 정신적으로도 약간
0: 네.
1: 더 많은 데미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분들이 통증을 같은 데시벨은 좀이라고, 약간 뭐, 통시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 통시벨 좋대요.
1: 그러니까, 통시벨이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통시벨이어도 이들이 좀더 느끼는 통증이
0: 통증이 더
1: 또,
0: 크다.
1: 크다, 클수 있다라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통증에 대한 관점이 이전에는 생물학적 관점 뭐 이렇게만 봤다면 지금은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해서
1: 사이코가 들어가는 거라.
0: 생물, 심리, 사회적. 지금 말씀드린 차별은 사회적인.
1: 그렇죠.
0: 그래서 사회적인 게 통증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1: 진짜.
0: 지금 계속
1: 지금
0: 얘기하고
1: 그러면
0: 있어요.
1: 교수님은 심리, 정서에다가 뇌과학이니까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2: 멀티.
1: 통증이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도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뇌가 느끼는 건데 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0: 맞아요.
3: 가소성이 높은 기관이니까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0: 맞아요.
3: 이야기겠네요.
4: 그러면 통증이 무통으로 그렇게 가소성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전 목욕탕에 가면 열탕 같은 데를 못 들어가겠는데 거기 계속 앉아 계신 분도 있는
0: 네,
4: 걸 보면
0: 맞아요, 맞아요.
4: 아, 이분들은 즐기다 보니까 이게 통증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바뀌어버린
0: 네.
4: 건가 싶어서
0: 있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가 뜨거운 거를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매운 거를 즐겁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다 약간 그 학습에 의한 이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말랑말랑하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데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통증을 느끼는 건 생각보다 말랑말랑하고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프다고 느낄 수 있고 아픈 것도 또 아프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되게 쉽게 변할 수 있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뜨거운 온탕에 들어간 분들도 사실은 아플 텐데 약간 보여주기식 아닐까? 나 남자여행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0: 그래서 이게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통각 더하기 맥락이라는 맥락. 그 맥락이 목욕탕 맥락이고 내가 뭐 남성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3: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의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 같아요.
0: 맞아요.

0: 왜냐면 통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진화적으로 오래된 거거든요. 예쁜 꼬마 선충도 꿀밤 때리면 아파하면서 뒤로 도망가요.
1: 아하.
0: 그리고 걔네들도 똑같이 보존된, 우리 인간까지 보존된 통각 그 신경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활성화되면, 뭔가 나쁜 게 앞에 있다. 근데 그 정도의 통각 시스템은 동물계에 널리 보존되어 있는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느끼는 거고, 결국 그 말은 뇌가 발달한 생물들일수록 이 통증을 느끼는
1: 맞아요.
0: 그 정도와 혹은 복잡성,
1: 네, 복잡성이 증가.
0: 섬세함, 뭐 가소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이 통증이 말랑말랑 할수 있다는 거,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자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인 거는 우리가 아플 때 이거를 어떻게든 뭐 맥락과 또 뭔가 신념이라든 이런 걸 이용해서 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생길 수도 있는 거죠.
2: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통증이라는 건 어쨌거나 오늘 느끼는 게 아픈 데가 있으면은 빨리 치료를 좀 하라는 어떤 신호 같기도 하거든요. 통증이라는 게.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 멀쩡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 그게 이제
2: 찾을 수가 없을까요?
1: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보통 원인이 확실하고,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아픈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고요. 근데 만성 통증은 정의상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인데.
2: 만성 3개월 이상이에요. 급성 3개월 이전이고.
1: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지속된 것 중에서 이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2: 몇 년이 흘렀는데도.
1: 그렇죠. 그때 이제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 그러니까 페인이 주가 된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판명을 하게 되는 거죠.
2: 거의 대부분의 급성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될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일단 파악이 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만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1: 또 당연이라는 말을 배우니까
2: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1: 대부분 많은 경우에
2: 많은 경우에 대부분 급성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 환자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만성 통증 환자가 많습니까?
1: 저희가 1 in 5, 이게 굉장히 저희 통증 연구자한테 중요한데 20%가 된다 그래요.
3: 만성 통증 환자가.
1: 유병률이
2: 야, 전체 인구의 20%요? 와, 진짜 많은 건데.
1: 그러니까 저희 지금 6명 중에 한 명, 두 명은
3: 5명.
1: 네.
2: 5명 중에
1: 지금 다섯 명이군요. 한 명은 만성 통증이.
2: 지금 근데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어느 정도 만성 통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어쨌든 일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정도니까 그냥 갖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게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로 힘들까요? 일상생활이 오히려 안 되는데 병원에서도 뭐 나오는 게 없는데 나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만성 통증이 있어요. 하는
1: 뭐 너무 안타까운 분들 많고요. 그렇게 된 분들을 이렇게 저는 제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몇분 뵀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 직업도 못하고 꿈도 이제 접어야 되고.
2: 이때니까요.
1: 예,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CRPS 환자분들이라고 그런 경우는.
2: 여기 닿기만 해도 아프다는 분들.
1: 네, 그 특정 부위가 불에 타듯이 아프고 옷 입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걸 이제 평소에는 안 아파야 되는 건데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경우에 이걸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막 죽고 싶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통증이 고통이 되는 거죠. 정말 삶의 고통으로 이제 겪는
2: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1: 네, 일상생활 못.
2: 그러면 그분들은 평생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질 뭐 진전이 없습니까?
1: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없고요.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계속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2: 그게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3: 진짜로요?
2: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1: 그 CRPS 환자분들은 특별히 이제 이런 자율신경계의 문제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율신경계를 저희가 잘 몰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의학계에서든지 과학계에서든지 지금 자율신경계가 약간 미지의 마지막 프론티어 같은 것 같아요.
2: 진짜요? 자율신경계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 통증들이 많긴 할 거예요, 그죠?
1: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어떤 조절이 다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이제 굉장한 그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 장애가 오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2: 그것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이제 뇌를 통해 가지고 만성 통증 환자들이 진짜 아프

0: 보다는 어떤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통증 지수를 좀 이분들도 아프다는 거를 좀 네, 보여줄 수 있게.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통증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
1: 아,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fMRI. 아까 보여드렸듯이 뇌에서 이제 통증을 느낄 때 보이는 특정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요새 잘하는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그 패턴들을 잘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프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2: 그러면 이게 저희 다 MRI 병원 가봤으면 사람이 누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크기에 들어가잖아요.
1: 네, 맞아요.
2: fMRI도 한 이 정도 크기에 사람을 네. 넣고
1: 그렇죠.
2: 이 사람 통증을 보려면 뭐 뜨겁게 지지거나 막대로 때리거나
1: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2: 그렇게
1: 네.
2: 해요?
3: 진짜로 때려? 어떻게 해요?
0: 뱅뱅 도는 상태에서 때린다고요?
1: 네, 도는 거는 이제 기계만 돌고요.
0: 기계가 돌게 소리 네,
1: 기계 소리 땡땡땡땡
0: 이렇게. MRI 그 땡땡땡 하는 그거 공포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사람을 불러 지지고, 예, 코챙이로 찌르고.
2: 아니, 물어보면서도 아닐 줄 알았는데 진짜 때릴 줄.
1: 개념적으로는 비슷한데 이제
0: 꼬집고.
1: 뭐 저희는 직접 꼬집거나 뭐 불러 지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0: 그냥 뜨겁게.
1: 뜨겁게 안전한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열 자극, 전기 자극, 압력 자극. 그럼 캡사이신도 사용하고
4: 캡사이신. 네.
1: 캡사이신. 그건 이제 화학 자극이라고 저희 부릅니다. 그런 걸 이제 다 사용해서 근데 이런 걸 안전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사다 보니까 비싸져요, 기계가.
0: 그렇겠죠. MRI가 기본 MRI가 엄청 비싼데.
1: MRI는 엄청 비싸고요. MRI에서 이제 통증을 주기 위한 기계도 비싸요.
0: 아, 그렇겠죠. 네.
1: 그래서 이제 열 자극 기계, 압력 자극 기계 뭐 다 있습니다, 저희.
0: 그 fMRI에 들어가서 이제 자극을 줘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1: 그렇죠.
0: 이제 수치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1: 네, 수치가 계산이 되는데 네. 이제까지 보통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고 기계학습이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통증을 주면서 뇌를 찍고 거기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면 거기다가 테스트하고 이랬는데 점점 발견되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질문도 하셨었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 하게 시작을 한 게 한 명만 일단 그러면 진짜 맞춤형 마커를 만들어보자. 이걸 저희가 바이오마커라 그러거든요.
0: 바이오마커?
1: 통증 바이오마커. 보통 바이오마커라 그러면 뭐 이 마커가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표지가 될 때
0: 표지,
1: 그거를 표지. 바이오마커라 그러는데 저희는 통증의 표지가 되는 뇌활동 패턴.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통증 바이오마커고요. 이 통증 바이오마커를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정말 정확도를 좀 높여보자. 네, 그런 목표로.
0: 한 사람한테만 좀 그러면 집중해가지고 싹 다 한번 이렇게 네. 맞춰보는 그런 네. 거죠.
1: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자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2019년에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생도 실험 대상으로 했고 저도 했고 뭐 했는데 IRB에서 하지 말라는
0: 왜요?
1: 거예요.
0: 왜요?
1: 이 학생들,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자기 연구라고 해도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도교수가 강요할 수 있다. 그래서
0: 그렇지.
1: 허락을 안 하고 지도교수만 해라. 이래서.
0: 그래서 본인만
1: 그래서 제가
0: 했어요?
1: 했죠.
0: 아, 본인과 바이오마커를 그러면
1: 만들었죠.
0: 아, 만들었습니까? 야.
1: 그래서 저는 이 세계에서 이제 통증 제 바이오마커 열자극 가지고 있는데 열자극이랑 캡사이신 됐는데요. 그 두 개에 대한 마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5: 그럼 그 데이터 가져오셨어요, 혹시?
1: 그거 오늘 표를 아마 두 개 보여드릴 수
0: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봅시다. 우리 교수님 거 그러면 저기 바이오마커 교수님 수치를 한번 볼까요?
1: 일단은 먼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0: 그
1: 집단.
0: 전에. 아, 집단.
1: 집단 거를 먼저 보면은 여기 X축. 네, X축, 바로. Actual Pain Rating이라고 하는 X축은 이분들이 한번 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를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가거든요. Y축은요, 저희 모델을 가지고 뇌 활동을 가지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일치하면 일직선상으로 쫙 있겠죠.
0: 네네네.
1: 네. 근데 지금 많이 퍼져 있잖아요.
0: 퍼져 있어요.
1: 선 주변으로. 네. 그 말은 이제 틀린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X축에서는 0.4 정도인데 Y축에서는 0.1로 잘못 맞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0: 잘못 맞췄다는 게 어떤
5: 그러니까 개념이지? 이제 빨간색 선이 대각선 선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이 있잖아요. 대각선 아래쪽에 있는 점들을 실제로는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fMRI에 기반한 모델로 예측하기로는
0: 별 아프다?
5: 별로 안 아프다고 나오고
0: 별로
5: 있고
0: 안 아프다.
5: 위에를 보시면 위에. 얘는 실제로는 별로 안 아프다고 했는데 fMRI를 그 결과를 기반해서 모델을 가지고 맞춰봤을 때 예측해봤을 때는

0: 골프다라고 나오는.
1: 공포는 좀 약간 엇갈렸네요.
2: 엇갈리는 것들이
1: 엇갈리네요.
2: 많죠.
1: 네. 집단 그리고, 그 검색 결과가.
2: 맞아요. 그리고 거리가 먼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안 아픈데도 굉장히 아팠다고 하거나.
1: 멀리 있는 애들.
2: 네, 멀리 있는 애들. 선에서 멀리 떨어진 애들.
1: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거는 실험 결과 거의 그냥 돈만 버렸다.
2: 아, 아니야.
1: 왜냐면
2: 아, 죄송합니다.
1: 너무 엇갈렸잖아요. 너무 엇갈렸으니까. 이거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FMRI하고 사람 마음하고 다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저희 세계에서 R이 0.448이면 굉장히 높은.
2: 네, 맞아요.
1: R은 약간 그러면 이제 이 통합.
4: 상관관계.
1: 상관관계.
4: 그러니까 네, 상관관계. 실제 고통과 그 FMRI 데이터로 예측한 고통이 얼만큼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느냐.
1: 그럼 요통 평균치가 몇입니까? R을.
2: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는데요.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1: 네. 0.448은 약간 그래도 하위권 아닙니까? 네,
2: 상위권이죠.
1: 그래서 상위권이죠?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1: 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네.
2: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고요.
1: 그 돈 낭비는 아니다.
2: 네. 돈 낭비는 아니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한 명. 이제 바이오마커.
4: 충환스 모델.
1: 예, 예, 예.
2: 아, 네. 저희 랩에서는 제가 와니거든요. 와니. 네. 와니.
4: 너무 귀여운 거를, 귀여운 닉네임을.
2: 네. 와니의 모델.
1: 자, 와니의 모델은 지금, 아, 일단 R 값이, R이 무려 0.787입니다. 아~ 굉장한 성공을 지금 이뤄냈다.
2: 이게 물리학에서는 이런 숫자를 많이 볼 텐데, 저희 생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숫자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왜냐면 인간의 행동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높은 숫자고, 이제 요 선 주변으로 이렇게 잘 그래도 모여있는 게 보이시죠?
1: 네네네.
5: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래도 멀지 않게 네. 잘 멀지 분포를 해.
1: 선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좀 몰려있으면, 이게 잘 지금 측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2: 그렇죠.
1: 솔직히 선에, 그러니까 약간 빨간 선이 있고, 그 선 안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찍혀 있으면은 잘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네. 아까 같은 거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진짜 좀 광범위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개인 맞춤형 통증 바이오 마커를 갖고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병원에서 진단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2: 그렇죠.
1: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의심이나
5: 네. 꾀병
1: 오해
5: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3: 이게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세요. 제 MRI 사진 보세요. 저 아프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믿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1: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마트워치로 이제 이런 그 개인 맞춤형 바이오 마커가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잠시만요. 저 오늘 통증 수치가 5가 나와가지고 저 좀 집에 가서 쉬어도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 5야? 들어가셔라. 무리하지 말고. 이럴 수 있는 날이 이제 그렇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네.
2: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두 분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마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논문이 리비전 중에 있는데 내 통증을 좀 알고 싶다. 내 네. 브레인을 알고 싶다. 이런 동기로 정말 열심히 오셔가지고 한 20번 이상 이제 오셨어요.
1: 데이터 어때요?
2: 그래서 데이터도 봤는데 두 분 다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파이브로마일자 환자분들이셨는데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커가.
1: 네. 같은 병명인데도요?
2: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읽어내는 것도 읽어내는 거지만, 각 사람한테 중요한 뇌의 그 영역들이 다른 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분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근데, fMRI 사진 자체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네. 혈류, 산소, 용존 산소 뭐 이런 걸로 측정하는 네.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과 주관적인 통증 보고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요? 주관적인 감정을
2: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3: 사람들마다 다르게 수치화할 거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고될 텐데
2: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제가 박사 과정 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면 꼭 모든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 질문을 하세요. 이건 정의상 통증은 주관적인데 이걸 객관화한다는 게 말이 되냐?
5: 그렇죠.
2: 너네 연구는 아예 이제 틀렸다.
3: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2: 아니 그런 네.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과학자들 뭐 윤리계 모든 곳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 윤리적인 논란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 또의 접근을 비판하는 그 논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달라 평가를 해달라고 저한테 왔는데 그걸 읽으면서 약간 혈압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뭔가 명확하게 좀 우리의 접근의 의미를 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선언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때. 오. 그거를 계기로 통증 뇌과학자의 선언문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저희의 그 의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가 오늘 번역을 했어요 오늘.
1: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공격도 받고 네. 이거 태도를 좀 명확하게 해야겠다. 네. 나의 갈 길을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밝힌 거잖아요. 네.
2: 나의 my way.
1: 예예예. 예.
2: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 보고와 내 영상을 포함한 어떤 측정 기술도 통증 경험의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다.
1: 전부는 아니다.
2: 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통증을 단일 지표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다원적 접근을 통해. 통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커가 아니라 여러 멀티플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1: 오해하지마 얘들아 이런 거죠. 개인형은 아직은 아니고 그냥 뭐 모두를 위한 지금 네. 연구 결과야 얘들아 이런 거잖아요.
2: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3: 방법으로 네. 하는 거다.
0: 저는 주관적인 거를 객관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시를 본 게 완벽하게 객관을 해서 모두에게 들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맛 같은 것들 네. 보면 특히 네. 와인 같은 거 보면 레이팅을 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버 이게 다 바이오 마커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것들을 여럿의 의견으로 해서 하는데 물론 모두에게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신빙성이나 네. 가이드는 될 수 있다고 봐서 맞습니다. 어떻게 주관적인 거는 절대 객관화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네. 게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입장 같아서 저는 응원합니다.
1: 지금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렇게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내가 겪는 통증이 한 4에서 막 3이다. 근데 죽을 병은 아니래.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좀 그래도 이겨내보자. 죽을 병은 아니니까 하다 보면 플라시보 같은 게 어느 정도 뇌에서 작용을 해서 치료제로 내려올 수도 있는
2: 그렇죠.
1: 그런 어떤 상황도 있지 않을까.
2: 제가 가장 깜짝 놀란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네. 2002년에 또 NEJM에 실린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세척술을 하고요.
1: 세척술.
2: 두 번째는 변연절제술 했고 그러니까 두 그룹은 수술을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하는 척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닫았어요.
1: 약간 찍기만 하고.
2: 네. 네. 근데 효과가 똑같았어요.
1: 셋 다요? 잠깐만. 네. 근데 그러면은 진짜 치료를 받은 분들하고 그냥 좋아졌다. 치료를 안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것처럼 이렇게 알고 나온 분이 다 똑같았다고요?
2: 네, 그렇죠.
1: 그러면 째서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염증 덩어리였고
0: 사열.
3: 갑자기 체액선인데.
1: 체액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2: 아 근데
1: 어떻게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거냐고.
2: 플라시보 효과를 이제 연구할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약의 치료는 그 약의 효과와 더하기 이제 맥락의 효과가 기대, 그렇죠. 신념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약이 외형도 그러니까 약에 색깔을 넣어서, 그러니까 위약에다가 색깔을 더 넣으면 효과가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값이 비싸지면 플라시보 효과가 세지고요. 그 다음에 뭐 냄새나 뭐 하여튼 조금 더 약 같아 보이면 그러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더 세집니다.
1: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야, 씨, 이거 진짜 내가 아끼는 건데 너 칼 하나 먹어봐.
5: 그러니까.
1: 그럼 막 좋아지는 거야. 네. 이런 거라는 얘기죠.
2: 네. 포장도 중요하고.
1: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는 뇌가 통증을 조절해버린다는 건데요.
2: 그렇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속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다르게 보면 뇌의 자가 치유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뇌의 자가 치유 능력이요?
2: 네. 네.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효과를 약의 효과가 진짜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나의 뇌의 상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가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뇌의 상태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어떤 특정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약을 먹은 그 약의 효과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1: 야, 이런 플라시보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게 완전 공상과학 같은데 이게 진짜.
2: 아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교수가 된 게 플라시보 연구로 교수가 되셨습니다.
1: 플라시보 연구는 야 이거는 어떻게 미지 영역 아닙니까?
2: 그걸 한 다음에 뇌 fMRI로 뇌 변화를 보고 그걸로 사이언스에 논문을 내고 2004년에 논문을 내고 네,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시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학생으로 조인을 한 건데 지금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강력하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알거든요. 알잖아요. 뭐 신약 개발도 지금 다 실패하는 게 플라시보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의료에. 왜냐면 부작용도 없고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플라시보라고 말을 하고

0: 치료를 하자. 그게 오픈 레이블 플라시보입니다.
1: 근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0: 그 효과가 있어요. 이게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 아마존에 플라시보 약을 팔거든요. 찾아보시면 리보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그 고객 그 평을 제가 리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 이 약을 우리 강아지한테 줬는데 강아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2: 강아지는 플라시보 모르는
1: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게 플라시보라는 게 의식적인 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맥락, 아까 제가 맥락이라는 용어를 쓴 게 맥락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 케어를 받고 있다 이런 그 맥락이 저를 치료하는 거죠.
3: 플라시보가 효과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결과적인 거잖아요. 생명과학적이나 네. 뇌적으로 된 거고 사실 그 근원은 심리학적인 영향이 클 거잖아요.
0: 그렇죠.
3: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0: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2: 희망.
0: 맞아요.
2: 희망.
0: 그게 뇌를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심리와 뇌는 다른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뇌를 변화시키고 뇌가 나의 몸을 조절하고.
4: 야, 그러니까 정서와 지금 그 뇌를 같이 공부. 아유, 진짜 이분은 진짜 알짜배기 형. 알짜배기 과학자세요. 진짜 알짜배기 과학자세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쨌거나 통증도 뇌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 플라시보라는 것도 뇌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약간 치료제를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뇌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0: 맞습니다.
4: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평생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기는 예. 합니다. 근데 현재 기술로 없앨 수가 없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통증과 함께 좀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0: 네. 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고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시거든요. 활동을 안 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통증은 심해진다는 게 그 요새 잘 알려져 있고 그 fear avoidance 모델이라고 해서 이걸 두려워하고 더 크게 느끼면 그걸로 피하게 되거든요. 활동들을. 그러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게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서 꼭 그 자기가 같이 있어 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계속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1: 사실 통각은 2021년에 노벨상을 또 받을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통증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특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힘들게 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통증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중환 교수님처럼 이렇게 뇌과학 또 의학적으로 이 통증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가실지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4: 네. 아무튼 만성 통증 완치를 위한 그날까지 앞으로도 우리 통증 연구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 달이 없었으면 인류의 과학 발전이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4: 가깝지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5: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금이랑 다이아몬드도 있긴 합니다. 달은 사실 지구와 거의 동시에 생겼어요.
4: 이야, 그래요?
1: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확실한 시나리오가 없다는 거잖아요.
5: 다누리호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광시야 형광카메라.
4: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5: 그렇죠.
4: 형광색 최초입니까?
5: 최초입니다. 관측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4: 네. 아, 우와! 저기 되겠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5: 달에 있는 동굴.
4: 동굴이 있어요, 달에? 달 자체가 완전 미스테리네.
0: 들을수록 약간 음모론자들 이해가 가시죠.
4: 음모론자들 달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얘 생각보다 더 엄청나네. 더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신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경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

0: 삼촌!
1: 뭐야?
0: 조심해.
1: 일로 들어. 들어.
0: 삼촌! 삼촌 찍힐까요?
1: 백수야, 뭐, 이건 뭐야? 삼촌 찍은 것 같은데?
0: 삼촌! 저 그 트레이너 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1: 뭐라고?
0: 트레이너요.
1: 뭐가 돼?
0: 트레이너!
1: 나 같은 트레이너?
0: 어, 맞아요.
1: 무슨 말이야, 이게?
0: 제가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1: 병수야, 트레이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야.
0: 저 쉽게 되려고 온 거예요.
1: 어?
0: 어?
1: 뭐가 있어야지 뭐 트레이너 할 거 아니야. 아니, 너 뭐 살을 빼봤어? 뭐 프로필 찍어봤어? 뭐 대회 나갔다 왔어? 어디 뭐 해봤어?
0: 삼촌, 제가 이래봬도 지금까지 엄청난 걸 많이 했어요.
1: 뭘 해봤는데? 너 어차피 물고기 잡아먹고 그거밖에 더 해?
0: 아, 먹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저는 가늘쪽 단식도 해봤고요. 네. 적탄고기도 해봤고요. 단식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어요.
1: 내가 바디 프로필 본 적이 없네. 사진 좀 봐봐.
0: 그건 이제 그 상상 속에서 좀 찍어가지고 결과물은 저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그거 조금 했다고 막 되는 게 아니야.
0: 시작이 반이다. 처음부터 몸이 이렇게 좋고 완전 다이어트 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삼촌은 그럼 시작이 없었습니까? 그때 양치승의 마음이 드셔보세요.
1: 그때 양치승은 약간 펭수랑 비슷하기도 했어.
0: 그쵸.
1: 그러네.

0: 그런데 패디 열정과 패디.
1: 근데 펭수야.
0: 네.
1: 트레이너가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야.
0: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1: 뭔데 뭔데?
0: 좋은 트레이너란 무엇인가?
1: 좋은 트레이너라는 것은
0: 네.
1: 제가 얼마큼 빼드릴게요 막 이런 트레이너들이 있어.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식단을 잘 지킬지 운동을 내가 시키는 만큼 소화할지 모르잖아. 운동 시켜봐야지 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한 30회차를 끊었어.
0: 네.
1: 그러면 처음에만 막 10회까지만 잘해준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 사람이 재등록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거의 그때부터 쌩 까는 사람들이 있어.
0: 이야, 진짜 너무하네 이거.
1: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재등록을 안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정말 좋은 트레이너야.
0: 그쵸, 그건 약속이잖아요.
1: 약속이야.
0: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 회원분이 있다고 봐요. 어떤 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나.
1: 그런 게 있어. PT 회원들을 믿지는 마.
0: 믿지 마라.
1: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계속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0: 네.
1: 회원인데 뭘 시켜도 웃음.
0: 어머.
1: 당이 충만한 거야. 절대 속지 마.
0: 무슨 알겠어?
1: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 우리 내 담당 PT 회원들이 오거든.
0: 언니.
1: 오늘 한번 평소 한번 맡아봐.
0: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1: 앉아.
0: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0: 자, 앉으세요. 자, 앉을 때도 그냥 앉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매사 운동하는 것처럼 스쿼트로.
1: 역시.
0: 자, 하나. 자, 무릎 나오면 돼. 무릎 빠지고 싶어. 자, 좋습니다.
1: 좀 좁다.
0: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님.
3: 양관장님한테 한 1년째 PT 받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0: 자, 성규님. 네. 운동 어떻게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3: 요즘 좀 잘 못하고 있어요.
0: 좀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3: 신년에다 명절이다 해가지고 살이 좀 많이 풀었어요 지금.
0: 그러면 몇 킬로 정도 찌셨습니까?
3: 5kg 이상 찐 것 같아요 지금.
0: 5kg 찼어요?
3: 네.
0: 지금 행복해 보입니다 관장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삶이.
1: 그 왜 그러겠어?
0: 지금 계속 먹으니까 당이 충만해서.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주야?
0: 그거는 지옥을 보여드려야지.
1: 그렇지, 지옥을 보여줘야지.
0: 지옥 구이는 충분히 보입니다. 급하게 찐 살은 제가 급하게 빼드리겠습니다.
1: 좋았어. 그리고 지옥을 맛보게 해주라.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와, 이거. 아니, 와. 아니, 이 프로필이 장난 아닌데. 신발도?
0: 그럼요. 항상 운동할 때는 그에 맞는 복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맞아. 와, 이 어깨가 이제 있으니까 딱 걸쳐지네.
0: 저, 맞아. 나가려고 그랬어.
1: 예전에 이 어깨 없어졌을 때는 이게 여기 흘러내렸었거든.
0: 딱 운동을 하니까 지금 그렇지. 이거 보세요. 저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1: 이렇게 될 수 있어.
3: 아, 이렇게요?
0: 이렇게요?
1: 이렇게 항상 우리 저 소중하게 달아드려야 되는데 몸은 지옥을 맛보게.
0: 소중하게 지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 많이 해보셨죠? 야! 이러면은 운동 하나 많아요. 내 날개를 물어야 돼요, 등으로. 물어! 우와!
1: 포인트를 잘하는데?
0: 그쵸?
1: 이 무라무라 하는 게 견갑이 아니라 등이 접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등을 잡아주면서 같이 쭉 당기는 거야.
2: 느낌이 이상해.
1: 이렇게 손 너무 디테일이야.
0: 물어야지.
1: 물어야지.
0: 좋아. 지금 물렸어. 내.
1: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아.
0: 저만 믿으십시오. 다음 운동은 이제 어깨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드세요.
3: 이게 더 좋아 보여. 이걸로 하면 안 돼요?
0: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만.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어요. 내 운동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지금 인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운동?
3: 어깨.
0: 자, 여기서 20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18, 마지막 성인으로 11, 업! 2kg 가져오세요. 하나, 3kg 가져와! 자, 3kg, 5번 가져와.
3: 잠깐만, 잘못 가져와서 4kg인데, 이거?
0: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만! 레벨 업! 5kg 가져와! 자, 지금 레벨 5입니다.
3: 그럼 하기 전에 물 좀.
0: 물! 마시고 오세요.
3: 네.
0: 그럴 줄 알고, 물을 가져와.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여기서 드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먹은 만큼 또 빼야죠.
3: 화장실 잠깐만 가.
0: 또 그럴 줄 알고 제가 요강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싸세요.
3: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면 일단 합시다, 운동을.
1: 잘하고 있어?
0: 잘하고 있습니다.
1: 뭐 하고 있었어?
0: 지금 레벨업 하고 있었습니다.
1: 한번 해봐.
0: 그러면 10kg 갑시다.
3: 네?
0: 가자, 성규!

0: 근데 이게
1: 오버트레이닝 될 수도 있어.
2: 아, 오버트레이닝이라 하면
0: 너무 과도한 레벨업은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2: 어, 다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어.
0: 와, 좋아. 역시 트레이너야. 잘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잘 맡기고 가겠습니다.
2: 저만 믿으십시오.
0: 파이팅. 좋았어.
2: 파이팅.
0: 파이팅.
2: 자, 회원님.
3: 네.
2: 지금까지 상체 운동을 했으니 이제 어디를 하겠습니까?
3: 집에 가는 거?
2: 아닙니다. 하체 가겠습니다. 평소에 몇 킬로 하시죠?
3: 평소에 한 10킬로?
2: 그럼 원래 하던 대로 네. 10킬로부터 가볼게요. 15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3: 어, 잠깐만.
2: 여섯, 확실히.
3: 아, 왜 숫자가 안 올라가?
2: 여덟, 아, 여덟, 여덟, 어. 아홉, 열, 확실히. 열셋, 열넷, 열다섯. 멈춰! 멈춰! 멈춰! 천천히! 오케이! 이게 운동입니다, 이게. 아! 아! 이게 운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 네.
2: 자, 잠깐 쉴게요.
3: 네.
2: 오, 어디, 어디, 어디! 잠깐 쉰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3: 아, 그래도 잠깐 좀.
2: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벨트 똑바로 차시고. 자, 벨트 쓰는지 확인 좀 할게요.
3: 네.
2: 벨트가 잘 돼 있는지 이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오, 벨트 고정 잘 돼 있네요. 자, 이번에도 15회 갈게요.
3: 네.
2: 시작!
3: 어, 잠깐만요.
2: 잠깐만 여기 있어. 자, 하나.
3: 아니, 잠깐만.
2: 자, 꼬물이야. 꼬물이야. 네, 좋아. 이거 봐, 그냥 하잖아.
3: 운동해.
2: 자, 다섯. 여덟.
3: 잠깐만.
2: 아, 잠깐만, 없어. 잠깐만, 없어. 자, 열둘.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더 가야지, 더 가야지, 더 가. 더 가. 아, 더 가.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 아, 좀 전 마지막.
2: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만히 있어. 오므려, 천천히 오므려. 자, 진짜 마지막. 열 다섯.
3: 아, 어.
2: 좋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3: 아, 근데 이거 진짜 10kg 맞아요?
2: 어, 난 걷는 적 없어, 10kg.
3: 네.
2: 20회 가볼게요. 할 수 있죠?
3: 아니요, 못해요.
2: 자, 지금 못하겠다고 하시는 게, 자, 뒤를 보세요.
4: 우와.
2: 쓰달려주세요.
4: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아주 좋아. 아, 할 수 있어? 오씨, 파이팅!
2: 어때요?
3: 아, 저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2: 그렇죠?
3: 네.
2: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보리, 쌀. 쌀. 쌀. 자, 마지막 하나. 프로모션.
3: 좀 치워봐요. 아파.
2: 오케이.
3: 우리 이러다가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2: 저는 안 죽어요.
3: 그래도 재밌게 운동하면 좋잖아요.
2: 그럼 너 하고 싶은 운동 있어요?
3: 저...
2: 아, 저거? 아,
3: 아우, 쌤 재밌죠, 이거?
2: 재밌다, 이거.
3: 아유, 운동 이런 거죠. 저런 거. 저는 이상한 쇠들고 하면 저런 거 안 좋아해요, 저 몸에.
2: 야, 이거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
3: 와! 둘이 뭐 하는 거야?
2: 저 운동.
0: 니네 사겨?
2: 아니, 운동 중.
0: 운동 중인데 둘이 막. 이게 운동이야?
3: 아, 운동을 즐겁게 하는 거죠.
0: 얘 왜 웃고 있어?
2: 아!
0: 펭수!
2: 아,
0: 얘 왜 웃고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2: 울어! 울어! 울어!
0: 내려와, 내려와. 꺼. 와, 다 내려와. 들어와. 얘는 안 되겠다. 따라와.
2: 아!
0: 일로 와, 빨리.
2: 아.
0: 따라와.
2: 그니까 이거 왜 하자 그랬어?
3: 근데 재밌잖아요.
0: 좋아, 지금 놀았지 여기서. 놀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2: 눈만큼
0: 운동해야겠지?
2: 예.
0: 자, 런치 출발!
2: 아.
0: 좋아, 쭉쭉 내려가.
2: 아.
5: 전 안 놀았는데요.
0: 뭘 안 놀아, 빨리 가. 단체 훈련이다.
5: 진짜 안 놀았는데.
2: 아, 너무 하기 싫어. 너무 싫어. 가만.
0: 하나 더.
2: 안 돼.
3: 예?
0: 하나 더.
2: 가만.
4: 아직 운동 안 끝난 거 알지?
1: 아, 못 들어요.
4: 마지막 운동은 뭐야? 운동은 마지막이 먹는 것까지입니다.
1: 오케이!
4: 자, 내가 지금 오늘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서 맛있게 먹자고.
1: 아싸! 고맙습니다. 다리가 말해 죽지 않아. 자기야! 자기야, 좋았어!
4: 자, 오늘의 요리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너무 좋아하죠? 떡볶이 먹었는데 운동을 안 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무조건 먹고 운동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정말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이블이 좀 나눠져 있죠?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1: 그죠?
4: 좀 넘으면 안 돼요.
1: 절단기요?
4: 네, 그래서 거기. 근데 사실은 진짜 두 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 이 문어를 진짜 통으로 딱 넣어준 거예요. 진짜 그러면 깽끗이야.
1: 거의 뭐 임금 밥상 아닙니까? 어우.
4: 근데 이 양념 진짜 매콤하게 맛있다.
3: 아, 초장 대신 좀 찍어 먹으면 맛있다.
1: 오, 노노노. 저도 단식원에서 이 장고비의 마음으로 다 겪어본 거거든요. 이 정신력을 키워야지.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이게 또 맛있는 거잖아고 생각하고. 아,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놀리는 거 같죠?
3: 네.
1: 맞아요. 자, 성규. 오늘 저와 1대1 PT 수업을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3: 일단 너무 좋았고, 저는 근데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걸로.
1: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안 되겠습니다. 제가 성규가 또 저랑 이렇게 한 게 좋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무료 이용권 10회 드리겠습니다.
3: 혹시 필요하시거든요?
1: 양도 안 돼요. 양도는 안 돼요.
4: 양도 하면 돈 내야 돼.
1: 맞아요. 안 쓰셔도 돈 내야 돼요.
3: 그 혹시 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1: 기한은 네. 있죠. 5일이요.
3: 5일에 10회?
4: 오전 오후로 뛰어야 되는데.
1: 아, 그럼요. 운동 하루에 두 번 하셔야 됩니다.
4: 받을만 하다.
3: 갑자기 약간 공황장애 오는 것 같아요. 네.
1: 댁이 어디시죠?
3: 네, 아니, 좀 멀어. 지방이에요, 지방.
1: 야, 열정 좋다.
3: 네, 그래서.
1: 그러면 장항동으로 오시면 되세요.
3: 어딘지 몰라가지고.
1: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3: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4: 잘 먹었으니까 이제 또 나가야지, 평소에 우리.
1: 아, 제가 또 가르쳐 주러 갑니까?
4: 평소 먹었으면 운동해야지.
1: 저야?
4: 가자, 가자, 평소.
1: 아니, 저 트레이너 안 할래요. 그만. 저 안 할 건데. 아!
4: 가자, 현수야. 가자. 가자, 현수야,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현수? 뭐 하는 거야?
1: 몸이 좋으셔가지고.
4: 빨리 와.
1: 그날, EBS 하늘 위로 별이 쏟아지던 날.
6: 별이 쏟아지던 그날은 마치 꿈속처럼 재미있는 밤이었다.
1: 거긴 어디야?
6: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1: 서로 다른 새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꿈. 꿈이.
6: 아니었어.
1: 그것은 마치 꿈속 풍경처럼
6: 재밌고 즐거운 하루였다. 너의 부리는
7: 현수, 얼른 일어나. 촬영 가야지.
8: 가만히 누우세요, 근데. 아.
9: 어? 뭐야? 아니, 내가 왜 펭수 선배님 방에 자고 있지? 뭐야? 아! 이봐! 아, 이게, 침대는 참 좋네?
7: 너 잠 덜 깼지?
9: 아니, 찬님! 왜 여기 계세요?
7: 찬님? 지금 몇 분 안 나왔어?

0: 남았어.
1: 문 촬영해?
0: 야, 문구 좀 떼고 줘. 빨리 씻고 와. 알았지?
1: 알았어요. 아, 뭐 언제부터 나 이렇게 신경 썼다고?
0: 서운하네.
1: 왜? 아니. 어, 선배님. 어?
2: 뭐야?
1: 몰라요. 아, 얼굴 확인해보니까는 무슨 노랗게 떴어요.
2: 나도 지금 핑크핑크야.
1: 선배님, 왜 눈을 그렇게 뜨세요?
2: 뭐라고?
1: 이게 비둘기 영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일심동체가 되고 싶어요. 선배님이랑 약간 어? 이런 느낌?
2: 근데 이거 어때요? 내가 비둘기가 되고 너가 펭귄이 되는 거야.
1: 와! 완전 천재세요!
2: 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될 수.
1: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도 안 돼.
0: 펭수! 촬영 준비 다 했어?
2: 응!
0: 아, 그 똘비도 오늘 촬영이지?
1: 어? 왜? 나 펭수.
0: 어. 촬영 준비해가지고 얼른 올라와, 알았지? 어.
1: 그래!
2: 아! 어떡해!
1: 아, 어떡해! 아!
2: 똘비야! 다 바뀐 걸로 보는 거 같거든?
1: 아, 그런가 봐요. 아, 말이 씨가 됐네, 그냥. 어떡해!
2: 아, 어떡해! 아,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1: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못해.
2: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만 해.
1: 해요?
2: 자, 일단 가자.
1: 아, 일단 가. 아, 나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 나 어떡해. 아, 나 어떡해 진짜.
2: 그럼 일단 가자.
1: 응?
2: 일단 촬영해야 되니까 한번 서로가 해보자.
1: 어떻게? 그러면 제가 펭수 선배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배운다는 거구나요?
2: 빨리 해봐. 시작!
1: 어, 시작!
2: 뭐야?
1: 뭐해?
2: 아니, 너가 펭수, 아니, 지금 아니, 내 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펭아.
2: 아니야.
1: 아, 왜요?
2: 펭아.
1: 야, 비켜!
2: 그거 아니야!
1: 비켜!
2: 아니, 그게 아니고.
1: 나와!
2: 자, 진정하시고.
1: 야, 맞지 마! 야!
2: 돌비야.
1: 아, 죄송해요.
2: 나 한번 너 따라해볼게.
1: 네, 한번 해보세요.
2: 선배님, 안녕하세요.
1: 이건 조롱이잖아요.
2: 진짜 있는 그대로 한 건데.
1: 제가 언제, 안녕하세요.
2: 맞아.
1: 반갑습니다.
2: 이거야.
1: 아, 완전히 들키겠네.
2: 완전... 아, 맞다. 너 먼저 인사 안 하지?
1: 저는 일단은 돈 주는 사람들한테 깍듯이.
2: 촬영장에 오면 인사부터.
1: 네, 쏠톤.
2: 인사는 스타카토처럼.
1: 아, 그냥 들어누워요.
2: 난 아부네스나 들어눕지는 않아.
1: 이건 그냥 우리끼리 재미. 하하.
3: 저희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2: 아니야. 어떡해. 할 수 있어. 아니야.
0: 펭수 오늘 촬영 괜찮지?
2: 안녕하세요.
0: 아무튼 오늘 그냥 시그 간단하게 리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알지?
1: 그래, 찬아 잘 부탁한다. 오늘도 자자자.
0: 돌비도 촬영 잘 하고 들어오고.
2: 잘 부탁해요.
0: 아무튼 부탁해요, 둘 다.
1: 여기죠? 여기 제자리 맡겨.
3: 그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1: 아, 네.
3: 하이, 큐,
2: 펭! 죄송합니다.
3: 펭수가 먼저 인사하는 거로 시작할게요. 똘비 죄송해요.
1: 아, 언제요?
2: 지금
1: 하는 거야.
2: 하는 거라고.
1: 아, 내가 잠깐 긴장이 돼가지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펭아! 오늘은요, 이것을 리뷰를 한다. 팬클럽 여러분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저는요 이걸 처음이에요.
2: 오늘 그 선배님 시즌 그리팅 오늘 리뷰하신다고 하셨죠?
1: 맞아요. 시즌 그리팅 이거 저희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2: 처음이 아니고.
1: 그럼 두 번째로 만들어봤는데요.
2: 아니 두 번째도 아니고.
1: 똘비야 그럼 네가 말해. 너 말하고 싶어?
2: 우와 이게 어떤 디자인인 거죠? 어떤 컨셉이에요?
1: 그러니까 이거는요.
2: 우와 이거 마치 공주님 집 같다. 보고 싶으시겠다.
1: 타다. 짠.
2: 오. 책상이 이뻐요.
1: 아 이거 책상도 리뷰해야 돼요?
2: 책상은요.
1: 여러분.
2: 저기 죄송한데 저 똥 마려워가지고요.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1: 선배님, 저 못하겠어요.
2: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1: 그러다 들키면요.
2: 오히려 그게 새로운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1: 알겠습니다.
2: 파이팅! 가자!
1: 오케이! 나 할 수 있다.
2: 저희 다녀왔습니다.
1: 죄송해요.

0: 어디 은행 이런 거. 자, 이렇게 칼린더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자, 놀비야, 너도 한마디 해봐라.
1: 어, 선생님, 시즌 그리팅 너무 이쁘신데, 제 것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 맞아. 우리 놀비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팽빠!
1: 팽빠!
2: 그럼 저희 정리할게요.
1: 네! 예. 가볼게요.
0: 네!
1: 선생님, 잘했어, 잘했어.
0: 아,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요?
1: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0: 선배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야, 나도 모르지.
0: 아, 어떻게 그럼?
1: 자, 놀비 일로 와.
0: 응? 어디 가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1: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우리 뭐라도 해보자.
0: 고고.
1: 놀비야, 간다.
0: 에?
1: 하나, 둘, 셋.
0: 간다.
1: 안 바뀌어!
0: 아, 뭐야, 그대로잖아요! 조금 더 세게 부딪혀봐요.
1: 진짜 세게?
0: 진짜 세게! 하나, 둘, 셋, 달려! 달려! 아, 다 무서워! 아, 바뀌었어! 아, 뭐야, 안 바뀌었잖아!
1: 안 바뀌었어!
0: 안 바뀌었어요! 아, 아프긴 하네. 그냥 아프기만 엄청 아파. 한 번 더 세게 하는 거 어때요? 진짜 이번에 죽을 힘을 다해서.
1: 원래 3세판이니까.
0: 오케이, 3세판.

0: 상황에서 봤거든?
1: 응.
0: 번개만.
1: 번개? 오케이. 그러면 전기구이 갑시다.
0: 좋아.
1: 오케이. 그럼 기우제를 좀 지내볼까요?
0: 잠깐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번개맨 선배님.
1: 아, 그런 방법이.
0: 올비야.
1: 응.
0: 번개맨 선배님 바쁘시대 오늘.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1: 응.
0: 내가 다른 걸 가져왔어.
1: 이게 뭐예요?
0: 오!
1: 번개야! 와라! 번개! 아! 근데 좀 물이 차요 저한테!
0: 조금 맞아야지 확실해!
1: 아 그럼 선배님 제가 뿌려볼래요!
0: 번개! 싼다! 안 되겠어 쫄비야!
1: 왜?
0: 내가 봤을 때 여기 자리가 안 좋아!
1: 아 그럼 바꿔야지요!
0: 날 따라와!
1: 예!
0: 삐리삐리! 삐리삐리! 찌릿찌릿!
1: 이거 진짜 되나? 찌릿찌릿!
0: 저랑 맞긴 날씨가 너무 좋아.
1: 아니, 선배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0: 될 때까지? 선배님 변신 방구 껴주세요.
1: 껴주세요.
0: 낄 수 있어.
1: 할 수 있어. 죄송해요 제가.
0: 아 너가 낀 거야?
1: 네 제가. 아 뭐야 안 바뀌잖아요 어떡해.
0: 그러게나 말이야.
1: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아니 무슨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선배님은?
0: 아니 너희 왜 이러겠어.
1: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저 높은 데에서 캉 떨어지는 건 어때요? 한번 떨어져 보는 거야.
0: 놀비야.
1: 응?
0: 그러면 우리는 영영 못 돌아올 수가 있는 거야.
1: 쏘리. 아 우리 이러다가 영영 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아 어떡해. 아 몰라.
0: 당분간 일단 바뀔 때까지 이렇게 지내보자.
1: 이렇게요?
0: 응.
1: 아, 난 근데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0: 괜찮아, 뚜비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잠을 자보자.
2: 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내일 다시 봬요.
0: 어, 잘 자고 내일 봐.
1: 네, 잘 자요.
0: 살겠다.
1: 나 돌아왔다. 뭐야?
0: 돌아왔다.
1: 아, 아쉽다. 핑크 선배님 같은 상 즐거웠는데. 이것이 내 삶이야. 이게 내 삶이란 말이야.
0: 막상 돌아오니까 좀 아쉽다.

0: 이거 재밌던 얘기. 데이비도 돌아왔을래나?
1: 가보자. 오케이. 백수 선배님! 선배님! 저 돌아왔어요! 선배님, 저!
0: 여러분, 저 고속 감정 받으러 왔습니다.
2: 맞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네, 저. 어서오세요.
0: 야, 정말 눈부시네요, 이거?
3: 아, 네. 아, 우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이건가요?
0: 모든 보석을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시겠어요?
3: 우와.
4: 소품실에 소품 말고 뭐가 있다는 거?
0: 분명히 보석은 어딘가 숨겨져 있어.
4: 왜 여기서 몇 시간을 있는 거야 도대체?
0: 잠깐만, 드디어 찾았다.
4: 이것은
0: 공주 아니야? 이거 담아.
4: 컨트롤.
0: 개봉 박주. 어? 어? 어 그거잖아. 그거 치지 선배님 그 반지잖아. 아니 지금
3: 오
0: 이거 봐 어떻습니까? 이 많은 보석들
3: 이거 딱 봐도 가짠데?
0: 아니 뭘 봐주셔야죠. 그냥 딱 봐도 가짠데 하면 어떡해요.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3: 진짜? 어디? 괜찮아요?
0: 어?
3: 펭수 거 맞아요?
0: 제 건데요. 봤어. 이거 보셨죠? 주디 선배님 그 반지요. 그거예요!
3: 파라이바.
0: 파라이바? 어? 놀랐어, 지금 탄성을 내뱉었어.
3: 이만한 사이즈면 내가 그냥 얼추 계산해도 한 80억? 괜찮아요? 조금 더 하면 100억 정도는 나올 만한 사이즈인데.
0: 제가 15,000원 드릴게요.
3: 진짜면 그런데 다행히 쇠는 아니에요.
0: 와우!
3: 그런데 유리예요. 칼라 유리, 생유리, 크리스탈. 이거는 거래 불가.
0: 가짜라고요?
3: 네, 은값 해가지고 한 2,000원 정도에 팔 수 있어요. 펭수 산 거예요?
0: 무슨 거예요?
3: 아, 그럼 뭐 슬플 것도 없네.
0: 그럼 2,000원 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긴.
3: 근데 나 이거 감정을 하면 감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0: 그럼 내 감정은. 그럼 내 감정은 저도 감정비예요. 감정이 슬퍼요 지금. 내 감정 불안해. 선생님,
3: 네?
0: 제가 일하기 전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3: 아, 그럼요.
0: 그 주디 선배님 반지요? 그거 누구 그랬어요? 맞아! 이거다! 날개 숨겨. 우와, 진짜 예뻐!
3: 이게 되게 희귀해서 보석은 희귀해서 비싼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건 얼마나예요?
3: 요건 3억.
0: 이게 3억이라고요?
3: 네.
0: 대박이다.
3: 조금 작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라이바인데 얘는 얘는 작잖아요.
0: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
3: 그죠? 이렇게 작은 거로.
0: 그럼 이건 얼마 정도예요?
3: 이것도 한 300만 원.
0: 그래도 어떻게 그 3억에서 300만 원 되는 네. 거면은.
3: 그러니까.
0: 뭐야?
3: 예.
0: 차이 나네요.
3: 그렇죠. 그러니까.
0: 그럼 이거는 조금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3: 네네.
0: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간단하게?
3: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게 다이아예요.
0: 다이아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3: 거친 방법이 있어요.
0: 뭐예요?
3: 사포로 긁어보면 돼요.
0: 어머!
3: 다이아몬드는 사포로 긁어도 절대 상처가 안 나요.
0: 너무 신기하다.
3: 요게 자외선 램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0: 아니.
3: 예, 요걸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0: 와, 우와. 오, 진짜 신기하다.
3: 예, 루비도 이렇게 색깔이
0: 오, 변해.
3: 변해요.
0: 그럼 가짜는 안 변해요?
3: 가짜는 안 변해요.
0: 비교해주세요. 아. 오, 제 건 빛을 잃었네요. 와. 아무튼 가르쳐 주신 게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3: 왔네. 열어줘요.
0: 들어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안내드릴게요. 그렇지만 두 분 관계가 그러면?
5: 아, 저희 이틀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0: 결혼을 하셨어요?
5: 네. 아,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축하드립니다.
5: 네, 아, 감사합니다.
3: 결혼 많이 해야 돼요.
5: 아, 그쵸, 그쵸.
0: 신혼부부신데요.
3: 뭐가 필요하신 건가요?
5: 아, 제가 예물을 10년 뒤에 제 여자친구한테 직접 제가 사주고 싶어서 약간 10년 뒤를 이제 약속하는 차원에서 어떤 보석이 좀 좋을지.
0: 그러면 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네. 제가 호구조사를 좀 해야 돼요. 자, 두 분 어떻게 처음 만났습니까? 아.
5: 저희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0: 오? 어떻게 얘기 좀 해줘봐.
5: 처음 만났을 때 그 첫날에 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해서 조금 제가 질렀습니다.
0: 이야, 바로?
5: 네, 바로. 근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0: 어, 자, 그러면 정정해 주시죠. 네. 자, 한번 첨언을 주시죠.
6: 네. 미국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0: 그 왜요? 미국, 고향이 미국이신가요?
5: 아, 아니요. 제가 이제 올해 유학을 가게 돼서
0: 어머!
5: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0: 하여튼 사귀기도 전에.
5: 네.
7: 야, 그 만날 첫날.
3: 용감하다.
0: 아, 모르겠고. 네. 난 당신 좋으니까.
5: 일단 가자.
0: 일단 가서 고민해보자.
5: 네. 제 기억에서는 그날 예스를 한 줄 알고 아, 그럼 사귀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0: 약간 제멋대로시네요.
6: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입장을 바꿔서 다시 들어보죠. 네,
6: 미국에 자꾸 가자고 이렇게 뭐 부인될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0: 아직 사귀지 않는 게요.
6: 그래서 저는 아 그건 차차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 보면서 말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 알아가 보자라는 거를 아 그러면 가자 이렇게 이제 해보자
0: 알아가 보자해서
3: 그래도 네. 단어를 빼버렸네.
5: 제가 며칠 뒤에 알았어요. 아, 저는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0: 여자친구분께서 좀 평소에 갖고 싶거나 좀 마음에 들어하던 그런 보석이 있습니까?
6: 아무래도 다이아가 가지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결혼할 때만 받는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께서 좀 주시긴 하셨어요.
0: 이거 우와. 선생님, 네? 이거 딱 봐도 지금 다이아입니까?
3: 네, 딱 봐도 다이아인데.
0: 우와, 근데 엄청 크네요 이거는. 제가 감정을 좀 해볼게요.
5: 아, 네네. 자.
0: 우와! 야, 이거 배운데 같은데. 야, 딱 나오네요. 기가 막힌 거.
5: 아,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0: 선생님, 네. 선생님 차례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진품 같습니다. 과연.
3: 근데 사놓으신 지 꽤 오래되셨나봐요.
5: 네. 네.
0: 그것까지 맞추셨습니다.
3: 컬러가 매우 노래서 아예 노랗거나 아예 파랗거나 아예 핑크색이거나 하는 게 더 가치가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6: 이거는
3: 얘는 많이 노래요. 그래서 얘 정도면 매우 깨끗한 다이아몬드만큼이나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잘 보관하셨다가 예, 계속 헤리티지로.
0: 예, 헤리티지가 뭐예요?
3: 그러니까
5: 유산.
0: 아, 유산. 아, 네.
5: 약간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0: 예. 아, 제가 그건 당연히 알죠. 아, 지금 이거. 제가 헤리티지를 모를까봐.
6: 감정가도 알고 싶어요.
3: 만약에 커팅이 아주 좋으면 1억 원대가 넘을 거예요.
0: 우와!
3: 근데 이제 그렇진 않으니까 예전 커스팅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몇천만 원 정도.
6: 네. 몇천만 원? 네. 몇천만 원?
7: 아, 정확하게?
3: 정확하게?
6: 정확하게 알아요?
3: 이게 요거보다 색이 약간 옅어도 한 6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0: 그 시어머니가 네. 보석이

0: 지금 더 있으신가요? 저랑도
1: 아 결혼을요?
2: 차라리 입양을
3: 안 될 거.
0: 내가 한 10년 주인을 내가 직접 선물해 주고 싶다. 네네. 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선물을 해 주실 때 좀 네. 받고 싶은 보석 있습니까?
3: 좀 비싼 거.
0: 높은 거, 높은 느낌 네. 기억하니까.
2: 아. 네. 요즘 핫한 게 있죠.
0: 오, 아.
2: 펭수 갖고 왔던 건 아니지만.
0: 제가 갖고 왔을 때 진짜인 줄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법했던 아. 보석이 있습니다.
3: 뭔데요?
0: 이름 아니야, 바로 파라이바입니다. 자, 파라이바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네네. 와.
0: 자, 일단
2: 껴보세요. 껴도 돼요.
1: 제가 껴도 돼요.
2: 어, 그럼요.
0: 자, 그러면 우리 예행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0년을 리허설 가볼게요. 하이, 액션!
1: 자기야, 우리 10주년이네. 내가 10주년, 그날 10년 전에 펭수랑 같이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때 봤던 파라이바 내가 준비했어.
0: 와! 자, 한번 껴주시죠.
1: 자기야,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3: 고생 진짜 많았지.
0: 우와!
1: 앞으로 남은 10년도 잘 부탁해.
0: 어, 그럼 총 20년 같이 지내시는 건가요? 얼마인지가 또 중요하죠.
1: 아, 그쵸, 그쵸.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
0: 이 가격은? 어, 얼마였더라? 2억입니다! 아, 2억을 지금 참가.
1: 와, 2억이요?
0: 자, 만약에 이게 본인도 부담스러워.
3: 아니야. 안 받았어.
2: 아, 딱 적절하군요. 그죠? 아, 난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 원래.
0: 아, 그러면은 또 네. 입장을 바꿔서 네. 만약에 본인이 보석을 갖게 된다면 어떤 보석을 갖고 싶습니까?
1: 어... 이미 갖고 있는데.
0: 아, 나이스 파이버.
2: 야. 야.
0: 어, 알겠고, 이제 가세요.
1: 네. 환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아, 뭐야!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빨리 오셨어요.
0: 야, 또 소문 듣고 또 바로 왔구만! 자,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요?
5: 저희가 꼭 감정해보고 싶은 반지가 있어서.
0: 오! 네. 보석이 있으시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오, 각자, 오, 주머니에서. 오! 이 반지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
5: 장교로 군생활을 해가지고 임관 반지예요.
6: 아, 저는 해군 OC에서 해군 학사 장교 반지거든요. 122기입니다.
5: 어, 저도 공군 학사 장교 반지고 네, 125기.
6: 122.
5: 아, 기수가 좀 떨어지네. 우리 1년에 두 개씩 해.
0: 아. 그 논쟁은 다른 데서 하시고요. 그 공군 해군인데 그 반지가 같네요.
6: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달라요.
0: 오, 아 이게 더 좀 값져 보인다.
5: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제 게 더 큰데요?
6: 반짝반짝거리잖아요.
5: 아니 제 게 더 크다고요.
0: 자 지금 도토리 퀴즈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감정을 해볼게요.
2: 오늘은 펭수가 아마 해줄 거고요. 아 요걸로
5: 정말? 요걸로 이제 감정이 돼요?
0: 당연하죠.
2: 아니 네. 확대해서만 봐요.
0: 예.
5: 믿어지지가 않은데.
0: 제 보석을 제 눈앞까지 갖다 주세요. 여기로. 아, 어. 자, 셀프입니다. 거기까지는. 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6: 네.
0: 아하, 아니야.
6: 오, 오. 거북선이 그렇죠.
0: 자, 됐습니다. 자, 봤고요.
2: 자, 어떤가요?
0: 아쉽게도 그 반지는 가짜세요.
5: 가짜라고요?
6: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0: 이거 얼마에 사신 거예요?
5: 한 50만 원.
6: 저도 한 50만 원 정도.
5: 근데 가짜인데 뭐예요?
0: 그거 사포 있으세요 혹시?
2: 아니 잠깐.
0: 지금 안 돼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2: 사파이어 안 돼요. 사파이어 안 돼요. 사파이어 맞아요.
5: 어, 사파이어예요?
2: 펭수 정말 대단한 게
0: 예.
2: 요게 합성은 아닌데 철이 보석이라고 해서 예, 요건 조금 귀보석과는 아니에요. 예, 사파이어의 아니, 색을
5: 있어요. 지금 자기 건 뭐 다를 것 줄 알고 지금.
2: 만약에 천연이라면 요게 조금 더 좋은 거.
5: 천연 제 거요. 천연이라면 내게 더 좋답니다.
2: 약간 그렇죠? 색이 짙어요. 이게 오. 로얄 블루 칼라고.
5: 그렇죠. 오, 로얄 블루.
2: 예, 코바트 블루 같아요. 약간 좀 옅은. 그러니까
5: 공군의 승리입니다.
2: 이게 얼추 한 2캐럿 정도.

0: 되거든요. 천연이면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돼요.
1: 제가 50만 원 주고 샀으니까.
2: 아니, 그럼 아, 잘 사셨네.
3: 제가 육군 반지도 준비했거든요.
2: 육군 반지는 어디서 샀죠?
1: 아, 이 PD님 남편분이 육군 장교세요.
2: 이야, 육해공 다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육해공이 다 모였습니다.
0: 이게 에메랄드예요.
2: 아, 에메랄드. 네.
0: 이건 야그라 그래서 이거는 색을 입힌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2: 아, 가짜군요.
0: 에메랄드긴 해요.
1: 이거는 짭이군요, 완전. 네.
4: 이것보다는 조금
1: 급이 떨어진다. 네.
0: 그렇게까지 육군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1: 원래 육군이 땅에 있어가지고.
2: 오, 이거 위험해.
0: 없다고 해서 지금.
1: 저희는 하늘에 있어가지고 좀.
2: 저희 육군 왜 무시하십니까?
1: 저희 육군이라니요.
2: 저희 개인적으로.
1: 무슨 소리 하세요?
2: 예?
1: 해군에 가깝잖아, 오히려.
2: 반지로 봤을 때 굳이 값어치를 매기자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0: 굳이 값어치를 매긴다면 에메랄드가 제일 귀보석이에요. 사파이보단 에메랄드가 이게 가격이 네. 높아요.
1: 하지만 짭이잖아요.
0: 근데
1: 그럼 이거 만약에 팔면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보석값은 못 받고요. 금값은 받을 금값. 수 있어요. 네. 둘 셋을 판다면 가장 저렴하고 네, 가장 가격이 높아요.
2: 자, 두 분 오늘 감정 끝났고요.
4: 가치가 이 중에선 그래도 가장 좋다고.
1: 아까 이게 제일 높다고 했어요.
4: 아, 이거예요?
1: 무슨 말이시고요?
4: 그래도 이거는 제 마음속에는 지금 가장 가치가 높다고 다시 한번 또.
2: 가치는 내가 매겨.
4: 내가 판단합니다.
5: 그게 실상을 왜 받으러 오는 거야?
2: 그러면 감정비 주시죠.
1: 펭수 1단에서 까주세요, 오늘.
0: 아, 네네네. 네.
1: 깔 수 있으려나?
2: 제가 오늘 보석을 직접 팔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약은 했습니다. 10년 뒤에 팔아이바.
0: 맞아. 어우, 최고예요.
2: 그쵸?
0: 아, 요 근래 직원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2: 오예!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끝난 건 아니고, 난 이제 갈 거고, 예. 여기 정리하고 가야 돼요.
2: 아.
0: 네. 정리해야죠. 자, 이제 수고했고, 이제 정리 좀 잘해줘요.
2: 어, 다 먹을 때마다 생긴 게.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0: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남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강이죠. 이제는 4강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난이 좀 감이 잡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궁금증도 또 생기기 시작하고, 과연 오늘은 이제 비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비료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천연 비료가 좋은지 화학 비료가 좋은지 언제 줘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면이 먹을 것이냐 키우는 것이냐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천연 비료 쓰냐 뭘 쓰냐. 근데 제가 만약에 먹을 거라면, 그죠? 제가 먹는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라면 될 수 있으면 화학 비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쓰지만, 유기질 비료 쪽으로 천연 비료를 좀 더 쓸 것이고, 식물을 재배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비료를 화학 비료가 됐든 천연 비료가 됐든 비료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환경이 온실처럼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좀 빛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키우는 온실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로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말씀을 드리는데, 비료가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종류가 유기질 비료, 천연 비료, 또 뭐 화학 비료, 또 비료 중에서도 뭐 NPK 이거 아시죠? NPK 모르세요? 비료 하면 무조건 써 있는 게 있어요. NPK. 보통 비료가 16개가 있는데 종류가, NPK는 필수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는 보통 우리가 생장하는 거죠. 질소가 많으면 잎이 진해지고 잘 자라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질소들이 많으면 우리가 벼가 넘어진다 그러죠. 도복된다 그러죠. 그게 우짜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죠? 인산이 너무 높으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좀 단단하게 크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통 이게 단단하게 크는 정도보다 더 벗어나면 짜분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납작해지는가, 잎이 못 자라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칼륨은 주로 이제 뿌리 쪽에 기능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난을 평생 키우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중간, 인산이 조금 높은 걸 쓰시라고 합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고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소가 많으면 겉으로 볼 땐 잘 자라 보이지만 어떻게 되냐면 웃자라죠. 흔히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은 허우된 멀쩡한데 애들이 뼈가 약하고 약하다는 표현을 하듯이 식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잔병에 잘 걸릴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곰팡이에 걸려서 확 죽는 경우도 생기고 식물 본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비료를 줄 때 뿌리에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잎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잎으로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 우리가 비료를 주는데 물을 타서 주는 비료를 많이 물을 많이 타서 주잖아요. 그래서 물을 타서 주면 물에다 비료를 타서 화분에다 담그든가 화분에다 부어주는 걸 우리가 관비라고 합니다. 관주할 때 주는 비료라서 관비라고 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나 급할 때 뿌리가 없거나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옆면십이라고 해서 이런 스프레이통에다가 타서 잎, 윗면 아니라 그랬죠. 뒷면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옆면십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언제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그럼 비료를 천배를 타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비료가 발달하면서 비료에 특수한 기능을 첨가한 비료들이 나옵니다. 그게 보통 보면 완효성 비료라고도 하고 완효성 코팅 비료라고도 합니다. 국내산부터 수입산부터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비료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완효성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굵은 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비료를 코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비료 안에 이렇게 기름막 같이 코팅이 돼 있죠. 코팅이 돼 있고 그 안에 비료가 들어 있어요. 물을 주면 비료가 나온다. 간단하죠. 비료가 나오고 물이 들어가고 비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월 수가 3~4개월짜리가 있고요. 6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비료는 어느 시기에 주는 게 좋냐? 봄철에 주는 게 좋죠. 그 겨울철엔 보통 비료 주지 말라고 하죠.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비료를 우리가 주는 시기는 지금쯤. 3월에서 4월, 5월 사이에 비료를 주면 좋은데 가정은 될 수 있으면 6개월이나 1년짜리를 쓰시는 게 좋다. 왜냐면 녹는 속도가 아주 더 서서히 녹기 때문에 큰 해를 안 입잖아요. 비료 해를 안 입죠. 그래서 올려놓는데 그럼 그런 비료는 어떻게 올려놓냐 그러면 보통 그 어느 정도 양을 올려놓냐 하면 이렇게 화분이 있죠. 이게 화분이 한 12.5cm,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화분에다가 1년짜리 비료든 6개월짜리 비료든 올려놓을 때 보통은 비료회사에서는 20알, 30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상업적으로 키울 때는 많이 올립니다. 빨리 키워야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반려식물로서 단단하게 서서히 키우려면 너무나 많은 비료는 필요가 없고요. 그거의 반. 그래서 이 정도면 10알 정도에서 끝나면 됩니다.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10알을 주는데 이거를 한 군데 이렇게 다 주진 않겠죠. 여러 군데 뿌리하고 세순하고 먼 곳에다 이렇게 흩어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려주면 끝.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비료라면 또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흩어 뿌려주는 게 비료는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렇게 비료 주면 비료 안 주고도 안심할 수 있는데
그럼 난초에서 근데 아 내가 좀더 꽃을 이쁘게 피우고 색깔을 좀 좋게 하고 그럴 때 쓰는 게 인산질이 조금 높은 거 있죠. 보통 우리가 1대 3대 2, 13, 20, 20. 그래서 보통 보면 6대 뭐 7대 이렇게 나와서 인산이 조금 높은 비료를 이미 올려놨잖아요. 비료를요. 올려놨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스프레이 통에다가 그 녹는 비료를 넣어서 그는 보통 액비로 돼 있는 비료도 있고요. 가루로 돼 있는 비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타서 헹군 다음에 잎 뒷면에다 뿌리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래서 3회에서 4회 정도 뿌리면 꽃이 필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료를 쓰고 나는 천연 비료를 좀 쓰고 싶고 집에 있는 비료를 쓰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 좀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한테 정확하게 그걸 넣어서 얼마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좋은 건 압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천연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MSG 조미료를 쓰면 좋다고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야 지금 비료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써. 하지만 아미노산 계열이기 때문에 써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단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같이 쓰면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숫대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커다란 물통을 하나를 갖고 오시고 거기에다가 녹차 있죠. 그걸 하나 딱 넣고 해가 끼치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먹다 남은 레몬이나 오렌지, 귤 껍질을 짜서 쭉 넣으면 그게 인성분이 있고 그래서 개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짜서 넣고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사실은 바나나 껍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바나나 껍질 하나 딱 집어넣어 놓고 냉장고에 놔둔 다음에 그걸 원액으로 쓰면 벌레가 또 생겨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 넣어갖고 흐리게 타서 비율 별 상관없어요. 타서 넣고 그다음 미원 조금 넣어서 휘휘 저어서 식물한테 주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만 줘도 충분히 식물이 자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난한테도 당연히 좋죠. 난한테도 좋지만 집에서 키우는 야채나 채소 주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은 미원을 쓰시지 말라고. 제가 오늘 수업을 했는데 미원을 쓰면 좋다 그래서 한 교사 선생님이 미원을 써서 너무 좋았는데 1년 뒤에 만났어요. 죽었대요, 식물이. 제가 미원을 썼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미원통하고 마사곤통을 바꿨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미원하고 마사곤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천연 비료는 제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천연 뭐 양파 껍데기에 이거 써보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아예 다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토양 바깥에 있는 야생의 토양은 부식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난이라는 거는 특수한 수태나 바크나 이런 것들을 써서 몇 년을 써야 되는데 썩지 않은 비료나 천연비료라고 주면 식재가 썩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다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연비료는 계속해서 썼을 때큰 갑자기 효과가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식물을 키웠는데 화학비료가 좀 좋다 그래갖고 화학비료를 많이 주면 갑자기 확 커지면 식물에 문제가 생겨요. 식물은 식물다워야 돼요. 반려식물은 한 번에 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커서 평생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그죠? 그래서 옷자락이나 아니면 본연의 모습을 없애지 않고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료는 많이는 절대 쓰지 않고 그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완활성 코팅 비료 몇알 정도 올려놓고 키우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오늘은 건강한 비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여러분들 여행들 굉장히 많이들 다니시죠?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어찌 보면은

여행 갈때 최적의 카메라라는 점일 것 같아요. 저에게 최고의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냐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다. 우린 늘 최고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있죠. 여행 갈 때,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 그리고 고가의 렌즈들, 바리바리 싸들고, 가방 한가득 싣고서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은 여행 가서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죠. 그만큼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진 찍는 장비를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는 어찌 보면 스마트폰이 최고의 적합한 그런 카메라일 수 있겠죠. 우리가 큰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을 가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할까요? 만약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거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내가 무겁고 큰 카메라를 가지고 갔을 때 여행에 집중하지 않고 사진을 찍다 보면은 내가 즐기고자 하는 여행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내가 오롯이 여행을 즐기면서 그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여행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앞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 사진 그리고 풍경 사진 그 두 개가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합쳐진 게 바로 여행 사진 되겠죠. 여행을 가서는 우리가 인물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풍경 사진도 찍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행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야기를 담는 과정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썼을 때는 필름 몇 통을 사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만 촬영을 하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촬영하면서 스마트폰의 장점이 뭘까요? 사소한 일상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전에는 어느 누구도 식당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았죠. 그리고 여행 가서 뭐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내 발바닥을 찍지도 않았었고. 하지만 그런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여행 사진 찍을 때는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록 예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사진은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는 매개체일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여행에 시간 흐름들을 쭉 그걸 담아서 1일차부터 뭐 5일이 4박 5일 여행했으면 5일차까지 순서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거를 앨범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의 여행이 책한 권으로 딱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앨범으로 만들지 않고 인화하지 않고 이 속에 담아만 둔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또다시 잊혀져 버린 여행이 되겠죠. 요즘 굉장히 그 앨범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온라인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내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파일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앨범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앨범을 만들어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지만은 바로 꺼내서 셔터를 누르지 마시고 한 번쯤 둘러보고 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마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 찍었던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한 장의 사진이 하루를 전체를 담고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한 장의 사진 속에는 그날의 이야기가 함축돼서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축된 이야기를 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눌러든 셔터 속에서는 절대로 좋은 여행 사진을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행 사진에 가서 수많은 관광지 명소들을 찍게 됩니다. 거기서 뭐 우리나라에 뭐 불국사를 갔다든지 뭐 해외에 에펠탑을 갔다든지 그래서 그 명소들을 촬영을 하는데 그것만 찍어서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진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명소의 사진은 온라인에 그리고 오프라인도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나만의 사진, 나만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서는 그냥 그 예쁜 풍경을 담는 것보다는 그 속에 함께 간 일행이나 하물며 내 자신의 얼굴이라도 같이 넣어서 촬영해 보시는 게 좋은 여행 사진을 만들 수 있는 팁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특히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찍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실 거라고 봐요. 일명 스트리트 포토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을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 내 사진 찍는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찰이 되겠죠. 그런 사진보다는 상대방의 눈이 담긴 카메라와 아이 컨택하는 사진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찍는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언어도 안 통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두 명, 아니면 세 명, 그룹을 찾아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뭐, 굳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손가락 이러고 이러면 대부분 오케이를 해줍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은 두 분의 승려가 보일 거예요. 이두 분의 사진은 태국 아유타야라는 곳에 촬영을 했던 사진인데 이두 분의 웃음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손가락을 찰칵찰칵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스마일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스마일 스마일 몇번 외쳤죠. 그랬더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입이나 눈을 보면은 정말 선한 그런 표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시지만은 그리드를 활용했을 때 우측에 있는 스님이 그 꼭지점에 걸려 있게 지금 촬영을 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센터에 두 사람의 모습을 정가운데 두지 않고 약간 왼쪽에 여백을 두고 촬영한 사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베트남 어느 지방이었는데 이 사진 역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는데 두 분이 일하는 모습을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두 분이 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카메라를 흔들면서 오케이 오케이를 연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까딱까딱 하시더니 또 일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바로 셔터를 눌렀다면 이런 모습은 담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최소한의 그들이 마음에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이국적인 모습을 담고 싶다면 기다림의 미학이 분명히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빛이 지금 뒤쪽에서 쫙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빛을 표현한 방법은 그림자죠. 이 사진은 베트남인데, 베트남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오토바이겠죠. 오토바이들이 쭉 다가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 그 빛과 오토바이가 몰려있는 모습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베트남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느낌 같아서 촬영을 했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 사진 찍을 때는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들의 풍경들을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다음 사진도 흑백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흑백 사진도 스마트폰 모드에서 편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흑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그냥 칼라로 촬영하셔도 되고요. 딱 봐도 이건 홍콩의 밤거리죠. 홍콩의 밤거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좀 무채색으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정을 통해서 흑백으로 만든 사진인데 홍콩의 택시들과 밤의 요란한 불빛들을 조금은 제가 느꼈던 감정은 조금 톤 다운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담아봤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였던 사진인데 뉴욕에 가면은 네이키드 카보이라는 맨하탄의 명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돈을 1불이나 뭐몇불 정도를 내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찍는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위를 뱅뱅뱅 한 2, 30분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팬티만 입고 노래하는 저분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등 뒤로 돌리고 제 앞에서 포즈를 취해 주더군요. 제가 좀 불쌍해 보였었나 봐요. 계속 앞에서 말짱말짱 하면서 정말 너 사진을 찍고 싶다는 애절한 눈빛을 보냈죠. 이러면서 뉴욕의 그 전체적인 뉴욕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여행 사진은 어떤 풍경만 찍는 게 아니라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거니까 항상 사진 속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를 명심하시고 촬영해 주시는 게 좋은 여행 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행 사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바로 빛이겠죠. 첫째도 빛, 둘째도 빛, 셋째도 빛. 빛이 없으면 사진 존재할 수 없다고도 할수 있으니까요. 자, 빛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빛은 순광과 그리고 역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란 하늘을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은 순광이에요. 순광은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빛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인물 사진이 아닌 오롯이 내가 풍경만 찍겠다. 그랬을 때는 순광은 꽤 괜찮은 빛이라고 할수 있죠. 전체적인 느낌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고 프레임 안에 들어간 모든 걸다잘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순광을 활용하신다면 꽤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은 순광 사진 찍을 때 대부분의 노출을 최적화해서 촬영해주기 때문에 이런 풍경 사진 찍으실 때는 순광 모드 꽤 괜찮은 사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행 사진에 있어서 건물을

전달해줍니다. 잘 찍고 못 찍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앨범 한 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거를 이야기로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한 여행사진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면은 여행사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담아놓고 싶을 때는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해가 지기 30분 전, 그리고 해 뜨기 30분 전후. 그한 시간. 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골든아워라고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개늑시라고 하죠. 개와 늑대를 구분하기 힘든 시간대라고 해서 개늑시라고 하는데 그 시간대의 빛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대의 빛이 공중에다가 쭉 해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빛은 붉게 물들게 되고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 시간대에 사진을 찍었으면은 웬만하면 다 그럴싸하게 나오죠. 하지만 정오에 여행사진 찍었을 때는 밋밋하고 그닥 예쁘지 않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내 기억 속에 여행을 담아내고 싶다면은 해가 지기 30분 전, 해 지고 30분 후를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행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색상 속의 한자어. 네, 여러분들 색상과 관련된 한자어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백색이다, 흑색이다, 청색, 녹색, 황색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이 되는 낱말은 다 빼놓고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한자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낱말 몇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느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펴볼까요? 연두색부터 나옵니다. 연두색을 한자로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완두콩의 빛깔과 같이 연한 초록색을 얘기한다. 노란과 녹색의 중간색이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연이란 것은 색깔을 말할 때 연하다 할 때는 이 연자를 씁니다. 네, 연할 연자다. 반대는 무엇이냐? 나루 진짜 씁니다. 진할 진짜다. 진하다. 진노랑이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 진짜를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연두색의 두는 콩을 얘기한다. 완두콩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완두콩이 생겼죠? 완두콩의 색깔과 같이 생긴 것을 연두색이라고 한다.

네, 이제 분홍색. 네, 분홍색. 홍색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빨간 홍자다. 붉은 홍자다. 분은 무엇인가? 가루 분자예요. 그렇죠? 분. 자, 발음은 이렇게 나눌 분자예요.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하면 쌀을 나눴다. 쌀을 나눈다는 것은 쌀을 잘게 찌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루가 되겠죠? 자, 가루 홍색이다. 왜 가루가 들어가느냐? 가루같이 흰빛이 섞인 붉은빛이다. 자, 가루는 전부 흰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활약을 할때 쓰는 분, 그렇죠? 그것도 이 가루 분자를 쓴다. 분은 보통 하얗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인데 주로 밝은 살색이나 흰색의 가루로 되어 있다. 그래서 홍색, 붉은색보다는 거기에 흰색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분홍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갈세. 한자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트롯을 얘기하는 갈이다. 트롯, 갈. 또는 배옷이다. 또는 굵은 배를 얘기한다. 여기서 갈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롯색이다. 짐승의 틀은 일반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자를 가지고 쓴다. 여기에 보면 오디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디다. 그리고 발음으로서는 갈자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이다. 트롯 같은 주황색.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주황색과 갈색은 엄밀하게 다릅니다만 크게 봐서 이런 계통의 색이다. 그리고 갈색이라는 것을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기본 뜻은 트롯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고동색. 네, 고동색도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옛 꽃자입니다. 동색이다, 구리색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래된 구리와 같은 색이다. 붉은 빛을 띤 갈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동색이고 이것은 구리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동, 예, 구리, 막 영어로 얘기하면 올드 커퍼 이렇게 되겠죠. 실제 색상의 이름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청색은 청색과 관련된 것인데 물이 군자로 썼습니다. 왜 물이 군자냐? 자, 사전에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전에 보면 고운 광택이 나는 짙은 남색이다, 막 짙은 청색이다 이렇게 되겠죠. 군이 물이 군이 왜 짙다는 의미를 가질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어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파란색이 몰려든 듯한 색이다. 몰려들었다라는 것이 물이 군임으로 의미가 통하는데 어떻게 파란색이 몰려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군청색은. 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답은 분쇄한 광물의 청색 입자를 모아서 만든 것이다. 네. 광물에서 채취하는 어떤 알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울트라마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알료는 광석이다. 그 광물을 잘게 부숴서 그 입자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군청색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색이란 말도 가끔 합니다. 그렇죠? 감색. 이 감자, 예. 오른쪽에 보면 이것은 달다는 뜻의 감입니다. 그렇죠? 감미료 할 때. 그리고 색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실사자가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짠 천에 물을 들인다거나 또는 실에 이렇게 물을 들인다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색을 나타낼 때는 실사자가 많이 쓰인다. 검은 빛을 띤 남색이다. 근데 흔히 우리가 곤색이라고 합니다. 이 감색의 감자의 일본식 발음이 곤이다. 그래서 곤색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본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감색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남색과 감색은 좀 어떤 농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방색은 막 색이란 낱말을 취급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이다. 그렇죠? 다섯 개의 방위다. 방향과 색은 이렇게 되죠. 동쪽은 청색, 네,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가운데는 물론 황색이 됩니다. 자, 오행은 이제 목화토금수 이렇게 되죠. 방향을 보면 이것은 동쪽을 얘기한다. 예. 화는 남쪽이다. 그렇죠? 그리고 토는 중앙이다. 중앙이 된다. 그리고 금은 서쪽과 관련된다. 수는 북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과 오행과 색을 얘기할 때는 동쪽과 목은 이제 청색이 된다. 그리고 남쪽은 불과 해당이 되면서 주다. 예, 붉다는 색의 붉은 주가 되죠. 가운데는 이제 색을 우리가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쪽은 흰색이다. 북쪽은 검은색이다. 검은현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낱말 중에는 이제 여기 청춘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또 청룡이다. 여기에서 청은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사신도의 동쪽을 지키는 방위의 신이다 해서 청룡이다. 청춘이라는 낱말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만 이 낱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 오행과 관련돼서 만들어졌다. 네. 봄을 얘기함으로 당연히 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위와는 관계되는 낱말이 없느냐? 있죠. 예, 이래서 여름은 주하라고 합니다. 주하. 가을은 백추라고 한다. 겨울은 현동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청춘이란 말 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하라든지 또는 백추, 현동이란 말을 썼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말을 쓰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쓰지 않는 낱말로 됐다. 네, 청춘이 있듯이 주화가 있고 백추가 있고 현동이 있다. 사람의 나이와 관련됐을 때, 글쎄요, 청춘이 10대, 20대면 주화는 3, 4, 50대가 될까요? 백추는 요즘 나이로 보면 6, 7, 8. 네, 나이 좀 드리겠습니다. 현동의 계절은 이제 100세쯤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색상 속의 한자어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낱말도 한자어로 된 낱말은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색의 그 낱말의 진정한 것을 알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은 호기심이다. 그리고 호기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자 글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난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입니다. 반가워가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난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오늘은 뭐냐면 어느 날 가보니 사무실에 허접난이 꺼내보니 생각보다 심각해요. 뿌리가 하나도 없어.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그런 식재를 구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같이 포함해서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허접난을 딱 꺼내는 봤는데 심각해. 그래서 허접난이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이렇게 묻혀 있어 갖고 딱 꺼냈어. 꽃은 달려 있어요. 네, 꽃은 달려 있어요. 근데 잎이 노랗고 처지고 도대체가 애가 문제가 있어. 잎이 처져 있으면 무조건 어디라고 문제라고요? 내가 물을 안 줬나를 먼저 생각해봐요. 근데 자주 줬을 거예요, 분명히. 자주 줬더니 있는데도 찌글찌글하면 어떤 거죠?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뿌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뽑아보겠습니다. 뽑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까맣게 돼 있죠. 죽은 뿌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물에 담궈봐요. 그 다음에 눌러봐요. 근데 이렇게 완전 푸석푸석해. 그래서 땡기면 이렇게 죽어. 그럼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뿌리를 다 턴다. 다 텁니다, 무조건. 털어서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는지를 일단은 가늠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와, 다행히 많이 썩었는데, 자, 뿌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많이 하고 요 위에, 그러니까 안에는 이미 과습돼 갖고 내려가면 또 죽고 내려가면 또 죽는데 지금 여기 내려가려는 애들은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약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일단은 가위를 소독하고 죽은 뿌리와 산 뿌리를 구분합니다. 일단은 만져보고 푸석푸석하면 자른다. 그죠? 까맣다고 다 자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식재 자체가 바크나 오래된 식재면 이렇게 탈색이 돼요. 착색이 됩니다. 그 식재가 그 붉은기 같은 게 들어가서 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된 뿌리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만져보고 눌러보고 없으면 잘라줍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제가 뭐라 그랬죠? 상태가 안 좋아요. 꽃이 있어. 그럼 꽃을 살려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아쉽지만 꽃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커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꽃대를 잘라줍니다. 뭐좀더 봐야지 여기 자르면 자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꽃대를 아예 과감하게 맨 아래쪽까지 아래까지 잘라줍니다. 이거는 아쉽지만 다음을 위해서 그쵸? 건강하게 키우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 안에 이제 병이 들수 있잖아요. 곰팡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리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응급 처치는 과산화수소는 곰팡이를 잡고 소독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약국에 가시면 그냥 주세요. 그럼 이걸 희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데 원액을 쓰면 안 되는데 약국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원액을 팔지 않습니다. 35% 희석액을 팔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갖고 뿌리에 뿌려줍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병에 걸린 그래서 탄저병이라든지 입마른 병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건 이렇게 다 뿌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뿌려주고 말려준 다음에 그죠?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미 탈수가 돼 있고 뿌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 살리는 방법입니다. 집에 가면 다 이런 거 있죠. 투명하면 용기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받고 이렇게 받아요. 받은 다음에 자 여기서 난 선생이 이제 미쳤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보통은 뿌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잎을 넣습니다. 뿌리 기능이 없어져 갖고 탈수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럼 잎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뒷면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전에 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넣어서 물을 충분히 스스로 먹게 하면 일시적으로 잎이 펴집니다. 너무 시든 거는 안 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1시간. 너무 말랐으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5시간, 6시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펴졌다고 하면 이렇게 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통해졌어요. 약간 통통해졌죠. 그다음에 이걸 바로 심어요? 아니요. 심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왜? 뿌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물은 공중 습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어차피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소용없지만 이 안에는 습이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안에 습이 계속 나오죠. 이럴 때 잎이 너무 말라서 도저히 회생불능인 애들은 아예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랩핑을 합니다. 그리고 구멍만 뽕뽕뽕뽕 통기 때문에 해주면 이 안에 습이 계속 유지되니까 어느 날 가보면 그때 그냥 놔두세요. 물이고 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놔두면 뭔가 나와요. 난초가 강하다 그랬나요? 약하다 그랬나요? 강합니다. 곰팡이균에 의한 죽는 거 빼놓고는 웬만해서 말라서 죽질 않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봐서 도저히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랩핑하고 구멍 뽕뽕뽕도 놔두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는데 그때 될수 있으면 요건 좀 깊이가 나서 뿌리가 닿잖아요. 뿌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살짝 띄우는 거에다 놔두면 되고 근데 뿌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잡고 요렇게 해서 얹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볼때 갑자기 파란 게 나와요. 뿌리가 쫙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았다. 그럼 이렇게 살렸어. 살리면 화분으로 옮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키울까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두개다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가끔은 야. 그거 나는 왜 물을 많이 주면 죽는다며 왜 그렇게 물을 아예 담그냐? 대체는 물 깨끗한 물이면 괜찮다고 습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리는 거고. 그러면 요게 이제

잘 자랐다고 가정하에 제가 난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죽음뿌리와 산뿌리를 구분합니다.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요거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기 라인에서 보시면 요렇게 파랗다. 요 끝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 자르면 돼요. 이렇게 딱. 여기는 요렇게 나와서 여기가 살긴 살았어요. 그쵸? 왜? 벨라민층, 이게 그 물을 저장하는 벨라민층은 파괴됐지만 요 안에 원뿌리가 이어서 살아있는데 요 정도쯤은 그냥 커팅.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왜 썩은 뿌리가 있으면 또 썩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커팅.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색깔이 틀리죠? 오, 썩었네. 아니죠? 만져보니까 딱딱해. 그죠? 이거는 이끼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착색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끝. 그다음에 이런 통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끝. 쉽죠? 요렇게 하면 대부분이 사는데 집이 너무 건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도 탈수가 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했더니 물이 완전히 다 말랐어. 다음에 물을 줄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담궜어요. 놔두고 물을 가득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기다리죠. 잠깐 볼일 봐도 됩니다. 볼일 보고 일 보고 오면 물을 충분히 먹었죠. 그럴 때 물을 다 따라주고 끝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번 물줄때 같은 걸 반복하면 이렇게 해서 식물을 특히 호접는 동양란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 괜찮고 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근데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물을 채웠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뿌리를 깨끗하게 씻었어.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담았더니 뿌얘져. 그건 며칠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폐물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그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면 이쪽 부위에서 굉장히 굵은 뿌리. 지금 현재 뿌리가 굵기가 이 정도 되잖아요. 훨씬 더 굵은 친구가 나오고 이 뿌리가 까맣게 되고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아직은 수경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때그때마다 썩은 게 생기면 떼어주고 굵은 뿌리가 내리면 그다음은 끝. 많이도 안 내려. 왜 많이 안 내리는지 아세요? 뿌리가? 얘가 식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뿌리를 내리면 물이 많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내요. 몇 가닥만. 쫙 내려서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리고 그다음은 내린 다음에 가끔씩 요렇게 올라온 애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 저한테 그래요. 아, 얘들 어떡하죠? 다시 넣어줍니까? 아니죠. 얘들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이 충분한데, 아, 내가 호흡을 좀더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허기성 뿌리라고 하고, 허기성은 아닌데, 에어리얼 루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 요렇게 올라온 애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생기면 걔들은 뭐냐면, 너는 물을 먹어. 난 호흡을 할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호접남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 남들을 보고 지금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 살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살리시면 되고 다 살리진 못하지만 가만히 놔둬서 죽이는 것보단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게 좋은데 이게 첫 번째는 식물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하루하루 뿌리 내리고 잎이 한장 나오고 한장 나오면서 진짜 뿌듯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호접란은 온도가 개화 조건이 18도 정도니까 실내에서 약간 선선한 곳이나 사무실에 두면 꽃대가 나오죠. 꽃을 보면 감동합니다. 눈물이 주르르르 흘려요. 진짜 감동이에요. 왜? 내가 죽어가는 나를 살려서 케어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건 이런 식으로 반수경으로 키우잖아요. 그럼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있으면 습도 유지가 되고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고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꼭 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김에 여기다 고구마 순두 좀 키우고 양파도 키우고 사이사이에 키우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집안이 정말 아주 화려해지잖아요. 돌아가시는 난 구해서도 좋고 나 기분 좋아지고 반려식물이 생겨서 좋고 그죠?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난들을 다 하루빨리 구해주셔가지고 모든 난이 행복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뭐 어느 식당을 가건 뭐 어딜 가건 음식 사진은 필수가 됐죠. 음식 사진 찍기 전에 겁도 없이 손을 댔다가는 이제 혼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음식 사진을 잘 찍으면 그만큼 더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도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겠죠. 사진을 음식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음식과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과 인물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에도 분명 얼굴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에 얼굴이 있어? 그렇죠? 하지만 음식에 얼굴이 있습니다. 제 앞에 지금 두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인데 서양 음식이긴 하지만은 한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좀 피자를 빈대떡으로 바꾸고 얘를 뭐 갈비탕으로 바꿨다 쳤으면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튀어 올라와 있고 입체적이죠. 그리고 이 피자 같은 경우는 납작하고 평평한 그런 음식이죠.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고 볼륨감 있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러니까 아이뷰라 그럽니다. 눈높이에서 촬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맛있게 찍히게 되는 거고, 이런 음식들, 평평한 음식들은 부감샷이라고죠. 위에서 아래로 촬영해 주시면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찍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무턱대고 다 위에서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들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다 이러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고 찍었을 때 위험한 음식들이 있어요. 피해야 될 그런 빛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떨 때 위에서 찍으면 안 되느냐.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위에서 찍는데 조명이 빛이 위에 달린 경우예요. 이 위에서 빛이 떨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그림자가 여기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럴 때는 절대 절대 위에서 찍어서는 안 되죠. 여기 시커멓게 표시가 되겠죠. 절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위에서 찍어야 되느냐? 인물 사진과 똑같다고 했어요. 음식 사진은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앞쪽에서 들어올 때. 그러면 어떤 빛이 될까요? 역광 아니면 역사광이 되겠죠. 가장 음식 사진에 있어서도 인물 사진 똑같이 예쁜 빛은 역사광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 밝은 대낮에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은 좀 어두운 실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빛이 없는 부분이 좀 어두워지겠죠. 그 어두워진 부분을 사실 보충을 조금 해주는 게 음식 사진을 더 먹음직스럽게 찍을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충을 해줘? 나는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마트폰에 있는 플래시를 온시켜서 촬영하시는 거는 절대 절대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는 순간 음식 사진의 제 컬러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식당 고유의 컬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의 조명은 어떤 색깔일까요? 대부분 노란기가 많이 있는 색깔을 띠고 있죠. 하지만 조금 맛없는 집들의 특징이 조명이 형광등만 막 박혀 있어요. 형광등 불빛에서 본 음식과 노란색 그런 은은한 불빛에서 보는 음식들의 차이는 식욕을 어떻게 어떤 컬러가 더 돋구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식당에서 파란색 조명은 거의 쓰지 않아요. 하지만 플래시를 켜는 순간 파란색 불빛이 강해지게 되면서 음식이 맛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음식 사진 찍을 때는 플래시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부족한 빛을 채우느냐? 바로 반사판을 사용하는 건데요. 반사판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사판들이 있어요. 반사판은 굉장히 엄청나게 전문가들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사판을 볼까요, 한번? 이렇게 생긴 반사판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를 접으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접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걸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반사가 돼서 음식에 모자란 빛을 채울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게 말은 쉽진 않죠. 이걸 사실 누가 갖고 다녀요. 그렇죠? 하지만 반사판이 없다고 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널린 게 바로 종이죠, 종이. 이런 A4지 하나만 있어도 반사판 대용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음식으로 제가 비치는 거에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음식 말고 제가 음식이라고 했을 때 제 얼굴 비춰볼까요, 한번? 밝아지는 게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종이 하나만으로도 모자란 빛들을 채워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빛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앵글인데요. 많은 분들이
맛없게 음식을 찍는 첫 번째가 멀리서 찍어요, 음식을.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얘기 나왔죠. 바로 사진은 백이다. 접시나 음식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분만 보여줘도 충분히 맛있게 찍을 수가 있어요. 다 보여주는 순간 그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를 보여주는 게 사진에 임팩트 있고 뭔가 특별해 보이기 때문이죠. 음식 사진을, 피자를 다 보여준다? 누구나 다 아는 모양이죠.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찍었을 때, 여기 있는 햄들이나 이것만 부각시켜 찍었을 때 누구나 다 피자임을 알 수는 있죠. 하지만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깝게 찍어보세요. 타이트하게. 와이드하게 찍는 사진은 좀 맛이 없어 보여요. 예전 사진을 보면은 지금 고기 사진이, 고기를 불판에 굽고 있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찍는 사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이드한 사진보다는 다른 사진 보면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에서 조금 더 이렇게 카메라를 타이트하게 들어가 촬영한 사진이죠.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식 사진은 와이드한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찍는 게 훨씬 맛있게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햄버거를 예를 들어보고 지금 피자를 예를 들었는데 이 위에도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죠. 한식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런 양식의 경우는 컬러들이나 뭐 데코레이션이 조금 이쁘게 잘 돼 있죠. 한식은 대부분 고추장 톤이죠. 한 톤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찍기가 쉽진 않아요. 그럴 때 조금 인위적인 연출을 하면은 조금 더 맛있게 찍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대비를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김치찌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녹색 고추 토핑 하나만 올려도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액션샷이라고 그럽니다. 김치찌개를 예를 들어볼까요? 김치찌개가 김이 나고 있을 거예요.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는데 젓가락으로 김치찌개에 있는 돼지고기를 하나 집어 올렸어요. 그 부분을 핸드폰으로 딱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일명 광고에서는 많이 나오죠. 피자 치즈 쭉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일명 손을 이용해서 음식을 들거나 짚는 행위를 찍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훨씬 맛있어 보이게 찍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예쁘게 찍고 싶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빛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인물사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뒤쪽에서 오는 빛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배경이 조금 어두울수록 김이 잘 표현이 되게 됩니다. 뒤가 너무 하얀 배경일 경우나 뭐 너무 밝은 배경일 경우에는 아무리 내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도 사진에는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뒷배경이 조금 어두운 배경에서 역광일 때 김은 아주 예쁘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음식 사진에 아까 그 조명의 색깔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를 핸드폰에서 우리가 일일이 맞춰서 촬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음식 사진 메뉴가 존재합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촬영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음식 사진에 맞게끔 모든 거를 세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음식 사진 메뉴를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가시면은 모드 중에서 더보기라는 모드가 하단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더보기를 들어가 볼게요. 더보기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단에 있는 음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을 끌어서 움직이세요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색깔이 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자, 피자인데 지금 페페로니를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자,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찍히게 됐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음식 사진 찍을 때 자체적으로 컬러감을 조금 더 옐로우를 많이 주고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배경도 뒷배경을 정리해주면서 흐리게 찍음으로 인해서 음식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촬영이 되는 것이죠. 피자 말고 이번에는 햄버거를 찍어볼게요. 햄버거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체적이기 때문에 눈높이 그리고 조금 가깝게 찍으라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더보기를 들어가 볼게요. 음식을 선택하고 가깝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촬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먹음직스럽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입체적으로 촬영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음식에도 얼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피자를 그럼 제가 위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피자를 위에서 찍는데, 자, 이렇게 찍었을 때 피자의 모양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찍고 사진은 제가 다양한 각도, 다양한 앵글로 찍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피자를 이렇게 위가 아니라 이쪽 찍으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죠. 피자 같지가 않죠.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은 위쪽에 두각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고, 햄버거처럼 이렇게 입체적인 아이들은 돌려가면서 어느 쪽이 맛있어 보이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쪽을 가깝게, 그리고 이렇게 눈높이에서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의 모양에 따라서 앵글을 변화시켜서 촬영해 주시는 게그 음식의 특징에 맞게끔 앵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음식 모드 상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블러 처리가 되죠.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손가락을 대셔서 촬영을 하시고 내가 좀 다른 곳을 이동하고 싶다. 그럼 뒤쪽에 지금 햄버거에 두시면 햄버거로 포커싱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포커스 이동해서 그 부분만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타르트에 포커스를 줬고, 타르트를 앞에 두고 뒤에 햄버거에 지금 포커스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타르트가 선명하고 여기는 지금 햄버거가 선명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음식 사진 모드를 활용해서 촬영해 보시면 조금은 손쉽게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 촬영을 해 보시고 음식에도 분명히 얼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물 사진처럼 음식 사진에도 그 특유의 얼굴을 찾아서 안 예쁜 부분은 빼고 예쁜 부분만 남도록 촬영해 보시면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속의 한자어,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한자로 된 수학 용어를 따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과 관련되면 연산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글자가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 한자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글자입니다. 연이라는 것은 편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연자를 쓰는 것은 연기를 한다, 연설을 한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연이다. 산은 글자는 몰라도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세일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연산이라는 것은 식이 나타낸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답을 구하는 것을 연산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연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산을 계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낱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리수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수. 도대체 한자를 쓰지 않고 이것만 볼 때는 무슨 뜻이냐? 유리한 숫자인가? 반대말은 무리수입니다. 숫자가 좀 무리가 있는가?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슬유자에 리라는 것은 논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한 숫자다. 우선 유리수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서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리고 정수와 분수가 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이 영어 표현의 영어 낱말이 이제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수를 영어로는 rational number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rational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치에 맞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rational하다 할 때. 그러면 이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유리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유리수가 맞죠. 숫자가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쨌든 별도의 문제로 남겨두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돼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레스너를 레이쇼와 끊어서 얘기합니다. 레이쇼는 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다. 그렇다면 이 영어 낱말은 두 번째 해석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해석으로 가게 되면 한자로 된 번역어 유리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되었으므로 선생이 설명을 하고 학생이 받아들일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유비수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뭔가 이치에 맞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좀 팽팽하게 받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비수가 더 이해하기 쉽다. 만약에 유비수란 낱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유리수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낱말로 수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수다. 네. 나눌 분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어떤 정수 A를 0이 아닌 정수나 B, 0이 아닌 정수 B로 나눈 몫을 이렇게 B분의 A 이렇게 나타낸 것을 분수라고 한다.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분이 들어가면 맞다. 자, 이것은 괜찮습니다. 자, 분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분수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진분수는 이렇게 참진자가 들어갔다. 대분수가 조금 재밌는 글자예요. 큰 대자가 아니라 띠 대자다 이렇게 되죠. 자, 진분수는 위 분자가 분모보다 적은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6분의 4다. 자,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분모와 같거나 또는 더큰 것을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가분수다. 이게 진짜 분수다는 얘기죠. 진짜 분수 기준으로 볼 때는 요런 변칙이 되는 것은 좀 가짜 비슷하다 해서 가분수가 됐다. 그럼 대분수는 뭐냐면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5분의 3이다 할때 띠가 무엇이냐 하면 2와 5분의 3이다. 2가 요 분수 띠를 띠고 있다. 그래서 띠 대자를 써서 대분수라고 한다.

함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함은 이렇게, 자, 포함한다. 네, 함. 그리고 뭐 상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수. 두 변수 x와 y 사이에서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질 때 x에 대하여 y를 이루는 말이다. 정말 학교 졸업하신 이제 오래된 여러분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이 낱말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설명입니다. 자, 이것을 사전에 보면 우리말로는 따름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1차 함수에 나타내는 방정식 보면 y가 y이꼬로 ax 플러스 b다. a와 b는 상수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숫자다. 그렇지만 y와 x는 변수다. y는 x가 변함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다. 그래서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때 이것을 이러한 함수라는 낱말을 쓰느냐? 자, 함수는 function이란 영어를 청나라 이슬란이란 분이 번역을 한 말이다. 알고 보면 청나라의 이슬란이란 분은 굉장히 많은 한자 낱말로 수학 용어를 번역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함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한 중국은 물론 함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관수라고 씁니다. 관수. 일본도 예전에는 이 함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함자는 일본의 상용 한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쓰지 않고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은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관계가 되는 수다. 이렇게 되겠죠? 자, Y가, 그렇죠? AX 플러스 B로 했을 때, 자,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한다. 당연히 관계가 있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 번역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보다는 오히려 더 이것이 이해하기 쉽다. 관계되는 숫자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말로는 따름수다.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정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따름수로 하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함수라고 일단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함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포함한다 할 때, 포함한다란 뜻이다. 결국은 Y라는 독립 변수는 X를 포함한 수다. X가 변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X가 포함된 숫자다. 그래서 함수로 번역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새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방정식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방정이냐? 자, 정의를 보면 미지수를 품은 등식이 그 미지수에 특정한 값을 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네. 이 낱말은 상당히 오래된 낱말이다. 방정이라는 낱말은 중국의 고대 수학서인 구장산술, 네,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산술책이다. 여기에 여덟 번째 장, 제8장의 제목이 방정입니다. 왜 방정이라고 했느냐?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방정이다. 네모난 모양으로 숫자를 써놓고 그것이 방이다. 방이라는 것은 모방이에요. 어떠한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모나게 풀었다. 그렇게 해서 써놓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계산 과정이다. 여기에 정이 들어가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학과 관련된 한자어는 서양 용어를 번역한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순 우리말이 아니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낱말이 많다. 그리고 특히 요즘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시대에서 한자말로 된 이 번역을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한자로 기본 뜻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커서 어른이 되어도 결국은 그 뜻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꼭 학생들에게 한두 번은 한자에 대한 낱말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난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이번 시간은 그동안 이제 잘 배우시고 따라오셔갖고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난 아주 좀 귀하다기보다는 드문 난, 희귀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난초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 사실 난을 소개한다는 게 희귀 난을 다 희귀 난이라서, 희귀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이제 이렇게 내가 못 봤던 것도 희귀한 거고, 그죠? 그리고 되게 드물어서도 희귀한 거고.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난, 보통 이렇게 소여풍 난, 대여풍 난이라는 난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국내에서 많이 보급된 난들 중에서 이게 대여풍 난이라는 품종이고, 여기는 소여풍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여풍난하고 소여풍난이 같은 종류라고 생각해요. 풍난이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진 않고, 이건 국내 남부지방에 자생하고, 일본, 중국 쪽에도 일부 자생하는데, 대여풍난은 지금도 자생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때 너무 많이 채취를 해갖고, 지금 이제 복원해서 거꾸로 자연계에다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심어서. 대여풍난은 예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성명으로 따지면 에리데스라는 품종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호접난 아시죠? 호접난이 뭐라고요? 팔레놉시스 하고 같은 속입니다. 지금 호접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접난 종류 중에 대엽인데, 장점은 추위에 강하고, 그리고 어디다 붙어도 잘 붙어요. 바위에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도 편차에서 꽃이 피는데, 봄에 꽃이 핍니다. 봄에 피죠. 이런 봄에 꽃이 피는데, 이 향이, 정말, 그러니까 향으로 치면, 식물 향 중에 거의 진짜 최상급의 향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상큼하고 그런 향이에요. 예전에는 술도 담가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담근 술이 아니라, 그냥 꽃몇 송이 따서, 저녁 때, 두세 시간 전에 꽃에 넣어놓고 향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럼 그 소주를 그냥 따로 먹는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소여풍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오피네티아 팔카타라고 해서 네오피네티아 속이기도 하고, 요새는 반다라는 속. 반다는 싱가포르의 국화이기도 해요. 이렇게 잎이 생긴 큰 종류인데, 그 종류로 속하는데, 이 종류는 여름에 핍니다. 향을. 방금 전에 대여풍난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향은 좀더 꿀을 좀몇 방울 더 떨굴 것 같은 꿀향의 맑은 향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안 나요, 지금.

나는지 아세요? 집에서 혹시 끼우스끼우스 꽃이 향이 안 나면 혹시 공기가 막혔나. 그리고 밤에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이건 오후에 좀 많이 납니다. 오전에 향 나는 거하고 밤에 향이 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식물은 특히 나는 유인하기 위해서 곤충을, 매개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향을 발향을 하죠. 그럼 낮에 향이 난다는 뜻은 뭐냐면 낮에 살고 낮에 활동하는 곤충을 유인하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나비, 벌 이런 종류를 하니까 낮에 향이 나는 거고 밤에 향이 나는 친구들은 밤에 활동하는 곤충을 유인해야 되니까 당연히 밤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난들은 밤 9시가 돼야지 무조건 나는 난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 낮에 제가 맡아본 여태까지 맡아본 걸로 봐서는 낮에 나비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은 좀 강하고 좀 톡 쏘는 향이 많고 밤에 나방들이 좋아하는 향은요 향이 정말 청향에 맑고 진짜 그냥 맡으면 머리가 너무 맑아질 것 같은 저는 나방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다른 난들 되게 소개시켜드리면 또 이 난을 보시면 많이 봤죠? 셧강이 했던 거랑 똑같은 호접난이에요. 소고 퍼품이라는 허접난인데 미니 타입이에요. 올해 커도 요만해요. 근데 이거 장점은 뭐냐면 맡으면 상큼해. 제가 너무 상큼해서 자 이게 얼마나 상큼하냐면 상큼해요. 맡고 싶죠?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는 선물 받은 나는 향이 없냐면 육종을 하다 보니까 만인들이 좋아하고 선물하는 문화잖아요. 오래 피고 화려해야 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향이 없는 쪽으로 육종을 한 거기 때문에 야생 호접난 중에 상당수는 정말 좋은 향이 난다. 그래서 향수로도 만들어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향은 없지만 좀 더 독특한 난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일명 드라큐라 이빨이라고 하고 마스테발리아라는 난입니다. 이렇게 보면 드라큐라 이빨처럼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독특하죠. 밑에 이빨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색은 굉장히 이쁘죠. 이걸 제가 모른 색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건 하여튼 되게 아름다운 핑크색, 진핑크색 같은 이런 품종인데요. 이게 한번 피면 더 신기한 건 한번 피잖아요. 그 지고 여기서 또 이어서 피고 또 이어서 또 피어요. 근데 이런 난들은 잎도 관엽처럼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관엽처럼. 꽃이 없을 때도 잎의 감상 가치가 있는데 저렴합니다. 시중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단 얘 친구는 더운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선선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난들이고요. 이런 난도 있고 또 이런 난도 있습니다. 일명 온시디움이라고 하고 트룸니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얼굴이고 여기 가운데 얼굴이 있고요. 양팔 치마 그래서 춤추는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춤추는 것 같죠. 단단단단 저는 이 난을 보면 당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백댄서가 꿈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아, 안 믿으시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꿈이 생각나는 그런 난초. 원시점 트룸니아 라는 난초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서 너무 이쁘죠. 이게 다 큰 겁니다. 그죠? 아주 소형종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으로 가면 이런 난초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냥 봤을 때 꽃 몽오리를 보면 이렇게 그 몽오리 때 보면 점점점점점 있어서 그 주근깨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호주 쪽에 자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꽃을 딱 올려서 보면요, 요 부분이 약간 베이지에다 옐로우 톤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스팟이 들어가는데 가운데 입술 부분 제가 잠시 설명할게요. 입술 부분이 보라색으로 싹 하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이거 향이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아니 향이 좋다 그래서 구매해서 봤는데 왜 향이 안 나요? 기다리세요. 아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보통 난들은 피고 나서 4, 5일 정도면 기다려야 되는데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아 이 꽃은 꽃이 핀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꽃이 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가는 아주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난의 특징이 뭐냐면 야생난들, 원종난들은 눈에 딱 봤을 때 한눈에 확 화려하진 않지만 보면서 질리지 않고 은은한 느낌이 있죠. 아주 은은하고 은은한 느낌이 있는 그런 난초죠. 그죠? 자, 이 난초의 향은 어떤 향이 나냐면 밀크 캐러멜.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단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난초 중에 아프리카 식물들이 많이 난초가 뜨는데 얘는 저도 어려요 발음이 이게 이케오크라이데스라는 건데 소위 도마뱀 꼬리 난초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그 보호색을 띠잖아요 이렇게 그쵸? 본인을 숨기려고 해서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 난초 처음 구입해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은 난초를 갖고 있냐고 그럽니다. 낙엽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보면 굉장히 이쁜 무늬를 갖고 있어요. 이런 난초입니다. 이게 덴드르륨 계통입니다. 파리시라는 품종인데 지금 이렇게 흔들면 향이 확 나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7, 8년 키워도 이렇게 크지 않고 가정용이에요. 딱 되게 가정에서 키울 때 침입용으로 너무 좋죠. 그리고 매년 이때쯤 피고 그래서 특징이 꽃이 없으면 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올라오면 이쁘게 올라오죠. 올라와서 가을 돼서 꽃이 필 때쯤 되면 또 잎이 우르르 떨어지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데 이꽃 향은 제가 표현력이 떨어지지만 하여튼 얘도 상큼하고 레몬향 플러스 꿀 플러스 500까지 섞어놓은 그런 향들이 납니다. 아주 좋은 향이 나는 이런 품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여드릴 나는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가렸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뭐야 그래요. 거미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잎도 없고 죽었나 하는데 보통 얘를 우리가 거미 난초, 스파이더 난초라고도 해요. 이 난초는 원래는 키로키스타라는 속인데 세월이 오래오래 가면서 야생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잎이 거의 퇴화돼 갖고요. 잎이 있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눈에 띄지 않게 나오는데 그래서 무염난이라고도 하고 거미난초라고도 하는데 이 난초의 특징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잎이 없으니까 그래서 뿌리가 광합성을 합니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꽃이 피는데 이런 모양의 꽃이 없을 때 이런 모양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깜찍한 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 중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효향난이라고 막시라리아 테누이포리아라 그래서 남미 쪽에 고산지에서 자라는데 매년 어버이날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제가 효향난 이름을 줬고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 이렇게 맡았을 때 헤이즐넛 향이 굉장히 나서 코코아 난 그다음에 뭐 커피 난초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난초도 있고요. 자, 요런 난초도 있습니다. 요게 요것도 지금 중국에서는 신선 난초라고. 왜? 신선들만 볼수 있는 귀한 난초에서 신선 난초. 유럽에서는 이게 닉네임이 레이디 슬리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이렇게 슬리퍼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레이디 슬리퍼. 그래서 여신의 슬리퍼라 그래서 이 난을 집에다 두면 귀신이나 악기를 물려준다. 우리 옛날 달마대사 그림 그려놓듯이 그려놓으면 그런 설도 있고 또 소원을 빌어주는 난초라고도 합니다. 파피오 페데르라는 난초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난초는 이게 진짜 거미난이죠. 브라시아 렉스라는 품종인데 꽃이 상당히 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히 거미 형태로 돼 있죠. 꽃 자체가. 향은 약간 그 스파이시한 향 있죠. 하고 그 시나몬 계피 향이 살짝 나는 그런 향이에요. 은은한 향인데 그거보다는 꽃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우아한 느낌의 그런 난초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난초는 정말 난초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이만큼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은 식물은 무조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 키우고 계시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고슴도치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고 계실 텐데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예쁘고 사랑스럽게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늘 많이들 촬영들 하시죠. 근데 찍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죠. 동물입니다. 움직일 동자를 쓰는 사물이기 때문에 움직임 피사체예요. 정물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수 있죠. 뭐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 장만해서 찍으려고 시도를 하죠. 아, 나는 좀 예쁘게 담고 싶어. 그럴싸한 카메라와 그럴싸한 렌즈를 가지고 예쁘게 찍어주고 싶다 해서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막상 촬영을 하려 했더니 조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셔터 스피드도 알아야 되고, 뭐 조리개, ISO 너무 복잡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선 카메라는 장롱에 처박히게 됩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반려동물을 찍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모든 것을 세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거기에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필요도 없고 각종 조작법을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도와 동물들의 표정만 담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스마트폰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고속 연사 기능이 있습니다.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촤라락 촤라락 촤라락. 그냥 쭉 누르면 계속 찍히게 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턱대고 연사를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연사를 하다 보면은 찍고 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진을 골라야 될까? 그 사진이 그 사진 같고. 그래서 애당초 찍을 때 구도 자체를 조금 잘 맞춰서 촬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동물 사진의 구도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느냐? 음식 사진이 인물 사진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동물 사진은 아이들 사진 찍는 요령과 거의 비슷하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작고 눈높이가 낮죠. 동물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눈높이를 낮춰서 동물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견이나 그런 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엎드려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장점이 있죠. 작고 가볍고 앵글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내가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바닥으로 낮춰서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포징을 해주지 않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뭐 먹을 걸 앞에 두고 몇장 정도는 촬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촬영할 때는 처음부터 계속 이어줘 말이죠. 계속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 공간에 내 반려동물과 30분 있었을 때이 아이의 패턴이 정확하게 읽혀집니다.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지죠. 그리고 대부분 그 정도 옆에 있다 보면은 얌전해지죠. 거의 자고 있을 때도 있고 그 모습을 담아보는 거죠. 아주 가깝게. 음식 사진도 그렇고 인물 사진도 그렇고 제가 가깝게 찍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 크기가 작죠. 멀리 떨어져 찍다 보면은 그들의 모양이 되게 작게 담기기 때문에 디테일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반려동물과 가까운 위치에서 촬영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코면 코, 눈이면 눈,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진 않겠죠. 그래서 계속 많이 찍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찍다 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계속 내가 찍어주면은 카메라 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많이 찍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귀엽게 찍고 싶다.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좀 위에서 찍어주시면은 땡그란 눈을 담아낼 수 있게 되겠죠. 가깝게 찍을수록 왜곡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눈도 더커 보이게 되고,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가깝게 찍다 보면 코가 굉장히 크고 귀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찍어주시면은 예쁜 동물 사진들, 반려동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점 참고해서 촬영하시면은 아주 괜찮은 동물 사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인데 이 친구는 코 색깔이 조금 특이한 고양이죠. 길냥이었는데 이렇게 땅에서 주웠다 그래서 이름이 땅이에요. 땅이란 고양인데 이 친구를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계속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나중에는 무신경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피사체와 좀 가깝게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 속의 고양이는 다리가 다친 고양이에요. 한쪽 다리가 접히지가 않죠. 부러져가지고. 하지만 이게 그 아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같이 담아냈죠. 동물 사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사진 속에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 아이가 가진 특징을 최대한 잘 표현해내는 게 좋은 동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되겠죠.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은 다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카메라를 갖다 대면

가끔씩 흥미를 갖고 카메라를 쳐다보고 카메라에게 장난을 치는 동물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담아주는 게 좋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조그만 강아지죠. 아주 새끼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모습을 역시 마찬가지 눈높이에 그리고 가깝게 촬영했던 거죠. 아주 작은 사이즈의 강아지이기 때문에 멀리서 찍을 때면은 이 느낌이 전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털이 있는 반려동물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바로 빛이에요, 빛. 그들의 털을 표현해주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빛이 동물들의 털을 부각시키며 촬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눈치채셨죠? 역사광이에요. 뒤쪽 45도에 들어온 빛은 동물들의 털의 결들을 살려주면서 굉장히 예쁘게 질감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빛들을 활용하셔서 촬영하시면 굉장히 동물들을 좀 사랑스럽고 예쁘게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선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걸 몇번 이렇게 찍어보시다 보면은 어떤 앵글에서 얘가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이라는 게그 루틴이 보여질 거예요. 그대로 촬영해 보시면은 동물 사진 어렵지 않게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놀게 내버려뒀을 때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반려동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깝게 다가가면은 이 친구들이 도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찍을 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화각, 광각으로 찍으면은 아이들이 너무 작게 찍히게 되겠죠. 하지만 가깝게 내가 찍고 싶은데 자꾸 도망간다. 그럴 때는 줌 모드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1배 줌, 2배 줌, 3배 줌, 다양한 줌 모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줌을 통해서 가깝게 찍고 멀리 찍고 좀 다양한 앵글로 촬영을 해보시는 게 동물 사진을 조금 더 예쁘고 좀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내가 안고 셀카를 찍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럴 때도 안고 바로 찍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 촬영하시는 게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끌어안고 그대로 막 찍으시면 절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은 늘 끈기와 기다림. 사진을 영어로 사진 찍는다는 건 슈팅이라고 합니다. 사냥하고 똑같은 원리죠. 사냥을 할 때는 계속 기다렸다가 관역에 피사체 들어올 때탕 쏴서 잡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서 셔터를 눌러서 잡아내는 것이죠. 내 반려동물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뭐한 1, 2분 카메라도 착착착 하다 안 찍히면 아예 안 찍히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고 계속 끈기를 가지고 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만의 팁이 생기실 거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방법이 분명히 보이실 거라고 봐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예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 예쁜 부분도 있겠죠. 그두 개를 다 적절하게 믹스해서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찌 보면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못생겼기 때문에 귀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부각시켜서 찍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겠죠. 만약에 물속에 있는 반려동물을 찍고 싶다.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유리창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반사가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형광등이나 이런 불빛들이 찍는 사람이 뒤쪽에 있을 때, 그러면 반사가 돼서 잘 찍히지가 않게 되죠. 가급적이면 그럴 때는 전면에서 들어온 빛을 꺼주시고, 뒤쪽에서 오는 빛만 켜고 촬영해 주는 게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집은 그렇게 분리해서 조명을 세팅할 수가 없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뒤쪽에서 그냥 스마트폰, 다른 스마트폰으로 플래시만 켜서 비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스탠드들, 조그만 스탠드도 있으니까 그걸로 빛을 쏘아주셔도 괜찮은 조명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빛들을 이용해서 촬영해주시면 얼마든지 예쁜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예쁜 빛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빛들은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촬영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굉장히 매력적 아닙니까? 내가 빛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내 빛을 다루고 빛을 조정해서 촬영한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스탠드 조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어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빛을 가지고 역사광이나 역광등을 활용해서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의 사진을 찍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찍어보시면 예쁜 사진을 충분히 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전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이번 시간은 일곱 번째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와 해바. 네, 처음부터 좀 어려운 낱말이 나왔네요. 우리가 조예가 깊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뜻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라는 말 다음에는 깊다가 나옵니다. 해박 다음에는 넓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낱말이다.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도달했다. 깊이를 주로 얘기한다. 그때는 조예를 쓴다. 그리고 해박은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다. 넓다. 그렇죠? 여기에는 넓을 박이에요. 자, 그런데 조예에는 왜 지을 조자가 들어갈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자를 보면 지을 조가 기본 뜻이에요. 그리고 예는 어려운 글자입니다만 이를 예다, 이른다,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조예에는 조예가 깊다고 할 때는 이 지을 조에는 뭔가 다다른다, 이른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에도 이르다, 나아가다, 도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예에는 어느 특정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박이라는 것은 갖추었다라는 해예요. 자, 그리고 박은 넓었다. 예, 넓게 갖추었다, 해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조예와 해박은 깊이냐 넓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낱말이 된다.

자, 두 번째, 또 자주 틀리는 낱말 중에 하나가 수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신문에서. 네. 이렇게 써야 될 경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이 성은 이루운다는 뜻의 이룰 성이에요. 그리고 아래의 성은 흑토자가 붙었죠. 그래서 성을 얘기한다. 성성이다. 수는 무엇이냐? 지킨다는 뜻이죠. 지킬 수는 이렇게 집을 뜻하는 집면이 있습니다.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뭔가 지킨다. 집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룰성이 들어가는 수성은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이어서 지킨다. 흔히들 우리 할아버지가 이어 놓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계속해서 지킨다. 그런 말에 쓰는 것이 이룰성을 쓴다. 그런데 흑토를 붙인 성성자는 실제 성을 얘기할 때 쓴다. 네.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을 수성이다. 자, 싸움이 붙었다. 공방전을 했다. 그들은 공성전에서, 공성전은 성을 뺏느냐, 뺏기느냐 하는 싸움이 되겠죠? 공성전에서 수성에 성공했다는 것은 성을 지켜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습과 연습. 네, 연습. 한자로 다른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편련자다. 연기를 한다. 연설을 한다. 습은 익힐 습이 되겠죠.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익힌다. 실전처럼 생각하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 연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뭔가 훈련을 많이 한다. 반복으로 해서 숙달시키는 그런 연습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문이나 기회 따위를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 그것은 이제 연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이것은 실사에는 익힐 연이다. 또 세금자가 들어간 것은 쇠를 불릴 연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 두 것은 숙달시키도록 하는, 그래서 하는 배움, 그것이 연습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편련자를 쓴 것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처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연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척지와 간석지가 어떻게 다르냐? 네. 간척을 한 땅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간석지는 간석을 한 땅이라기보다는 간석지 하나의 낱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척지란 것은 바다나 호수의 주위에 뚝을 쌓고 그 안에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 이제 간척지다. 간척한 땅이다. 그렇죠? 간석지란 것은 밀물되어는 물속에 담겨 있다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갯벌 자체를 가지고 간석지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방패관을 쓴다. 방패관, 둘다 방패관을 쓴다. 척은 넓힐 척이에요.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방패라는 뜻은 자, 예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양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방패라고 하면 자, 이런 모양의 방패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방패관자는 이렇게 돼 있다. 상대가 공격하면 맞기도 하고 또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다 같이 가능한 것이다 한다. 그래서 막는다는 뜻도 있고 찌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르다, 건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을 할 경우에는 막아야 됩니다. 일단 물결을 막고 또 물을 빼내서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방패간이 들었다. 그래서 넓힌다 해서 간척한 땅을 간척질 한다. 자, 간석지는 이석 자체가 갯벌이다. 이렇게 썰물이 됐을 때는 당연히 땅이 마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간석지라고 한다. 두 낱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직과 방적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은, 예, 실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은 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직한다는, 짠다. 그래서 실을 뽑고 천을 짜고 물을 들이는 일을 통틀어서 방직이라고 한다. 방직. 방적은 무엇이냐? 적에도 실을 나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을 잡고 실을 낳고 막 실을 만드는 과정을 방적이라고 한다. 동식물의 섬유나 화학 섬유를 가공하여 실을 뽑는 것이 방적이다. 방직에는 실과 실을 뽑고 천을 짜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방은 길삼방이다. 실을 잡는다. 직은 짤직이다. 그렇죠? 배를 짠다. 조직한다. 견우와 직녀할 때, 예, 배를 짜는 사람이다. 방적에서는 둘다 길삼과 관련된 것인데, 막 실을 잡는다. 실을 낳는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목이다. 목은 나무다. 자, 관은 물될 관이다. 관계농업이라 할때 쓰는 이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무의 키가 작고 더부룩하게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다. 떨기나무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목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이것은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좀 또렷하고 줄기의 높이가 높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관은 물댈 관이라고 했는데, 물대는 이 뜻을 하면 이제 새길 수가 없죠. 여기서는 나무가 더부룩이 난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목은 떨기나무로 한다. 무궁화다. 그렇죠. 진달래다. 앵두나무다. 이런 걸 보면 대략 알수 있습니다. 밑에 가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부룩하게 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목은 교는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이런 것과 무궁화, 진달래를 생각하면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역시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 게 좋겠죠. 노플 교자다. 그러면 노플 고자와 조금 비슷하다. 그러면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목은 이렇게 높은 큰 키나무다. 관목은 떨기나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비슷한 말, 그리고 동음이요. 그렇지만 뜻이 다른 낱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낱말들은 우리가 바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혼동돼서 계속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남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난초에 대한 얘기인데, 반려식물로서의 난초, 그리고 반려식물로서의 난초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또 그걸 어떻게 키울지. 키우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병 원치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병충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강아지를 사면 다 큰 강아지를 사지 않죠. 성견을 안 삽니다. 아기 강아지를 사죠. 그럼 내가 집에서 식물을 키울 거면 굳이 큰 걸 사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유독 무조건 피어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려식물은 어린 모종부터 키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건 좀 힘들 수 있어도 꽃이 어떤 게 핀다라는 품목만 알잖아요. 품종을 알면 내가 선택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그걸 키우는 거죠.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이들 손 드실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키우면, 혹시 강아지 이름이 있나요? 그럼 저는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루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루비, 검둥이, 뭐 이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식물들 물어보면 이 식물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키우는 집에 가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스킨, 이거 뭐예요? 아이비. 걘 품종 이름 아닐까요? 강아지는도 품종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푸드라, 세퍼트야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식물들한테 90도로 인사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반려식물 기본 시작은 이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난초는 카틀리아라는 품종입니다. 속이에요. 카틀리아 속. 꽃말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고, 이름이 좀 어렵죠. 항시. 아, 이게 왜 어려워. Singing Starlight Pink Lady. 일단 핑크 레이디라는 품종이에요. 품종 이름이에요. 강아지 치면 뭐라고요? 푸들. 그죠? 치아와 이런 종류, 품종이에요. 카틀리아인데 저는 이름을 지을 거예요. 딱 보니까 이름을 지면 이제 평생 키워야 돼요. 그죠? 오늘 짓겠습니다. 특별히 떠오르는 이름은 없고, 그냥 얘를 보니까 상큼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상큼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갖고 오든가 구입하든가 집에 있는 식물한테 인사를 하세요. 어떻게? 안녕 상큼아,

어색하죠. 처음에 어색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럼 얘는 상큼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큼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집에서 그동안 하염없이 그냥 뭐 가끔 물이나 주고 했던 벤자민이 달리 보입니다. 베스킨도 달리 보입니다. 왜?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름도 없이 생을 마쳐야 되며 내 곁에서 나를 그동안 그렇게 그죠? 나한테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을 주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단 저희 집은 난이 저뭐 5천 개 있어요. 뭐 이러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죠? 그러지 않고 보통 취미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지어줬을 때 진정으로 반려식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큼이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폈는데 꽃이 정상적으로 폈는데 갑자기 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니까 또 상큼이가 여기 꽃이 막 이상하게 희끗희끗 가요. 그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빵꾸가 뽕뽕뽕뽕 뚫려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하얀 솜으로 덮여 있어. 이것들이 어떤 거죠?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특히 나는 키우다 보면 향이 있는 애들은 총체벌레. 처음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최근에 있는 벌레 중에 가장 나쁜 벌레예요. 먹으려면 처음부터 다 먹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먹어서 갑자기 얘가 수정했다고 느껴갖고 하루아침에 꽃이 지든가. 이런데 꽃을 색깔들을 완전히 망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애가 문제인데, 응애는 또안 보여요. 응애는 어떠냐면, 벤자민도 그렇고 난초도 마찬가지지만 이 뒷면 있죠? 집에서 봤는데 뒷면이 그냥 하얘져. 어느 날 보니까 뒷면이 무조건 하얘져, 그냥. 허옇게 되면 그 응애입니다. 먼지 응애, 이런 응애는 눈에 안 보여요. 정말 작은데 서서히 식물 뒤에서 집을 빨아먹으면서 죽이죠. 그 다음에 진딧물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진딧물은 뭐 누구나 다 아니까. 눈에 보이니까 제거하는 것도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느린데 안 느린 친구가 있어요. 달팽이. 정말 못했어요. 달팽이는 오면 한 부분을 다 먹지 않고 여기 뜸은 먹고 여기 조금 먹는데 달팽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생장점, 새순이에요. 어린 순.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달팽이는 그만큼 식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잡는 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꾸로 달팽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달팽이는 예전에 막걸리를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막걸리는 옛날 막걸리하고 틀린가 봐요. 안 먹어요. 술을 좋아하거든요, 알코올을. 근데 쉬운 방법은 오이 있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비 오는 날 좋아요. 비 오는 날. 왜냐면 달팽이가 마른 땅 가누면 되게 힘들어해요. 젖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준 날. 오이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올려놓고 저녁 때 10시, 11시쯤에 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도 몰라,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잡고 버리면 되죠. 근데 그러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걔네들은 알을 까놨잖아요. 며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2, 3회 하면 달팽이는 박멸할 수 있다. 달팽이. 그 다음에 이제 총체하고 응애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농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분은 농약 쓰세요? 그러는데 농약은 아시죠?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해도 안 됩니다. 농약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농민이고 이런 어떤 증명서라든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기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잡을까 했는데 어느 날 대회 영상을 보니까 뭘 뿌리더라고요. 그럼 뭔가 했더니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뿌리면 단 알코올을 뿌릴 때 처음부터 식물마다 난초는 다 괜찮은데요. 알코올을 꽃에 뿌렸을 때 다른 그 비료나 농약 같은 걸 치면 꽃이 금방 망가지는데 알코올을 치면 조금 빨리 지긴 하는데 그래도 견딥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은 일부분 한쪽 위에다 뿌려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뿌리면 좋은데 알코올을 뿌리면 총체, 응애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겼을 때 알코올을 전체적으로 뿌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틀 간격으로 몇번 뿌려주면 한 번에 죽지 않는데 서서히 죽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쓰는데 이런 연락을 하세요. 알코올을 그렇게 썼는데도 안 죽는다. 그래서 무슨 알코올을 썼어요? 했더니 소주를 썼대요. 다들 웃으시죠? 방송 보시면. 예,

0: 마요네즈가 이 코팅을 해서 곤충들도 이렇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서 죽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가 돼요.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애벌레나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해갖고 굶어 죽어요. 그래서 마요네즈도 괜찮습니다. 단, 마요네즈는 두 달에 한번 이상 치지 연속으로 치면 안 됩니다. 마요네즈를 치면요, 갑자기, 와! 우리 식물이 너무 좋아졌어요. 반짝반짝반짝. 아니에요. 마요네즈가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치는 건데, 연속으로 치고 계속 치면 식물도 코팅이 돼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정도 친다. 요 정도로 해서 식물을 키우시면 웬만한 병은 다 낫을 수 있고, 다른 식물이 들어오잖아요, 집에. 그러면, 물론 단독주택이나 저층에서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곤충들이 이렇게 유입되잖아요. 근데 좀 높은 층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식물이 들어오면 알콜, 우리 솜 있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솜 이렇게 닦는 이런 솜에다가 알콜을 묻혀서 식물을 전체적으로 다한 번씩 닦아줘요. 그냥 전체를 살짝. 전부 다 닦아주면 어때요? 이미 예방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웬만한 병은 딴 데서 유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난초를 놨더니 벌레가 생긴다. 이런 분들 많아요. 한 번도 없었는데, 카틀리아를 들어오니까 벌레가 생겼다고, 카틀리아 미워요. 그러는데, 나는 그건 말하는 사람 더 미워요. 원래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고 먹은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걔가 먹을 만한 애가 너무 이쁘고 달콤하고 상큼한 애가 오니까 먹으러 온 거지, 얘 때문에 온게 아니고, 원래 있었으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반려식물로서 어떤 난을 구해야 되는지, 어린 난을 구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키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병충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8강 동안,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강의를 그렇게 못하진 않죠. 들어보니까 난 키워보고 싶지 않나요? 만만해 보이지 않나요? 키우는 게, 그렇죠? 저희가 처음부터 난초의 오해, 그다음에 서양난, 동양난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난초하고 틀린 지색난, 착색난, 난초는 향이 없다, 근데 아니다, 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걸 하면서 또한번 제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죠? 난이 정말 반려식물로서 좋은데, 왜 많은 분들이 잘 죽는다라고 생각했을까는, 저 같은 이 일선에서 있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난초에 대한 걸 정말 억울했던 난초, 잃어버린 20년, 이런 난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난초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꼭 내가 구입해서 도전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아니면 내 사무실에서 그런 데서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실 관공서, 네, 아주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죽어가는 난초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나요? 오늘 저한테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잘 살릴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찌 보면 사진의 마무리 단계죠. 보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진은 찍고 그리고 보정 두 개가 합쳐져야지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찍기만 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사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보정은 예전에 우리가 필름 시절로 돌아간다면 현상과 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실 작업을 한다 그랬죠. 암실 작업이 지금에 있어서의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실을 영어로 하면은 다크룸이죠. 근데 현대에 와서 요즘에는 암실 작업 대신 라이트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밝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보정은 사진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고 그 보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사진들 몇 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삐딱하죠? 이렇게 사진이 기울어져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라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진이 지금 발도 잘려 있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사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잘려나간 발을 살릴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구도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 사진의 구도대로 맞춰보면서 보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창이 띄어진 상태에서 연필 모양의 로고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지금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면은 지금 등대가 일자로 맞춰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발은 아예 사라졌죠. 근데 지금 등대가 조금 위쪽으로 뾰족한 모양의 등대죠. 이걸 등대를 펴볼까요? 등대를 펴보려면은 자, 이 단추를 누르면은 가로로 마름목걸로 된 모양이 있고 세로로 또 마름목걸로 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로 된 모양을 눌러보시고 이렇게 화살표를 돌려보시면은 위아래가 수평이 맞는 거를 일자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잘라야겠죠. 아까 자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르려면은 여기 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를 놓으시고 자, 이렇게 아까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잘라주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놓고 그 비율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그리드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검정색 그리드를 이렇게 인물 쪽에 그 꼭지점 쪽에 인물을 두시고 한번 제가 앵글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볼까요? 자, 훨씬 좀 안정적인 사진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연필을 눌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조금 기울었으니까 수평을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려서 수평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개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각종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필터는 내가 누르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돌려보시면서 어떤 내가 느낌이 내 마음에 드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보니까 좀 파란 하늘과 이런 게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필터를 적용시켰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아래쪽에 노란색 바를 조정을 해주시면서 필터의 양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연필을 눌러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비끔친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정을 하는 단계인데, 자, 먼저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밝기가 있고, 노출이 있고, 대비, 채도, 색조, 그다음에 W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거꾸로 보면은 WB는 화이트 밸런스예요. 화이트 밸런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흰색이라고 명명해주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태양 마크가 있죠? 태양 마크가 있고, 이쪽에 전구 마크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느껴지시죠? 전구를 눌렀더니 전체적으로 파란 빛으로 변했죠? 태양을 눌렀더니 원래 색깔대로 나왔죠? 이게 지금 태양빛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노란 빛이 띄어지고, 전구 쪽으로 갈수록 파랗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활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맞춰주시면 되고, K가 있습니다. K 보면 6500으로 되어 있어요. K는 기본적으로 켈빈 값인데, 5200이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200에서 뭐5500 사이인데, 저 숫자가 올라갈수록 빨간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파란색이 많아지게 돼요. 이걸 응용하셔서 나는 전체적으로 조금 붉은기가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쪽 좌측으로 옮겨서 만까지 올려주시면 되고, 나는 좀더 파란빛이 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래쪽으로 숫자를 내려주시면은 간단하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럼 그 옆에 색조. 색조는 좌측으로 내리면은 녹색 계열이 많아지고 우측으로 올리면 보라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정은 음식에 있어서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MSG이기 때문에 과하면은 좋지 않게 됩니다. 뭐든지

넘치지 않게 살짝살짝만 적용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색조는 조금만 건드려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옆에 채도. 말 그대로 채도는 색의 진하고 약하고를 표현해 주는 건데 채도를 올리면은 색이 진해지겠죠. 이렇게 파란빛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고 진해지는데 채도를 밑으로 내릴수록 점점점 색깔이 흐려지게 됩니다. 아예 채도를 빼버리면은 흑백 사진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채도를 결정해서 내 사진의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비인데, 대비는 컨트라스트라고도 하죠. 올리면은 이렇게 명암 대비가 강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약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쨍한 사진을 좋아들 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오래 보면은 조금 식상한 사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출인데, 플러스 이쪽으로 하면은 밝아지게 되겠죠. 왼쪽으로 하면 어두워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출을 결정해 주시는데, 노출과 밝기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볼까요? 밝기를 끝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끝까지 내려볼게요. 어느 정도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노출을 끝까지 올려버리면 색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시커매져 버리죠.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적당하게 노출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밝기와 노출을 적당히 섞어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은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왜곡을 잡아보도록 할까요? 이런 사진들 많이들 찍으실 거예요. 건물 사진 찍었는데 너무 삐뚤어져서 찍힌 것 같은 느낌 들었을 때. 그때,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마른 목걸이를 선택해 주시면은 위아래 수직으로 된 마른 목걸이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쭉 돌려서 잡아주시면은 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을 맞춰주시면은 왜곡을 조금 펴서 잡아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음식 사진의 경우에도 이렇게 찍었는데 뭔가 김이 많이 껴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들이 찍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필을 누르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 좌측 꼭대기 보면은 뭐 마법봉 같은 로고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죠. 이게 가장 베스트. 자동으로 카메라가 스스로 최적의 사진을 뽑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도저도 어렵다 싶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자동으로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잘못 찍었던 사진을 자동으로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동으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동으로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어떠실까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잘라낸 사진이고, 이게 제가 보정한 사진입니다. 아직은 사람이 좀 낫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보정도 할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보정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수직 수평을 잡는 건데, 수평이 틀어진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수평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이럴 때도 연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좌우를 맞춰서 수평을 잡아주시면은 안정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자동을 눌러볼까요? 자동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크랍을 했네요. 아예 비율 자체를 바꿔버렸네요. 이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이 사진을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임의적으로 구도를 바꿔서 만드셔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정 중에 하이라이트죠. 바로 인물 사진입니다. 인물 사진인데, 인물 사진을 이렇게 띄웠을 때는 아래 메뉴에가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연필 로고를 클릭하면 갑자기 못 보던 메뉴가 생겼습니다. 제일 우측에 사람 얼굴 모양의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자, 톤과 부드럽게 눈, 턱, 이런 게 나오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턱을 볼까요? 턱선을 이렇게 때리면은, 자, 턱선이 갸름해졌죠. 그쵸? 그리고 눈을 올리면은 눈이 안 그래도 큰 눈인데 더 커졌어요. 피부를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톤도 올려보면은 밝아지죠. 피부 톤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흐리기인데 말 그대로 아웃포커싱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뒷 배경과 너무 붙어서 티가 잘안 나지만은 얘를 주시면 뒤를 아웃포커싱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인물 사진을 보정을 하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세로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드를 눈 쪽으로 제일 상단 3분의 1 지점을 눈 쪽으로 잡아주시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음식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음식 사진 한번 보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깝게 찍은 사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멀리 찍은 사진이 있다고 쳤을 때 나는 이 뒤에 지금 뭔가 배경도 마음에 안 들고 지점을 싫어. 그럴 때 이렇게 연필을 클릭하시고 먼저 수평을 잡아볼게요. 수평 잡고 여기에는 굉장히 마법 같은 기능이 숨어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구름 모양의 로고가 있는데 구름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영역 자동 맞춤이라는 게 있고 영역 직접 그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 자동 맞춤 해놓은 상태에서 햄버거 주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자동으로 햄버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선택이 안된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햄버거 부분만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1강부터 8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보정하는 것까지 쭉 연결해서 들어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찍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보정하시면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카메라는 내 옆에 있는 카메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내 일상을 기록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사진작가 이강신이었습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써먹는 사자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자성어라는 말이 있고 고사성어란 말을 가끔 합니다. 이 두 개를 우선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자성어는 말 그대로 네 글자로 만들어진 성어다. 성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말, 그래서 쓰여지고 있는 말을 얘기한다.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얘기한다. 주로 교훈이나 유래를 많이 담고 있겠죠. 그런데 고사성어라는 것은 고사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성어다. 뭔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사성어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사성어는 사자성어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5자도 있고 3자도 있고 막 2자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자성어의 형태로 고사성어가 많이 있다. 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쓰실 때는 일단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고지신부터 해볼까요? 온고지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지신 새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온수다. 온천이다 할 때. 그렇죠? 여기에는 삶아서 익힌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습한다. 연구한다. 찾아본다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는 예고다. 자, 여기에서 예고는 이 예고로 쓰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고는 어떤 연고다. 어떤, 예, 연고. 그리고, 그것을, 옛것을 찾아보아서 새것을 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사면초가란 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사면초가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 사면초가의 주인공은 항우가 되겠습니다. 초나라의 항우다. 항우의 둘레는 사면이다. 적이냐? 적이 아니에요.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항우가 포위가 되는데 여기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와. 한나라의 포위를 됐죠. 그렇지만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초나라 군인들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렇게 초나라의 군사들은 고향 노래를 듣고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하죠. 심리전을 벌리게 됩니다. 처음에 사면 초라고 들었을 때는 적으로 둘러싸 있다. 실제로 한나라 군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부르는 초가는 예전에 나의 편이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결국 여기에서 초는 항우의 군사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횡설수설이라는 말은 정말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 횡설수설이라 한다. 횡은 가로의 횡이에요. 횡단보도 할 때 횡입니다. 그리고 수는 세운다는 뜻이에요. 네. 횡설수설 세운다는 것은 결국 세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을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이렇게 서로 얽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로로 말했다가 세로로 말한다. 자,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횡설수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원래는 횡설종설이었다. 종은 이제 새로 종이 되겠죠. 그래서 횡설종설이 횡설수설로 바뀌었다. 수라는 것은 결국은 종이나 같은 의미다. 그렇죠? 근데 원래 뜻을 보면 원래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종횡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자, 가로는 이렇고 세로는 이렇고 전부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조리가 있는 것이죠. 가로가 이렇고 세로가 이렇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로 세로. 그러면 종횡으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원래의 횡설수설이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색이, 목은 이색이 정몽주에 대해서 평한 것이 정몽주는 횡설수설한다. 몽주 논리, 몽주는 논리가 있다. 정몽주는 논리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횡설하고 수설한다. 횡설수설한다는 것이죠. 뭐, 논리가 있다. 결국은 무비당리다. 무비당리.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다. 당리 이치에 맞다는 것이죠. 비, 이치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무비당리. 이치에 딱딱 맞다. 가로로 얘기하고 세로로 얘기하고 아주 조목조목 조리 있게 얘기한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자료를 보니 조선 3대 횡설수설가. 이것도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 조선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다 조선 3대 횡설수설가였다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의미로 쓰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역지사지란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역지. 자, 역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꿀 역. 자, 무역할 때, 그렇죠? 무역할 때 쓴다. 지는 땅지자요. 여기서는 처지다. 처지. 내가 처한 곳이다. 처한 땅. 그러한, 또 생각자 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에서 지는 막 이것이다. 이렇게 되죠. 처지를 바꾸어서, 역지에서 처지를 바꾸어서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조선 왕조 실록을 제가 역지사지를 검색을 하니 나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 수도를 잠깐 볼까요? 손효종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사람의 이제 부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초를 하려고 순금사에 가두었는데 결국은 석방하게 된다는 이러한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순금사에서 그의 남편 최효종.

효종에 간 곳을 국문을 했는데 대답하기를 지금 비록 남편의 간 곳을 물으나 부부의 정리에 비록 간 곳을 안다 하더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재관들도 여기 계신 여러 관리들도 모두 아내가 있으니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도망갔는데 당신의 아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만호 찬성사 남재가 그 말에 감동해서 풀어주어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스토리가 조선 왕조실록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기만성이란 우리가 사자성어도 많이 합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대기다, 큰 그릇이다, 그렇기에요. 만성, 만은 이제 저물다, 늦었다, 저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룬다 이렇게 되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이다. 저물만자는 우리가 만찬이다 할때 많이 씁니다. 만찬. 이것은 저녁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음식을 잘 차려놓은 것이 만찬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얘기합니다. 점심 식사를 아주 성대하게 차렸다. 만찬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재이루라는 낱말을 생각해 볼까요? 천재, 천재에 이루한다. 우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조우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조우를 했다는 것은 우연히 가다가 만났다. 조우. 예정된 것이 만남이 아니다. 천재는, 재는 해를 얘기합니다. 해. 해년이다. 1년, 2년 할 때. 네. 천년에 한번 만난다는 것이에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기회, 그런 경우를 천재 이루라고 한다. 원래의 의미는 현명한 군주, 그리고 지모가 뛰어난 신하가 만나는 것은 참 경우가 드물다. 천년에 한 번쯤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천재 이루다.

우리 사회에서 한자말을 어느 정도 쓰느냐 하는 것을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자성어는 많이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저 중국의 오래된 서적에 있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서 올해의 사자성어다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쓰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낱말들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로 사자성어로도 훌륭한 소통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펭귄 코리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펭귀자, 펭귀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 상황이나 해일 정보가 나오면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해안 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 장소 및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펭수가 함께하겠습니다. 펭수!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윤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와우, 화요일 또 저희가 일상 영어 배웁니다.
0: That's right.
1: 너무 재밌죠.
0: 자, 오늘은 뭐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1: 네.
0: 상훈 씨,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름 지어주는 거.
1: 아, 이름 봉파리로 지어줬나 뭐.
0: Yes, something like that.
1: 네, 네.
0: 자, 그것의 두 번째 시간 내겠습니다.
1: 아하.
0: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 친구 이름 지어주기 part 2 오늘 한번 달려볼 거예요.
1: 네.
0: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하준이는 어때? 괜찮은 이름인데.
1: 오. 하준이는 뭔가 요즘 유행하는 그렇죠. 이름인 것 같아요.
0: 에, 그 사실 외국에서도 트렌드가 있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안해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있잖아.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 주려고 하나 봐요.
1: 아. 에이. 하준이라고 했는데 뭔가 그 피터와는 매칭이 좀 안 됐나 봐요.
0: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요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 바뀌었다. 마음 바뀌었다 할 수 있겠어요?
1: 오! 알 것 같은데요?
0: 오케이, 오케이.
1: 마음이 변했다.
0: 오.
1: 그쵸?
0: 오호. 오케이. 마음도 알아야 되고, 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요거 여러분들 틀리셔도 되니까 문장을 한번 미리 만들어 보세요.
1: 네.
0: 자, 그럼 꽁상씨 어떻게 보내볼까요?
1: 자신있게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1: 그러면은, 하준이는 어때?
2: 응?
1: 괜찮은 이름인데.
2: Sorry?
1: How about 하준?
2: 하준?
1: It's a good name.
2: Oh, 하준.
1: 하준.
2: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1: Unique?
2: Yeah.
1: 아, 있잖아.
2: Yeah.
1: 마음이 바뀌었어.
2: Huh?
1: And then I changed my mind.
2: You changed your mind?
1: No, 하준. 하준 is 별로.
2: You don't think 하준 is good? Oh.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하준 빈트.
1: 하준 빈트?
2: Yeah. It's too late. 하준 빈트.
1: 하준.
2: I like it.
0: 공상 씨.
1: 예. Yeah.
0: 거의 최초 수준으로 100점에 가깝다고.
1: 와, 진짜요? 이...
0: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그쵸. 아, 사실 근데 빈 칸을 제가 조금 쉬운 거를 드린 것도 없지는 않은데, 오늘은 제가, 아, 요거 좀 아쉬운데, 저거 아쉬운데 할 게 없어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름에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어 이름, 한국어 이름 관련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스토리 한번 이어보면서 즐기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about Hajun? It's a good name.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jun Bint.
0: All 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미션 문장인데, 그럼 하준이는 어때? 오. 하면서 괜찮은 이름인데.
1: 오. 네. 그러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이름일걸요? 약간 이름도 유행을 좀 타거든요.
0: 트렌드를 좀 차는 게 있죠, 그쵸?
1: 그쵸, 그쵸.
0: 오케이, 오케이.
1: How about 하준? 하준이는 어때?
0: 네.
1: It's a good 땡땡. 그 이름은 괜찮은 이름인데.
0: Yes.
1: Good name.
0: Mm-hmm.
1: Oh, 뭐 not difficult.
0: Oh, not difficult, right? So 이름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단어로 넣고 심지어 공상 씨는 앞에 부분을 굉장히 스무드하게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아까 처리를 그쵸?
1: Yeah, yeah.
0: Yes, ye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하준? 그러면서 It's a good name. Check it out. Of course, right? N-A-M-E, name. 굉장히 심플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 앞부분에 제가 사실
1: 네.
0: 이거는 틀릴 것 같다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1: 혹시 뭐 what about이랑 이런 거 느낌이요?
0: 지금 표정이 아니야? 잠깐만요.
1: 저희 한국 사람들은요.
0: 네네네.
1: How about 굉장히 좋아합니다. How about you?
0: 오.
1: 기초 영어 할 때 How 네네. about you?
0: 아.
1: 당신 어때요?
0: 오케이, 오케이.
1: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what about도 있다는 거.
1: 그렇죠.
0: 예, 그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아예 what about 어쩌고가 말 자체가 안 되면은 다행인데
1: 네.
0: 오히려 그게 뜻이 또 있다 보니까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How about 하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아, 하준이는 어때? 이건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1: 명령을
0: 하는
1: 거죠? 제안.
0: 그렇죠. 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떠냐라고 뭔가 제안해보는 듯한 느낌. 오케이? So how about 명사하면 제안하는 느낌으로 명사는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무슨 뭐 나는 나 있잖아 무슨 주위에 코미디언을 어디 출연을 좀 시켜야 되는데 뭐 How about
1: 상훈?
0: 어때?
1: How about 상훈?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0: 관계자 여러분들? 네, 굉장히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What about은 느낌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예로 이 명작을 해보고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훈 씨가 이름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 고민하고 있으면 상훈 씨가 세바스찬은 어때?
1: 아.
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4: hey, Mayu. How about Sebastian?
0: Oh, that sounds great. 이런 느낌으로, right? Sebastian은 어때? 뭐 지인을 소개해 주는 것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름을 추천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상훈 씨한테 저거. 상훈, when should we meet? 우리가 언제 만나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금요일 오후는 어때?
1: 제안을 하는 거네요.
0: 네.
4: Oh, how about Friday afternoon?
0: Oh, that sounds great. 또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Just like this. 둘 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Sebastian은 어때? Friday afternoon은 어때? Yeah? Okay.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Sebastian?
4: How about Sebastian?
0: How about Friday afternoon?
4: How about Friday afternoon?
0: Mm-hmm. Okay. 자, 그리고 오늘은 가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What about이 있어요. What about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상우 씨, 혹시 guess 해볼 수 있겠어요? 상우 씨, 만약에 제가 What about me? 표정까지. What about me?
1: 아, 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느낌인가?
0: Exactly right. 자, what about me?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사실,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게 대부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You understand?
1: 네.
0: Right. So, 여기서 만약에 what about 하준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 하준이는 어떡하고 얘는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하준? It's a good name.
4: How about 하준? It's a good name.
0: Alright.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오!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엄청 좋아. 아,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1: 마음에 들었나 봐요.
0: Yes,
1: 그래서
0: yes.
1: Oh, I love it 이라고 오죠.
0: Like도 아니라.
1: 예, 이것도 머리 사연이 노래도 있죠.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여기에서 네. It sounds so 땡땡. It sounds 그렇게 들려. 그러니까 뭐 뭐인 것 같아. 아,
0: 그죠?
1: 네. 오, 그런 느낌.
0: 어떻게 들려요?
1: 아주 독특하다. 근데 요 발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유니크입니다. 유니크하다. 저희가 이런 유니크하다 이런 거 많이 요즘에도 쓰거든요, 저희가. 뭔가 이런 느낌 같아요, 유니크.
0: 오, Q로 썼나요?
1: 예.
0: 오케이. 이거 사실은

0: 레어 같이 많이 사용하나요?
1: 네, 아, 우리 이제 레어하고 유니크하고.
0: 유니크하고. 예. 뭔가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죠? UNIQUE, unique.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Beautiful. Alright? 얘는 unique.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강세가
1: 있나요? Unique.
0: 아이의 강세를 주면서 우리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nique. Unique.
1: Unique.
0: Yes.
1: Unique.
0: Alright. So 형용사로 뭔가 독특한, 평범하지 않은이라고 톡톡 튀는 것을 우리가 uniqu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훈 씨. 굉장히 흔한 거 있잖아요. 아, 그 흔한 이름이야. 엄청 흔해. 라고 하면은 C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 제너럴 아니에요? 제너럴.
0: 제너럴한 거는 되게 포괄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흔한 거는 아마 상훈 씨 이 단어 알 거예요.
1: 흔하다? 굉장히
0: 약간 이음절의 느낌.
1: 컨시드. 골프로 마셔가지고. 컨시드. 알려주세요. 발음.
0: Okay. Common. It's a very common name. 오. Okay. Men. Okay. 거의 가까웠습니다.
1: 아 그래요?
0: O N이에요.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이거?
1: Common.
0: Common.
1: 오 저.
0: 아마도 maybe not. Right. Okay. So common이라고 하는 게 엄청 흔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강세 어디 뒀죠 지금?
1: 앞에 오해죠.
0: Yes. 그러니까 come on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카 하고 입모양 벌려지고 출발하고요. 뒤에 부분이 문처럼 힘이 빠져버리면서 문에 가깝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두 번 발음해 볼게요. Common, common,
1: common.
0: 오케이.
1: Common.
0: Alright, so it sounds so common. 그러면 너무 common하게 들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훈 씨가 너무 잘 잡아준 우리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는 거?
1: Sounds 뭐뭐.
0: 오케이. 자, sound 뒤에다가 형용사를 넣어버리면 형용사하게 들린다. 혹은 들어보니까 형용사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봤을 때가 아니라. 봤을 때 그렇다면 look 형용사를 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sound는 품사가 뭐예요, 혹시?
1: Sound요?
0: 소리라는 명사인가요?
1: 아니요. 들린다라는 동사 같은데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3인칭 단수에 S 들어갔죠.
1: 아, 그래서?
0: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운드, 사운드 하면 아, 사운드가 너무 좋아, 뭐 너무 커. 명사로만 너무 익숙하죠, 맞아.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선 동사입니다. 우리가 look도 보이다라는 동사. 사운드는 들리다라는 동사예요. 오케이? So, 앞에 보통은 앞에 is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1: 그렇죠.
0: 그건 어떻게 들려? 들어보니 멍한 것 같아. 예를 들어, 공평한 게 형용사로 뭐죠? 공평한?
1: Fair.
0: Fair.
1: 아, fair.
0: Fair. 그러면, 그거 공평하게 들리는데요? 들어보니까 공평한 것 같은데요? 어떡할까요?
1: Oh, it sounds fair.
0: 그렇죠? It sounds fair. How about this? 그거, 좀 지루하게 들리는데? 아, 들어보니까 좀 지루할 것 같은데?
1: Oh, it sounds boring.
0: Exactly. It sounds boring. 아, 아주 좋아요. 지금? Fair, boring, 둘 다 형용사죠. 그렇게 들린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읽어볼게요. It sounds fair.
1: It sounds fair.
0: It sounds boring.
1: Oh, it sounds boring.
0: Alright. 그러면 엄청 실수나는 거 하나 해볼게요.
1: 예?
0: Fair 활용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그거 공평하게 들리니? 그게 들려? 공평하게?
1: Oh. 들리니?
0: 오우만 두 번. 네네.
1: Does it?
0: 오!
1: Sounds fair.
0: 오, 거의 비슷했어요. Does it? 이러면 동사 원형이니까 sounds가 아니라
1: sound.
0: Sound. That's okay. That's okay. That's a minor mistake. But 이거 엄청 헷갈렸죠. 지금 상훈 씨 제 생각에는 is냐 does냐로 고민 엄청 한 것 같아요.
1: 일단은 아니 두냐 is냐 고민하다가 두다 했는데 두 봤는데 is 보이길래 그럼 더즈다.
0: 맞아요.
1: 오케이 해서 갔는데 사운드까지 가야 돼요. 이게 좀
0: 그래도 한 2단계까지는 맞은 겁니다.
1: 3단계 허들까지 있네요.
0: 이게 일단은 사운드가 일반 동사라는 걸 인식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is it 이라고 무조건 튀어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처음에는 방금 상훈 씨도 잠깐만 is인가 do인가 막 고민했다가 그다음에 잠깐만 더즈지. 그다음에 원형이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반복할수록 나중에는 그게 내추럴하게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를 놓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문법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게 시작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So, does it sound fair? 이게 automatic하게 나올 때까지.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1: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Hadron? It's a good name. How about Hadron? It's a good name.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있잖아, 마음이 바뀌었어. 요거 영어로 해볼게요.
1: 있잖아, 이게 you know what이네요. 아, you know what?
0: 추임새 같은 거죠.
1: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약간 이런 게 아니고, 네. 자, you know what? 있잖아, 나는 바뀌었다. 나의 마음이.
0: 아, 직역하면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1: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써야 되네요. Changed로, 그렇죠?
0: 바꾼다가 아니니까.
1: 네, 바꿨다.
0: 아하, 오케이. 나는 내 마음을 바꾼다 아니라 바꿨다. 의역되면서 바뀌었다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Perfect. Very, very nice. Okay. 자, 제가 사실 이래서 직역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1: 네. 네,
0: 이거를 마음이 바뀌었다는 영어로 I changed my mind예요. 이렇게 암기하거나 해버리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럼 왠지 마음이 앞에 와야 될 것 같고 막 헷갈리게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저라면 그냥 아예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어순 연습을 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을 바꿔버렸어. 이런 느낌으로. Okay? So I changed my mind. So change. 바꾸다. 물론 바뀌다라는 동사로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꾼 겁니다. 오케이? Alright. 자, 그리고 강세 어디 줘야 되죠?
1: Change.
0: Yes, exactly. So, change 이러면 절대 안 되죠. Change. 앞에 강세가 가면서 뒤에는 바람이 좀 새기는 해요. 대신에 이렇게 입모양을 모아서 위로 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오케이? 강세가 많이 안 가지만. So, 이런 느낌. Change. Change.
1: Change.
0: Yes.
1: Change.
0: 와, 오, 대박입니다. 역시 여러분 반복이에요, 반복. Right. 자, 그리고 우리 덩어리로 하나 가져갈게요. So, 나의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이게 흔히 말해서 마음이 바뀌다. 제가 가로치고 의역 버전도 쓰긴 했는데. So, I changed my mind. 뭐, she changed her mind.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랑 같이 바꿔주셔.
1: 네.
0: Yes. So, for example, right?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거 먼저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바꿨어.
1: Oh.
0: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었다.
1: Oh, she changed her mind.
0: Why? 이러면서 she changed her mind. How about this? 너 마음 바꾸지 마. 한마디로 바뀌지 말라는 oh. 얘기죠. 너의 마음을 바꾸지 마.
1: Hey, don't change your mind.
0: 그래서 don't change your mind. Okay? 직역 버전이 더 낫죠, 그렇죠?
1: 네, 훨씬 편해요.
0: Yeah. Okay, 자, 낭독 여러분 같이 해보실게요. She changed her mind.
1: Oh, she changed her mind.
0: Don't change your mind.
1: Don't change your mind.
0: All right, very nice.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얘는 솔직히 영화에서 툭하면 보죠.
1: 네.
0: 그래서 you know what, you know what? 이건 왠지 너 뭐 아는 거 있니?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죠. 뭐 넌 뭘 아니? 그러면 what do you know?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얘는 그냥 추임새 수준이에요. 그래서 you know what 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새로운 제안 같은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비슷한 게 있잖아? 요 정도의 느낌? 그죠? 한국어에서도 많이 쓰지 않아요?
1: 있잖아.
0: 있잖아.
1: 이제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추임새를 많이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를 이어가잖아요.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이게 그러면은 그런 거였네요. 제가 예전에 했던 코너 중에 니글니글이란 코너.
0: 야야야야.
1: 그 앞에 노래가 You know what to do, da-da-di, ba-ba. 이렇게 가야 돼요. You know what to. 그거 아니에요?
0: 걔는 또, 너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 라는 또 다른 또 구역입니다. 아니, 근데 그걸 캐치한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1: 이제 캐치했어요.
0: You know what 하고 끝났으면 You know what. 그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 갔으면.
1: You know what to do 네, 하면은.
0: You know what to do. 넌 알잖아. What to do. 뭐 할지.
1: 하나 배우셨죠?
0: Yes. Okay. 자, 그렇다면 그 느낌 살려서 읽어볼게요.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1: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0: 자, 이랬더니 이미 마음에 들었나 봐, 하준이. 그래서 너무 늦었어. 그냥 이제부터는 날 하준 빈트라고 불러.
1: 네.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까 러비까지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아,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
0: Okay. 요것도 순서대로 가볼게요.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
1: Oh, from now on. 아,

0: 이거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서 덩어리로 많이 학생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렇죠. 들어본 적 있죠.
1: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Right. So from now on 이게 이제부터이다라고 암기하다시피 만약에 했다면 얘도 사실은 응용이 좀
1: 오,
0: 가능하거든요.
1: 그래요?
0: 일단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를 응용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잠깐
1: 오,
0: 잡아볼게요. 챌린지로다가.
1: 네.
0: 자, from now on 하고 뒤에다가 뭔가 문장 써주면 돼요. 이제부터 뭐 우린 친구다. 이제부터 뭐넌 나의 애인이야. 뭐뭐 whatever, right? 자, 이제부터 넌 나의 여자친구야.
1: From now on, you are my girlfriend.
0: 그렇죠. From now on, you're my girlfriend. 자, how about this? 이제부터 난널 에디라고 부를래. Will 써볼게요. Will. 의지로.
1: From now on, I will call you Eddie.
0: 그렇죠. From now on, I'll call you Eddie. 완벽합니다.
1: 와우.
0: 퍼펙트. So 얘도 어떻게 보면 덩어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문장만 여러분 평소만 잘 써준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스?
1: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요거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0: 어, 그럼요, 그럼요. Right? From now on, we are friends.
1: 오,
0: 이런
1: 야.
0: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오케이?
1: 야.
0: So 읽어볼게요. From now on, you're my girlfriend.
1: From now on, you're my girlfriend.
0: Alright, from now on, I'll call you Eddie.
1: From now on, I will call you Eddie. 아우.
0: 캐디가 아니라 에디입니다.
1: 에디.
0: 자, 그러면 제가 응용 가능하다 그랬죠. 이제부터는 from now on이라고 그랬죠.
1: Yeah.
0: 그러면 오늘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From today on, 와우.
0: 응용 너무 쉽죠? 내일부터 그러면.
1: From tomorrow on.
0: 그렇습니다. There you go. 사실은 오히려 얘를 계속 응용 가능하고요. on은 원래는 빠져도 되는 거긴 해요. on이 계속이라는 뜻을 더 넣어주는 거거든요. So,
1: 와.
0: from now라고도 원래는 맞는데, from now on.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이라는 느낌.
1: 맞네요.
0: 오케이?
1: 언니 또 그렇게
0: Alright. 자,
1: 가네요.
0: 그러면 from today on이 오늘부터인가요?
1: From
0: Right?
1: today on, 네.
0: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부터 난널 Jim이라고 부를 거야.
1: From today on, I call
0: I'll
1: you,
0: call you.
1: I will call you Jim.
0: 그렇죠? There you go. 요렇게 바꿔서 응용해보기. 그러니까 암기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from now on을 익힐 수 있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jun Bint.
1: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jun Bint.
0: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dron Bint.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dron Bint.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How about Hajun? It's a good name. How about Hajun? It's a good name.
2: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3: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2: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dron Bint.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dron Bint.
0: 자, 오늘의 frame patterns, right? 뼈대 패턴 활용해서 이병작 해보겠습니다. 하바 명사. 제안하는 억양 살려서요. 하준이는 어때?
1: Oh, how about 하준?
0: 간단하죠. How about 하준? 두 번째, Sebastian은 어때?
1: How about Sebastian?
0: 명사만 바꿔서 또 해봤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금요일 오후는 어때?
1: Oh, how about Friday afternoon?
0: Yes, how about Friday afternoon? Friday afternoon. 다른 시기로 바꿔서 해도 되겠죠.
1: 맞아요.
0: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Change one's mind. 마음 바꾸는 거, 마음이 바뀌는 거. 갑니다. 나 마음이 바뀌었어. 내 마음을 바꿨어.
1: Oh, I changed my mind.
0: 그렇죠. I changed my mind.

0: 그녀는
1: 아.
0: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다.
1: Oh, she changed her mind.
0: 그죠? She changed her mind예요. 자, 세 번째. 마음 바꾸지 마. 마음 바뀌지 마죠.
1: Hey, don't change your
0: 그렇죠.
1: mind.
0: 상대방한테 얘기하니까 your mind.
1: 채널 고정.
0: 채널 고정.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이병작 패턴 한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하준이는 어때? How about 하준? 세바스찬은 어때? How about 세바스찬? 금요일 오후는 어때? How about Friday afternoon? 나 마음이 바뀌었어. I changed my mind. 걔는, 그녀는 마음이 바뀌었어. She changed her mind. 마음 바꾸지 마. Don't change your mind.
0: 자, 우리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How about Hajun? Oh, it's a good name.
2: Oh, I love it. It sounds so unique.
1: You know what? I changed my mind.
2: It's too late. From now on, call me Hajun Bint.
1: Hajun Bint?
2: Hajun Bint.
1: 아, 다른 거더 좋은 거 없나? 예스, 여러분.
3: Amazing, amazing 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문을 열 생각을 안 해. 의지가 없어, 그냥. 네.
1: She won't open.
3: Won't open
1: Yeah,
3: the 문,
1: the
3: the
1: door.
3: door. She won't open the door. Won't가 의지 없음.
1: 맞아.
3: 도저히 그럴 생각이 없다.
1: 윌라의 줄임말.
3: Yes.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Change one's mind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마음이 바뀌었니? 너 마음이 바뀌었어?
1: 요거 질문형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3: 네, 오케이,
1: 거네요.
3: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3: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2: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수요일 또 직업 관련된 영어 배우고요.
0: That's right.
1: 또 오늘 또 얼마나 재미있는 영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0: 기다리고 있게요. 자, 오늘은요. 선택적 남은 음식 포장이라고 그래서 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1: 음식을 안 남기시잖아요.
0: 네. 아, 그렇죠. 제가 가져갈 게 없어서 좀 그게 불만이긴 한데 아니, 보통 어때요? 상훈 씨는 남으면 가져가는 편입니까?
1: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죠.
0: 어,
1: 예. 뭐 조금 네. 약간 그래도 고급 음식들.
0: 아, 음식들.
1: 그래도 좀 많이 남았을 경우는 가져가고.
0: 네네.
1: 아, 조금 이렇게 한 입, 두 입 정도 남은 거는 그냥 놔두고.
0: 애매하니까.
1: 가죠. 그리고 사실 저도 잘 안 남깁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외국 나갔을 때, 아, 요거 왠지 가져가가지고 숙소에서 먹고 싶다 하는 거 좀 가져와 봐야겠죠?
1: 네.
0: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것들 포장해 가고 싶은데요. 아,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1: 아, 이거 필수 표현이고, 네. 외국 나갈 때, 그냥 이런 일반 뭐, 커피숍? 네, 이런 데 가서도 네. 안에서 먹을 거예요?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0: 그럼요. 이거는 오늘 알아두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괜찮아요. 그냥 버거면 돼.

0: 네. 뭐 음식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개만 가져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1: 그래서 주제가 선택적 남은 음식
0: That's
1: 포장이군요.
0: right, that's right. 요거 영어로 싹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아우.
3: Yes, ma'am.
2: 예. 저 이것들 포장해 가고 싶은데요. I want to this one to go.
3: Oh, you want these to go? Okay,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2: Ah, sorry, container?
3: Yeah,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So you can take the burger, okay?
2: Oh,
3: The
2: burger, okay.
3: soup, we don't have a container.
2: 아, 수프를 담을 용기가 없나 보다. 아, okay, I'm sorry. I can not speak English very well.
3: Oh, no problem, no problem.
2: 괜찮아요. 그냥 버거면 돼요. That's okay. I want only burger.
3: Okay, I'll be back with a box then.
2: Okay, thank
3: Okay,
2: you.
3: 1 second.
2: 아, 수프 컨테이너라고.
0: 네, 잘 봤습니다. 오늘 그 꽁상시가 저번에는 거의 100점에 가까웠잖아요.
1: 네.
0: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얼마 정도일 것
1: 98점이요.
0: 같아요? 맞습니다. 오! 지금 그거는 기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1: 네.
0: 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를 포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할때뭐 어떤 음식인지 이런 단어들이랑 뭐 그런 명사도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사나 명사 활용 같은 거 꽤나 잘해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물론 약간의 아, 좀 그렇긴 한데 전치사 같은 거, 좀 약한 것들, 작은 것들의 실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또 수정해 나가면 되니까요.
1: 네.
0: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배우시게 되면은 뭔가를 포장한다, 뭐를 저 이거 가져가고 싶어요 이런 거를 영어로 이제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d like to take these to go.
5: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4: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5: I'll be back with a box then.
0: Okay, you guys.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 보니까 이것들 포장해 가고 싶은데요.
1: 아하.
0: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음식을 말하는
1: 맞아요.
0: 거겠죠. 먹다
1: 맞아요.
0: 남은 거.
1: I'd like to, 그죠? 요거 뭐, I want to, 뭐, 그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0: Okay.
1: I'd like to, 나는 뭐뭐 하고 싶다. Take 해서 여러분들이, 아, take out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take out을 쓰면 안 됩니다.
0: 그죠. Take out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잡혀있죠.
1: 예,
0: 그죠.
1: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사실 포장해 가고 싶다는 거는 여기 있네요. To go.
0: Alright.
1: 자, 그리고 뭐예요? Take 하고 싶다. 어? 근데, 잠깐만, I'd like to. 이걸 take 하고 싶다. 이것들을.
0: 네.
1: 포장해요. 일단 이것들을 쓸게요.
0: 네,
1: 디즈.
0: 오케이. 뭐를 가져가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를 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Right? So, 이것들이라는 대명사를 썼네요. 그렇죠?
1: 네.
0: So, I like to take these 이것들 to go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벽하죠? 자, these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hese 무엇들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것들 자체가 요거 자체가 이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예요.
1: 오.
0: 그래서 these라고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혹시 저것들,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1: Those.
0: 조금 거리감 있는 느낌? THOSE, those. Okay? So 만약에 저것들을 가져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I like to take those to go.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 음식을 얘기를 하니까 these를 얘기를 할
1: 네.
0: 확률이 더 높겠죠. 자, 뭔가를 포장해 가다. 아까 상훈 씨가 뭐라고요? 한국에서 뭘 많이 쓴다고요?
1: Take out.
0: Take out이라고 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1: 아,
0: 사실.
1: 그래요?
0: 네, take out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럴까요? 어떤 포장 전문점 이런 거할때 take 하고 dash 하고 out을 쓴다든가 명사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alright, 이거 보통을 쓸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뭔가를 take out 하는 것도 괜찮은데 take 하고 나서 to go. 이렇게 쓰는 게더 많아요.
1: Take to
0: 그게
1: go.
0: 직역을 하게 되면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 내가 take 하겠다. go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집겠다라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take 명사 to go.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명사가 뭐겠어요? 일단은.
1: 네, 그뭐 음식.
0: 그렇죠. 먹다 남은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주문할 때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to go. 요 정도에 자르면 되죠.
1: 아.
0: 내가 이거를 취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To go. 가져가기 위해.
1: 그러면 아까 네. 뭐 콩상 씨가 아마 그냥 뭐 this one to go 이렇게 했거든요. take 안 썼거든요.
0: 그렇게 하면 이제 단어로만 말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1: 아, 네. 그래서
0: 근데
1: 좋겠다.
0: to go라는 단어를 쓴 거 자체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그거는 주어부터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는 트레이닝 목적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죠. 연습이 안 되죠.
1: take to go를 같이 덩어리로 외워야 되겠네.
0: I wanna take something to go. 이런 식으로 여러분 써줘야 되고 여기서는 조금 더 예의 있게 하기 위해서 I want to 보다는 I'd like to. 예. 의미는 똑같습니다. I want to 보다 조금 더 예의가 더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take something to go로 이 병작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게 굉장히 challenging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 표현이 길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것들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포장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1: 네.
0: 요거 말고 그냥 원한다. 그냥 편한 거 있죠.
1: 걔로
0: 한번 해보세요.
1: I want to take these to go.
0: 그렇죠. I want to take these to go. 이렇게 쓴다든가.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혹시 먹다 남은 음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 먹다 남은 음식이요?
0: 네. 여기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아.
0: Do you know?
1: 몰라요. Left food인 줄 알았어요.
0: 오케이. 오, left는 맞아요.
1: 오,
0: 남아있는.
1: Left.
0: 근데 over 돼서 남은 거잖아요. So over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복수로 많이 쓰게 됩니다. So these leftovers.
1: 와,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0: Leftovers라고 얘기를 하면 남은 음식, 보통은 복수로 많이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내가 주문을 한 다음에 가져가겠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런 확률은 많이 없지만 물론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these leftovers라고 하면 뭔가 남은 음식, 요거 남아있는 거 가져갈게요 라는 게 더 확실해지죠. 그러면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요, 이 남은 음식들 가져가고 싶어요.
1: 어. I want to take these leftovers to go.
0: To go, 그죠? I want to take these leftovers 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to go가 잘 안 나와요, 그죠? 뒤에. 그리고 지금 I like to로 했나요?
1: 아니요, I want to.
0: I want to? 아니, 둘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뭐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take these to go.
1: I want to take these to go.
0: I want to take these leftovers to go.
1: I want to take these leftovers to go.
0: 자, 본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take these to go.
1: I'd like to take these to go.
0: 그쵸, 눈앞에 있는 이 음식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버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런데 문제가 이제 수프용 용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 드리기가 싫었어요. 뭔가 조금 더 트위스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이게 그런 거였어요. You can, 뭐, 빨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수프도 가져가시겠어요? 버거도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아, 버거만 주세요 했는데, 원래 안 되는 거였네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네네네. 잘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0: right,
1: 또.
0: Right. 예, 그냥 안 돼, 그렇죠. 이거가 엄청 길어 보이는데, 그냥 두 문장을, 예, 이렇게 접속사 같은 걸로 연결한 것 뿐이에요.
1: 그러니까. 오늘. 자, 첫 번째는 이렇게. You can take the burger.
0: 그게 뭐예요?
1: 당신은 햄버거는 가져가실 수 있어요. But, 그러나, we don't have, 우리는 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용기가 for the soup, 수프를 담는 용기.
0: Yes,
1: 수프를
0: 위한 용기.
1: 이게 용기가 네. 컨테이너였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꾸 그래갖고, 그 큰 거를 왜 자꾸 얘기하지? 컨테이너에서 뭘
0: 잠깐만요.
1: 가져온다는 거야? 수프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막 이랬는데.
0: 그 무역. 같은 거 네. 하고 할 때 막 차 넣고 뭐 물건 넣고 하는 거.
1: 저희는 컨테이너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0: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야, 이게 굉장히 작은 컨테이너도 있네요.
0: Right, right.
1: 컨테이너.
0: 오, 스펠링은 좋은데요? 오,
1: 괜찮아요?
0: C-O-N-T-A-I-N-E-R. Alright, 맞는지 한번 볼게요.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Check it out. 용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담는 것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와 상관없이. Alright,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다가 뚜껑이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container, right? 자, 그리고 TA에다 강세를 하나 세게 찍어주세요. 발음 두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ainer. Container.
1: Container. Container.
0: 자, 아까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 네.
0: 제가 중간에 뭔가를 이어주는 듯한 뭔가가 있다고 했는데 What is it?
1: But.
0: 그렇죠. but이라고 하는 게 뭐뭐 이

0: 하지만이라는 느낌으로 문장의 흐름에 반전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Alright. So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문장을 두개 있잖아요.
1: 네.
0: 이럴 때는 but 앞에 커마를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주 짧은 문장 두 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장이 한번 길어지기 시작하면 적어도 읽을 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해주는 거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입영작은 but을 활용할 건데 길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어순대로 좀 드릴게요.
1: 네.
0: Alright. 너 가도 돼. 그런데 나는 여기에 머물 거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보스가 와가지고. 자네 가도 되네.
1: 가.
0: 근데,
1: 나는 할 일이 좀 남아서.
0: 있을 거네. 이렇게. 자, 그러면 너는 가도 돼.
1: You can go,
0: 하지만
1: but
0: 나는 여기 스테이 할 거야.
1: I stay here.
0: 의지.
1: I will stay here.
0: Alright.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1: 해볼게요.
0: 자네 가도 돼. 하지만 나 여기 있을 거야.
1: You can go, but I will stay here.
0: 그죠? You can go, but I'll stay here.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프라이 치킨을 좋아해. 하지만 그는 좋아하지 않아.
1: I like fried chicken, but he don't like fried chicken.
0: 오! 아주 좋아요.
1: Don't
0: 그럼
1: like it?
0: don't인가요?
1: He 다시 빨리 카메라 주세요. He doesn't like it.
0: 그죠? He doesn't like it. Or he doesn't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 돼요. 그러니까 he doesn't like fried chicken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반복의 느낌이 있어서 많이 줄여서 he doesn't까지만 해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You can go, but I'll stay here.
1: You can go, but I will stay here.
0: I like fried chicken, but he doesn't.
1: I like fried chicken, but he doesn't.
0: Alright, 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1: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0: Alright, 자, 가끔은 이렇게 긴 문장도 있어야 또 트레이닝 되죠, 그쵸?
1: 네.
0: 자, 두 문장 해봤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갈게요.
2: I'd like to take these to go. I'd like to take these to go.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0: Alright,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버거면 돼요. 아, 수프까지는 너무 오버. 이런 느낌.
1: 그러니까요. That's fine. 아유,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want. 이것만 원해요. 뭐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그 leftovers 중에 하나인 the
0: 그죠?
1: burger.
0: 아무 버거나 되는 건 아니다. The burger. 상훈 씨가 버거 스펠링을 잘한다는 거가.
1: I love hamburger.
0: 그러니까 진짜로
1: I love
0: 햄버거
1: burger.
0: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버거 스펠링 많이 틀리시거든요. 요거 어디서 틀리는 줄 아세요?
1: 혹시 R을 빼나요?
0: 그러니까 U를 E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1: Burger?
0: Burger. Yeah. 어느 정도 좀 성립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U죠. U.
1: 네.
0: So BURGER. Burger. 버거보다는 가운데 R 발음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혀를 좀 뒤로 많이 당겨서 해볼게요. 이렇게 두번 갑니다. Burger, burger.
1: Burger, burger.
0: Alright, 자 앞부분에 that's fine,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대신에 또 우리 못쓸수 있죠? 너무 쉽게 that's.
1: That's okay.
0: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okay만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fine을 써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0: 약간
1: 쓰셔도 되죠.
0: 그쵸? A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오케이, 재수없어.
0: 아니 근데 E로 표기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1: 이게
0: 근데
1: 맞아요?
0: 이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쓰시는 분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와이 or 그냥 약자로 오케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컷 하는 느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만 있으면 된다. 이건 사실 번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뭐
1: 왜요?
0: 오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직역이 더 좋아요. 저는 단지 요거만 원해요. 그냥 직역 느낌으로 그쵸? 자 그래서 want 명사 명사만 원한다는 거에다가 just를 더 넣어서 맛을 좀 살리는 거예요.
1: 네.
0: 나는 요것만 원한다. 한마디로 얘만 있으면 돼. 라는 느낌. So, 사실 명사 자리에 뭐 음식이 올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사람이 또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그냥 그

0: 프라이스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원해요.
1: I just want the
0: 그렇죠?
1: fries.
0: I just want the fries. 그 얘기는 다른 거 주지 마라. 자, 다음은요. 저는 그냥 그 빵만 있으면 돼요.
1: Oh, that's okay. I just want the bread. The bread.
0: 버거 드시고 싶군요.
1: 아, 지금.
0: 머릿속에. 자, 보통 이런 얘기는 특히나 이거 있잖아요. 뭐냐면 그 우리가 whole meal 있죠.
1: Yeah.
0: 흔히 세트 메뉴라고 하죠, meal.
1: Yeah.
0: 그걸 원하냐, 아니면 그냥 버거만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때 특히 유용하게 돼요.
1: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해외 나가서 뭔가
0: 네.
1: 음식 주문할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0: 맞아요.
1: 우리는 무조건 세트 메뉴를 원하지 않아도 저기 세트 메뉴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세트 메뉴만 시켜야 되는데
0: 넘버 원,
1: 넘버 원
0: 이래버리죠.
1: and two please 이렇게 하지만 아, I just want the burger.
0: 그렇죠.
1: 뭐 only burger.
0: Yep.
1: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0: 그럼요. 거기서 물어보더라도, oh, so would you like the whole meal? 완전 전체, meal이라는 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would you like the whole meal? 했을 때, no, I just want the burger.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want the fries.
1: Oh, I just want the fries.
0: I just want the bread.
1: I just want the bread.
0: 본문 읽어볼게요.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1: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0: Alright,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자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패스트푸드 체인 같은 데 가가지고 시키는 데도 있지만, 레스토랑에서도 버거 충분히
1: 맞아요.
0: 팔잖아요.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 근데 요것도 상자라고 또 표현을 하네요. 아까 그 컨테이너를 써도 되잖아요. 버거스 컨테이너도 있을 거
0: 뭐
1: 아니에요.
0: 가능하죠.
1: 예,
0: 가능하죠.
1: 일단은.
0: 근데 편한 단어를 좀 많이 쓰죠. 예.
1: 자, I will be back. 그죠?
0: 뭐예요?
1: 나는 곧 돌아오겠다.
0: 그렇죠.
1: 제가 돌아올게요. 뭐와 함께요? A box와 함께요. 그럼.
0: 오케이. 박스, 상자 그대로 썼는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ll be back with what? With a box then. You got it, right? box. 이것도 뭐 그냥 외래어니까. 자, 여기 지금 hold on. 상자를 줄 때도 있고, 이게 음식 스타일에 따라 봉지를 줄 때도 있거든요,
1: Yeah.
0: 실제로. 그러면 봉지는 영어로 뭔지 한번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잠깐만, 비닐봉지 영어로 뭐야? 이럴 수 있는데,
1: 제가 그
0: 예.
1: 필리핀스
0: Philippines.
1: 더 필리핀스 거기 가서 요걸 또 써먹었어요.
0: 써먹었어요?
1: 근데
0: 오, 오케이,
1: 또
0: 오케이.
1: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또 영어권은
0: 영어권.
1: 알아들어요. 근데 또 일본 가면 이거 잘못
0: 아,
1: 알아들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글쎄요,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 아,
0: 영어권에서는,
1: 영어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색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비닐인데 왜 플라스틱이냐?
0: 완벽.
1: 딱딱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딱딱할 것 같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Plastic bag. 이게 비닐봉지입니다. Vinyl bag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써주도록 하시고요. So, 이건 여러분들이 request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뭘 가져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No, I want a box.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I
1: 맞아.
0: want a plastic bag. 한다든가, supermarket에서도 비닐봉지 물어볼 수 있고,
1: 맞아요.
0: Would you like a plastic bag? 뭘 원하세요? Or a paper bag? 이럴 수 있기 때문에, you need to understand when they say it, right? 자, 다음은요, 우리 돌아오다라는 거 뭐라고 썼어요?
1: I will be back.
0: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1: 두둔
0: 딴,
1: 두둔
0: 딴, 딴. 그럼
1: 두둔 두둔
0: 돌아오시잖아요, 또.
1: 바로
0: 그쵸. 바로 돌아오잖아요. 자, 돌아오다라고 할 때, 사실, back라고 하는 게 돌아온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I'm back. 이러면 나는 돌아온 상태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 동사, 왔다, came 있죠.
1: Yeah.
0: 걔를 써도 돼요. I came back. 근데 I came back 그러면 과거에 돌아왔다는 걸 너무 강조해 주잖아요. 중요한 건나 여기 있어. So I'm back. 느낌 더 좋죠.
1: 예.
0: 네, 여기서는 I'll be back. 난 돌아온 상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1: 그러면 여기 have PP 넣어서 back 써도 돼요? 나 지금 돌아온 상태다.
0: Like,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1: 예.
0: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 그냥.
0: 얘는 그냥 형용사처럼 쓰면 되니까 I'm back 쓰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상훈 씨 이거 쓰고 싶은 것 같아요. Come came come 해서 그렇게 가능해요.
1: Yeah.
0: I have come back.
1: I have come back.
0: Perfect. 성훈 씨, now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I love it.
1: I love
0: Okay.
1: have a PP.
0: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여러분들. Have a PP 중요합니다. Okay? 자,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정말 지겨울 때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1: 지겨웠어.
0: 걱정하지 마세요. 에헤. Okay, so, be back. 나는 돌아온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I'll be back. 요걸로 입영적 가볼까요?
1: 네?
0: 나곧 돌아올 거야. 나곧 돌아올 거야.

0: 볼게.
1: Hey, I will be back soon.
0: I'll be back soon. 자, 질문형으로 will로 물어볼까요?
1: 네.
0: 언제 당신은 돌아올 건가요?
1: Hey.
0: 언제?
1: Oh.
0: 언제?
1: When will you come back?
0: 오케이. When will you come back도 좋아요. 동사를 강조해서.
1: Yeah.
0: Or when will you be back?
1: I'll be back으로.
0: 해도 괜찮죠. 비동사로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1: I will be back soon.
0: When will you be back?
1: When will you be back?
0: 본문 읽어볼게요. I'll be back with a box then.
1: I'll be back with a box then.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d like to take these to go. I'd like to take these to go.
2: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3: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2: I'll be back with a box then. I'll be back with a box then.
0: 자, 우리 frame patterns, right? 우리 뼈대 패턴 활용해서 일형 작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something to go. 뭔가를 가져가는 거죠, 그쵸? Right? 요거 활용할게요. 이것들 포장해 가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들 가져가고 싶어요. To go.
1: 요거 싶은데요는 I'd like to 하고 싶어요는 I want to 할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I'd like to take these to go.
0: Alright, I'd like to take these to go. 좋죠, 그쵸? 두 번째. 이것들 포장해 가고 싶어요. 똑같은 건데 좀 캐주얼하게.
1: 네. Oh, I want to take this to go.
0: 좋아요. I want to take this to go. One more. 이 남은 음식들, 그 복수로 쓴 거 있었잖아요. 포장해 가고 싶어요. 드릴게요. Leftovers.
1: 아, 오케이, 오케이. Oh, I want to take these leftovers to go.
0: Alright, I want to take these leftovers to go. Perfect.
1: Yeah.
0: 자, 다음 보면 I just want something. 뭐만 있으면 된다. 뭐만 원해요. 저는 그냥 버거면 돼요. 저는 그냥 그 버거만 원해요.
1: Oh. I just want the burger.
0: 아, 완벽합니다. 이거 암기해도 될 정도예요.
1: 아, 저 그렇죠? 이거 외워서 또 갈 거예요.
0: Yes. 난 그 프라이만 있으면 돼. 프라이들이죠.
1: Oh, I just want the fries.
0: 그렇죠. I just want the fries. French fries. 자, 나는 그 빵만 있으면 돼. 저는 그 빵만 있으면 돼요.
1: Oh, no, thank you. I just want the bread.
0: 그렇죠. I just want the bread. I don't need the drin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1: 너무 재밌네요.
0: Alright,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이것들 포장해 가고 싶은데요. I'd like to take this to go. 이것들 포장해 가고 싶어요. I want to take this to go. 이 남은 음식 포장해 가고 싶어요. I want to take these leftovers to go. 저는 그냥 버거면 돼요. I just want the burger. 난 그 프라이만 있으면 돼. 난 그 감자튀김만 있으면 돼. I just want the fries. 난 그 빵만 있으면 돼. I just want the bread.
0: 자, 그러면 다 같이 미션을 해결할게요. 미션
4: 해결!
1: Excuse me.
2: Yep.
1: I'd like to take these to go.
2: Oh,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1: Oh,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2: I'll be back with a box then.
1: Okay, thank
2: One
1: you.
2: One sec.
1: Thank you.
0: All right.
1: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0: Oh, well done, you guys.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너 마음이 바뀌었니? 너 마음이 바뀌었어? 너는 너의 마음을 바꿨니라고 해야 돼요. 직역을 하면.

0: 그렇죠?
1: 과거 의문 이런 느낌이네요.
0: That's right. So, did you change your 뭐였죠?
1: Mind.
0: Mind. Okay.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Take something to go.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것들을 포장해 가고 싶으신가요? 아, 이걸 오히려 거기서 물어보는 거네요.
1: 오, 이거 물어보는 것도 네. 사실은 할 줄 알아야지 들리는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이것들을 포장해 가고 싶으신가요? 괜찮겠어요?
1: 네.
0: Alright.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See you tomorrow. I will b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와,
1: 벌써 목요일이고 또 관계 영어를 배우네요.
0: 그렇습니다. 뭐 친구, 직장, 뭐 상사, 뭐 동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과장님 심기 건드리지 마. 요런 내용이에요.
1: 네. 뭐 다들 공감대 있으실 겁니다. 네. 위에 혹시나 윗분들이 뭔가 네. 심기가 불편하시면 뭔가 그럼 알죠?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래요. 싸 하면
0: 하죠. 네.
1: 최대한 가만히 계시고.
0: 그렇죠. 그래서 왜 저러시는 거야? 약간 이런 대화문이 나올 것 같아요. Alright. 자, 일단은요. 우리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라면 이렇게 바꿔보겠다.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셔. 자, 엄청 짧잖아요.
1: 네.
0: 이거 영어로 잘안 나옵니다.
1: 이
0: 기분이 안 좋다.
1: 지금 그녀든 그든 뭐 그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녀는 기분이
0: Right.
1: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뭐 나름대로 단어 자기가 아는 거 한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1: 네.
0: 있는데 뭔가 특별한 걸또 알려드릴게요.
1: 예.
0: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승진을 못 하셔서 그래. 아, 맞췄어.
1: 승진하는 거 승진 아는데 승진.
0: You do.
1: 이야, 배웠잖아요. 왕초보 영어에서
0: 오,
1: 승진.
0: 저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1: 예.
0: 기대해볼래요.
1: 예, 기대해 보세요.
0: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꽁상시 보내볼까요?
1: 홍상 씨 열심히 해주세요.
0: 네,
1: 시작. 넘어갑시다.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What's up with the boss?
1: 왜 저러냐고? 보스.
2: What's up with the boss?
1: 기분이 안 좋으셔. 그러니까 그녀가 기분이 안 좋아. She feels down.
2: Down?
1: She feel
2: Depressed?
1: depressed.
2: Gloomy?
1: Yeah, upset, man. Yeah.
2: Is it because of us?
1: 아, 우리 때문이 아니야. 아니고 승진을 못 하셔서 그래. No. She don't raise up promotion?
2: Oh, she didn't get a promotion.
1: 그건가 보다.
2: Really?
1: Yeah.
2: Oh,
1: 조심해. Be
2: no.
1: careful.
2: Okay.
1: Today, tomorrow,
2: I'm just gonna go.
1: 더 혼날 것 같아.
0: 오케이, 잘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내용 자체가.
1: 맞아요.
0: 예, 뭐냐면 상훈 씨가 이거를 대처하려는, 꽁상 씨가 대처하려는 모습을 봤는데, 단어들을 그래도 좀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느니 어쩌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단어들이 다 다양하고 문제는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1: 미세하게 좀 다를 수
0: 네,
1: 있겠군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알려면은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뭔가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건들지 마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up with the boss?
4: She's in a bad mood.
3: Is it because of us?
4: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0: Okay, you guys. 오늘은 정말 새로운 표현과 그리고 복습에 적절한 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장님이 뭔가 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1: 그러니까.
0: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눈치를 딱 채고, 과장님 왜 저러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그러지?
1: 이거 재밌네요. 뭐, 아까 얘기한, 피터 얘기하는 사람이 과장님이었네요.
0: 아, 그렇습니까?
1: 저희는 다 과장, 부장, 뭐, 이사, 그죠? 대리 전부 다 보스니까, 저희한테는.
0: 맞아요.
1: 이렇게 하고. What's
0: 네.
1: up? 뭐, 무슨 일이야? With the boss.
0: 오!
1: 이게 되게 뭔가 저는
0: 생소하죠?
1: 생소하네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What's up? 인사로 그냥 What's up? 이렇게 쓸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With 누구? 처음 써봤을 수도 있어요.
1: 하나 생각나는 뭐 덩어리가 있긴 합니다. 이따
0: 오케이,
1: 알려드릴게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What's up with the boss? 아니, 과장님 왜 저러셔? 아니면은 우리 흔히, 과장님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1: 맞아요.
0: 예. 네. 그렇죠. 자, 과장님은 제가 의역해서 넣은 거고요. 우리가 boss.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뭐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랭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3자에게 쓸 수는 있어요. 제3자에게 저의 무슨,
1: 직위를 알려줄
0: 맞아요.
1: 때.
0: 그럴 때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결국에는 자기를 매니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boss, the manager, the supervisor 이런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그냥 boss가 가장 무난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hat's up 있죠? What's up이 안녕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상우 씨 외국에서 이런 거본적 있어요? 상우 씨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당해본 적 없나요?
1: 뭐 이렇게 턱을 내밀면서 와서 이런 사람 없어요.
0: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산책하다가도 이게 What's up도 아니에요. 그냥 Sup 이런 느낌.
1: 서브라고요. 서브.
0: 아니면 고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what's up이 인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느껴주자면, 이 up이라는 거 있죠? 이게 뭐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하루에 뭐가 벌어지고 있어? 이게 의욕이 되면서 어떻게 지내? 안녕? 약간 이렇게 의욕이 좀 된 것뿐입니다. 인사인 것처럼. So again, 다시 말씀드리면 up은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거. What's up?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with가 들어갔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what's up 뒤에 with someone. Right? So for example, what's up with you? What's up with the boss? What's up with her? 이런 식으로 쓰면 저 사람한테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너에게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니? 그게 뉘앙스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근데 보통은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right? 뭔가 부정적으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1: 그럼 보통 what's up with 땡땡 가는 것도 있지만 what's wrong으로 가도 뭔가 그럼요. 비슷하게 맞겠네요.
0: 만약에 네거티브한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면 what's up이 뭔가 안 좋은 거 다른 단어로도 또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물어볼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자, what's up with...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계속 나한테 틱틱거리는 거예요. 막 이랬을 때 상우 씨 한번 이거 해보세요.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무슨 문제야?
1: Hey, what's up with you?
0: 그래서 what's up with you?
1: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What's wrong with you를 저희는 덩어리로 많이 배웠었어요.
0: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1: What's wrong with you?
0: What's wrong with you?
1: What's up with you?
0: What's up with you? What's up도 가능해요. 아, 이거는 인사라는 느낌보다는 네. 왜 그러는 거니? 자, how about this? 야, 네 친구 좀 이상해. 나만 보면 계속 막 뭐라 하고 네 친구 왜 그러는 거야?
1: Hey, what's up with your friend?
0: 그죠? Hey, what's up with your friend?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Again,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나?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네거티브한 느낌. 아, 왜 그래? 불만의 느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1: 네.
0: What's up with you?
1: What's up with you?
0: What's up with your friend?
1: What's up with your friend?
0: Alright.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s up with you? 너 왜 그래? 뭔가 안 좋은 느낌으로 쓸 때는 비슷하게 뭘 쓴다?
1: What's up?

0: You're the wrong이죠?
1: 이거 좀
0: What you?
1: 제가,
0: Yeah,
1: yes. 아니면 명사를 써도 되죠. 뭐가 너에게 문제야?
0: What's the problem with you?
1: What's the matter with you?
0: 어?
1: 아니,
0: 아니야?
1: 괜찮아요. What's the problem? 괜찮은데, 보통은 What's the problem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라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0: Matter. What's the
1: Yes.
0: matter? 이것도 저희
1: 이거 많이
0: 옛날에
1: 들어봤죠?
0: 기억이 다시 나네요. 새록새록.
1: 소설
0: What's the
1: 나죠.
0: matter?
1: 네, 그래서 again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표현들 놓을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무서워 나는 시간 낭비를 했네, 뭐 했네. 그럴 시간에 그거를 더 확장하는 거 다시 써보는 게 중요한
0: 다시
1: 거거든요.
0: 기억해내는 게더 중요한
1: Of
0: 것 같아요. 그때
1: course,
0: 외웠던
1: of
0: 것들.
1: course. Alright, so what's up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옵션이
0: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1: 엄청
0: 좋아요.
1: 많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Very nice.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Hey, what's up with the boss?
0: Hey, what's up with the boss?
1: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느낌 나왔네요. 기분이 안 좋으셔. 뭔가 느낌 안 좋아.
0: 이게 뭐 feel so bad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을
1: 아까 뭐 depressed도 나오고
0: 뭔가
1: 뭐
0: 그죠?
1: upset or something?
0: 좀 다른 느낌이네요.
1: 네.
0: 제가 요거 보니까 알것 같아요. 요게 약간 우리가 무드 잡는다 할때 분위기 잡는다 이런
1: 뭐 기분이죠, 기분.
0: 기분이에요. 그녀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안 좋은 무드 안에 있다. bad 무드네요.
1: 역시 직역으로 느껴지니까. 그죠? So she is in a bad mood 안에 들어가 있다. Perfect. 나쁜, 안 좋은. So 요거를 그대로 따와 볼게요. 그대로. In a bad mood. Again, 상훈 씨 얘기한 것처럼 나쁜 무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기분이
0: 안 좋다는
1: 안 좋은
0: 얘기예요.
1: 거예요, basically. Okay? So 이 전체를 마치 형용사인 것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am 앞에 뭐 she is, they ar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So for example, right?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선생님 있잖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아.
0: Hey, be quiet.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1: 완벽해요. The teacher, be quiet.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완벽합니다. Very nice. How about this? 그녀가 아직도 좀 기분이 안 좋니?
0: 이건 보통은 이제 아빠들이 아들이나 딸한테 얘기하죠. Hey, is she still in a bad mood?
1: 맞아. 표정이
0: Hey,
1: 너무 너무 리얼해가지고.
0: is mom okay?
1: Is mom okay? Is mom in a bad mood? 이러도 되죠, 그렇죠? 완벽합니다. Very nice. So 결국에는 나쁜 무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아, 이런 느낌이구나.
0: 이거를 그러면 단순히 사람들 아니고 그
1: 네.
0: 장소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거도 돼요, 혹시? Oh, here is in a bad mood.
1: 아, 그럴 때는 atmosphere이라는 걸
0: 좀 다른.
1: 쓴다든가 뭐 다른 단어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무드는 사람의 감정을 보통 얘기를
0: 이건
1: 하죠.
0: 사람한테
1: 네,
0: 위주로.
1: 맞아요, 맞아요. Okay, so 여기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Okay, 아까 전에 depressed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depressed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bad mood에 있다고 하면 왠지 upset과 비슷하게
0: 오히려.
1: 기분이 좀안 좋, 화가 나 있는 느낌의 터치가 약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0: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1: Is she still in a bad mood?
0: Is she still in a bad mood?
1: 그러면 성우 씨,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만 바꾸면 될까요? 너무 쉬워요.
0: Oh, in a
1: 여러분들.
0: good
1: Oh,
0: mood.
1: yeah. Right?
0: 운세 반대잖아요.
1: I'm in a good mood. Oh, you're in a good mood. Right?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급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you look like you're in a good mood.처럼 보이네요. 또 문장 길게 만들 수도 있죠. 그쵸? 자, 읽어볼게요. She's in a bad mood.
0: Oh, she's in a bad mood.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up with the boss? What's up with the boss? She's in a bad mood. She's in a bad mood.
1: Alright.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눈치가
0: 보는. 보는 순간 빵 터지네요.
1: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요? 왜그 이게 약간 그런 거 있다면서요. 무슨 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A형은 나 때문에 난 건가? 저기 앞에서 벌어진 건가? 그런 게또 있대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 사람 우리 때문인 거
0: 보니까 is it?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뭐뭐냐? 우리들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Of us.
1: 오, 위 아니에요?
0: 네.
1: Is it because of we 아니에요?
0: Of we는 말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of
1: 지금 us. 들었을 때도 느낌이 이상해요.
0: 이상해요.
1: 이상하죠? 네.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Okay, because of us. Check it out. Perfect. Us는 우리는 우리인데 보통 주어로 쓰는 게 이거예요? 아니면 목적으로 쓰는 게 us?
0: We, our, us, ours. 목적어죠.
1: 그렇죠. There you go. Alright, so 우리라고 할 때 us,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Because of가 나왔죠,
0: 예.
1: 상우 씨.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문법의 기본 자세이기도 한데요. Because랑 because of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뭐, 결국엔 때문에잖아요.
0: 네.
1: 오케이? 왜냐하면 뭐 때문에 뭐 이런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어떤 차이죠?
0: 일단은 of가 들어갔어요. 하나 더 추가로. add 됐죠?
1: Yes, yes, yes. 큰 거죠.
0: 두 번째 큰 차이부터 이제 우리
1: 알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제가 알려드리면 because는 뒤에 문장이 나오죠. Because 그 노래 있잖아요. Because you. 네? Okay, never mind. Because you love.
0: 노래 너무 다른 노래 보셔가지고.
1: 아 제가 부르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네. 있는 노래. 아무튼 Because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you love me라는 평서문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because of는 us가 문장인가요?
0: 아니네요.
1: What is it?
0: 목적어예요.
1: 그냥 명사인 거거든요. Right? So 뭐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쓸 때는 of가 이렇게 참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아니, 병사인가요? 병사도 아니고
0: 말을 명자를 쓰셔야 돼요.
1: 병사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아, 한자 쓰시려고
0: 하는 거구나. 아, 아니에요.
1: 아닙니까?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because의 평서문 쓴 것도 해봤으니까 일단은 목적어 넣어볼게요. 명사인 거예요.
0: 네네네.
1: 자,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라고 거기까지만 쓰면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0: Because of you.
1: 그렇죠. 나 때문에.
0: Because of me.
1: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럼 어때요?
0: It is because of you.
1: It is because of you. 이번에는 그는 실패했어. 나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0: He's failed. Because of me.
1: 연기 너무 좋았는데 he is failed은 좀 그냥 he
0: failed.
1: 그렇죠. 아 너무 멋있는 연기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Alright. 혹시 he has failed를 쓰려고
0: 전혀요. 그건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커버가 안 됐네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1: He failed because of me.
0: Oh, he failed because of me.
1: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because하고 because of 차이 확실하게
0: 확실히 느꼈습니다.
1: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요거 반복 연습하시고요. 아, because를 그냥 because 생으로 쓰는 것도 우리 곧 연습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 볼게요.
0: 요거 한번 해 보면 돼요. 지금 he failed because of me인데 이거를 because를 앞에 써 가지고 가면 because he failed of me. 왜냐하면 그는 나 때문에 실패했어.
1: Because of me, he failed.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죠.
0: 아, 왜냐하면 그는 나 때문에 실패했어.
1: 아, 그렇게는 문장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0: 예, 예. 평서문.
1: He failed.
0: 예. Yeah.
1: Because 내가 뭘 했기 때문에라는 새로운 게 나와야죠. 그럴 때는. Yeah. For example, he failed because I don't know. 뭐가 있을까요? 그는 실패했는데.
0: 예. 아, 왜냐하면 그는
1: 뭔가 때문에... 문장.
0: 그럼 또 안 맞나 보다.
1: Right. 이렇게? 오케이. 자, because 평소문도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Don't worry. 읽어볼게요. Is it because of us?
0: Is it because of us?
1: Alright. 자, 이렇게 했고요. 문장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Check this out. 아니, 승진을 못하셔서 그래. 와, 오늘은 진짜 뭔가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날입니다. 자, 드디어. You see?
0: 이거... Uh-huh. 이게 아까 공상 씨가 raise 이런 거 썼어요.
1: 맞아요.
0: 이거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1: 그 raise라는 단어가 들어간 또 표현이 뭔가가 있죠.
0: 아 그랬나요? 네. 두 개 섞었나요? 네. 일단은 아니 그것은
1: 왜냐하면
0: 뭐 때문이야. 왜냐하면 끊어주고 뒤에 평서문을 쓰는 거네요. 아까 네. because of랑
1: 이유를 쓰는 거죠.
0: 다른 걸로.
1: 그렇죠.
0: 그녀는 하지 못했어. get a promotion을
1: 아,
0: 승진을
1: 아니, 이런... 단어 알고 예, 있네요.
0: 이거 전에 배워가지고 제가
1: yeah.
0: 한참
1: okay.
0: 했었죠.
1: P-R-O-M-O-T-I-O-N promotion 맞는지 한번 볼게요.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That's even a big problem이죠. 맞습니다. 승진.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romotion이라는 명사를 백날 알아봤자 승진을 시켜주고 승진을 받고 이렇게 동사를 모르면 의미
0: 없죠.
1: 없죠. Yes. So 여기서 get이라는 걸 쓸 겁니다. get 하는 거. get a promotion. 이렇게 덩어리로 알아버리면 어가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So get a promotion. 승진을 받단데 의역해서 승진하다. 라는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So for example, 마침내 이러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
0: Finally.
1: 그러면은 나 마침내 승진했어, 자기야 막 이런 느낌.
0: Hey, honey, I finally got a promotion.
1: 그렇죠, I finally got a promotion. 자 이번에는 will I? 내가 할까요? 라는 말투로 물어볼게요. 제가 승진을 할까요? 할 건가요?
0: Oh, hey, boss. Will I get a promotion?
1: Yes, you will.
0: Yes, I get a promotion.
1: I get a promotion. Yes.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a promotion, get a promotion. 과거는 got인 거. Remember that. 읽어볼게요. I finally got a promotion.
0: I finally got a promotion.
1: Will I get a promotion?
0: Will I get a promotion?
1: 좋아요.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꽁상 씨가 오히려 지금 보여드릴 그 표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상우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뭔가 급여 인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먼저 알았던 것 같기도 한데.
0: 아까 레이즈 말씀하신 거죠?
1: Yes, exactly.
0: 예. 그거 잘못한 거예요.
1: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0: 게러 프로모션을 모르고 레이저 프로모션으로 잘못 두 개를 섞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컴바인을 해버린 거네요.
0: 그러니까 프로모션 승진을 해서 올라갔다. 아하.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고.
1: I see.
0: 아, 이게 레이즈를 써가지고. 네. 이거는 월급을,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갔다.
1: 완벽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좋은 게 그래도 promotion, raise라는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0: 남아는 있는데 두 개 섞었지만.
1: 섞었지만. 원래 에러를 통해서만 익힐 수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So, 아, get a promotion은 승진을 하는 건데 get a raise는 promotion을 안 받더라도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급여 인상을 받다. Understand?
0: Yeah.
1: Alright.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훈 씨가 이거를 있잖아. 그녀가 급여 인상을 못 받아서 그래.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0: Hey,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raise.
1: Get a raise. Raise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제 덩어리 표현 익혀졌나요?
0: Yeah.
1: 느낌 와요?
0: 네.
1: Okay. 자, 그러면은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갈게요.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0: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1: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it because of us? Is it because of us?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1: All right,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up with the boss? What's up with the boss?
2: She's in a bad mood. She's in a bad mood.
3: Is it because of us? Is it because of us?
2: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1: Alright, 우리 미션 문장 안에 녹아있는 frame patterns, right? 우리 뼈대 패턴 활용해서 이병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얘는 형용사처럼 쓰자고 했었잖아요.
0: Yeah, yeah, yeah.
1: 거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그녀는 기분이 안 좋아.
0: She's in a bad mood.
1: 그녀는 기분이 안 좋아요.
0: She's in a bad mood.
1: She's in a bad mood.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으셔.
0: Oh,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1: 아, 선생님이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0: Oh,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1: 그죠.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0: Get out, get out of me.
1: Get out. Let's go home. 뭐 이러면서. 자, 걔 아직도 기분이 안 좋니? 그녀라고 해볼게요. 그녀는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0: Is she still in a bad mood?
1: 엄마가 아직도 기분 안 좋니? 틀려도 돼요?
0: Is your mom still is in a bad mood?
1: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Is she still in a bad mood? 이제는 여러분들은 주어도

0: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나 마침내 승진했어.
1: I finally got a promotion.
0: 어, 저 마침내 승진했어요.
1: Wow, I finally got a promotion.
0: 그렇죠. 요렇게 바꿔주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승진할까요? Will 써볼게요.
1: Will I get a promotion?
0: 저 승진할까요?
1: Oh, will I get a promotion?
0: There you go. 뭐, 이거 뭐죠, 이거?
2: 아, 요거요.
0: 아, 싹싹싹. 예.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이병적 패턴 한번 사무실 달려볼까요?
1: 네. 그녀는 기분이 안 좋아. She is in a bad mood.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으셔. The teacher is in a bad mood. 걔, 아직도 기분이 안 좋니? 그녀는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 Is she still in a bad mood? 그녀가 승진을 못해서 그래.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나 마침내 승진했어. I finally got a promotion. 아, 제가 승진할까요? Will I get a promotion?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What's up with the boss?
4: She's in a bad mood.
3: Is it because of us?
4: No, it's because she didn't get a promotion.
3: Oh no. She didn't get a promotion?
4: Yeah.
3: What do we do?
4: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예, yes, 여러분.
3: Well done.
4: 게러 프로모션 하시고 게러 레이즈 꼭 하시기 바랍니다.
0: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을 포장해 가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요? 앞부분에.
4: 약간 그거 Would you like to?
0: 어, 좋아요.
4: 가면 되죠.
0: Would you like to take these to g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영작 패턴이죠. 이병적 패턴. In a bad mood.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기분이 안 좋아.
4: 아,
0: 그들은 기분이 안 좋다.
4: 아까 살짝 이렇게 예문할 때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Yeah.
0: 내일입니다.
1: 너무 좋죠, 여러분들. Mm-hmm. 오늘만 공부하시면 또 좀 주말 쉬실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한번 가보도록
1: 그렇죠.
0: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화장실이 잠겨 있는 거예요.
1: 안에 사람 있겠죠.
0: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나도 급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1: 아, 막 10분, 20분 이상
0: 그쵸.
1: 잠겨 있으면은 또 괜히 그죠?
0: 뭔가 메디컬 시츄에이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화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 안에 계속
1: 시간이
0: 있었나 봐요.
1: 있다.
0: 자, 얘가 좀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 그러네요. 한동안도 알아야 되고요.
0: 네. 그냥 비워보는 것보다는 그냥 뭐라도 단어 하나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괜찮거든요.
1: 그래야 될
0: 틀려도
1: 것 같아요.
0: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꽁상시
1: 일단
0: 보내볼까요?
1: 한번
0: 네.
1: 가볼게요.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1: 아우. 아우, excuse me. 아우.
2: Yes, ma'am.
1: 아니, 누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건가요?
2: Sorry, ma'am.
1: Is someone use the toilet?
2: Is someone using the toilet now?
1: Yeah.
2: I think so. It says occupied.
1: Occupied, 아까 그러니까 사용 중이라는 얘기죠.
2: It says occupied.
1: 근데, 한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와우, 이게 롱타임 동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Occupied is very long time.
2: Oh, this toilet.
1: Yeah,
2: It's been
1: 한동안.
2: occupied for a long time.
1: Yeah.
2: All right, let me check.
1: Yeah.
2: Okay, I'll check.
1: 허리야.
0: 네, 꽁상 씨, 잘 봤습니다. 오, 오늘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1: 나빴어요.
0: 아, 나빴습니다.
1: 일단은 그 단어도 막못 알아들었고
0: 네.
1: 몰라가지고 좀 스스로에게 약간 실망한 상태다.
0: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약간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피고.
1: 네.
0: 잘 하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이런 또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승무원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머스트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someone using the toilet?
4: I think so. It says occupied.
3: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4: All right, let me chec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dialogu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1: 그러게요.
0: 거예요.
1: 자, is someone? 아, 누군가가 뭐뭐 하나요?
0: 누군가가
1: Using, 쓰나, 쓰고 있는 중인가요?
0: 오케이, 시제 잡았어요.
1: 무엇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비행기에 있는 그 화장실이요.
0: 그렇죠. 저기 전화를 있는 게 아니라
1: 지금 그 화장실이요. 근데
0: 네.
1: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옵션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요거 써볼게요.
0: 오케이.
1: 근데 비행기에서는 요거 안쓸것 같아요. 그쵸?
0: 그렇죠.
1: 아, 그러면,
0: 그렇죠.
1: 비행기에 뭐가 있죠? 보통 배스룸도 비행기에서는 배스룸을 잘안 썼던 것
0: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1: 같아요.
0: 그럼 거기 써 있는 게 있는데
1: 예.
0: 많은 분들이 그게 이게 화장실이라는 뜻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세요.
1: 맞아요. 저희는 그림만 봐요.
0: 네.
1: 아, 남자, 여자만 확인하지
0: 그쵸.
1: 보통.
0: 근데 이거는 남녀 구분도 없잖아요.
1: 옷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누가
1: 운용이에요.
0: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Yeah?
1: 뭐,
0: Is
1: 일단 하나
0: it okay?
1: 쓸게요.
0: Hey.
1: 토일렛.
0: Toilet?
1: 아,
0: 잠깐만. 왜
1: 스페링. 아니,
0: 자신감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1: 스페링 갑자기 쓰려고
0: 오케이, 오케이.
1: 했다네요.
0: 자, 어떤 단어로 써도 사실 화장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면 괜찮습니다. 자,
1: 네.
0: 지금 상훈 씨가 You're going to write
1: Yeah,
0: the
1: toilet.
0: toilet? 오케이. Okay. 자, Is someone using the toilet?
1: 오!
0: 네, 맞습니다. 근데 스펠링이 약간
1: 좀 헷갈렸습니다.
0: 예, 약간 그죠. T-O-I-L-E-T, toilet.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표기로 화장실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1: 토일렛.
0: 토일렛이에요, 그렇죠? 근데 토일렛 같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서는 화장실로 쓰는 것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flush the toilet, 물을 내린다라고 쓴다든가, but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른 나라 같은 데 있잖아요, 뭐
1: Yeah.
0: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또 토일렛을 화장실로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나서 화장실에 맞는 단어를 원하시는 거 사실 아무거나 써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쳐버렸던 화장실이라는 표기, 비행기에서.
1: 예. 너무 궁금해요.
0: 네, 눈으로
1: 갑자기.
0: 보면 알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저 최근에도 갔다 오면서 제가 이걸 봤거든요. Laboratory.
0: Laboratory,
1: 아,
0: right?
1: 맞아요.
0: Yes.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희한하게도, 그렇죠?
1: 아, 뭔가, 그러니까요.
0: 음흠.
1: 레버를 당겨야 될것 같은 뭔가 그런 팩토리 같기도 하고.
0: 뭔가 이거를 당겨서 물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실 뭐 toilet, lavatory, bathroom 뭐 이런 것들 다 화장실이라는 뜻인데, 근데 솔직히
1: 네.
0: mom, can I go to the lavatory?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누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1: 일단은 의문사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고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단어만 확실히 안다면은. 자, 두 번째 미션을 볼까요? 한동안

0: 이런 사람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나라에 따라서 이 단어를 실제로 화장실로 쓰기도 하고 비행기에서는 거의 익스클루시브하게 단독적으로 얘를 쓰지만 그럼에도 그냥 토일렛이라고 쓰던가 bathroom이라고 써도 쓰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1: 그렇죠. 표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말은 토일렛, 배드룸 써도 되고요.
0: That's correct.
1: 저는 이거 제일 궁금해. 이거 지금 다 물어보십시오. 이거. 이거 우리 어릴 때 이걸로 많이 표기했거든요.
0: 맞아요. WC. 이 WC가 없는 단어는 아니에요.
1: 아.
0: 예. 근데 실제로 쓰는 나라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WC, let me go to the WC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번, 한 명도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이걸로 배웠을까?
0: Right, right. WC?
1: Yeah.
0: Maybe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국 쪽이나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호주 쪽이나 특정 단어들이 특정 나라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거든요.
1: 아.
0: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Right. So, 조금 저는 영국 쪽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아.
0: 제가 봤을 때.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시제를 상우 씨가 잡아버렸어요. 누가 화장실을 원래 쓰나요가 아니에요. 그죠? Does someone use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1: Is someone using?
0: 그게 무슨 말이죠?
1: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0: Yes. 현재 진행형을 쓴 겁니다. 그죠? 비동사 ing. 뭐뭐 한참 하고 있다. Alright?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 과거면 과거 진행형이 또 되는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한참 뭐뭐 하고 있다. 활용해서 이 병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형부터 갈까요? 너 이 컴퓨터 쓰고 있니? 너 이 컴퓨터 사용하고 있어?
1: Are you using the computer?
0: 그쵸. Are you using the computer or this computer,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그 시험을 치고 있나? 시험 치는 거 동사 아세요?
1: 치르는 거잖아요.
0: 예.
1: 보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닙니다.
1: 뭔가 그러면 다 뭐 taking이나
0: take입니다.
1: 아,
0: 자, 그러면 그녀는 그 시험을 보고 있나요?
1: Is she taking the test?
0: 그렇죠. Is she taking the test? Yes, she is taking the test. 이런 느낌. 자,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할 때 비동사
1: ing.
0: ing.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Alright? 이게 사실은요. 지금 당장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요 지금에 하는 것 다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상훈 씨한테 전화해서 Hey, what are you doing? 근데 상훈 씨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멈출 수 있잖아요. 나는
1: 그렇죠,
0: 대화를
1: 그렇죠.
0: 할 때. 그럴 때도 여전히 you say, I'm eating something.
1: Yeah.
0: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very, very nice.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using this computer?
1: Are you using this computer?
0: Is she taking the test?
1: Is she taking the test?
0: 본문 갈게요. Is someone using the toilet?
1: Oh, is someone using the toilet?
0: Alright, 자, 그러면서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1: 사용 중입니다. 자, 일단은 I think so. 그죠? 그리고 아, it says.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것이 이게 지금 팻말이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이거 척척척 하면은 거기에 빨간색, 녹색 변하면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0: 뭔지 알 것 같아요. 안 다치면 막 불안하고.
1: 이거를 왜
0: 기차에도 있단 말이죠, 이거.
1: 근데 우리 기차는 네. KTX나 이런 건 한글이어서 사용 중, 비어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0: 비행기에는 와,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1: 여러분 아세요? 비행기에 이거 사용 중 뭐라고? 유즈드 아닐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뭘까요?
1: 와, 이게 우리가 이런 관찰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이거 영어 진짜 관심 있으면 이런 거 다 좀 봤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비행할 때는 긴 비행이면 심심하잖아요.
1: 제가
0: 보는 거예요.
1: 제가 이제 파킹 랏밖에 안 보였어요. 주차장을 네. 파킹 랏 초반에 왕초보 때 네. 몰랐잖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해외 가니까 파킹 랏만 그렇게 보이고. 그것처럼 이제 보일 것 같은데.
0: 이제 보입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아, 사용 좀 모르겠습니다.
0: 오케이. That's okay.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1: 뭐? Full.
0: It says full. 여러 명 들어가 있나?
1: 아, 그런 거예요? 뭔가 okay. 차 있다.
0: Well, full. You know. 말은 통할 것 같은데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I think so. It says full.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눈에 익숙한 거예요.
1: 그래서 아까 네. 피는 그 피터파. 아, 그래.
0: 네.
1: Occupied.
0: Occupied. 형용사로 occupied는 사용 중이는 좀 의역이 된 케이스고요. occupied는 뭔가 채워진 겁니다. 누가 이거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장소가 occupied가 되어 있다.

0: 그러면 뭐 여러 명이든 한 명이든 와가지고 이것을 장악해버리는 거. 내 거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occupied가 되었다. 의역해서 사용 중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 단어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비어있는 거. occupied가 안 된 거는
1: unoccupied.
0: unoccupied.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데요? 뭐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팻말이나 어떤 사인 같은 게 있으면은 걔가 말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Yes. 그래서 앞에 거의 고정 수준으로 It says blah blah blah bla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뭐라고 되어있다. 써있다입니다. 오케이? 굳이 무슨 written, 쓰여있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it says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건 여기 뒤에 문장이 와도 되고요.
1: 네.
0: 뒤에 명사가 와도 돼요.
1: 그러네요.
0: 그냥 써있는 걸 그대로 말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it으로 고정을 해놨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right? 뭐 the warning says 그 경고가 말하기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it으로 고정해서 오늘 가볼게요. 아예 이 뒤에 부분을 들을 테니까 연결만 해주세요.
1: 네네.
0: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반려동물은 못 들어오는 곳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1: 네.
0: 요거 아마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 친화적인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눈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못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No pets allowed.
1: No pets allowed.
0: 오케이. 그러면 no pets allowed라고 써 있네요.
1: It says yes. no pets allowed.
0: 그렇습니다. 앞에 그냥 넣어서 it says no pets allowed. 두 번째. 여자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여자 화장실 같은데 그러면서 여자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1: It says women.
0: 그렇죠. There you go, right? 자, 그래서 it says 뒤에 뭐 덩어리 명사, 뭐 그냥 명사, 문장 뭐든지 와도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It says no pets allowed.
1: It says no pets allowed.
0: It says women.
1: It says women.
0: There you go. 특히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요 단어, 요 덩어리 단어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것도 이 occupied 아까 laboratory랑 마찬가지로 네네. 써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못했던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s, there you go. 원래 얘도 문장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동사만 쓰면 돼요. No pets are 비동사만. No pets are allowed 쓰면 되는데 이렇게 줄여서 보통 많이 표기돼 있거든요.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 앞에 보면 I think so. 나와 있죠? 성우 씨,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엄청 들어보지 않았어요?
1: Yeah, I think so. I don't think so.
0: 나이스. I think so.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동의하는 느낌도 많이 주게 돼요. 그런데 얘를 시제를 좀 바꿔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라고 만들면 뭐만 바꾸면 되겠어요?
1: 이걸 과거로 가면 돼요?
0: That's right. Yes.
1: I thought so.
0: Yes. 어색해요? 느낌?
1: 이상한데 뭔가 저희가 보통 이제 네. 방송할 때 나 떴어?
0: 나 떴어?
1: 나 이제 떴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0: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아직은 어색해서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로 많이 써버립니다. 그래서 I thought so. 이거를 나 그렇다고 생각했어. 한마디로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으로 쓸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I thought so.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think so. It says occupied.
1: I think so. It says occupied.
0: 네, there you go.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someone using the toilet? Is someone using the toilet? I think so. It says occupied. I think so. It says occupied.
0: Okay. 미션 문장 또 나와 있죠. 한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걱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도전적인 문장이에요.
1: 네, 난이도가 틀려도 돼요. 이게 이제 해부 PP를
0: 나름대로 초중급 이상입니다. 네. 중급 수준이 거의.
1: It has been 그죠? 지금 뭐뭐인 상태다.
0: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상태인 거죠.
1: Like that 그렇게 한동안 오랫동안은 아는데 한동안은 모르겠네요.
0: 그럼 오랫동안은 영어로 뭐예요?
1: For a

0: Long
1: A
0: time.
1: long time. That's fine. 가능한데 너무 오래라 그러면 더 긴장감이 고조가 되죠. 뭔가 큰일 났나? 이런 느낌.
0: 그러니까 또 뭔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인 거잖아요.
1: 그렇죠. 한동안이 한국어로도 치면은 너무 짧지는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0: 여기 아, 한 글자 하나만 주시면 돼요. 여기
1: 앞에요?
0: 스펠링 하나.
1: Are you sure?
0: Yeah.
1: F.
0: F. For a long time에 비슷하네. 약간 for all까지 갔네요.
1: 네.
0: For
1: 뒤에를 드릴 거 그랬나요?
0: 뒤에는 뭐예요? 뒤에 여기 하나만 주시면 돼요.
1: 오케이. W. 음흠.
0: For a wait도 아니고.
1: 아, 설마. 네.
0: 알것 같아요.
1: 오케이, 오케이. 동안.
0: 뭐뭐
1: 설마 그
0: 동안.
1: 동안 그거 쓰려고
0: 아니요,
1: 한거
0: 그거 동안
1: 아니죠?
0: 말고.
1: 네.
0: Baby
1: 오.
0: face 아니고, 이거.
1: 잠깐, 이거 초반에 상훈 씨 배웠었나요?
0: 이거를 제가 왕초보인데 아예 이 while 자체를 너무 헷갈려 했었던 기억이. 예.
1: 초반에.
0: 그러니까 이게 안 떠오르는
1: Amazing,
0: 거예요.
1: amazing. Okay, let's see.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For a while. 오, 느낌이 괜찮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For a while 이라고 하는 건 전체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0: 완전 롱타임도
1: 타임은도
0: 아니고.
1: 아닌 이런 것들이 이제 for a while, 한동안이라는 덩어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훈 씨도 틀렸었지만 예전에 기억은 좀 나는 거죠.
0: 이 덩어리, for
1: Right,
0: a while.
1: right. Okay, so 덩어리로 알아두시고요. So it's been like that, 그런 식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like that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like는 뭐뭐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0: 네.
1: Like you, like her, 뭐 이런 식으로. So 그것 같은. 이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말투가 뭐 그런, 그렇게, 오케이? So 그것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결국에는. 그럼 만약에 이것 같은, 한마디로 의역하면 이런,
0: 오,
1: 이렇게 하면
0: like this.
1: like this. 요거 하나 써주세요, please.
0: 예, 그래도 있잖아요. 막 춤춰라 이렇게 할 때도
1: 어, 맞아요.
0: oh, like this.
1: Move your 뭐 hands like this,
0: Yeah.
1: like that, right? It's been like that.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It's like that.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지 않았죠. Right? 이 부분이 사실은 거의 초중급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왕초보 영어에서는 우리가 have PP를 몇번 건드렸어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자, 그래서 It's like that. 그러면 그건 그런 식이다. 현재형이에요. 단순하게
0: 맞아.
1: 현재형. 하지만 여기서는 have PP를
0: PP.
1: 썼어요. have PP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과거에 벌어진 일이 결과적으로 현재 어떻다. 결과적으로 현재 어떻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앞으로 have PP 정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don't worry. Alright? So 그거는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현재 쓰는 것보다는 it's been have
0: Good job.
1: PP 쓴 겁니다. Like that. Okay? So don't worry. So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여기선 계속 occupied인 상태로 있었단 얘기겠죠?
0: Yeah.
1: Yes.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you guys.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0: Oh,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1: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하나만 더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0: 어우.
1: 그쵸?
0: 요거는 이제 그죠? Let me check. 아,
1: Right.
0: 제가 체크해 볼게요.
1: Right,
0: 알겠습니다만 쓰면 되는데요, 그죠? 알겠습니다? 많잖아요.
1: 너무 많아요.
0: 예. 어. 오케이. 아.
1: 너무 많아요라고 지금 했던 것
0: 근데 이렇게
1: 같은데.
0: 비워두니까.
1: 아니, 제가 툭 하면 쓰는 거 있잖아요.
0: Well done. 뭐죠? 아, 우리 감독님도 모르겠다, 하시는데.
1: 그냥 오케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0: 예, 오케이 쓸게요.
1: 괜찮아요.
0: 오케이. 이거 스펠링 아시죠? 정확하게. KAY.
1: LY. 오케이. 자, 제가 쓴 것은 그냥 alright 였습니다.
0: 이거 막상 쓰려고 하면
1: 갑자기
0: 생각이
1: 좀.
0: 잘안 나요.
1: Okay, so, alright, alright, 알겠습니다. Alright, 좋아요. 라는 느낌이죠. 대신에 요거 할 때는 ALL 발음이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L 발음을 아예 하지 마세요. 저라면 그냥 alright, alright. 왜냐면 누가 alright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나요?
0: 아니죠. 이제는 알죠.
1: 그렇죠.
0: Alright 하면은 아이 뭔가 촌스러워요. Alright.
1: Alright.
0: Alright.
1: Alright. 그죠? 아직은 습관이 남아서 L 발음 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Alright. Alright.
0: Alright.
1: 아하.
0: Alright.
1: 좋아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채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볼 거예요.
0: 네네.
1: One word로 되고

0: L도 하나 탈락하고
1: 네.
0: 둘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얘가 더 정식 표현이에요. 예, 얘는 거의 뭐라 그럴까?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으로
1: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0: 비격식이죠.
1: 말줄임말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0: 약간 kind
1: 느낌인가요?
0: of like that, alright?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편입니다. 특히
1: 네.
0: 채팅 같은 거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 할게요라는 말투 주려고 못 썼죠?
1: Let me.
0: Let me do something. Right? So, 동사 원형을 넣어서 제가 뭐뭐 할게요. I will 이래버리면 의지가 너무 강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걔를 조금 더 누그러뜨린 게 바로 제가 뭐뭐 할게요. 살짝 부드러운 느낌. So, I will check 하면 내가 체크 할래요. 이렇게 너무 의지가 강해지니까 부드럽게 갔습니다.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Alright. Let me check.
1: Alright. Let me check.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Alright, let me check. Alright, let me check.
0: 자, 우리 다 같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s someone using the toilet? Is someone using the toilet?
2: I think so. It says occupied. I think so. It says occupied.
0: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2: All right, let me check. All right, let me check.
0: 자, 다 같이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형 가볼게요. 누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건가요? Someone을 주어로 잡으세요. 누군가가 화장실을 쓰고 있나요?
1: Oh, is someone using the toilet?
0: 그죠? Is someone using the toilet?
1: Oh.
0: 자, 다음. 너 이 컴퓨터 쓰고 있니?
1: Are you using this computer?
0: 그렇죠. Are you using this computer?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그 시험을 보고 있어?
1: Hey, is she taking the test?
0: 그렇죠. Is she taking the test right now? 요런 느낌.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Like 명사, like this, like that,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의역한 거고요.
1: Yeah.
0: 일단 그럼 뭐예요?
1: Well,
0: right? 그건 그랬다, 그래 왔다.
1: It's been,
0: 그랬다, like,
1: it's been like that.
0: 한동안,
1: for a while,
0: for a while. Okay, it's okay.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두 번째, 걔는 긴장하면 그래. 자, 그는 그런 식이야. 어떻게요?
1: He's like that.
0: He's like that. 그가 긴장했을 때,
1: when he is nervous.
0: There you go. It's like that when he is nervous. 마지막, 난 그것 같지 않아. 의역하면 난 안 그래. 난 그런 식이 아니야.
1: I am not like that.
0: 오, 맞아요.
1: 맞아요.
0: I'm not like that.
1: 오.
0: 난 그런 식이 아니야. 그게 의역하면 난 안 그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쁘지 않죠, 그죠? 오케이.
1: 그럼 난 그런 사람이 하면
0: I'm like that.
1: 와.
0: You're like that. 이런 식으로. You're always like that.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입영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누가 화장실 쓰고 있는 건가요? Is someone using the toilet? 너 이 컴퓨터 쓰고 있니? Are you using this computer? 걔는, 그녀는 그 시험을 보고 있니? 보는 중이니? Is she taking the test? 한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0: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1: 걔는 긴장하면 그래. 그는 긴장하면 그래.
0: He is like that when he is nervous.
1: 난 그것 같지 않아. 난 안 그래.
0: I am not like that. 자,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3: Oh, excuse me.
2: Yes?
3: Is someone using the toilet?
2: I think so. It says occupied.
3: Oh, well, it's been like that for a while.
2: Oh, all right. Let me check.
3: Okay.
2: Just hold on.
3: Okay, hurry up. Thank you. Yes. Yes. You made it.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All right, all 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안 좋아. 아. 그들은 기분이 안 좋다.
1: 이거 원래 이런 네. bad mood 덩어리 표현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0: That's right.
1: 주어 동사만 바꾸시면 되죠.
0: 맞아요. They are in a bad mood. Al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 like 명사, 뭐 like that, like this, like you 활용해서 다음을 명작해 주세요. 저희는 그것 같지 않아요. 이걸 의역을 해서 저희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것 같지 않아요. 직역해드린 겁니다.
1: 맞아, 맞아.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많이 드시고 복습도 가끔 해주시면 좋고요.
1: 자주 주시면 더 좋고요.
0: 저희는 월요일이죠. 또 찾아뵙겠습니다.

0: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세상 당연한 일인데 어쩌면 그토록 까맣게 잊었을까요? 닭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눈만 뜨면 뛰쳐나와 하루 종일 자연 속에 뛰노는 닭. 요즘 참 보기 드물죠.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롯이 닭과 함께입니다.
1: 이게 바로 산란통입니다.

0: 닭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계란 도둑이에요. 계란 도둑.
1: 사람과 동물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쫑긋 솟은 두 귀,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의 고장 진안입니다. 농장은 마이산 자락 깊숙한 곳에 털을 닦았는데요. 농장주 최영대 씨 주변엔 늘 개들이 따라다닙니다.
0: 사람들이 나한테 그 적막한데 거기서 어떻게 혼자 농장하고 있냐 하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개들, 개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뭐 심심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1: 원래 개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60여 마리까지 늘렸습니다. 닭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방사사육에 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0: 여기 방사막에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요.
2: 아, 여기가 잠자는데요?
0: 네. 여기 들어가서.
2: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0: 지금은 전부 나와서 밖에.
2: 이런 방사막이 우리 농장에 몇 개나 있어요?
0: 지금 여기 배치돼 있는 게 26개 있어요.
1: 닭은 집 주변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활동 공간에 여유가 생기죠. 축구장 46개 넓이의 농장이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0: 닭들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들의 원래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1: 그런데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닭들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죠. 네, 우리 조상들이 키우던 토종 재래 닭입니다. 몸집은 비교적 작지만 날렵하고 민첩한 게 방사사육의 딱이랍니다.

0: 농장의 아침은 달걀 안부를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쌀겨, 깻묵, 조개 껍데기 등을 발효시켜 만든 모이를 싣고 도착한 이곳은 야외 닭장. 잘 자고 일어난 닭들이 활개를 칠 시간입니다. 해발 400m, 청량한 아침 공기 덕분일까요? 푸드덕 솟구치며 지세상을 만났습니다. 벌써 10년째 아침 저녁으로 닭장 문을 열고 닫으며 녀석들 상태를 살핀답니다.
1: 대표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2: 재래 토종닭 보존하려는 꿈을 가졌던 우리 선배분이 이 농장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선배님이 돌아가셨어요.
0: 지금부터 20년 전 전국을 샅샅이 누비며 선배님이 끌어모은 재래닭 200마리가 이 농장의 근간이 되었답니다. 달그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만큼 사육환경에 공을 들였지만 지금과 같은 자연 방사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데요. 바로 닭을 노리는 산짐승들 때문이었습니다.
2: 그 멧돼지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못 오고 있어요.
1: 그래서. 와, 멧돼지 이거 진짜 무섭네요.
2: 예,
1: 네,
2: 멧돼지 큰 것들은 정말로 송아지만 해요.
0: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이 무려 8,000마리. 산짐승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니 그냥 놔둘 리가 없죠.
2: 오소리, 너구리, 살쾡이, 쪽제비, 예?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산짐승 많은 게 제일로 이 우리 농장의 큰 이제 과제인데 그걸 누가 하냐? 우리 개들이 하는 거예요, 개들. 어? 그래서 우리 개들이 농장에 개들이 한 60여 마리가 있어요. 이런 개들은 닭들을 공격하지 않는 훈련이 된 애들이에요.
3: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4: 오, 그래. 감독어.
3: 그래.
4: 그래. 잘 시켰어? 이름이 깜동입니다, 깜동이.
2: 어이, 우리 목동이 잘 있었어? 어이구, 이리 와, 목동아.
0: 주인 앞에선 한없이 순하지만 돌아서면 얼마나 용맹한지 녀석들을 농장에 배치한 뒤 산짐승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2: 강순아, 너 닭 물면 안 돼? 이리 와. 이 어떤 때 닭만 보면은 그 사냥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또 닭 공격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묶어놓고 닭들을 하고 같이 지금 생활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사냥 본능을 누르는 훈련 잘 되겠죠?

0: 여기가 어디냐면요.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달그로 가득한 곳입니다. 닭들이 알을 낳는 산란장. 사실 이 농장의 이유는 고기보다 달걀을 통해 얻어지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1: 답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알 가져가지 말라고 막 쪼는 거예요. 체리닭은 산란율이 아주 낮아요. 통상 일반 산란계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알을 낳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걸 품질하고 알을 안 낳아요. 그래서 산란율이 낮은 거예요. 계속 뭐 만져봐. 이게 따뜻하잖아요.
2: 와, 진짜 너무 따뜻해요. 손난로 같아요.
0: 생산성도 낮은 젤의 닭을 주인장은 왜 고집해온 걸까요?
1: 전통 방식대로 자연 방사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키운 계란들이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강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방사에서 키운 계란의 가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하지만 개척자들 앞엔 험한 길이 기다리기 마련이죠.
3: 깜짝아, 너 이게 뭐야, 너? 어?
0: 사냥 본능을 꾹꾹 눌러가며 훈련에 임하던 깡순이에게 사고가 생겼네요.
3: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이제 말라고 그랬잖아. 어? 이제 말라고 그랬잖아. 어?
2: 아이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대표님.
3: 이 사냥 본능이 생겨가지고. 네.
0: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원점. 깡순이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죠. 닭들에게 쪼여가며 귀하게 얻어온 달걀들은 하루 2,000개가 채 못 됩니다. 농장 규모를 생각하면 그리 많지는 않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몇몇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중 하나가 빛을 비추어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1: 헤드랜턴을 끼고 이렇게 그런 걸 미세하게 간 실금이나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기형인 그런 계란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거기를 막 밟고 다니거나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실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골라내고 어떤 때는 실금은 계란들 여기서 내가 깨가지고 그냥 바로 먹기도 하고 그래요.

0: 맛이 어떠세요?
1: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우리 피디님 한번 비린지 안 비린지 먹어볼래요? 안 비려요. 그래가지고 딱 벌려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놓으면 돼요.
2: 아, 요대로요?
1: 네, 쫙 벌려가지고 입에 탁. 어때요? 괜찮죠?
2: 예, 아, 근데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이러죠?
3: 먹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 그렇다죠. 색깔도 어쩜 이리 고운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달걀 표면에 찍혀있는 저 기호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답니다.
1: 여기에 0605라고 돼있잖아요. 이건 6월 5일 날 오늘 생산된 계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1이라는 숫자. 1번은 우리 농장처럼 쉽게 말하면 자유방사, 자유방목 계란을 1번이라고 합니다.
3: 닭이 건강해야 달걀도 건강할 테고 그걸 먹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게 농장주 최영대 씨의 굳은 믿음.
1: 화근 정도가 더 심하거나 그런 계란은 이렇게 깨가지고
3: 어디로 가져가시게요? 아, 개들에게 주시는군요. 완벽한 영양 간식이겠네요.
1: 에또 우리 진돗개 중에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자른 이 보훈견이 있어요. 보훈견. 네, 맞아요. 백도 좋아. 백도.
3: 주인이 부르자 냉큼 달려나오는 게 뭘 주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1: 그건 단점이라기보다는 덩치도 컸고 용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혼자 키워야 되는데 자유를 주었습니다.
3: 견역 은퇴 후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죠. 다음 날 아침부터 주방이 분주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약속된 일정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1: 점심 때 마을 분들하고 닭고기 좀 먹으려고 합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3: 오늘 메뉴는 토종 재래닭 백숙.
1: 진안을 대표하는 상징이 마이산과 홍삼입니다. 일반 시중의 닭같이 1시간 정도 삶아가지고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고 찜통으로 한 3시간 정도를 삶아야.
3: 농장에서 마을까지는 1km 남짓. 직접 끓인 백숙에 달걀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1: 안녕하세요.
3: 한 달에 한 번씩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한결 친근해졌다죠.
4: 이제 그 정도면 될 거예요. 밥 접수는 되는.
5: 은행 표고, 마늘, 배추, 양파, 파, 대파. 또 뭐 있을까?
6: 야, 완전 약인데요, 약?
5: 약이죠, 보약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날을 기다려요.
3: 네. 오래 끓여 제대로 우러난 감칠맛. 옛 시골 닭맛을 기억하는 동네 어르신들에겐 인기 최고입니다.
1: 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3: 눈, 코, 뜰 새 없이 농장 일에만 몰두하다 이런 여유를 갖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1: 네. And so I face.

0: 남들 가는 길 마다하며 고집했던 나의 길. 외롭고 고달팠지만 돌아보니 그래서 더 선명한 나만의 지도가 생겼습니다. My way.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1: 자유롭게 살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2: 내 꿈이 진짜 멋있는 말 하면 하고 싶은 꿈이 그래. 하늘도 맡겨놓고 막 온 세상이 내 거지 뭐. 내 인생은
3: 내 맘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0: 우기에 떠나는 히말라야 오지 중의 오지, 무스탕.
1: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0: 과연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2: 이 정도면 진짜 처음입니다. 와.
0: 척박한 땅이 품은 황금빛 풍요를 만나고 걸음마다 달라지는 무스탕의 비경위를 걷습니다. 제가 처음 네팔을 찾은 건 2022년 세계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이후 히말라야의 매력에 푹 빠져 안나푸르나 서킷과 베이스캠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아직 가보지 못해 더 궁금한 곳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땅, 무스탕입니다. 600여 년 동안 네팔 중북부 고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30여 년 전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땅. 안나푸르나와 다올라하 길이 산 뒤편 중국 티베트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무스탕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꿈의 성지입니다. 포카라에서 무스탕 관문 마을 카그베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도착한 날엔 거센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아 선택의 여지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산길, 연일 내린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히말라야는 6월부터 우기에 접어들어 9월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 확실히 은둔의 왕국답게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차가 큰 돌 때문에 후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후진을 하고 있어요.
0: 어디선가 굴러온 바위가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차량 위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1: 지금 여기가 몬순 시즌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밀어볼까요, 절로? 네. 우리 한 네다섯 명이 밀면 밀릴 것 같은데?
0: 저를 비롯한 제작진과 앞차 일행이 힘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힘껏 밀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1: 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 딱 3명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0: 바위와 씨름하고 있는 사이 차량 한 대가 더 왔나 봅니다. 두세 명 더 힘을 보태자 요지부덩이던 바위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1: 원래 돌을 없앨라 했는데 옆길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0: 예상치 못한 바위의 출현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덕분에 무스탕으로 가는 길에서 즐거운 에피소드 하나를 얻어갑니다.
1: 세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 히말라야의 물이니까.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요.

0: 장장 한 7시간, 8시간을 걸려가지고 지금 카트만두에서 여기 까그벤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 한여름이지만 서늘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2: 여기가 지금 해발 2,800m거든요. 아, 춥습니다. 7월인데도 춥네, 추워.
3: 야, 좋은데요? 커요, 커. 다른 쪽 물지들보다는 폭도 그렇고, 침구도 두껍고, 아, 좋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나무지?
1: 내일이면 드디어 무스탕을 만날 수 있겠죠? 설렘으로 가득한 밤이 깊어갑니다.

0: 히말라야 경사면에 위치한 무스탕은 높은 산맥으로 몬순의 영향을 덜 받아 우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스탕에도 돌발적인 폭우가 잦아지기 시작했답니다.
1: 이게 다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지금?
2: 옛날에는 여기 샀는데요. 지금은 네. 휩쓸려 다 가져가는 거예요.
0: 작년 8월 마을을 휩쓸고 간 홍수가 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흙을 지지해줄 나무가 부족하고 전통 가옥이 비에 취약해 피해가 더 컸다는데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을 짓는 주민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기후변화가 이 오지 마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3: 옛날 흔적이 있구나. 제가 있는 곳은 까그벤입니다. 까그는 중심지, 벤이는 물이 합류되는 지점을 뜻하는데 무스탕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0: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다름 아닌 주민 집이더라고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 감사합니다. 단녀밭.
4: 이 높은 데서 보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설명이 됩니다. 강줄기들의 합류 지점.
0: 무스탕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젖줄, 칼리간다키강과 종강입니다. 칼리간다키강은 무스탕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4: 여기 칼리간다키강 상류로 쭉 올라가면 이제 무스탕 지역이 나타납니다.
0: 까그베니를 기점으로 북쪽을 어퍼 무스탕, 남쪽을 로어 무스탕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무스탕이라고 알려진 지역은 어퍼 무스탕을 뜻합니다. 이제 마을 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려 하는데요. 티베트 불탑, 초르텐과 마니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니차는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여섯 글자, 옴마니 판메홈이 새겨진 불교 도구인데요. 마니차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으로 여깁니다.
4: 민속촌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 이거는 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유령 먹는 자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옆에 항상 캔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을 이런 이 유령을 먹는 이 캐니가 다 막아주는 역할이죠.

0: 사탕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든 사물에 영적인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는 애니미즘을 숭상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캐니 같은 정신적 의지처가 필요했을 겁니다.
1: 이것도 이제 캐니. 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티벳 불교와는 연관이 없는 건데 옛날부터 토속적으로 있었던 신앙이랑 티벳 불교가 합쳐져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0: 티베트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원시 신앙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골목을 따라 걷다 귀여운 송아지를 만났습니다. 곁에 있는 건 어미소겠죠?
1: 밀크. 이거 다리를 안 묶으면 다리로 이렇게 때린다고.
0: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스탕 사람들에게 손은 가장 귀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1: 엄청 많이 나와요. 짜면 짤수록.
0: 먹거리가 단조로운 이곳에서 우유부터 고기까지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딱 필요한 만큼만 우유를 짜고 송아지가 먹을 몫은 꼭 남겨둔다고 합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아,
1: 팀스 퍼밋?
0: 아. 외국인이 어퍼 무스탕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1: 팀스 퍼밋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매년 1,000명만 올 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여정을 함께할 팀을 꾸려야 하죠.
1: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여정에 같이 하게 되는 저희 팀원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부를 맡아주실 거고 포터, 그다음 가이드, 그다음에 저 우리 감독님들이랑 함께 무스탕 여정 출발해 보시죠.
0: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보리수확이 한창인 땅계 마을을 들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땅계까지 걸어서 이동할 경우 꼬박 이틀이 걸린다는 말에 차에 올랐습니다. 단계로 가기 위해선 칼리간다키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시기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 건너기로 했습니다. 무스탕 지리에 빠삭한 가이드 소남 씨의 추천은 차랑마을. 확실히 강폭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속이 빨라 차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농사할 때 사용하는 트랙터 한 대가 강을 건너옵니다.
1: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타고서 요 정도 지금 한 200m는 넘어 보이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저 지금 옛날에 시골에서
2: 경운기는 타봤는데 트랙터는 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생소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짐을 다 싣고 막 출발하려던 찰나 트럭 한 대가 곁에 멈춰섭니다. 이분들도 강을 건너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침 트랙터 짐칸에 여유가 있어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옮겨도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쌀, 라면, 물, 맥주, 가스, 야채 뭐 진짜 다 있습니다. 다. 아, 포카라에서 사와서 강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시는 건데 못 갈 뻔한 거를 저희랑 같이 이제 또 가시게 된 거네요. 아, 좋아, 좋아.
3: 감사합니다.
4: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아, 길고 길었던 대기. 아이고.
5: 전화할!
3: 화살이!
5: 마술할!
3: 마술 전화만!
2: 마이니 람브로차? 람브로차? 원래 이 트랙터 탈 수 있는 게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막 옆에 지금 붙어 있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0: 큰 바퀴로 거침없이 강바닥을 달리는 트랙터.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2: 와, 이 정도는 진짜 처음입니다. 와, 웬만한데 진짜 오지랑 오지 타가본 것 같은데. 와, 쉽지 않네요, 무스탕. 와, 와, 우!
6: 가이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우리만 타고 가면은 너무 가벼워서
7: 여기를 건널 때 덜컹덜컹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짐을 실은 게 저희한테 아주 좋은 행운입니다.
6: 무스탕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보내준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2: 어이구, 어우, 오, 와, 와, 오호, 예. 건넜다, 건넜어!
0: 우와. 트랙터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무스탕의 거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키 강의 풍광을 즐겨봅니다.
6: 저희가 저기 끝에서 건너왔습니다. 저기 끝에서. 아이고.
0: 갈 길이 멀지만 이왕 도와드리기로 한 거 마을까지 짐을 운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다 라면들입니다. 라면들.
0: 포터 프리 씨와 가이드 소남 씨도 부지런히 일손을 돕습니다.
2: 아니, 보면은 스피커도 사오셨어요. 스피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장날이나 이럴 때 날 잡고 한번 제대로 갔다 오잖아요. 시골에서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오면서 느꼈겠지만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마을까지 가려면 막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김에 진짜 한 트럭 막 다 사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구나.
0: 여러 사람이 손을 보태니 산더미처럼 쌓였던 짐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2: 아이고. 우리가 일해준 게 고맙다고 해서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아.
3: 오.
2: 락시. 어차.
0: 락시는 곡물로 만든 네팔의 전통 증류주입니다.
2: 어, 배말.

0: 제스.
1: 제스.
0: 제스.
2: 맛있다. 소주보다 더 깨끗한데요?
0: 소주는 좀 쓰잖아요.
2: 근데 이거는 도수가 느껴지는데 깔끔하다.
1: 네, 맞아요.
3: 손님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0: 이제 다시 가볼까요?
2: 오케이.
4: 바이바이.
3: 남김없이 잔을 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5: 람브르상가.
6: 바스 누워스.
5: 바스 누워스.
4: 자, 이번엔 뒷자리 타고 출발.
3: 저 멀리 칼리간다키강의 배웅을 받으며 탕계를 향해 떠납니다.
4: 고수, 고수들, 하수들, 하수들.
3: 이곳에서 탕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0: 해발 약 3,240m. 드디어 탕계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 와, 역대급인데요.
2: 예, 오토바이.
1: 와.
0: 피부에 와닿는 기온부터 다릅니다.
1: 아, 따뜻한데요, 그래도?
3: 살 것 같아요. 뒤에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손 막 다 얼고.
1: 따뜻하다.
2: 단계.
3: 단계. 단계요?
2: 단계 반.
3: 좋아, 좋아. 많이 와봤다 보니까 네팔 이쪽 지역들을 이 정도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왜냐면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없잖아요. 최고, 최고.
0: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척박한 토양, 높은 고도, 부족한 물, 녹록치 않은 조건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삶을 이어가는 무스탕 사람들.

0: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일궈낸 이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1: 아, 여기가 원래 지금 다 보리밭인 거죠?
0: 이 땅에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보리입니다. 키울 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무스탕 전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죠. 이른 시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벌써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메밀 역시 건조한 땅에서 싸게 잘 트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 무스탕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1: 다스텔레, 다스텔레, 에스카 남께호.
2: 다브레.
1: 다브레.
2: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한국 사람?
1: 한국 사람.
2: 한국 갔어.
1: 아, 한국 갔다 오셨어요? 아.
2: 일산.
1: 일산에서? 아.
0: 무스탕 오지 마을에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2: 조금, 조금.
1: 네, 조금.
2: 많이 해서 별이.
1: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람브로차?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솎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먼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로 이거를 솎는다고 하시네요, 땅을. 아, 신기하다.
0: 군더더기 없는 농부의 손길에서 그의 지난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땅에 떨어진 메밀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쑥쑥 자라나 3개월 후엔 푸른 물결을 이루겠죠.

경작지 위에 자리한 마을은 곳곳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지난 가을 심었던 보리를 얼마 전 수확해 말리는 중이라는데요. 무스탕의 첫 느낌은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는데 그 황무지 속에서 풍요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0: 지금 여기가 완전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금 이 보리 수확철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저기 그냥 이 탕계 마을이 다 금빛입니다.
1: 칼리간다키 강을 건널 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트랙터가 이번엔 보리 타작에 투입되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네요.

0: 밀레의 만종이 생각나는.
1: 멋있네요, 정말.
2: 9살 무렵 할머니 집에서 봤던 도리깨입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도리깨질 소리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소환해내는데요. 마치 할머니 댁에 온 듯합니다. 한쪽에선 도리깨질을 끝낸 보리를 바람이 날립니다. 피와 건부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죠.
0: 가스텔레, 가스텔레.
2: 어린 시절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일손을 덜어드리려 했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3: 이거 구멍 차네.
4: 응, 아와.
5: 아와.
4: 아와 예스토 알파스 사람이.
5: 아, 풍향계처럼 룽다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본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랑 하나가 돼서 하네요. 이제.
4: 가난 철학은 갈린다.
6: 초라 얘기하면 나 아들.
5: 아들? 초라?
1: 나 아들이.
4: 초라다 오는.
1: 마마. 초라.
4: 마마.
1: 아마.
4: 아마도 아마 본사 네팔마.
1: 아마.
4: 아니 이렇게 그래도 액질밖에 나와.
5: 아, 어, 지금 온다.
4: 거의 예스도 가다 보내면서. 오, 예, 더블렛 데스도 가다, 에이. 오, 아니, 그럼 예스.
5: 오!
2: 어머님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볼이 나달이 쏟아집니다.
4: 암브라라와였다, 마티, 토로, 산이, 요찌랑들, 이땀 가르세.
5: 하와.
7: 하와.
5: 오, 하와.
4: 하와고.
5: 하와.
2: 비스타리, 비스타리. 네팔어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5: 와.
2: 농사일을 도우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손발을 맞추는 지혜를 배웁니다.
4: 여 사벨레 칸산에 네팔레 부차. 삐쪽 해바니 앙사, 때 주스반 해바니 앙사, 아니 창박 해바니 앙사.
5: 아주.
4: 코리아를 창 본사니. 창.
5: 네팔 창 코리아 막걸리.
4: 막걸리.
5: 막걸리.

0: 이곳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고 들리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소리와 가축의 방울 소리가 전부입니다. 단조롭지만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넉넉한 여유가 있는 바로 무스탕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입니다.
1: 자사진이.
2: 나마스테.
0: 여기서 끌어온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수로에 문제가 조금 생겼답니다.
3: 일로.
1: 올라 가요.
3: 네. 이쪽. 이게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는데 어디가 막혀 있어서 쟁기 들고 가서 물이 마을까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약간의 공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0: 산 넘고 물 건너라는 말을 이럴 때 쓰나요? 한없이 이어진 수로를 따라 걸어가는 길, 도착했나 싶어 여쭤봤더니 아직 한참 남았답니다.
1: 저 앞에 계곡까지 가야 된답니다.
0: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탕계로 이동할 때 못했던 트레킹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2: 이 정도까지 상류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0: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어르신.
2: 아, 그럼 이 길을 더 넓히는 거구나.
3: 네.
2: 아.
0: 주변 흙과 돌이 안으로 조금씩 떨어져 수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수로를 깊게 파야 한답니다.
2: 오이.
0: 수로 폭이 넓진 않지만 물살이 제법 거셌는데요. 무엇보다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몹시 차가웠습니다. 장쾌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흘러흘러 보리와 메밀의 싹을 틔워내겠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어르신의 두 번째 미션을 돕기 위해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계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맞춰 밭에 물을 댄다고 합니다.
2: 우와.
0: 오늘은 어르신 밭에 물을 대는 날이라는데요. 순서를 정해 필요한 만큼만 끌어다 쓰시는 모습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연과 닮았습니다.
1: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끌고 왔었던 물이 우리 아버님 논에 이렇게 촥 퍼지는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땅인데 흥건하게 지금 젖어지고 있습니다.
0: 작게나마 제 수고를 보탠 물이 잘 스며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0: 덕분에 일을 빨리 마쳤다며 어르신이 집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인상적입니다.
1: 자, 여기는 그냥 탕계마을에 있는 마을 골목 어귀입니다. 근데 건물이 한 2층, 3층 요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2: 여타 돌담은 보통 이제 제 한 어깨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건 돌담이 아니라 그냥 성입니다, 성.
0: 무스탕 지역의 집들은 강한 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을 높이 쌓고 골목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1: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탈래.

0: Yeah, first time in my life.
1: 고생하셨습니다.
2: 어르치.
3: 냄새가 완전 막걸리인데?
0: 짠. 창으로 짠. 미토차.
4: 잔을 비우자마자 계속해서 창을 따라주시는데요. 무스탕 사람들의 오랜 풍습 중 하나입니다.
0: 여기는 항상 비어져 있으면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확 취해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만 마실 거면.
4: 이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창을 마시는데요. 몸에 한기도 없애주고 피로도 풀어주기 때문이랍니다.
0: 좋다. 이게 새참의 맛입니다.
4: 창을 나눠 마시는 사이 저녁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팔에서는 항상 달밭을 최고의 음식으로 치기 때문에 달밭을 먹었습니다.
4: 네팔어로 밭은 쌀밥을, 달커리는 스튜를, 그리고 쇼는 요구르트를 의미합니다. 밥에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쇼밭, 달커리를 뿌려 먹으면 달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팔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1: 다녀봐, 다녀봐.
2: 뭘 좋은데다 무서워.
1: 잘 마십니다. 밥에다가 달커리 바로 부어주셨어요. 현지 사람들은 먹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밥에다가 달커리를 넣어서 먹을지 아니면 저 쇼를 넣어서 쇼밭으로 먹을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저는 달밭으로 먹고 쇼밭으로 드시고.
4: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많이 걷고 몸을 움직인 탓인지 달밭이 꿀맛입니다.
1: 달, 돌. 아, 단야밭. 배도 고팠지만 또 이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밥이니까. 농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한 톨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4: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도 가진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따스한 환대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0: 사실 무스탕 하면은 은둔의 왕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첫 느낌은 황무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여기 탕계라고 하는 마을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록 색깔도 들어오고 수투파의 알록달록한 색들도 들어오고, 만약 이들이 없었으면 이곳은 정말 모래 색깔밖에 없는 외계 행성 같았을 텐데 삶의 터전을 일굴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일구며 무채색 땅에 푸릇푸릇 초록의 색을 입히는 무스탕 사람들, 그들이 그린 멋진 풍경화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탕계 마을의 정이 듬뿍 들었나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떠날 채비를 하는데 영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0: 말들한테 짐 다 맡겼고 저희는 출발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2: 아가라아가라 얘는 안 빠져보자.
0: 출발.
2: 네. 출발. 바이바이.
1: 오늘은 차량이 아닌 도보로 다음 마을까지 이동할 계획인데요.
2: 바이바이.
0: 어제 같이 우리 수확했던 우리 할아버지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2: 바이바이 매매.
1: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으니 힘을 내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다음 목적지는 D 마을입니다. 탕계에서 직선 거리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형이 험난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 네. 이 정도 경사, 한 3, 40도 정도 되는 경사를 올라가고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풍광이 보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런 풍경. 그리고 드디어 이 모래탑 같은 사이로 지나갑니다.
1: 무스탕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동쪽 사면이 경사가 급하고 반대편인 서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 마을이 몰려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3: 어떻게 이런 풍광이 또. 야, 갑자기 드넓은 평야지대가 나타났습니다.
1: 고도가 높아지자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따라 로만탕으로 향해 가는 어퍼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으로 올라가 동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지만 저희 팀은 반대로 동쪽에서 로만탕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스탕에 들어온 이후 처음 만나는 트레커들입니다. 원래 코스대로 이동한 이들은 거의 트레킹 막바지인 셈이죠.
0: So where are you guys from?
4: From Australia.
0: Australia. How was it here?
4: Absolutely beautiful.
0: Nepal is first time? No?
4: It's my third time to Nepal.
0: Wow, that's good.
5: Yeah, thank you. Have a safe trip.
6: Okay. Yeah, thank you. Bye. Bye.
1: 수억 년 전, 바다 아래 잠들어 있다 거대한 판의 움직임으로 솟아오른 신비의 땅.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에 변화무쌍한 비경을 선사합니다.

0: 경이롭다.
1: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이런 지리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 같아요, 여기는.
2: 두발로 만나는 무스탕. 과연 이 길의 끝에서 또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조금 오래전의 일인데요. 전국 출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었던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궁금해서 그 책을 꼼꼼하게 읽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는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10명 중 8, 9이 전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절대 꺼지지 않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총 자산이 전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신 분이 있을까요? 매년 한국은행에서는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2022년 기준 가계, 정부, 기업이 가진 자산을 합친 국민의 순 자산은 2경이고요. 이 중에 가계가 가진 순 자산은 그 절반인 1경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1경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봤더니 부동산과 토지 같은 비금융자산이 8,576조 원으로 77%였고요. 은행 예금이나 연금,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2,660조 원으로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계자산에서 역시 부동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2008년도에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83.3%였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였고요. 그런데 약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부동산 비중은 줄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이제 천천히 금융자산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공장과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주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자가 보유율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토지나 건물보다는 무형 자산인 특허,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잉여 유동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이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많은 형태를 띠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에 지나치게 국부가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AI 시대에 생산성 있는 산업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땅, 건물, 아파트에만 묶여 있다면 나라 경제에는 이로울 것이 없겠죠. 아울러서 부동산과 토지의 가격 상승은 빈부 격차, 도농 간 격차를 넘어서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세대 갈등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정부에서 앞으로 금융자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 혹시 ISA 계좌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이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라는 취지로 정부가 만든 것인데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너무 많아 복잡해 죽겠는데 또 계좌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까? 좀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좌에 매우 큰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예적금이나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거나 아니면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실 4% 이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3%밖에 안 되는 이자가 입금돼서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세금을 떼서 그런 거였다라는 거 많이 경험해 보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ISA 계좌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금, ETF, 펀드, ELS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순이익 기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리고 서민형,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두 배이고요. 사실 비과세 혜택 그리 큰것 같지는 않다.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손실을 본 것과 수익 본 것도 계좌 안에서 자동으로 통산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으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단 세율 자체도 기존의 15.4%보다 굉장히 낮지만 일단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어서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이 24%였는데 내가 갑자기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버리면 그 해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미리미리 비과세 통장을 통해서 분리과세 등의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좌는 IRP와 퇴직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계좌에 넣어놓고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분리과세의 혜택이 이 IRP와 퇴직연금에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모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 매년 2천만 원을 수령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세, 아시다시피 15.4%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형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셨다면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과 IRP가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개인연금과 IRP는 조금 다른데요. 투자 수익이 많아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퇴직 IRP의 운용 수익은 사적연금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가 바뀔 때까지는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드린 ISA 계좌, IRP, 개인연금 등 퇴직연금 관련된 계좌들을 잘 섞어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ISA 그리고 IRP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을 투자하실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돈은 제대로 굴려보고 싶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채권은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3년이나 5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해 주는 증서입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2에서 3% 정도가 고작이지만 일부 기업의 회사채는 4에서 5%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쉬워도 채권 투자는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서 많이들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요새는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개별 채권을 사고 파실 수가 있게 돼서 투자도 굉장히 손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중도에 매도를 하면 원금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 정도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ETF를 통해서 채권을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리 ETF로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금리 상승기에는 평가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한꺼번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형 부동산 상품입니다. 법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률이 4에서 6%로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 리츠입니다. 다만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했던 부동산의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리츠 중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리츠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주입니다. 특정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깊이 공부했다. 그리고 확신이 있다. 라고 하면 개별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생활, 업무에 너무 바빠서 그 정도의 시간을 제대로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매년 3에서 5% 이상 배당을 주는 고배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는 주식형 펀드나 ETF를 몇 개쯤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연간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에 달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한국 기업들은 사실 배당할 돈이 있으면 그걸로 투자해서 빨리 성장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간에는 배당에 굉장히 인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은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해외 상장 기업들도 공부해 보실 만한데요. 흥미로운 거는 한국 기업들과 달리 미국 기업은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요. 배당을 지급하는 시기도 각자 제각각이다라는 점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3, 6, 9, 12월에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1, 4, 7, 10월에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면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구조를 활용해서 매월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짠 월배당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꾸준히 받는다 하더라도요.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주식 자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배당이 그것을 상쇄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관심이 가실 수밖에 없는 절세, 연금,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넓고 푸른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갑니다. 그 바다는
1: 회 매니아들이 최고 좋아하는 거 이거.
0: 풍요롭고 넉넉했죠.
2: 수도닭 25,000원.
0: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활력이 넘치는 바닷가 마을.
1: 참 살기 좋아요. 인심도 우아하고.
0: 짠내 가득 사람 냄새 가득한 무코는 항구다. 동해 무코항. 항구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3: 동해 물과
0: 딩동댕 맞습니다. 애국가 첫 소절에 해 뜨는 그 바다, 촛대바위 자리한 동해바다를 품은 강원도 동해시 그 중심에 무코항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항구는 불을 밝힙니다. 새벽 바람 맞으며 배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은

0: 저마다 분주하죠?
1: 새벽 4시 출하는 거야.
2: 빨리 들어온 배들 한 6시 되면 들어와요.
0: 오늘은 만순의 꿈을 품고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며 출어에 났습니다. 새벽 6시 항구가 다시 분주해집니다. 고기잡이 배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많이 잡으셨을까요? 우와, 제법인데요?
2: 살았잖아요.
3: 어디요?
2: 그냥 살았어요.
0: 얼크러진 그물을 정리하는 손발이 적죠.
2: 나이 77입니다. 67.
4: 두 분이 부부 아니세요? 아, 부부 아니셨어?
2: 맞아요. 아니에요. 저 10만 빠진 놈지랄 났다. 형수, 형수.
0: 농담 한마디에 웃지요.
2: 이거 좋지. 바람 좋고, 공기 좋고, 이 바닷가 산들 다 좋지.
0: 이제부터 묵호항이 가장 활기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팔딱 팔딱 팔딱. 저것은 싱싱한 횟감?
2: 흥정동 바다미, 도다리, 문어. 아직 멀었어요. 6시 반에 입장이니까.
0: 신선함 뽐내는 다양한 어종의 바다 생물들. 이야, 이게 다 얼마래요?
2: 많이 잡았죠. 한 100만 원 오겠죠.
3: 100만 원? 네.
0: 배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바다에서 갓 잡은 살아 숨쉬는 싱싱한 고기들이 수산물 위판장 한쪽으로 길게 줄지어 늘었습니다.
5: 예, 살아있네. 살아있어.
6: 해산물 입찰 소장님, 지정준 매니저 위판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 입찰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아침 6시 30분 경매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는 걸까요? 경매사들의 굵고 구성진 목소리가 위판장에 울려 퍼집니다.
7: 방어 한 마리 하나.
8: 거두나 작은가 두개.
0: 싱싱한 수산물들이 몸값 자랑하며 낙찰되기 중인데요. 그 몸값 오늘 어떤가요?
9: 빨간가
3: 비싸요.
4: 비싸요.
3: 좀 비싸요. 어제보다 비싸요.
9: 아까 보이는 비가자미.
0: 저마다 물 좋은 놈을 잡기 위한 치열한 눈치 작전.
9: 수정.
0: 입찰자들은 신중하지만 스피드하게 움직입니다.
8: 범치야, 20만 공 1,100.
0: 유후, 낙찰 받았네요.
10: 기한이 형, 요거. 기한이 형, 이거 제 거야.
0: 이건 오징어? 아니, 한치로군요.
11: 한치, 39만 9,990.
0: 얼마요?
2: 너무 비싸서요. 8마리에 40만 원.
0: 이야, 한치, 너 정말 귀한 몸이구나. 포기하고 다른 물건 도전했는데 또 왜요?
2: 10원에 뺏겼거든.
12: 아유, 아까워라.
2: 11만
0: 그야말로 박진감 넘치는 현장이네요. 낙찰된 고기들이 손수레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14: 새벽에 일찍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13: 4시 반에 이제 나와가지고 준비해놓고 이제 6시 반에 입찰이 괜찮아요.

0: 저도 돼가지고.
1: 익숙하게 배달 완료.
2: 요게 이제 줄가잡이라서 표면이 이렇게 다 줄이에요.
3: 줄가잡이?
2: 줄가잡이.
3: 줄가잡이?
2: 예.
3: 아, 표면이 저 만져봐도 돼요?
2: 예, 만져봐도 돼요.
3: 어, 진짜? 네. 돌처럼 깎아주더라네?
2: 엄청 맛있어. 오. 정말, 그러니까 그 회 매니아들이 최고 좋아하는 거, 이거.
1: 동해안 최고의 횟감, 줄가잡이. 나도 회 많이 한대. 나 좀 줘요. 한번 맛보고 싶다. 반짝반짝 빛나는 핫콩치까지 든든하시죠?
2: 소매 한 마리 원가가 5만 5천인데 5만 5천을 갖다 버려야지. 아.
1: 죽으면 미치는 장사. 생물은 관리가 중요하죠.
2: 이렇게 바가지 씌운다시 그렇게 쳐다봐요. 그걸. 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 맨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 왜? 애들아 죽지 마. 응, 착하지 이러고 알았다 팀이 알았다 이러고 들어가 이러고.
1: 그래 제발 들어가.
2: 아, 좀 이따가 나와. 좀 이따가 손님 올 때. 힘들지만은 고달프지만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 애들 공부 가르쳐야 되지. 그걸 생각하면은 고달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조금 힘들었는데 아,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1: 암요 그 세월. 고단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덕분에 삶은 단단해졌을 겁니다.
2: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던 어르신들이 있어요.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걸 또 안 하려고 해요.
1: 과거의 묵호항은 오징어가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2: 옛날에는 오징어를 진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왔었어요. 그 오징어를 잡아와서 경매장에다 쏟아부으면은 정말로 발을 이렇게 헤치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아왔었어요.
1: 오징어뿐인가요? 명태도 엄청났죠. 어획량이 풍부해 일거리가 넘쳤던 불꽃 같은 호황기도 있었답니다.
4: 명태가 막 시명태라고 막 구물 명태가 막 엄청 왔어요. 오후 되면 이때쯤 되면은요. 그래갖고 20마리 얼마씩 해갖고 띄어다 팔고 그랬어요. 그때는 막 오만 거 다 나지. 명태, 새우. 명태가 제일 많이 났어. 요즘에는 없어. 대구 새끼 나오고 뭐 그렇게 고기가 없어요.
1: 그럼 요즘엔 뭐가 잡힙니까? 이건 문어?
5: 1호당 25,000원짜리.
1: 이야, 문어는 잡힌다니 다행이네. 또 이맘때면 대게와 홍게가 업판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다행인 게야. All that we've been through, no identification. 아이고 아주머니 홍게 빛깔 한번 좋습니다.
4: 다 자연산이니까요. 여기는 하루하루 다 자연산이고 애지에서 안 들어옵니다. 싹 여는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다 좋고 손님들이 그 인정해요.
1: 자부심 넘치는 혜자 아주머니. 사실 묵호 사람이 아니라고요.
4: 전라도 해나 묵호 살기 너무 힘이 들어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뱃속에 얻고 걸리고 담고 뱃속에 담고 얻고 걸리고 그리왔어요 여기를요. 근데 그 딸이 지금 40살이야 올해.
1: 쫓기듯 고향 떠나와 정착한 타지 묵호. 힘든 세월 버티게 한 힘은 가족이었죠. 그리고 일이었고요.
4: 예전에는 아주 팔팔 날랐지 힘도 좋고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못해. 저 젊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장사도 못하고 양쪽으로 다 젊은 사람한테만 가지 나한테는 이제 안 와. 많이 팔 때는 좀 많이 팔지. 그건 비밀이지.
1: 그 비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혹시 넉넉한 인심? 맞췄죠? 오후가 되면 항구는 또다시 바빠집니다.

0: 내일의 조업을 위해 그물을 손질해두는 일이 한창인데요. 한평생 그물 손질하면 능숙해진 손놀림들, 오랜 세월 해온 일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1: 한 60년 넘는가 봐요. 18에 결혼했으니까.
0: 그 세월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1: 고향 한 가지니까 뭐 살아야지 뭐 어떻게. 아들도 요가 다 놓고 했는데 살아야지 뭐. 떠날 때도 없고. 죽어나 사나 뭐 그 살아야 돼.
0: 태어난 곳만이 고향인가요?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고향인 셈이죠. 그만큼 묵고항은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애환이 추억처럼 펼쳐지는 곳이죠. 다음 날 새벽, 조업에 나서는 배. 한번 따라가 볼까요?
2: 새벽 4시면 출항합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을 잡기 때문에 멀리 나가요. 한 900 정도 됩니다.
3: 900m. 네.
0: 수심 깊은 곳에서 잡히는 홍게는 꽤 먼 곳까지 나가야 되죠.
4: 동해는 고향이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배를 탄 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선장한 거는 이제 한 3년.
0: 배를 탔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박선장님.
4: 어른들이 다 이 자식들을 배를 타기 싫어해요. 위험하고 또 험하고 그러니까.
0: 아버지는 험한 뱃일을 아들이 물려받길 원치 않았지만 결국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바다를 믿고 의지하다 보면 바다는 선물을 내어주기 때문이죠. 드디어 수심 900m 지점에 도착. 로프를 끌어올리면 검푸른 바닷물을 뚫고 그물 줄줄이 올라오는 홍게들. 그물을 올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떼어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답니다.
5: 한 50년 됐어요. 올해 8살, 18살 올 때부터는 말 그대로 태우기 전에 죽고 열에도 너무 더워서 팔고.
0: 잡아올린 홍게들을 재빨리 선별하는 선원들의 몸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하죠. 꽤나 능숙한데요.
6: 5억 년 전에 여기 왔으면 처음에 바다 일을 처음에. 6억 년 있으면 한국말 약간 안 하죠. 그리고 변하지.
0: 인도네시아 출신 디키는 벌써 6년째랍니다.
6: 힘들어하고 또 생각 많이 하고 다음 달에 휴가 가 있어요.
0: 좋겠다. 휙, 휙. 크기가 작은 홍게나 어쩌다 잡힌 남게들은 즉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놈은 오케이. 정신없이 이어지는 선별 작업. 어느새 출출해질 때쯤 하시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우와, 맛있겠는데요? 하시 아저씨표 스페셜 메뉴. 매서운 바닷바람에 시린 마음 녹여주는 그런 맛.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 아,
6: 바다 먹으면 다 맛있어.
0: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게잡이 배만의 특급 후식 홍게찜. 홍게 살맛 어떤 게야?
6: 맛있다.
0: 붉은 자태 자랑하는 그 게살 맛, 저는 못 참아요. 놀리지 말게요. 잡은 홍게는 수저에 넣어 해저와 같은 수온을 맞춰 보관해야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갈 수 있답니다.
6: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씨알도 괜찮고 게 상태도 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홍게 잔뜩 잡아 만선의 꿈을 이루고 묵호항으로 돌아갑니다. 평생 바다 곁에 산.
6: 뭐 제 고향이냐, 뭐 제 삶의 터지요. 나지 뭐.
0: 바다는 모두의 삶의 터전이죠.
1: 이것도 뭐야, 팔아다.
3: 어?
1: 2만 원 잠바구니 못 팔아다.
3: 뭐 하나 걸려? 만세했나?
1: 어, 애상으로 줄게.
3: 나 돈이 없어. 아,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 씨. 만 원을 지금 팔아라, 만 원어치.
1: 좋다.
3: 아이씨. 돈도 없구만. 만 원어치만 줘, 만 원어치. 아니,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먹을 사람이 없어. 네.
0: 손님이 뜸할 때면 서로 매상을 올려주기도 하죠.
1: 묵호항은 인심 좋고, 사람들이 첫째는 순해요. 친하지 다. 변하면 싸움도 하고 막. 이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의견들도 나면 손님이 또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 여기 가서 담았다 저 가서 담았다 막 그러면 막 성기려고 막 싸우고 그러지.
0: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온 이웃들.
3: 이 왼손잡이면 제일 유명해요.
1: 26년.
3: 그렇겠지.
1: 40년.
3: 어, 그러겠어.
0: 늘 안부가 궁금하죠.
3: 허리 쓰러져서 이제 그만두신다고 그게 이제 서운한 거야.
1: 70까지만 해.
7: 70이 나이나.
1: 어?
7: 70이 나이나.
3: 70이 나이지.
1: 아니, 몸이 안 아프면 은퇴 안 하지.
3: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여기 사람들은 다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다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7: 이제 네, 얘가 행복해요.
1: 당연하지, 이건 할 거고 이건 묵은 거잖아.
0: 상인들의 늦은 점심시간인가 봅니다.
1: 심중이 밥이 많이 안 와.
0: 그 짧은 휴식.
1: 예. 쓸어놨어, 아주버님. 4만 원 줘야 돼. 오늘 가재미가 15만 원 나갔어. 4만 원 줘도 나는 믿죠, 어떻게 보면. 안에 뼈 다 제거하고 했어요, 아주머니. 여기 있어. 여기. 쓰는가. 쓰는가 얼마.
0: 잠깐의 짬도 나지 않네요.
1: 돈 많아.
8: 식사도 그냥 제대로 앉아서 못 드시네.
1: 원래 그래요. 아유, 그럼 집에서 있어야죠. 장사 뭐 하러 나와요? 편히 먹을 것 같으면. 옛날에 밥 반 공기를 두 시간 만에 먹은 적도 있어요. 한 숟갈 먹으면 손님 오고, 한 숟갈 먹으면 손님 오고. 재밌었죠. 아주 재밌었죠.
0: 고생했던 기억도 추억이 되는 한 끼. 함께 고생하며 동료애가 쌓였죠.
1: 맨땅에 해야지.
9: 물어봤잖아. 맨몸으로들 다 와갖고 그거 못생겨.
1: 한 달에 3만원짜리 월세방 살면서.
9: 이런 3만원 살았다. 나 10달에 7만원짜리 살았다. 맨땅에.
1: 10달에 7만원?
9: 그래. 우리 진짜 여기서 고생 다 많이 했어. 얘도 고생 많이 하고. 우리 그래서 손이 다 이렇게 못쓰게 됐잖아. 칼질들을 많이 해.
8: 아이고, 맞아.
9: 다 그래, 여기서. 아, 그러고 한 세월 산 거예요.

0: I've never seen the flowers or a sky so blue. 그렇게 한 세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묵호항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향.
1: 이라는 나도 여기가 고향이야. 똑같잖아요. 40년 세월을 살아가는데. 저 뼈가 여기 묻혀야 되겠죠?
2: 앞으로도 손님들 좀 많이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바람이에요. 딴 거 없어.
3: 동현 씨, 놀러 오세요. 사랑합니다.
0: 그 고향의 풍경은 오늘도. 삶의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를 만들고 있겠죠.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호흡이 촉촉.
1: 하하, 그러니까요. 딩동쌤이랑 저는 역시 촉촉이에요.
0: 어? 어, 이게 무슨 소리? 된 거야? 들었어?
1: 어, 글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2: 아유.
1: 어? 어? 이 소리는?
0: 그렇지.
1: 한숨 소리요?
0: 그니까. 아침부터 누가 한숨을?
2: 아유, 답답해요, 답답해요. 유리 좋아? 이럴 거야? 좋아야 이럴 거냐고.
0: 아니, 저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1: 그러게요. 엄청 속상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조화 때문인가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조화 걱정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조화 어쩌면 좋을까요?
0: 아우, 저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아, 글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랜만에 마리가 놀러 왔거든요.
3: 마리야,
4: 어?
3: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야.
4: 우와, 맛있겠다.

0: 그렇지.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자.
1: 진짜 맛있는데?
0: 그치. 잠깐만 있어봐. 나 얼른 손 씻고 올게.
1: 갔다 와. 맛있다.
0: 나도 이제 먹어야지.
2: 아? 아니, 뭐야? 하나도 없잖아.
1: 어머, 아, 미안해. 아, 배가 고파서 그만. 아, 좋아요. 이것 봐봐. 내 그림 어때? 참 멋지지 않니? 봐봐.
2: 멋지네.
1: 그치?
2: 말이 혼자서만 다 먹고. 나도 먹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 뭐.
0: 나는 무슨 그림 그릴까?
1: 더 먹을 거야?
3: 어제는 하리가 잠깐 들렀죠.
1: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잘 읽었어.
0: 어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
1: 응, 진짜 재밌더라.
0: 정말?
1: 또 빌려줘, 또, 또.
0: 그래, 그래. 응? 마음껏 골라.
1: 어디 보자. 뭐 읽을까?
2: 찢어졌네. 아리야, 이거 혹시 네가 그런 거야?
1: 아, 내가 주스를 좀 흘렸는데 덮다 보니까 조금 찢어졌어. 미안, 내 실수. 너 책 많잖아. 와, 엄청 많다. 오늘은 뭘 볼까?
2: 내가 정말 아끼는 책인데. 할 수 없지 뭐.
0: 아리야, 책 내가 골라줄게.
1: 와, 진짜? 골라줘, 골라줘.
0: 이 책은 그림이 되게 이쁘고.
1: 와, 나 그림 예쁜 책 좋아해.
4: 와, 좋아, 진짜 착하다.
3: 에이, 아니죠, 아니죠. 에이,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죠.
5: 왈왈, 맞아요. 갱구도 보는 내내 아주 화가 머리끝 나는데요. 어휴, 정말 하리 말이 너무하네.
6: 그러니까 지금 조아가 화를 내지 않아 속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3: 그래요. 화낼 때는 확 화내고 시원하게 할 말을 딱 해야 건강하게 살죠. 바로 이 할미처럼 말이에요.
5: 우와.
0: 할머니 정말 너무해.
6: 좋아요.
3: 오, 그래 좋아요. 여기에는 어쩐 일이야?
0: 속상해서 왔죠. 나도 화 잘 내고 싶단 말이에요.
3: 오, 그래 좋아야. 자, 지금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한번 해봐라. 그러면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2: 근데 겁나는 걸 어떡해요.
5: 겁나? 뭐가 겁나?
2: 화내면 친구들이 싫어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우기 싫단 말이에요.
6: 하지만 좋아야, 화를 낸다고 나쁜 게 아니야.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5: 그래, 그렇게 계속 꾹꾹 참기만 하다가는 언젠간 정말 폭발해볼지도 몰라.
6: 맞아, 맞아.
2: 그럼 화가 날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는 잘 모르겠어요.
5: 그건 걱정하지 마. 나 댕구댕구댕구가 화 제대로 내는 방법 알려줄게. 오,
3: 좋아요,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아 화내는 거 보는 게 바로 이 할미의 오래된 소원이에요.
0: 그럼 저

0: 너도 힘내서 한번 배워볼게요.
1: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딩동댕이쇼,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보쇼!

0: 번지도 그러지 않냐!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가만 안 두겠어!
1: 아, 아유, 이제 속이 좀 후련하네. 봤지, 봤지?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나처럼 마구 뛰고 와! 소리 질러봐.
2: 글쎄.
3: 아유, 집에서 그렇게 뛰었다간 아랫집에서 당장 올라오지.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면 목 다 나간다.
1: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2: 아유, 댕구야. 이건 아니지. 아유, 못 말려, 정말.
1: 자, 내려. 아닌가?
4: 난 말이야. 화가 너무 날 때면 말이야. 드럼을 아주 열심히 치지. 후, 후련하네요. 오!
3: 좋아야. 네? 오늘부터 드럼 할까?
5: 오, 재밌을 것 같아요.
6: 근데 할머니, 우리 집엔 드럼이 없잖아요.
3: 그렇네.
7: 화가 날 땐 악기 연주도 좋은데, 뭐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뭐가 좋지?
6: 다른
3: 방법이 더 있지.
7: 뭐 하지?
8: 그럴 땐 춤을 춰.
7: 어?
6: 어?
7: 뭐야?
6: 누구지?

0: 안녕. 내 이름은 립제이. 마음속의 화가 활활 들끓을 때 나는 춤을 추지. 우와!
1: 맞아요, 맞아요. 마치 무언가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춤은 처음이에요.
3: 그러니까.
4: 저 립제이 선생님. 선생님은 화가 나면요 춤을 추세요?
0: 맞아. 나는 내가 느끼는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해.
1: 아니 그럼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 막 불안할 때 이런 기분들이 다 춤이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분대로 마구마구 막춤을 춰볼까요?

0: 딩동댕 친구들! 지금 느끼는 기분, 그 감정 그대로 춤춰볼 준비 됐습니까?
1: 네!
0: 먼저 신나고 재밌게 음악 큐!

0: 이 노래는 슬픈 노래야.
1: 아 슬퍼.
0: 우리가 슬프면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봐.
2: 눈물이 나죠.
0: 눈물이 나는 제스처를 표현해줘도 괜찮고.
1: 가슴이 아려요.
0: 멀리 보면서 슬픔에 잠기듯이.
1: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0: 멀리 그림을 그려주면서 정말 슬픈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야.
1: 어? 이건 뭐죠?
0: 불안해.
1: 불안해.
0: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화장실을 못 가서 불안해.
1: 화장실을 못 가서 불안해. 불안해.
0: 발이 이렇게 모아지겠지. 그리고 몸이 막 계속 떨릴 거야.
1: 가슴이 떨려.
0: 오늘 시험에
1: 불안해.
0: 눈물이.
1: 불안해.
0: 눈물이.
1: 불안해.
0: 이거 화가 날 때야. 점점 다들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기분에 맞춰서 몸을 마구 흔들어보니까 어때요?
1: 와우! 와우! 정신이 확 깨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3: 할머니도 기운이 불끈 불끈! 동생도 기분이 완전 상쾌한데. 좋아야. 우리 좋아. 화났을 때 춤춰보니까 어때?
1: 제 마음을 응. 이렇게 표현했더니 어? 어? 속이 다 뻥 뚫리는 거 있죠?
3: 잘한다. 그래.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야. 아. 몸을 움직이면 정신이 맑아지거든.
1: 그럼 앞으로 댕그도 막 답답하거나 부글부글 화가 날 때 소리들을 지르는 대신에 신나게 춤을 출 거예요.
3: 좋았어. 자, 우리 친구들도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몸을 마구마구 움직여봐요.

0: 여기까지!
1: 딩동댕 쇼를 찾아주시 우리 리제이 선생님께도 박수!
2: 박수!
3: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준모란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준모란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어? 볼트 선생님!
1: 자.
0: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

0: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우리 떡국 끓여 먹을까?
1: 떡국은 할아버지만 끓일 수 있어. 불은 어른만 쓸 수 있어.
2: 아, 그렇지.
1: 할아버지, 우리 떡국 끓여주세요.
3: 그래, 조금만 기다려.
1: 네, 우리 조금만 놀고 있을게요.
2: 뭐하고 놀지?
1: 정음아, 내가 종이접기 한 거 구경할래?
2: 오, 보여줘, 보여줘.
4: 자, 짜잔.
2: 우와, 연필이네. 우와, 부채도 있어. 이야. 우와, 귀여워.
1: 가방입니다.
2: 룰라리, 룰라리.
4: 아, 나도 갖고 싶다. 이거 내가 진짜 힘들게 접은 건데.
5: 훈민이 많이 있잖아. 또 접으면 되잖아.
1: 그래, 그럼 하나 골라.
2: 우와. 이야.
5: 연필 하나, 부채 하나, 오, 반지 하나, 물고기 하나, 비행기 하나,
4: 가방 하나.
1: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다 가져갔네.
5: 훈민이가 하나씩만 가지랬잖아. 연필 하나, 부채 하나, 물고기 하나, 비행기 하나, 반지 하나, 가방 하나. 다 하나씩 가졌는데.
1: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뭐든지 분장이야. 만 가져가세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빨간색만 가져가세요.
5: 훈민아, 나 그럼 빨간색만 가져갈게.
1: 내가 빨간색만이라고 했더니 정음이가 정말 빨간색만 가져가네. 하지만 내가 정음이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만 가져가였는데. 그래, 뭐든지 문장에 하나만이라고 말해야겠다. 하나. 안 돼!

0: 없네. 나한테 꼭 필요한 한글을 악어가 먹어버렸어. 한글용사를 불러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후미나, 안녕?
0: 안녕.
1: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많이 필요해.
2: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한글의 문! 만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1: 만을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0: 미음을 찾자. 오, 멋진 공연이군. 미음은 어디에 있지? 도움이 필요해.
1: 내가 도와줄게. 위에서 보니 미음이 보여. 무대에 미음.
0: 고마워. 찾았어. 무대에 미음.
2: 수천아, 한 대기.

리음이 R을 만나 마. 마.

0: 받침 니은을 찾아야 해. 여긴 어디지? 저건 뭐지?
1: 여기는 장난감 나라 화장실. 화장실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만 알려드리니 잘 들으세요. 문은 두 번만 두드리세요. 한 명만 들어오세요.

0: 뚜껑을 열고 사용해 주세요.
1: 아니, 저건?
0: 사용 후 물은 한 번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1: 멈춰요.
2: 멈춰라. 시동!
1: 찾았어. 변기에 받침 니은.
2: 돌아와 한 대!
1: 받침 니은!

0: 받침 니은.
1: 마.
2: 받침 니은.
1: 만.
3: 합체.
4: 저장 완료.
3: 만.
4: 훈민이의 손으로.
5: 만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장음아, 종이접기는 하나만 가져가.
1: 하나만?
0: 응,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1: 난 이거.
0: 부채 귀엽지?
1: 응.
0: 나는 반지. 아, 시원하다.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만 귤 한 개만 가져왔어요. 귤 한쪽만 먹을게요.
3: 꿀꺽 슝.
2: 한글만이 어디로 갔지?
3: 아거.
2: 다시 만들어야겠네. 만!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3: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와 가져가세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와 가져가세요.
2: 하나만 가져가세요. 훈민이가 종이접기를 했어요. 훈민이는 정음이에게 하나만 주고 싶어요. 어? 한글 많이 어디로 갔지? 무대의 미음이 아를 만나 마가 비연기의 받침 니은을 만나 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많이 나왔어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0: 정음아,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1: 더 갖고 싶은 거 있는데.
0: 알았어. 좋아하는 거 골라봐. 두 개만 골라. 두 개만? 다 좋은데. 아, 뭐 고르지? 나는 펭귄과
2: 동서남북.
1: 자,
2: 사탕과 별.
0: 응. 그리고 또 있어?
1: 응.
2: 나는 여우와 딱지. 반지와
1: 물고기.
2: 비행기와
0: 그만 골라. 여기 중에 두 개만 골라야지. 정음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두 개만 골라.
3: 훈민아.
0: 네, 할아버지.
1: 아, 다 좋은데. 두 개만 골라야 하는데. 아, 뭘 고르지?
2: 어? 뭐든지 문장이잖아. 나는 와을 좋아해.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4: 우와, 맛있겠다. 부채와 꿀꺽.
0: 안 돼!
4: 슈!
1: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1: 악어가 한글 와를 먹고 가버렸네.
2: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0: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정음아,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와! 와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6: 문! 와의 문을 찾자!
7: 여기야!
5: 와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디로 가지?
1: 늑대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0: 어서 가보자!
1: 한글용사!
0: 괜찮아? 늑대는 어디에 있지?
1: 장난이에요.
0: 아니, 거짓말을 하다니.
1: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한글을 찾았거든요. 아용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0: 오! 찾았어! 양의 이응! 이제 와를 써야 해.

0: 오! 아! 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1: 준비됐지? 준비됐어?

0: 워. 워.
1: 와! 저장 완료! 와! 정은이의 손으로!
2: 와!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차! 문장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3: 정음아, 부채는 내가 아까 줬지?
2: 응.
3: 여기 정음이가 갖고 싶어 했던 연필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는 과일을 좋아해요. 어떤 과일을 먹을까? 딸기와 바나나를 먹어요. 잠깐! 딸기 말고 귤을 먹을래? 귤!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귤과 바나나를 먹어요. 자,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만

0: 비를 좋아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만 연필을 좋아해.
1: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훈민이가 정음이에게 종이 접기를 준대요. 딱 두 개만 골라봐. 나는 부채와 연필이 제일 좋아. 어? 한글 와가 어디로 갔지? 양의 이응이 와를 만나 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와가 나왔어요.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나는 부채와 연필을 좋아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보라!

0: 행복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죽이야? 봐,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 이건 아니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죽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에이, 이건 너무 쓰잖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우리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냐가요?

모두 다 날달기.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드디어!

정말 어리석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아.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보면 식은죽 같긴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 것 같아. 우와 신기해. 이 안에

내가 일할 땐 좀

전에 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제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지?

0: 혹시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1: 에이, 그러면 안 돼. 자, 어서 이렇게 웃어보라고 고마.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곰을 행복하게 하려면

감사합니다.

일하는 게 원래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곰이 만약 이 소식을 알면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걸 알고 엄청 화낼 텐데. 근데 모른다면 화를 낼 일도 없겠지? 거기 토끼야! 잠깐만! 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급해 빠졌잖아. 좋아, 모두 잠깐만. 곧 돌아올게.

버렸잖아. 그게 늪에 문제가 좀 생겨서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칙한 놀이터.
12: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5: 가자 얘들아,
1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출동.
18: 얼굴엔
19: 순하게
18: 진물엔
20: 순하게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1: 공순아.
0: 엄마!
2: 엄마 병원 다녀올게.

0: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1: 네. 어? 우와, 예쁘다. 엄마 선물은 뭐예요?
0: 비밀.
1: 어? 말해 주세요.
0: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1: 어이구.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지미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0: 안 돼.
2: 지미 진짜 웃기다.
3: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다 쏟아져 버렸네.
1: 다시 주우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4: 완성이다.
2: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1: 당연하지. 맞다. 선물. 에? 어떡해.
2: 왜 그래?
1: 아빠 선물을 잃어버렸어. 가먹고 여기 두고 갔거든. 어쩌지? 엄마가 아빠 줄 선물인데.
0: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2: 그래,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5: 콩순아. 콩순아.
1: 아빠야.
0: 어떡해.
2: 아직 선물도 못 찾았는데.
1: 호미야, 혹시 네가 선물로 변신해줄래?
2: 에? 내가?
1: 잠깐이면 돼. 금방 원래 선물 찾아올게. 어? 대박.
2: 엄마 선물이 뭔데?
1: 나도 몰라. 아무거나 변신해줘.
2: 뭐? 모르겠대.
0: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5: 고맙다 콩순아. 티미 포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1: 네.
5: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1: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0: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5: 그럴까요? 어?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0: 어?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어? 어?
1: 콩콩아, 그러면 안 돼.
2: 그만.
5: 호미잖아.
1: 콩콩이야. 실은 제가 엄마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0: 뭐?
1: 잠깐 집 앞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죄송해요.
5: 선물이 없어졌단 말이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짜잔.
0: 어머,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5: 선물 고마워요, 여봉.
1: 어떻게 된 거예요?
5: 집 앞에 선물 상자가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0: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1: 난 그런 줄도 모르고.
2: 다행이다.
5: 우리 콩순이 많이 놀랐겠다.

0: 그래.
1: 생일 축하해요, 여보.
2: 아빠, 생일 축하해요.
0: 10,000원입니다, 손님.
3: 네, 여기요.
4: 나는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2: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놀이 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4: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허미지롱.
5: 둘이서 마트놀이 할 거야? 나도 할래.
2: 뭘 팔아야 하지?
4: 오, 예쁜데? 인형 팔자!
2: 이건 안 돼!
4: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놀이도 많이 많이 할 수 있지!
2: 그런가?
4: 그럼!
2: 아빠 건데. 그치만 너무 자주 고장나서 빨리 새로 사야겠는걸. 이라고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4: 고승아, 이것도 이것도.
2: 준비 끝. 빨리 공순이 마트 연락하자.
4: 좋아.
2: 자동차는 여기에 놔줘.
6: 알겠어.
2: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4: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손님이다.
2: 골라, 골라. 공수님 마트입니다.
5: 우리의 발명품 가게입니다.
6: 도토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도토리 사세요.
2: 말라 말라, 공수기 마트입니다.
6: 도토리 사세요.
4: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2: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자, 말라 말라. 어떻게 없는 공수기 마트. 어서 어서 오세요. 같이 하자고. 골라 없는 게 없는 공수이 마트. 어서 오세요.
7: 특별 할인합니다.
4: 어, 저기 손님
2: 어서 오세요. 공수이 마트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5: 저 자동차 장난감도 파는 거죠?
2: 네.
4: 삐빅.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5: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4: 잠시만요. 500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원입니다.
5: 우와, 전부 다 100원이요?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2: 삐빅, 삐빅.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공승이 마트입니다.
8: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2: 아, 언니.
8: 소방, 홍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9: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8: 콩순이 마트요? 저건 내 노트북인데.
2: 여기 있습니다.
8: 그건 안 돼. 내 노트북.
2: 아빠.
6: 괜찮으세요, 아저씨?
8: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2: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8: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4: 컴퓨터 그림이 있는 책인 게 방금 팔았어요.
8: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2: 방금 저기로 갔어요.
8: 안 돼.

0: 오, 팀이구나.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0: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1: 네.
0: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1: 무슨 일 있으세요?
0: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1: 네.
0: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1: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0: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기저귀. 어딨지? 뭐?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새 기저귀를 금방 해줄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1: 맘마!
0: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에이,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 돼, 분유 먹자. 콩콩이, 아. 다녀왔습니다.
1: 어? 콩콩아.
2: 왜? 어?
0: 아빠,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3: 응.
1: 고마워, 티미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1: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2: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르르 쿠키예요.
1: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2: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1: 콩순이가?
2: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4: 티미, 안녕?
2: 안녕하세요, 아저씨.
4: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2: 제가요?
4: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2: 저에게 뜨개질을요?
5: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대.
2: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2: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6: 귀마개를 쓰자.
2: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5: 다시 해보자.
2: 안녕하세요.
5: 와!
2: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워.
6: 봄이 귀마개도 했는데.
2: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나.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요.
1: 티
2: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3: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어? 잠방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4: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힘이 잘하는데?
3: 내 잠방경 헬멧 덕분이라고.
4: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
3: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1: 지미, 왜 그래?
5: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3: 잠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5: 얘들아, 안녕.
1: 봉순아.
5: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6: 어떻게 푸는데?
5: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6: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7: 사르르 쿠키?
6: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 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7: 얼리면 더 맛있어.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0: 언제나 신나는
1: 뽀로로 유치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식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13: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14: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15: 36은 안 보이는데. 오.
12: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16: 어후! 누가 나타날까?
17: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11: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비야.
13: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17: 오, 저기 6,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18: 어쩌면 이게 잠긴문일지도 몰라.
11: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12: 오,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11: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15: 더 어려워졌는데.
13: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6, 3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11: 여기에는 블록 6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12: 오, 저게 한 면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줄래?
18: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11: 같은 모양이야. 봐!
12: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줄래?
17: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11: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19: 이럴 수가.
11: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19: 진짜 어려워 보인다.
12: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11: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12: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17: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19: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11: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여기네. 저기로 좀...